0: 지켜드립니다. 장소 시대.
1: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금요일 보신할 시간입니다. 저희들 많은 병들은 우리 인체에서 사령부에 속하는 뇌조직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파킨슨병이, 파킨슨병 하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파킨슨병은 아주 흔한 병으로 돼버렸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인구가 노령화에 들어서면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60대 이상 남성분들한테서 주로 많습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가끔 있지만 남성분들이 엄청 더 많습니다. 남성분들한테서 나타나면서 사실 파킨슨병도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 예방했더라면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파킨슨병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근육이 강직이 오고 손발 다리 떨고 잘 걸지 못하고 이렇게 돼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파킨슨병이다 하고 말기에 제일 늦은 단계에서 진단받다 보니까 치료가 어렵습니다. 사실 조기 치료하면은 파킨슨병도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는 병인데 너무 진단이 늦고 치료가 늦게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모두 이 발다리를 떨면은 파킨슨병이 오지 않을까 근심하는데 사실 파킨슨병은 우리 뇌조직에 흙질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중뇌 부분에 와서 흙질이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파민 분비가 적어지면서 오는 병이가 파킨슨병입니다. 뇌조직이 위축이 온다는 게 이렇게 무섭단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뇌를 건강하게 하고 전체적인 이런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로네성 치매나 이런 많은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질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건뇌보신환을 써주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또 효과도 좋고 파킨슨병 같은 거는 가만히 있어도 떨립니다. 우리 손이라면 자꾸 이렇게 후들후들 떨거나 잿머리 떠는 사람들 보면은 긴장하면 떨지 않습니까? 뭐 숟가락을 치자거나 국그릇을 들자거나 연필로 글을 쓰자거나 이렇게 긴장할 때면 떨지만 파킨슨병은 그러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서도 팔다리를 부들부들 떨거나 전체 몸을 흔들흔들 떱니다. 그리고 행동이 되게 느리적느리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파민이라는 게 신경세포하고 이 신경세포 어간에 전달하는

0: 물질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움직이겠다, 일어나겠다 하면 빨리빨리 일어날 수 있는 동작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 도파민이 분비가 적다 보면은 신경이 그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행동이 느려지게 되어있죠. 네 조직에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좀 심하다 할 때에는 파킨슨병 같은 거는 다리를 쭈쭈쭈쭈쭈 이렇게 그 숨에 걸습니다. 성큼성큼 걸지 못하고 이래서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신을 끊는 것처럼 뚜뚜뚜뚜 폭이 좁아지면서 발뒤쪽에 그렇게 신발을 끊는 것처럼 그렇게 걸른다 할 때 역시 파킨슨병이 아닐까 검사해보는 게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2: 무섭진 건네 보셔 안 먹고 있습니다. 예, 머리 그냥 아프지, 어디 냄새 나지,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고, 경력 없고 해서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네 보지 않지 먹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지금 혈압이 온정됐습니다, 지금.
0: 네.
2: 예, 그래야 하는가, 예, 그렇게.
1: 네, 끊겼는데요. 네, 계속 설명 주시죠.
0: 네. 파킨슨병 증상 같은 거는 심하다 할 때는 한쪽 다리만 냈다 흔들며 걸습니다. 걸긴 걸어야 되겠는데 걸음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걸른다는 게 한쪽 팔만 또 이 세게 졌으면서 걸죠.
1: 네, 그리고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까?
0: 네.
3: 네, 나도 뭔가 나공세 보수 있으면서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났대다.
0: 네.
3: 그리고 머리도 자꾸 터지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또 무슨 수사인가 심장도 안 좋아서 변세 자꾸 약을 먹기는 먹는 것도 잘 낫지 않고 자꾸 반복이 나타나면 어지럼증 난 좀 애남 반복이 자꾸 나타나서
0: 네.
3: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건네 보충하는 지금 여러 달째 먹고 있는데 효과 지금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3: 어지럼증이 나서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땐지마다 싶지 그냥 이랬댔어 그냥 병원으로 살았댔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지럼증이 많이 해결되고 병원은 안 다닙니다. 그래 좋습니다 지금.
0: 네 어지럼증이 잘 치료해야 되는데 이약 쓰고 어지럼증 나셨던 분들 대부분입니다.
3: 네 그리고 머리 터지는 것을 아프던 건 어지럼증이 약물은 한 번도 나타납니다 지금. 그 아예 아픈다.
0: 맞습니다. 예.
3: 그리고 가슴도 그냥 두근거리고 침침하고 마음이 오지 나는 늘 불안하면서 정서조절도 안 됐대다. 근데 이거 먹었는데 지금 정서조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0: 들어보니까 얘 관열이 센 사람입니다. 관열이 센 사람이면 머리 아파도 터지는 듯이 아프다.
3: 예.
0: 그다음에 가슴에 무식이 꽉 찬 것 같고 관열이 올라오는 거란 말입니다. 성격이 좀 불안하고 조급하고 짜증이 나고 떨림이 심하고 쉽게 놀라고 이게 다 관열이 센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약은 경락을 소통시키기 때문에 간경락이 훌 풀려나가면 관열은 싹 빠집니다.
3: 그래 노지 무슨 말해 그게 인수의 성격이나 이래도 그지 그중 어디 말 내들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0: 말씀하셨습니다. 네.
3: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 또 무슨 동사 있었는가 방광염증이나 자꾸 발작한다 자꾸 재발한다 말입니다.
0: 네.
3: 그래 그냥 소변 볼 때도 그냥 저리고 아프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그중 산호도 완전 없어졌습니다. 야문어간에는.
0: 네.
3: 그리고 아랫배가 물상에 묵직하고 똥똥하고 이랬댔습니다. 그러면 소변도 그래서 하루에 무슨 몇 번 할지 자수 할 수 없이 그렇게 다녔댔습니다. 조금 맛도 보자면 조금 보면서 이런 게 지었으면 소변 다 시원하게 잘 봅니다. 근데 아랫배 똥똥하고 무겁다고 가벼워졌습니다. 골수가 좀 시원했습니다.
0: 네.
3: 그래서 먹던 중간에서 난 제조약입니다. 그 콤파치 회에서 그런지 그냥 뭔가 허리도 옆구리도 그 경계돼서 뒷단 등으로 그냥 경기던 게 거기 지금 아픈 게 나아졌습니다. 안 아픈다 지금.
0: 네.
3: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날마다 좋으니까 내가 지금 오늘도 또 배달해서 또 먹자고 된다.
0: 맞는 말입니다. 이게 25가지나 약이 들어가서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간, 콩팥, 폐, 비위 다 좋아져서 아마 잡술수록 이제 더 좋은 효과 봅니다.
3: 예, 맞습니다.
0: 꾸준히 쓰십시오.
3: 오늘 대답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파킨슨병 같은 거는 정말로 심하게 되면은 치료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점점 심해지면서 사람이 사망에 그래서 이르죠. 그 전에 기억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이 씁니다. 어떤 때는 용조하다, 어떤 때는 또 막 짜.

0: 짜증 내고 물건 제 뿌리고 이 행동이 느려지고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나죠. 예?
1: 네.
0: 박신병.
1: 네. 땅보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맞습니까?
1: 네.
2: 네. 네, 근여보시마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그냥.
0: 근여보시마, 예.
2: 네, 머리 아프고 어지러지 자꾸 나고,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고, 경력도 없고 해서, 예. 내 말씀은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근여보시마 먹고 있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어지럼새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0: 네.
2: 네, 그냥.
0: 우리 뇌가 건강하자면, 뇌에 공급되는 피가 맑아야 되기 때문에, 이하고 쓰면 첫째. 피가 맑아지고 피를 보충할 수 있어서 성혈보혈하는 약이.
2: 네,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1: 네.
0: 네.
1: 네. 여보세요.
2: 예, 기억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이들입니까?
0: 네, 두분 아이들입니다.
2: 예, 계속 소변 자수가 많고 예. 소변이 더 시원히 나이 가서 예,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면 잠 못 잤는데 지금 이왕 먹은 다음에 소변형 시원히 잘 나가니까 예. 사수가 어떤 하룻밤에 한 번씩 밖에 아이 가니까 잠을 잘 자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급분하고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아닙니다.
0: 맞습니다. 콩팥이 좁아지는 약이 되나서 그건 빨리 알긴다. 소변이 잦다. 소변 보고도 잔여감이 있다. 시원하지 못하나 소변에 단백이 나간다. 염증이 있다 하는 분들 이 약 쓰면은 바로 효과 봅니다.
2: 예, 이 약도 여름에를 효과 보니까, 예, 활동이 좋으니까, 지금 약도 얼마고 해서 배달받아 계속 못하고 전화했습니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예.
1: 배달번호 네, 501-2797번입니다.
2: 2797, 예?
1: 네.
2: 네, 감사합니다. 예.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0: 소변 자수병 열어버리든지, 또, 그 다음에는 어선호, 우리 오빠는 어선이 두 달반 썼습니다. 그런 게, 약이 용 좋더니 맥도 나고 정말 뭐 혈압 조절 잘 되지 기억력이 좋아지 머리 고프나다면서 이렇게 그래 내 쓰기 시작해 나도 그런 방면에 좋으면서 나는 마음이 불안하냐고 별로 이 간이 열이 올라와 그런지 계속 가슴이 답답해 나고 그러더니 그게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한 달을 쓰니 이게
3: 없어진다.
0: 그거 약만 맞췄으면 예 뭐 한 달간에 다 없어집니다.
3: 예 가슴 답답하고 예 그것도 성공했으면 좋을까 아니 고추는
0: 데릴라 농장약을 다 써서도 아이 되던 분들이 이 근여보신 안 쓰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병 치료해서 아이 되던 분들 효과 잘 본다.
3: 예, 9개월째 초 한 달 쓰면 이게 나왔습니다. 이 가슴이 고추는, 고추는 도로 이렇게, 이렇게 약 따서 이렇게 벨 눌러놓은 것 같고, 속은 얘 자꾸 열이 난다만 하는데 어디 열이 나지? 이게 답답해 나지? 그러니까 자꾸 문을 열어놓지
0: 말아야 돼. 이게 간열이죠.
3: 아, 간이 열이세 그렇습니까?
0: 예, 예.
3: 예, 그래, 예, 그래, 이제 그게 답답하고, 예, 그게 불안한 게 그게 없어질까, 그 다음에는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머리 피 공급이, 어렵을까나 올라가고 그런지 머리 뒤에 좀 개운하고, 예, 기운이 좀 깰까, 좀 정신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활동 계속 쌓았습니다. 우리 두부에서, 예. 그래도 앞으로 이 약은 계속 써도 이렇겠지. 맥이 납니다. 그리고 이 약 보니까.
0: 맥이 나는 약이지.
3: 혈을
0: 보충할 뿐만 아니라
3: 예.
0: 기와 혈이 부족한 우리 오장육부의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3: 보충의
0: 치료가 다 돼서
3: 계속 양성에 감사합니다.
0: 이걸 해결이 좋습니다. 꾸준히 쓰십시오.
3: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1: 설명 주시죠.
0: 네. 우리 이런 뇌조직에서 뇌세포가
1: 형성하는
0: 네. 원인 오장육부에서 원인을 찾자면 주로 우리 콩팥입니다. 콩팥. 콩팥이 허증을 오래 두게 된다 할 때, 특히 우리 신염이라 노독증 하는 분들 보십시오. 혈압이 다 올라가고, 뇌조직 위축이 오고.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4: 네, 네 저도 근데 보시면 쓰었습니다. 이제 한 20일 정도 쓰었습니다.
0: 네.
4: 그러니까 소변 짜는 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0: 그렇죠.
4: 시원하지 않은 게 소변 시원하게 나가고 예. 그리고 면역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허리
0: 예.
4: 아파 허리 아픈 게 지금 그것은 많이 좋고 예. 무릎 관절이 아파서 또 그래 무릎 관절도 많이 좋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심한 변비 있으니 변비도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거 써보니 조금 나아지는 게 알기입니다 이야기. 그래 이번에 화도 일단 또 저거 배달에 쓰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CT나 MR을 해본 사람도 좋고, 나는 아직 CT나 MR을 안 해봤지만 기억력이 깜빡깜빡되고 옛날보다 확실히 못해진 게 알긴다. 그 다음에 행동이 느려진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런 심장열이란 쓴 게 맨 청심환 먹고는 임시구급입니다. 청심환이란 거니 치료를 제대로 하자면 심장열이 센 걸 간열 치료를 해야 되지, 간이 경락을 소통 지키지 않고는 심장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심장열이 센 원인은 다 간에 독소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도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3: 예, 우리 친구, 내 친구가 풍습성 심장병으로 영 고생하고 있습니다. 몸이 영 세기고도 붙었습니다. 그리고 발이랑 똥똥 발목이랑 영 똥똥 붙었습니다. 그래, 영 걷기도 숨이 차고 영 바빠합니다. 거기다 또 관절까지 아프지, 무릎이 허리 다리 다 아프고 머리랑 다 아프답니다. 지네 경추도 아프고. 그래서 내 선생님과 이런 환자가 쓰면 어떻게 하는가 내 선생님과 문의합니다.
0: 그런 환자들 쓰는 약입니다. 이 약은 우리 그 붓기는 원인 딱 그 고가병만 아니다. 주로 심장이 나쁜 사람들, 그다음에 콩팥이 나쁘면 주로 눈두덩이가 붓고 발등이 붓는다. 우리 심장 많은 이런 오장육부하고 연결돼 있죠. 이 약이가 25가지나 들어간 원인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쓴다 할 때 확실하게 효과 보는 약이.
3: 예, 잘 알았습니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2: 네.
3: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0: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맞아 설명 네, 주시죠.
0: 건이보신하는 하면은 약이 좀 종합적인 약이란 거 아셔야 됩니다. 다 우리 치매만 먹거나 우리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파킨슨병이거나 이런 뇌과질병만 먹는 약이 아닙니다. 이 25가지 중약이 들어갈 때에는 그런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매람 오기 전에 벌써 혈관이, 머리에 있는 혈관이 많이 막혀서 뇌조직이 위축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약을 쓰다 보면은 콩팥이 좋아지면서 고가병은 낫지 말래도 따라서 나서질 수 있습니다. 예? 또 고가병은 또 이렇게 치료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고가병 치료한다는 약들 보면 다 진통제 격소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건뇌보신하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고 쓰면 좋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오밀한 작사 작곡의 꿈속의 그대 보내드립니다. 잔잔한 멜로디 속에서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리진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신계옥 작사 한상일 작곡의 꽃길을 열어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꽃이 피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승화 방예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경만 작사 작곡의 고향의 여름 준비했습니다. 푸른 나무, 시원한 바람, 고향의 여름 풍경이 떠오르는 이 가요는 어릴 적 추억과 고향의 정겨움이 느껴집니다.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백희남 작곡의 날마다 좋은 날 보내드립니다. 작은 행복을 모아 큰 기쁨이 되는 날들, 노래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루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인덕 작사, 장영남 작곡의 노래가 좋아 준비했는데요. 노래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멜로디에 몸을 맡기고 자유롭게 기분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추억의 향기 준비했는데요. 잊지 못할 순간, 소중한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정겨운 고향의 모습이 떠오르는 된장마을 꿈의 고향입니다. 흙내음과 정겨운 마을 풍경, 꿈속에서도 그리운 고향의 느낌을 노래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리광원 작사, 유란화 작곡의 된장마을 꿈의 고향,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의 우리네 인생 보내드립니다. 모든 순간이 모여 만드는 인생. 오늘 들은 노래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늘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은 꿈, 고향, 여름 추억이 가득한 노래들로 방송을 꾸며봤습니다. 따스한 햇살처럼 부드러운 바람처럼 마음을 감싸주는 멜로디와 함께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물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북경 시간으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삶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혀를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씨 가장방에 수록이 되는 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경찰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새로 승급한 황진수산타이쉐베캉의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섯 세트에는 세 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2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세트에는 8세트를 더 드리면서 우리 10세트부터 공장 측에서 더 주는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혈배강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네. 어째서 더 드리는가? 기실은 우리 그 약을 받아보게 되면 이 황진수산타의 혈배강 역임에서 혈배강을 많이 먹게 됩니다. 혈배강은 전문 우리 관심병 혈질을 낮춰주고 또 전문 우리 심들이 고르지 못하고 심장이 항상 바빠나고 특히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주는 게 혈배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평상시에 혈압이라면 막 높아질 때 원래는 정상적으로 놓고 말하면 아침 저녁으로 한 알 내지 두 알씩 잡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혈압이 높아질 때는 또 두 알 더 잡숴야 됩니다. 많이 잡수는 사람들 하루에 막 열 알씩 잡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심장이 빨리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황진수산타에는 원래 한 통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게 줍니다. 그래서 황진수산타에는 말 그대로 황금보다 더 귀한 이런 중약재 유효 성분 이걸로 구성됐고 그리고 수안이란 건 혈전이란 수안입니다. 그리고 타이란 거는 제일 작은 분자 펩티드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농 주치에도 명백하게 다 썼습니다. 우리 중풍을 해서 탄화에 왔거나 반신은 잘 쓰지 못하거나 언어장애 오거나 말할 맥이 없거나 입관운이 빗으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 다 치료한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든 우리 중약제를 이 처방을 보게 되면 모두 45가지 중약제로 구성됐습니다. 예, 대단히 큰 처방이죠. 그래서 우리 15세트에서 하는 분들은 15세트를 더 드리면서 오늘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0: 여기면은 또 친구가 따라갑니다.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있는 분들 제가 침을 고루고루 다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리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왕청에서도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무슨 뭐 매일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능히 우리 침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침조법은 우리 고대로부터 내려온 게이기 때문에 침이가 따라가게 되면 약 효과가 고브렐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약 처방이 좋은 데다. 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약을 사고해서 먼저 떠나서 먼저 제한테 와서 진단해 보세요. 예, 그래서 생각 밖으로 진단이 틀릴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확한 이런 진단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차역전 있지 않습니까? 마승캔 우기병원 2층 중의과에 찾아오면 됩니다. 오기 전에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환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무턱대고 찾아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88-0018번 먼저 전화치고 예약하세요. 예, 그리고 또 오기 불편하다 하는 분들은 직접 저를 바꿔줘도 됩니다. 그럼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약을 사고 안 사고 먼저 떠나서 쓸데없는 돈 팔지 말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젠대병 보이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 맞다 이렇게 되면 신심 있다 하게 되면 접어들고 네, 신심이 없다 하게 되면 그래서 아무 일도 없던 일로 생각하고 쑥 지나가도 일 없습니다. 예, 요새 전화 오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필경 제가 이 항업에서 20몇 년 동안 환자들을 병원 받으러 있겠지 때문에 기본상 연변의 환자분들 저를 모르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10년 전에 저한테 병 보이던 사람들도 지금 찾아와가지고 다시 저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돌고 돌고 해도 그래도 전신세 진단 받아봐야 되겠다 이래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288-0018번 일단 전화 치세요. 그래서 우리 황진수한테 혈배강원은 强强联手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약과학도 직접 거기다 썼습니다. 앞면에다는 황진수한테라고 쓰고 뒷면에다는 혈배강이라고 썼습니다. 예, 두 가지 약이 다 과학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45가지 중약제는 기본상 우리 오장육부를 도와주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다 포함되는 약제들입니다. 그리고 500돌든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500돌든 제일 작은 분자입니다. 이런 작은 분자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크게 나누게 되면 모두 네 가지 처방입니다. 하나는 기혈을 보충해주는 그 안에서 기를 보충해주는 사군자탕. 사군자탕 기초상에서 두 가지 약 더 가하게 되면 육군자탕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이거는 전문 피를 우리 혀를 그러니까 기를 보충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물탕, 스우탕이라는 게 이게 전문 피를 보충해주는 겁니다. 혈. 그래서 이거는 경전방입니다. 경전방이라는 거는 더 개변할 필요 없다는 그 뜻입니다. 이미 몇천 년 동안 전해오면서 이 몇 가지 약재가 딱 정확하다 이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개변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해서 우리 팔진탕이랍니다. 스균저탕하고 스우탕 네 가지 약 합해서 8가지 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진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방이가 부양황우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고대로부터 전문 중풍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뭐 당화에 왔거나 소아마비 증상이라고 있거나 이게 다 부양황우탕 가지고 다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 부양황우탕 안에 처방 어느 약재를 많이 넣고 적게 넣고 이거는 우리 환자들이 이런 증상에 따라서 이거 개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첸정산이라는 겁니다. 신경을 수복해주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유명한 처방입니다. 이것이 입관원이 비뚤어 올라갔거나 반신을 잘 쓰지 못하거나 이런 데 쓰이는 처방입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우리 가정에서는 혈배강을 오랫동안 썼습니다. 꽤 네. 많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황진산 타일을 정말 이전에 쓰다가 끝 지나서

0: 쓰지 못하던 것이 이번에 합격했으니 그 효과가 몇 배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 그때는 그 약이 네. 원료가 따라 못 가기 때문에 환자분도 네. 아시다시피 우리 이 약은 아무 약이나 갖다 쓰는 게 아닙니다. 몽땅 천연약재를 갖다 쓰기 때문에 생산에 미처 따라 못 가가지고 끊어진 겁니다. 예, 이번에 다시 이렇게 생산하게 됐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예, 이 황진산 타이가 같이 있으니까 약효가 예,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이 예, 특히 황진산 타이는 예, 특히 혈병, 관절병, 모든 오장육부병을 다 한세 한 단꺼번에 다 치료될 수 있는 이런 약이 돼서요. 특히 마흔다섯종이란 천년 명약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네. 가장 작은 분자 500돌 된 세계에서 가장 작은 500돌 된 초분자로 네. 구성되어 그런지 약효가 더욱 빠릅니다.
1: 네.
0: 저도 예, 우리 가정에서 우선 나이가 올라가면서 이전에 단종으로 되는 약을 많이 썼지만 그저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 두 가지 약이 조합을 이랬으면서 다른 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호를 보충하는 약을 따로 쓸 필요도 없고
1: 네.
0: 소화가 안 되는 약을 따로 쓸 필요도 없고 예. 그 다음에 관절에 대한 심리 혈관에 대한 이런 약을 따로 쓸 필요도 없어서
1: 네.
0: 이 정말 혈배강하고 황진산 타이는 정말 중풍에 대해서 아주 빠르고 중풍에 대한 그 병증의 범위가 높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높지 않습니까?
1: 예. 그리고 약 이름부터 황진산 타이는 크게 썼습니다. 펜탄 후연왈. 그러니까 우리 펜탄 반신이가 당화해 왔거나 이것을 후연 회복해 준다 이런 이름은 나온 게지 않습니까?
0: 예. 네, 그랬길래 여기도 똑똑히 이렇게 나도 보고 있는데 펜탄 후웬왈 웬사드웬 그러기 때문에 더구나 똑똑히 썼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약과에 쓴 것과 공농조치가 선생님 얘기라고 또 여러분들이 쓰고서 서로 분생하는 거 들으면서 정말 이 약은 공농조치와 선생님 얘기라는 거기 딱 부합되고 명실이 부합되는 약이라는 거 날마다 쓰면서 특히 잘 알고 있고 검증된다는 거 항상 느끼면서 가장 좋은 명약이라는 거 완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중풍이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이런 혈병에 대한 이것이 이 방면의 치료가 더욱 잘 되고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항상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중년인들이 이 가진 병증을 치료하는 데는 이 황진산 타이가 혈배강이 가장 좋습니다. 단환 됐거나 치료하게 됐거나 입이 비뚤어졌거나 무슨 중풍 후유증이 정말 좋습니다.
1: 집에 아버님도 지금 중풍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0: 예, 기력도 심장 주절하라는 것도 아예 하고 심장병도 다 좋아졌지 그 말 선생님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는 혈배관과 그 승급된 이 그
1: 황진산타이
0: 황진산타를 계속 쓰면서 그러느니 정말 선생님께 감사드려 좋은 약을 알선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선생님이 소개하는 약을 거제는 다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저는 전화 되고 그 다음에 신체 건강에 두 분 선생님 다 주의하고 우리 중천년들께 더욱 좋은 약을 좋은 치료 방안을 계속 하면서 건강을 찾게 하기 때문에 신체에 꼭 주의할 것 바라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1: 같이 건강합시다. 예, 건강하세요.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3: 저는 황진산타이를 어느 세기 썼습니다.
1: 예.
3: 예, 우리 집에 형님이 평시에 중풍이 와가지고, 반신 잘 못 쓰고, 입도 좀 삐뚤어지고, 손도 안으로 구부러들게
1: 시작했어요.
3: 되게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기관직 천식도 오고 해서 저혈이 난다 하면 목이 마르고 어지럼증이 나고 머리가

0: 아, 봤습니다.
1: 아.
0: 예. 숨이 잠금 물론이고, 자꾸 맥이 없는 게 바쁩니다.
1: 네.
0: 예, 밥맛도 없고, 잠잘 때는 항상 숨이 차서 창문 열고 통풍시켜야 됩니다.
1: 네.
0: 낮에는 소매니 그래도 좀 적은데, 밤만 되면 반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드나들고 나면 정말 누워서 일어나기도 싫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발이 붓긴 다음에 신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 세게 신고 다닐 수밖에 없고요.
1: 예.
0: 기억력도 너무 안 돼서 금방 밥 먹고도 무슨 채를 먹었든지 생각이 안 납니다.
1: 네.
0: 예. 거기다 손이 자꾸 떨려서 연필은 그냥 밥 먹을 때 젓가락도 제대로 움켜쥐지 못했습니다.
1: 예.
0: 예. 그러던 참에 선생님이 강의하신 황지산타하고 혈배강 같이 먹고 친구까지 결합한 게 지금은 밥도 맛있고 맥이 납니다.
1: 네.
0: 예, 기억력도 좋아지고
1: 기억력 좋아집니다.
0: 설사도 네. 아야 합니다.
1: 네.
0: 예, 소변도 정상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잠도 잘 자고 붓긴 것도 다 내리니까 신발도 제대로 신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네.
0: 예. 정말 황진 수한타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예.
0: 그따님 뭐 요새 이약이 값이 오른다든지 오르기 전이나 이약 좀 부짐히 자만해 놓고 먹어야겠습니다.
1: 아, 값은 이미 올랐습니다.
0: 예.
1: 그래서 지금 한 세트에 980원으로 나온 건데
0: 예.
1: 그래서 우리 활동 좋습니다. 15세트에 15세트 더 드리고
0: 예.
1: 이렇게 되면 그 형님분과 같이 또 논아서 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1: 침도 또 12번 놔드리고 오늘이 결승하는 예. 분들도 혈배강 10곽도 더 드립니다.
0: 아.
1: 예.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0: 예,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리고 견정산 이게 있고 그다음 네 번째 서방이가 뭔가 생매금이라는 겁니다. 승마인, 승마인은 그 이메 뭐라고 썼는가 하면 그 관신승마완 이렇게 썼습니다. 큰 이름으로 약 이름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 우리 관심병이나 신저통이 생겼거나 또 심줄이 고르지 못하거나 우리 이때까지 써본 분들을 보게 되면 심장 주사람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이전에 방송 들으며 보니까나 새로 승급한 이야기 나왔지 않까요?
1: 예, 예.
3: 예, 나도 이 황진산타에도 옛날 한 1년 반 전이 되는가?
1: 예.
3: 그때 쓴다네, 이거.
1: 맞습니다. 그때, 예.
3: 예, 썼다가 기다리라 못해. 약이 예. 끊기는 바람에.
1: 예.
3: 그때도 내 예, 어렵게 이 약을 선택했다 말인다, 예.
1: 네.
3: 예, 어떤 약을 선택했으면 좋겠는지 모르다가 그리, 방송에 내 들은 게, 그 어느 그런 자식분이가, 아버지가 그런 무슨인가, 침대에서 누워있는 환자가 이 약을 쓰고 서리,
1: 네.
3: 일어나서 이 걸음 걸른다는 소리 들은 적이 있단 말입니다.
1: 예,
3: 예. 예, 그래서 내 그때 당시에 이 황진산타에 선택했다단 말입니다.
1: 네.
3: 예, 그런 게 써, 몇 달을 써보니까 나 쪼쑥대다. 그랬더니
1: 네,
3: 약이 끊겨서.
1: 예, 예.
3: 한동안 그 한 약이 들어오면서 그냥 기다려도 들어오면서
1: 네.
3: 후에 간다면은 예 그래 내 후에 간다면 선생님께 찾아가서 다시 진단받고서 혈배강 선택했으니까
1: 네.
3: 예 그런 게 이 두 가지를 쓴 게 이 두 가지 약이 정말 다 좋은 효과 본다
1: 네.
3: 예 그 이번에는 이렇게 동합성 쪽으로 나왔다니까 더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지
3: 예. 예. 무슨 정말 이래 몸 4시까지 약이 15,000가지 약이
1: 제일 큰 조합입니다. 예.
3: 예, 큰 처방을 나왔을까 나야 정말 이번에 거는 정말 훌륭하겠더라 말입니다. 예.
1: 네.
3: 예, 원래고 두 가지 약에도 용초챙간에 다 써가서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더니 같이 나왔으니까 나네 너무 좋으니까 나 이야기 나왔으니까 나네 우리 딸이 시험 아이도 있잖아. 예.
1: 네.
3: 공고했단 말입니다. 이 약도 써보는 게 어떻게 하는가 하고.
1: 네.
3: 예, 어제 그랬는가, 뭐, 우리 그런 사돈은, 이 곧만 주자라 한지, 이제 딱 석 달이 남다. 5개를 했답니다.
1: 네.
3: 이 그랭이 이 주제하기 전에 보다 조금 낫단 갔을 때다. 이.
1: 네.
3: 그래요. 고통스럽게 지나고 잠도 가지 못하고 이. 그다음에는 그 갑상선 그거 그것도 있을 텐데 이 목이
1: 갑상선이.

0: 예, 그리고 자꾸 이 모기가 이제 자꾸 잡아당긴단 같습니다. 이 목소리가.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리고는 맥이 없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어쨌든 이 온몸이 불편하다면 이랬대다. 그래서 네. 한번 이 내 대신해서 나 내보고 선생님 보고 물어봐 달라더라 말입니다.
1: 네. 지금 이 소개해서 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0: 예,
1: 그리고 네, 우리 이미 심장주자람 한 분들이 그 핵대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환자들을 보게 되면 심장주자 4개 했는데 그 심장주자 뒤끝에 여러 가지 뭐 타딘가이람이 아스피린이람 예. 계속 평생 달고 있어라 하지 않습니까?
0: 예,
1: 사실은 이런 약들이 별로 뭐 혈전이 생기는 건 막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서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병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주자한 뒤 그거 쓴 데서 막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또 막혀가지고 병원에 가서 또 셀로 바꿔야 된다. 예, 이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난 연세 많은데 어선 바꾸지 못하겠다. 이런 정도로 된 분들도 우리한테 찾아와서 지금 이 황진산타의 쉐베캉 쓰고 소리 지금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쓰게 되면 주자란 뒤끝에 이런 서약들을 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리 우리 이거는 오장육부를 다 다스려주기 때문에 네 가지 큰 처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약이 또 틀리고 그리고 소리 또 여러 가지 심뇌혈관 질병에 대한 거기 그 공능 주치에 또 명백하게 다 썼고 할 예. 예, 이걸 쓰는 게 엄청 좋습니다. 예.
0: 예, 그리고 내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 곳에 두고 이때 고정 주사를 하기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주사한 후에 이 지금 그 서약을 먹어 그런지 이렇게 혈관이 싹 터져서 있잖가.
1: 맞습니다. 예.
0: 예, 뭐 제
1: 혈관이 자꾸 터집니다. 예.
0: 터진 게 이렇게 손바닥 많이 높이 이렇게 그 배에도 나오고.
1: 예, 어디에 먹는 것처럼. 예.
0: 예, 그렇단다.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아마 서약이 문제겠다고 모두 자식들이 이랬나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선생님들 가보셔도 외국에 있으니까 가 못 보셨나.
1: 그렇죠. 예.
0: 예, 그래, 내 대신해서 물어봐 주고 그래. 그래서
1: 됐다. 부채주면 되지 뭐. 예.
0: 예, 그래, 부채줘야 된다 말입니다.
1: 예.
0: 예, 이거 좋은 약이 나왔으니까 나 내 한번 써봐라 했지. 우리 사촌도 우리 딸이 말해놔서 우리 어머니에게 다 써본 약이라고 서리. 예, 그래서리 그래서리 우리 사촌도 이런 약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게 하도 바쁘니까 나
1: 바쁘지 않고 바쁠 거라 믿지.
0: 네, 바빠서 이 잠도 못 쉬고 지네 고통스러워 형편없답니다.
1: 네.
0: 예, 그래서리 나도 이 약을 쓰고 나니까 나 영 좋더라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나는 집이 예. 나는 나도 영 엄중한 사람이니까나 우리 딸이 싹 말했단 말입니다.
1: 네.
0: 했는데 예 입도 나는 해도 다 갈라터지고 예. 그런 게 그런 뭔가 그것도 싹 나섰지. 그다음에 머리에서 땀이 나는 것도 다 나섰지.
1: 네.
0: 입안에 마르던 것도 다 났지. 오지럽고 머리 아프고 뭐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픈 게 너무 많아서.
1: 아, 예.
0: 예, 그리고 우울증도 있었으니까.
1: 네.
0: 그거는 무슨 없어서 너무 더워져서 자꾸 얘기를 하셨지가 내
1: 네, 여기 매우 중요한 울금이라는 약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울금이라는 약제는 전문 우울증 환자들한테 쓰는 약입니다. 예.
0: 그래 그런지 정말 제일 좋은 약인다. 내 정말 써보니까 제일 그런 효과 빠르고 예.
1: 네.
0: 나도 심장이 되게 나빴습니다. 땡기 가슴이 그럼 아프던 게 그럼 다 그런 증상이 그럼 다 사라져서 없습니다.
1: 예.
0: 예, 그래, 내 너무 좋아서 이래 소개를 한 게, 그러면은 싸서 붙여주겠습니다. 예.
1: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약이 너무 좋아서.
1: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럼, 상세히 보게 되면, 예, 우리, 일단 먼저 혈전을 녹여서 내보내줘야 됩니다. 혈전 녹이는 약제들 단삼, 삼칠, 홍화, 전궁, 타월 이런 약제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간신 부족, 간 곰팥이 허해가지고 우울증이라 맞거나 예, 이런 분들한테 좋은 진저울함이 울금이람 이런 약제들 또 들어갔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1: 네. 예.
3: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예, 전 혈배강 쓰는 환자인데 옛날에 황진산 타에서 썼댔습니다.
1: 네.
3: 그러다가 거기 끊기는 통에 혈배강 쓰고 있다가 이번에 황진산 타에 오니까나
1: 네.
3: 얼마나 정말 다행이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예.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예.
3: 예, 제가 중풍 두 번 맞았는데 머리 항상 어지럽고 메스껍고 밥 먹어도

0: 깨끼고 물 마셔도 깨끼고 정말 바빴습니다.
1: 네.
0: 예. 말을 항상 얼무리고 생각과 말이 항상 다르게 나가서 예. 예. 그래서 정말 옆에 사람들은 많이 웃겼습니다.
1: 네.
0: 예. 눈도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얼른 보이고
1: 네.
0: 눈이 그러니까 나 정신이 언제 맑아본 적이 없습니다.
1: 네.
0: 예. 어디 가나 하품만 닫고 나오고 다불기만 하고
1: 네.
0: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우리 아바에도 파키슨병 진단까지 받아놓을까나 걸음걸이가 항상 넘어질 듯 불편하게 쫑발걸음질하고 예.
1: 네.
0: 그리고 밥 숟가락 제대로 쥐지 못해서 식사 대접은 내가 계속 그래도
1: 네.
0: 아픈 몸을로 시켜야 했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리고 칫솔질하고 뭐 어제도 입 옆으로 춤 흘리고 무릎 흘리고 가면서 정말 사는 게 그저 정말 막막했습니다.
1: 네.
0: 예. 두 분 다 환자다나니까 뭐 살림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이러던 타 선생님이 황진산 타에 왔다고 하니까나 아 이게 정말 명약이 이번에 들어왔구나
1: 네.
0: 이거 믿고서를 꼭 써봐야 되겠다 해서 황진산 타하고 혈배강 같이 쓰면서 친구로 결합했습니다.
1: 네.
0: 친구에서 많은 회원 받습니다.
1: 네.
0: 지금은 어지럼증 다 나고 음식을 넘길 때도 살에 걸리지 않고 눈도 맑아져서 잠도 제 시간에 딱딱 잔다.
1: 네.
0: 깨고 정신이 난다. 잠 잘 자니까나.
1: 네.
0: 우리 영감도 두 손으로 어선 덜 떨고
1: 네.
0: 걸음걸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많이 좋아졌죠.
0: 예. 네. 여실금 때문에 난 기저귀까지 찾았는데 기저귀를 어선 벗어대졌습니다.
1: 네.
0: 예. 이런 데서 해결을 많이 보니까는 어디를 다녀도 걱정 안 합니다.
1: 네.
0: 예. 옛날에는 좋다는 게 하고 많이 썼는데 돈은 돈대로 다 팔고 그래도 혈배강이 천연약제 돼서 그런지 완전히 털립대다.
1: 그렇게 굽은 기름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0: 게. 그래서 이번에 황진산타이를 좀 어떻게 많이 예약해서 그거 많이 예약해야만이 친구도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15세트부터 예. 우리 친구가 따라갑니다.
0: 아, 예.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번에 황진산타이하고 혈배강에 좀 많이 장만해놓고 서리노 이 침도 결합해서 맞아서 러닝의 건강을 좀 찾으려고 그럽니다.
1: 예,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주세요.
0: 예, 알겠습니다.
1: 네.
0: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소화계통에 대한 이런 약재들이 엄청 많습니다. 루구이람, 안시향이람이, 백출이람이, 그리고 불면증에 좋은 약재, 또 이런 호흡기계통에 좋은 약재, 풍수골과 뿅에 좋은 약재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가지 약만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약 따로 쓸 필요 없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2번째 시간입니다.

0: 모자랄 지경으로 사방을 훑었다. 2-3리쯤 걸었을 때 눈치 빠른 통신원이 소리를 쳤다.
1: 후련장 동지, 저기 3호통이 집이 보입니다.
0: 산울에 있는 바위 모퉁에 정말 거무스름하고 야트막한 집이 두세 채 보이었다.
1: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가보고 오겠습니다.
0: 후정은 통신원을 데리고 돌격하듯 재빨리 올라갔다. 오두막의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사람은 없고 방 한가운데서 화롯불이 벌겋게 타오르고 있었다. 곁에 놓인 큰 구리 주전자에서는 물이 펄펄 끓었다. 집주인이 금방 어디로 숨어버린 것 같았다. 아이를 낳기에는 안성맞춤한 곳이었다. 후정은 기뻐서 산 아래를 향해 손짓을 했다. 사람들은 들 것을 들고 헐떡거리며 올라왔다. 이수죽과 이치가 뒤를 따랐다. 리치는 이런 일쯤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다는 듯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었다. 동필무도 뒤따라 힘겹게 올라왔다. 후정이 걱정스레 말했다.
2: 동어르신, 면세도 많으신데 굳이 안 올라오셔도 되는데요. 사람이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찌 안 올라오겠나.
0: 뒤에서 포성과 자지러지는 듯한 기관총 소리가 들려왔다. 후정이 다급하게 소리를 쳤다.
1: 리동지, 서둘러 주십시오.
2: 이게 서둘러서 되는 일입니까?
0: 리치는 눈을 숨뻑이며 반쯤 농담 섞인 말투로 대꾸를 했다. 들끝 대원들이 들 것을 들여놓고 나가자 리수죽이 문을 걸었다. 동필무와 후정은 밖에서 기다리었다. 곧 쨍강쨍강 쇠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간간이 하자진이 내는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더니 반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리면서도 강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소리였다. 동필무는 무릎을 치며 말했다.
1: 훌륭하군, 훌륭해. 정말 훌륭하군.
0: 다른 사람들도 마음이 놓인 듯 웃었다. 집안에서는 긴장하게 서두르는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다. 대야를 놓는 소리, 구리 주전자로 물을 따르는 소리, 리수죽과 이치가 속삭이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후정이 사내인지 계집애인지 물어보려는데 흥분 섞인 리치의 외침이 들려왔다.
3: 축하드립니다. 하자진 동지 따님입니다.
0: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곧 콩 폭는 듯한 총소리에 뚝 끊기었다. 기관 총소리뿐만 아니라 장총소리도 똑똑히 들리었다. 저기 고압까지 바싹 다가온 것이다. 후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1: 아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르신?
0: 동필무가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1: 두고 갈 수밖에 없지요. 이건 교정입니다.
2: 하지만 주인이 집에 없지 않습니까?
1: 돈을 좀 남겨놓아야겠어요.
2: 얼마를요?
1: 너무 적으면 안 되니까 은전 30입을 두고 가지요.
0: 부정은 묵직한 가방에서 돈을 꺼내 30입을 세어서 종이에 쌌다. 동필무는 그 돈을 받아서 이리저리 가늠해보고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1: 호정동지, 너무 적지 않을까? 이곳 이민들은 아주 어렵게 사는데.
0: 후정은 좀비를 다 마치고 나서 문을 두드리며 외치였다.
1: 리동지, 빨리 꺼내십시오.
3: 그럼 동지 가면 되지 않습니까?
0: 리치 안에서 불퉁명거리며 대꾸를 했다.
1: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하라는 말 아닙니까?
0: 곧 문이 열리고 들끝에 운이 들어갔다. 머리 큰 수건을 두른 하자진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었다. 들끝 아래로는 피가 뚝뚝 떨어지었다.
1: 리동지,
0: 문을 나서려는데 하자진이 눈을 가느스름이 뜨고 나지막이 속삭이었다.
3: 이동지, 아이를 보여줘요.
0: 리치는 흰 무명에 싼 아기를 안아왔다. 하자진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고는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기를 리치에게 넘겨주면서 목이 메어 말했다.
3: 리동지, 아이를 불 가까이 놓아줬어요.

0: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었다. 저진 동지, 동필무가 다가와 위로했다. 지금 형편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1: 알아요, 어르신, 고맙습니다.
0: 하자지는 눈물을 닦으며 맥없이 대답했다. 아이가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도 좋지요. 아이가 자라서 혁명을 하게 되면 우리를 찾겠죠. 만약 적이나 나쁜 사람이 된다 해도 어쩔 수가 없지요. 종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었다. 동필무가 들끓대군들에게 소원을 저었다. 어서 떠나지. 우리는 뒤따라갈 테니까. 하자지는 들끝에 실려 산 아래로 내려갔다. 동필무와 우정은 방으로 들어갔다. 한참 울던 아기는 집더미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우정은 은전 서른잎을 아기 곁에 놓고 앞편 두 덩이는 사발 안에 놓은 뒤에 다른 사발로 덮어놓았다. 동필무는 빗자루를 들고 더러워진 바닥을 깨끗이 쓸었다. 이젠 가시죠. 후정이 동필문을 보며 말했다. 아니, 그를 남겨야겠어요. 동필문은 쪼끌상에 앉더니 가방에서 종이와 붓을 꺼내 침대에 놓고는 반듯하게 쪽지를 쓰기 시작했다. 집주인님께,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노농홍군입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댁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절대 도호나 악덕 지주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먼 길을 싸우며 가야 해서 아기를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집주인께서 아이를 길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지만 은전 서른잎 받아주십시오. 홍군 휴양면 동필무 드림. 동필무가 붓을 거두지도 못했는데 종소리가 더 자지러지게 들리었다. 호위병이 밖에서 소리를 쳤다. 동어르신, 가시죠. 더 늦으면 안 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동필무는 종이와 붓을 가방에 넣고 쪽지를 아기 곁에 놓은 다음 무거운 물건으로 짓눌러 놓았다. 그리고는 무명에 쌓여있는 아기를 톡톡 두드려주고는 후정과 함께 총총히 들끝대원들을 쫓아갔다. 하자지는 혼미한 상태로 들끝에 누워있었다. 가끔 눈을 뜨고 끝없이 이어진 산들을 바라보았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산뿐이고 그 산 속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았다. 동지들의 대리리 구불구불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희뿌연 안개비 사이로 구름이 끝없이 펼쳐지었다. 오두막을 떠나온 지 한참이 됐지만은 아기 우는 소리가 자꾸만 귓전에서 맴돌았다. 여리고 가냘픈 소리가 애답게 느껴지었다. 하지만 하자지는 울음소리를 떨쳐버리려고 애를 썼지만은 소용이 없었다. 얼마나 더 갔을까? 그 소리는 갑자기 세 살 난 모모가 울부짖는 소리로 변했다.
2: 엄마! 엄마! 엄마 어디 있어?
0: 또 아기를 낳고 나니 하자지는 모모가 사무치기 그리워났다. 비몽사몽간에 하자지는 어느새 서금에 사주패에 와 있는 자신을 보게 됐다. 문 앞에 높다란 농나무가 있는 초라한 나무 층집 앞이었다. 농나무 아래는 바로 모모와 이웃집 아이가 날마다 나와 놀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텅 빈 채 모모도 이웃집 아이도 보이지 않았다. 들에 들어가서 층집 아래오를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모모가 산에 딸기 따러 갔나 보다 생각을 하고 문을 나섰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찾아다녀봤지만 모모는 아무 데도 없었다.

0: 갑자기 저쪽 봉우리에 있는 큰 나무 밑에 웬 여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것이 보이었다. 여동생 하이였다. 하자지는 남은 힘을 다하여 내달려갔다.
1: 너 왜 여기 남아있니? 산 아래는 온통 백군들 천지예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 모모는 어디 있어? 저기서 자고 있잖아요.
0: 하이는 집더미를 가리키며 말했다. 집더미를 헤치고 보니 호돈만 걸친 모모가 정말 금불 속에서 자고 있었다. 조그만 손은 얼어서 새빨갛게 돼 있었다. 하자진이 막 옷을 벗어서 덮어주려고 하는데 모모가 깨어났다. 모모는 엄마를 부르면서 품에 와락 안기었다.
1: 엄마 보고 싶었어. 어디 갔어?
0: 아이는 쉴 새 없이 중얼거렸다.
2: 엄마 배고프지? 내가 산에 가서 딸기 따가지고 올게.
0: 그러고는 엄마 품을 벗어나 산비탈로 달려갔다. 한참 후 모모는 빨갛고 싱싱한 딸기를 모자에 가득 담아와서는 높이 쳐들며 말했다.
2: 엄마 이거 먹어. 엄마는 딸기를 제일 좋아하잖아.
0: 하자지는 딸기를 하나 입에 넣었다. 이렇게 맛있는 딸기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하이가 소리를 쳤다.
1: 언니 어서 도망쳐요. 적들이 와요.
0: 산 아래 마을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어느새 백군들이 덮쳐들었다. 하자지는 모모의 손을 잡고 냅다 뛰었다. 산을 넘고 또 넘었지만은 어디나 적들로 넘쳐났다. 이제는 더 움직일 수도 없었다. 백군들은 금방 따라왔다. 한 백군 군관이 독살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3: 어디로 도망가려고?
0: 하자진이 소리를 쳤다.
1: 난 네 놈 마음대로 해. 하지만은 이 아이는 안 돼.
0: 그러자 그 군관이 비웃던 말을 했다.
3: 여기는 적색구역이니까 바위는 칼을 맞아야 하고 초가는 불타야 하고 사람 새끼는 종자를 가려야 해. 어린아이도 씨를 남겨서는 안 되지.
0: 그는 총을 들고 모모를 겨누더니 탕 하고 쏘았다. 모모는 하자진의 품으로 힘없이 쓰러지었다. 하자진은 놀라 소리치며 깨어났다. 눈을 뜨어 보니 여전히 들것에 내온 채 희뿌연 안개에 쌓인 산속을 걷고 있었다. 머리맡은 차고 축축한데 빗물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빗속에서도 종소리는 차지러지었다. 동필무와 후정이 고함소리에 놀라 달려왔다.
4: 자진 괜찮아요?
1: 네 괜찮아요.
0: 하자진은 고개를 돌리며 얼버무리었다. 가랑비는 멈출렴을 하지 않았다. 들것은 긴 행렬을 따라 계속 나갔다. 들것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 뚝뚝 떨어지었다. 그것이 빗물인지 빗물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뒤에서는 여전히 종소리가 어지럽게 울리었다.

소소한 가랑비를 맞으며 특수요원이 행군하고 있다. 몇몇 공산당 노인들은 저마다의 풍모를 갖추고 있다. 모 대통은 길가에 서서 출산한 아내를 오래도록 기다렸고 짧은 만남은 괴롭지만은 않았다. 소술한 안개비를 맞으며 군만 몇 필이 달려왔다. 맨 앞에 낡은 회색 외투를 걸치고 있는 붉은 오각비를 단 팔각 모자 아래로 검은 머리카락을 길게 들이운 사람이 보였다. 모태똥이었다. 그는 호위병들을 뒤달린 채 바쁘게 말을 달리었다. 행군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가까이 오자 한 키로로 비켜 길을 내주었다. 일행은 곧 어딘가 흐트러진 채 걷고 있는 대우와 맞닥뜨렸다. 군데군데 들것

0: 고객에 끼어 있었다. 모주속 동지, 앞에 가는 분들이 간부 휴양년이 아닐까요? 모 대똥은 말을 멈추었다. 말고삐를 심호위병에게 넘기고 조금 걸어가니 사통립의 뒷모습이 보이었다. 사통립은 붉은 수치 달린 창을 지팽이 삼아 힘차게 걷고 있었는데 붉은 별이 달린 홍군 모자를 쓰고 짙은 구릿빛 가죽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다. 그런데 두루마기가 길어서 끈으로 허리춤을 졸라맨 동에 아래 옷섭이 잔뜩 쳐들려 있었다. 게다가 옷깃이 없어 더 우스꽝스러워 보이었다. 사람들이 용포를 입고 있다며 서특립을 콜리는 것도 다 이 두루마기 때문이었다. 서 선생님, 몸은 좀 어떻습니까? 모 대똥이 서특립 곁으로 다가가며 물었다. 서특립이 쓰고 있는 모자에는 채양이 없었다. 모자를 잃어버려서 스스로 만들어 쓴 것이라고 했다. 구닥다리 안경도 다리가 하나 떨어져 가는 끈으로 묶어 귀에 걸었다. 하지만 노인의 눈에는 총기가 돌았다. 서특립은 모태똥을 보더니 기뻐서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걸음을 내디디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보게, 난 한 번도 대호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네. 윤지, 자네는 여여 말이 아니군. 그래, 어? 요사이도 밤을 새며 일하나? 어? 모 대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저만치 서특립의 말을 끌고 앞서가는 소년 전사가 보였다. 지난번에 하자진이 어린 마부가 말을 타고 서특립이 그 말을 모은다고 하더니 그 소년인 듯 하였다.
1: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께 불만이 대단하던데요. 불만이라니? 서특립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려 모태똥을 보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3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노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 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경 총수인은 화룡시 동성진 광동초를 찾아 고찰을 하면서 변강민족 지역의 이 고유한 마을을 위해 발전의 쾌속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오늘날 광동초는 연변 대지는 물론 전국의 향촌 진흥

0: 도전해서 따라 배울 만한 광동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1: 새 시나리오로 내소 동료 깨우자란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문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왕천 각 향진에서는 신속히 행동을 하여 재해 지역 대중을 타당하게 대피시키는

나누었습니다. 습금병 종석의 간곡한 당부는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고 변강 민족 지역의 이 고유한 마을을 위해서 발전의 쾌속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오늘날 광동천은 연변대지는 물론 전국 향촌지능 로종에서 따라 배울 만한 광동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일전 화룡시에서는 가문 분쟁 11년 홍은변강 벽꽃향 11주년 계를 주제 활동을 펼쳐 광동천이 지난 10여 년간 특색 농업을 발전시키고 문화관광 융합을 추진하며 민족 단계를 촉진하고 조화 향촌을 건설한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농업 현대화 발걸음이 빨라짐에 따라서 새농촌 건설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화장실 혁명을 일으켜 농촌 대중들이 위생적인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습금병 총석의 간곡한 당부는 지난 12여 년간 광동촌이 질 높은 발전을 이룩하는 행동 지침으로 됐습니다. 현재 광동촌의 전반 면모는 일신됐습니다. 전촌 200여 가구 촌민 가정이 모두 무해화 위생 화장실 개조를 완수하였고 전역의 오수 도관망을 부술했으며 촌내 주요 간선도로를 전면 경화하고 조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촌의 부대봉사시설도 지속적으로 승격됐습니다. 대형 관광객 봉사중심, 생태주차장, 견학체험기지 등이 구전하게 갖춰졌고 전반 봉사질도 일정 향상이 됐습니다. 길림성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수립 견학기지 길림만화영화학원 브랜드 활동 책임자 주남입니다. 이 전시품들은 모두 우리 학원에서 창작 내용을 깊이 개발하고 자체 IP를 부화하며 시장화를 추진한 실천 성과입니다. 향후 길림만화영화학원에서는 산업과 교육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본토 특색 문화를 깊이 발굴하며 전국 우세로 지방 문화 산업질 향상과 승객의 힘을 보태 지역 문화 고품질 발전에 청춘의 힘을 지속적으로 기여하렵니다. 초은입구 향촌 장터에서는 현지 유기입살의 향기가 풍기고 조선족 특색 음식이 독특한 맛을 자랑을 합니다. 알곡도 브랜드를 내세워야 가격도 좋고 효익도 좋습니다. 당시 습금병 총서기가 한 간곡한 당부는 광동촌 산업발전의 앞길을 밝혀줬습니다. 지난 11년간 광동천에서는 해란강반 한냉지 흑토지 생태자원 우세 입각하여 입살 특색 주도 산업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해남 중지룡성 농업과학기술위원회사 전주재 벼육종팀 책임자 설천입니다. 이 디지털 농장은 여러분 인상 속에 일반적인 논과 다른 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험에는 여러 가지 특수한 요구가 있기 때문이죠. 2023년 이곳에 농장을 건설한 이래 우리는 우수한 교품종 18가지를 선별했습니다. 디지털 농장 구역은 산무남짓한데 정밀한 계획을 거쳐 한해 최고 4천여 종 재료를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자연환경이 좋고 풍부한 역사 문화 저력을 갖춘 이 양질 벼산지에서 적합한 새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맛있다, 나량 등 브랜드가 이끄는 연변입산은 사면팔방으로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해마다 5만 톤이 넘는 양질 중고급 입살이 북경 상해 절강 등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연변입살의 1kg당 판매 가격은 10년 전에 5원 내지 10원에서 현재 12원 내지 25원으로 뛰어올라 진정 좋은 쌀을 좋은 가격에 판매하는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광동촌은 벼산업 사슬에 의탁을 하여 단일한 재배 모식을 타파하고 사계절 관광 전원 문화 관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논 사이로 분홍색 관광 소형 궤도차가 달리고 연도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볕집 조형원에서는 볕집을 이용하여 민속화 농경을 주제로 한 조형물을 만들고 집단 의자와 창의 사진들 등을 설치해 볕집을 순환 이용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명예 문화관광 집단위원회사 이사장 조리 김형우입니다.
전국 향촌 관광 중점촌인 광동촌은 올해 식사, 숙박, 유람, 오락 전반 종목에 대해서 재승격을 했지요. 지난해 내놓은 138원 세트표를 토대로 올해에는 298원 자유이용카드를 내놓았습니다. 7월 상순부터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많은 견학

0: 단체들이 광동초를 찾아 참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까지 이미 10여 차례의 견학 단체를 접대했으며 접대 인수는 연 2만 명 내지 3만 명에 이릅니다. 산업 역량 강화, 문화관광 흥업, 민생질 향상에 힘입어 광동철의 발전 동력은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촌의 관광객 접대수는 연 45만 명을 돌파했고 촌 집체 경제가 안정적으로 장성했으며 촌민들의 소득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 고유하고 외진 변각의 작은 마을은 전역 산업을 연결하고 대중의 공동 부유를 떠받치는 화목하고 아름다운 향촌의 본보기로 탈바꿈했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당위 부석이고 광동촌 당지부석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김헌입니다. 향후 우리는 습금경 총석의 간곡한 당부를 지속적으로 명기하면서 1차, 2차, 3차 산업 융합 발전 모식을 통해 토지 부가가치를 높이고 촌민 소득을 누리며 촌면모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렵니다. 아래 새 시나리오로 내수 동력 깨우자라는 제목으로 있는 연변일보 논평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소비는 경제 상승을 이끄는 기초 동력이자 시장 활력과 민생, 온도, 도시 매력을 반영하는 청호계입니다. 올 상반기 전주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175억 4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3.8% 장성을 했느냐. 장성률이 전성 평균보다 2.2%포인트 높아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도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은 74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6.2% 장성을 했으며 장성률은 전성 평균보다 5%포인트 높아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매액이 1억 원을 돌파한 10대 중점 품목 가운데 담배와 주류, 석탄 및 제품류, 일용품류, 자동차류, 통신기기류가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장성세를 유지했습니다. 수치는 시장 열기를 증명을 하고 장성은 발전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올 들어 우리 조에서는 소비 안정 확대를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지역 주민과 외지 관광객들의 소비를 유기적으로 융합시켜 소비의 내적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상반기 전주적으로 소비권과 보상 판매 자금 총 1억 1,500만 원이 사용되어 16억 원에 달하는 소비를 이끌어냈으며 한도액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을 20%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소비 상승의 강력한 동력은 시나리오의 혁신과 경영 모식 승격이 결부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는 도시 매력과 브랜드 활력이 서로 조화를 이룬 결실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조에서는 온 오프라인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경영 모식과 시나리오를 다각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일전으로 냉면 먹기, 동북축구연맹전 입장권 혜택 등 활동으로 인하여 한도액 이상 음식점들의 고객 수가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시나리오는 소비 열기를 낳고 소비 동력을 발전을 이끕니다. 우리조는 변강 특색에 발을 붙이고 시나리오 혁신을 깊이 파고들어 명절의 반짝 인기를 도시의 장기적인 소비 동력으로 전환시키고 정책적 혜택을 눈에 보이는 발전 성과로 전환시킴으로써 시나리오가 구동하고 경영 모식이 동력을 부여하는 연변 특색 소비의 승격의 길을 당당히 개척해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연변은 상업 관광 문화, 체육의 유기적 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소비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며 내수 잠재력을 자극시켜 변강의 인기를 더 끌어올리고 상업 분위기를 더 짙게, 활력이 더 넘치게 함으로써 소비 시장의 지속적인 질적 향상과 확장을 추진하고 연변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동력을 축적할 것입니다.
1: 지난 연속적인 폭우의 영향으로 왕천현의 일부 촌툰이 홍수재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후 왕천현 각 향진에서는 신속히 행동해 재해 지역 대중을 타당하게 대피시키는 한편 감탕을 제거하고 장애물을 철거하며 파손된 기초시설을 긴급 보수하는 등 재해 후 복구 사업을 전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천진 추나촌 촌내 도로와 골목에는 아직도 감탕이 남아있어 촌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줬습니다. 왕청진 당규에서는 신속히 인원과 기계 설비를 동원하고 감탕 제거 전담반을 모어 전역에서 재개 후 환경 정비를 전개했습니다. 대형 장비를 출동시켜 간선

0: 기초에 두텁게 쌓인 감탕을 집중적으로 실어내는 한편 당원 자원 봉사자들을 조직해 삽을 들고 골목길과 집 앞 뒤에 들어가 세밀하게 감탕을 제거해 촌민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왔습니다. 왕청현, 왕청진, 진장 최설화입니다. 현재 추나촌 상주 가구는 60가구이고 인구는 98명입니다. 지금 47명이 집중 대피소로 대피했는데 빈틈없이 보살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진의 기관 간부들과 재해를 입지 않은 기타 촌툰의 촌민들을 동원해 함께 감탕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진 당류와 정부에서는 추나촌 환경복구에 힘써 촌민들이 하루빨리 터전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관향 관련 부문에서는 대형기계 설비를 제때 조달해 긴급구조작업에 투입했습니다. 또 관할 구역 내 파선도로, 교량, 하천연안 제방 등 관건 기초시설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와 장애물 제거, 보강 및 긴급 보수를 전개해 하천 안전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왕정현 개관향 인대조석 왕상봉입니다. 개관향에 수재가 발생한 후 향정부에서는 전체 기관 간부와 각 촌의 간부들을 조직해 여러 촌툰의 기초시설을 긴급 보수했습니다. 대형 기계 설비를 동원해 관할 구역 내의 모든 도로, 교량과 제방을 제때 긴급 보수하고 재해 지역 대중도 제때 대피시켰습니다. 감탕 제거 작업이 질서있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피한 대중의 배치 정황도 더없이 중요한 사업으로 됐습니다. 왕청현 현성의 대피소는 방이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됩니다. 식당에는 입살과 밀가루, 식용유, 과일의 냄새가 충분히 비축돼 있었고 사업일꾼들은 점심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피소에 로인들이 많은데 비추어 배치된 간호인원들이 당직을 서면서 로인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폈습니다. 왕청현 민정국 부국장 류가기입니다.
1: 왕청현 민정국
0: 왕청현 민정국에서는 대중 12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봉리원 대피소에 있는 로인들을 위해 차량 보장, 인원 보장과 의료 보장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로인들은 이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수 재해에서 사전에 조기 경보를 한 덕분에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고 대중의 물품 손실도 없었습니다. 왕청 태긴 의료 양로 건강 양생 중심 총경리 양강입니다. 매일 로인들의 하루 세끼 식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피해온 로인들에게는 식당에서 과일을 비롯한 음식도 더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왕청현 상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난관을 맞받아 나아가면서 전사회가 손잡고 이번 홍수 방지 재해 구조의 전면 승리를 힘써 쟁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9주년의 즈음에 연변박물관에서는 홍색 유전자 전승 파란 만장한 세월의 경리를 주제 교양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몰입식 관람, 로병 강연, 과학 보급 수업과 수공 체험을 결부하는 형식을 통해 로소 두 세대의 홍색 전승 교량을 구축하고 변강 대중의 애국 옹군 정회를 두텁게 했습니다. 7월 30일 오전 연변박물관은 장엄하고 열렬한 분위기로 넘쳤습니다. 활동에서는 퇴역 로병, 연변 로간부대학 학원과 소학생들을 초청해 로인과 어린이가 짝을 모아 서로 돕는 새로운 형식으로 몰입식 홍색 견학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소선 대원들은 앞으로 나가 퇴역 로병들에게 붉은 넥타이를 매드리며 그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로병 대표와 소선 대원들은 함께 고전 홍색 가요를 불렀습니다. 격앙된 선율이 박물관 대청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현장 관광객들도 오성 붉은 길을 흔들며 합창해 옹군 애국 정회를 표달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피어린 분투 공동항전 전시청에 들어가 해설원을 따라 연변의 혁명 투쟁사를 되새겼습니다. 한 폭 한 폭의 진귀한 사료와 한 점 한 점의 혁명 문물은 연변 군민이 나라와 고향을 지키며 용감히 분투한 파란만장한 려성을 생동하게 재현했습니다. 기본 건설 공정병 전문 전시구역

0: 역에서 퇴역 로병들은 자신들의 군인 경력과 결부해 변강 건설, 변강 수비와 난관 돌파에 관한 이야기를 생동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홍색과학보급 교실에서는 사암일꾼들이 건군절 유례와 해방군 전사들이 변강에 뿌리 내리고 묵묵히 변강을 지켜온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활동에서 퇴역 로병과 소학생들은 함께 목재, 오각별 장식품을 만들며 세대 간 거리를 좁히고 홍색 역량을 전했습니다. 연길시 소학생 하금동입니다. 할아버지들의 군인 경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쉽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고향과 조국을 건설하고 합격된 공산주의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활동은 참관, 경청, 학습과 체험을 하나로 융합해 퇴역 로병들이 지난 나날을 되새기고 분투려정을 추억하게 했으며 청소년들이 교실을 벗어나 홍색 역사와 군인의 담당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연변박물관 사회교양부 주임 리혜걸입니다. 연변박물관은 연변의 중요한 홍색문화 전파 진지입니다. 8일 건군절을 맞으며 이번 주제 교양 활동을 기획한 것은 연변박물관의 애국주의 교양기지 직능을 발휘하고 로병과 청소년들의 대면 교류를 통해 두 세대가 초심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활동에서는 실경 수업으로 로소 전승의 교량을 구축해 청소년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군인 정신을 배우고 대대로 이어지는 분진 역량을 응집하게 했습니다.
1: 연변 용정 거시안팀이 8월 1일 저녁 6시에 홈장에서 남경 도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0: 2026년 8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 반에 왕청에서 펼쳐질 예정이었던 연변축구연맹전 왕청훈촌 경기가 날씨 원인으로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반으로 경기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서태문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5: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씨의 NP는 우리 인체 생명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M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M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소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도각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와 세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씨의 MP와 더불어 세신 1호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0: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이 세 가지 제품에 관한 우대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의 내용은 특히 가격 인상이 된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격 인상이 된다는 이 점을 충분하게 잘 마음속으로 새기고 제때 파악하시기 바라는데요. 천이 박사는 한 가게 498원인데요. 가격 인상이 100원 올라서 598원이 된다고 하였거든요. 한 가격은 10월 자오 복양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을 사면 보통 15각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18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00원 자오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이 박사, 이렇게 우수한 제품인데요. 그리고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698원으로서 한 가게 35일간 복양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가격 인상이 대폭도로 진행돼서 898원 200원 인상된다고 하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10각을 싸면 15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가격은 2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세신이로 같은 이렇게 우수한 제품, 천이 박사 같은 우수한 제품이 지금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이고 기회인가 하는 걸 잘 내려가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대 활동 내용 가운데서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는데 세신이로는 보통 10각에 10각을 주게 되어 있는데 10각에 15각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가게 가격이 2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명사방 눈뱅치료 약품은 598원을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대 정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눈뱅치료에서는 명사방이다. 수술 받는 것도 재창합니다. 그러나 수술이 끝이 아니다. 이 점은 제가 거저 이야기하느라고 해보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보통 백내장 같은 것은 그 인공 증태를 바꿔냈습니다. 그러기다면 수정체 혼탁으로 오는 백내장 보약해 보이던 거 한두 해간에 많이 좋아집니다. 한두 해 지나가게 되면 속으로부터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과 정상 대사 문란은 해결되지 못해서 또 눈이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게 되고 어두워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꼭 수술을 받든 받지 않든 지간에 눈은 우리 전반 인생 생애에서 일신이 천냥이라면 구백냥이라 하지 않습니까? 눈에 이상이 생기는 문제는 그래도 중약이다. 중약 가운데서 이미 충분한 검음을 받은 명서방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봉행하시게 되며 여기 21가지 우수한 중약제 조합으로 인해서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되 501-7766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집에 아저씨도 뭔가 뭐 노시산이 지금 한번 와서 사무가 어디 막혔다 했습니다. 근데 그래 한 번 막혀서 왔다가 후부터는 심하지 않다는 게 그냥 뭔가 뭐 이렇게 밥을 넣을 때 좀 불편하단다. 모야 갖고 넣을 때 불편해서 많이 흘립니다. 밥상에 마주 앉으면.
0: 예.
2: 그다음에 마주 앉으면 자꾸 역작가면서 먹어 자꾸 개끼고 예.
0: 그렇죠. 개낍니다. 예. 쉽게 개낍니다.
2: 예. 예. 손 쓰기는 괜찮고 밥 막 숟가락 맞히게 되면 딱 손 막 떨고 이랬을 때다.
0: 그렇죠. 거기에다 신경 집중할수록 더 떨고 그럽니다. 예.
2: 그리고요 가끔씩은 또 한 번 깼다면 폐기, 오늘날로 폐기 했댔습니다. 그래서 저기 폐기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0: 그렇죠. 진짜요. 바로 그렇습니다. 큰 문제 해결입니다. 그게.
2: 예. 먹다 또 좋은 이야기입니다, 진짜요.
0: 그렇죠. 예.
2: 나는 그냥 한국 너무 폐기가 얼마나 살이 바쁜가 폐기 한번 하면 예.
0: 대단히 힘이 들고 조절이 그래, 되지 않고, 그렇죠.
2: 그래, 병원에서 어떤 데 예, 병원가 보였지. 이사도 잘 모르는 약 갖다 먹어도 잘 안 났을 때다. 근데 지금 언제 없어졌는지 폐기하던 게 떨어졌습니다.
0: 전이 박사 썼는데 해결받으셨다. 그렇죠.
2: 예, 네, 그럼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예.
0: 큰 해결이죠.
2: 예, 그러면서 예. 몰랐댔어요. 근데 오랫동안 쓰다나까도 이게 없어졌더라 말입니다.
0: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졌죠. 예, 예.
2: 예, 그리고 예, 정신이 난답니다. 머리가 난킹하던 게.
0: 바로 그렇습니다.
2: 예, 정신 나고 맥도 나고 이런 남자 너무 좋습니다, 지금.
0: 그래요.
2: 그리고 나는 예, 내가 또 세지미로를 먹습니다. 나는 어째 먹는가 하면, 그 난 병원에 보이게 되면, 곰팥이 허약하다 미랬대다.
0: 선시하다는 예. 말입니다. 예, 곰팥이 허약하다.
2: 그래서 서른 살 나이가고 얘 또 참지 못한다. 조금만
0: 요실금이 생기.
2: 예, 꼭 마트 집에도 멀지 않습니다. 갔다 올 간에도 막 자꾸 새고 이러더라 말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오면 냄새 나겠을까 그럴까.

0: 그 불편한테 그 여진이 그 서면 참 어서 참을 수 있으면 내가 약 먹은다부터는
1: 시술 예.
0: 먹은다부터
1: 예.
0: 그리고 얘 예, 서면 잘 나갈 때면 얼굴도 붓기 많이 붓게 돼서 붓기 어머면 붓기도 나타났대요.
1: 건파지 이상이 예. 확실합니다.
0: 예, 다시는 붓기에서 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 먹은 후부터
1: 그렇죠. 그 문제 해결이죠.
0: 예. 예. 저번 이거 먹는 약이 맞습니다. 정말 예. 곡선에 먹는 약이.
1: 예.
0: 그리고 얘 이 머리가 저 어떻게 머리가 뒤에 술 들릴 때 했단 말이야, 빠나면서.
1: 예.
0: 그 술 들리던 게 요즘에는 들리는 것도 잘 들린다.
1: 바로 그렇습니다. 게. 그게 예. 얼마나 큰 효과인데. 예, 예.
0: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 방송 들어볼까나 지금 약을 또 어제 활동할 때 싸게 되면 어느 경제적이니까.
1: 그렇죠.
0: 그것도 값이 어리기 전에 활동했네. 참고하자. 우리 두 가지 약에 배달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1: 예, 등하에 들으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지금 예. 이 제품, 몇 가지 제품을 열심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0: 예.
1: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5017766번에.
1: 예. 예.
0: 값이 영수 압제되어 이럴 때 싸게 되면.
1: 아, 그렇죠. 예. 2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0: 예, 배달밖에 없습니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미세방이 제 늑달반 썼습니다, 나이하고. 예.
1: 아, 늑달반 썼어요? 예.
3: 예, 눈이 백내장이 좀 수술 정도는 아니라도 어쨌든 백내장 조금 심하다. 어려지면 이 수술해야 된다. 그래, 그 다음에 겁이 떨거져 나가지고. 이 악성이 한 두 달 쓰니까 벌써 보는게 인차 없어집니다.
1: 아, 대단하죠.
3: 예, 한 없어야지. 이게 늑달반 썼는데, 어떤 바깥을 내다보면 고소 이래 썰듯이 안 오고서 그렇더니 그게 느껴지고, 예. 그 땅바닥에 그 머리끼 있는 것도 보이지 않던 그것도 보입니다, 저는.
1: 예.
3: 예. 예. 눈물이 나고 가랗고 그런 거는 이제 해결됐대요, 선생님. 바로 소소한 일은. 예,
1: 그렇죠.
3: 예. 눈물이 이렇게 갈아볼 때 이렇게 번지, 아래 눈썹을 이렇게 번져보면 안이 빨갛을 때다.
1: 예.
3: 예, 그것도 없어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소염작용도 많이 하고.
1: 소염작용도
3: 많이 돼. 용도수제다, 이야기해,
1: 그렇죠.
3: 선생님.
1: 예.
3: 예. 수술하, 걔 병원에 가서 전문 아래가 보이니까나.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 수술 거의
1: 수술해야 된다는 사람이 이렇게 회복됐는가 그렇게 하겠죠.
3: 예, 예. 그래, 아 무슨 약 먹길래 이 수술로 오라젠 수술을 하게 됐니 수술 안 하게 됐는가 이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랬네. 그래, 그 자리에서 너무 좋아서 내길래 내일 어느 약 어떤 약 먹었 냉서방 내 먹어서 이렇게 어떤 먹다방 다 먹고 나니까 이렇게 내 와 검사하게 그래 앞에 보이는 게 다 없어지고 이랬거나 오늘 수술 안 하게 됐네 너무 기뻐서. 딱 지나간 길에 내 또 들었다가 어떤 수술하게 돼 그 약이 정말 좋긴 좋다 이래 되니까요.
1: 예, 그렇죠.
3: 예, 그래. 예, 우리 할 적에는 조금 더 사소하게 안에 조금 더 써야 되겠습니다.
1: 눈병 치료에 있어서는 예.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제품이 눈병 치료 약품인데 뭐 때문에 눈은 간과 관련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보통 많은 제품은 간에서 해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간에 부담이 많이 가지만 해도 이 제품은 오히려 간단 습열을 쳐주게 되어 있고 특히 이번에 이 제품 자체는 상처열, 폐열, 심장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해결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상처, 중처를 모두 다스려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실은 놓고 쓸 수 있는 제품이 명세바입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전이박살 제거 먹고 있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4: 예, 혈압과 심장이 온종 잘 될까, 예. 어지럼증이 해결되고 경력이 많이 돌아서, 예. 가슴이 영편 안 하고, 사분이 잤던 게 자수가 줄어드니까 밤 편안해져서 아침에 일만 좀 심합니다.
1: 예.
4: 그 곽바병도 따라서 나사지에서 예, 잘 걷지 못하던 게 지금 잘 걸어 댕기고.
1: 아, 예, 예.
4: 사도 안 돼, 영 고생했는데 지금 사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예. 지난주에 나빠가지고 증가를 의심했는데 이것도 당해서 얼마 전인지 모르겠어요.
1: 예.
4: 그 약이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세심이라도 우리 남편이 전열선 비례 있어서 썼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남성들은 전열선 문제는 꼭 건파질 착수해야 되지 단순 젤레캉 젤레캉 그것만 해서는 해결 잘 되지 않습니다. 예.
4: 예, 소변이 자꾸 열심히 얹지 못하고 때론 저리고 아프기도 했는데 이놈에서 지금 모든 게 좋아질까 밤 편하지 않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1: 그렇죠.
4: 예, 그리고 소화 안 돼서 고생했는데 소화도 잘 될까 밥 잘 먹으면 얘기 나고 예. 면역력도 많이 올라가 감기를 그리하던 게 감기가 아니었다.
1: 그렇죠.
4: 통증이 많이 나고 많이 나서 영 걷기 바빠던 것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0: 그래야 지옥 가서 하니까 얘 계속 쓰려고 저기 좀 오늘려고 배달가 쫓아나드렸어.
1: 어, 그렇게 하세요. 이 세신이도 천희 박사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가격 인상 전에 마지막 우대 활동이니까 더 너무 거서 늘 뭐 가격이 오른다 오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 지금 천희 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야, 이야기 좀 맛없습니다. 예, 백상 두 번 받은 게래 그러는지.
1: 특수 써 있죠.
4: 예, 다른 양마 좀 특수성 있고 예. 흡수 잘 됩니다.
1: 그렇죠.
4: 나는 예, 어쩐지 혈압 조절이 영 잘 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예, 어지름 충분하고 골도 띠하고 미네 좀 시야에 났습니다. 그런데 예. 천희 박사를 쓴 다음에는 아, 이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골이 좀 신하고 예, 맑아지고 영 좋습니다. 결국 이게 심장 영 잘 도와줍니다. 나는 항상 심자에 후두도 한 개 약을 먹기는 먹는데 그저에 문소리 나도 놀라고 눈이 떨기는 것처럼 후두도 하던 이 증상이 우선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아 마음이 수포하고 영 좋습니다. 결국 이 천희 박사 특점이 뭐이 제일 정감이 런앤에 들어서서 우리 기억이 없어진다. 내 좀 기둥하다는 저 물건에 지웠는데 찾다고 해도 찾지 못한다.
1: 그렇죠.
4: 고도 이 고일에 뒤에 워스 앞에 워스를 시뚝 대비 후 돈가방 들춰봐도 그저 애딱 난다. 근데 후에 또 복복과 저축 통장이었는데 그 안에다 또 저기 가방 안에 고도 쨍같이 또 연대다가 언들 다 들춰서 그러던데 어제는 이중 사이 없어졌습니다.
1: 기억이 잘 되죠.
4: 그리고 가까운 친구인데 가 나치라는 기억들인데 이름도 어떤 땐 잘 기억이 아야 됩니다. 그런 게 이 천희 박사 쓴 다음에 기억이 영 잘 돌아오고 결국에 이게 밥도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담낭도 잘 도와준다. 그리고 우리 아저씨는 지금 이 세신 1호를 쓰고 있습니다. 하랄 밤에 소변에 한 6번 봅니다. 그리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쉰 것 같지 않고 맥이 없어서 나가 좀 활동하람 아 맥이 없다며 밤에 잔 것 같지 해서 사파에 똑 누워있었댔습니다.
1: 예.
4: 옛날에 이 세신 1호를 쓴 다음에 와 우선 소변 두 번밖에 안 봅니다.
1: 예.
4: 그리고 이 소변이 맥이 없고 그 다음에 거품도 나가고 그래도 이중 사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 곰팥이 든든해야 됩니다. 특히 예. 노랭개 들어서서는 예.
4: 예 그래가 살 것 같단다. 그리고 예, 그 다음에 항상 요구리 아프답디다. 담낭이 나쁘단 말인다. 가끔 삼에 예. 담낭 피허우하답디다.
1: 예.
4: 그래서 그냥 리담패 지구초 섞어서 달고 있던데 신기하게 콩팥이 이 세신이로를 썼는데 이 증상도 없어지고 식사다라니까 맥이 나고 예. 다리도 헷가 봐도 아 지금 또 활동하는 데는 놀라갔습니다. 어서는.
1: 어 그렇죠. 놀랐겠지. 다 다닐 수 있는 더 그저 회복됐다.
4: 예. 예. 그래서 이 정말에 콩팥을 치료하는 데는 세신이로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은 오늘이 활동의 마지막 날인다에 그래서 나는 이 천희 박사 우리 나그네는 세신이로로 좀 이 콩팥이 한번 망가지면 좀 오래 치료해야 된다.
1: 콩팥은 치료만 하지 않게 되면 마지막에 신부전 도덕증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4: 예, 그랬거나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0: 우대할 때에
1: 그렇죠.
0: 이럴 때 오늘이 우리 집에서 여기에 두풀 다 싸다고 전화 한 겐다.
1: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왜 세심히로 쓰고 있습니다. 아, 이 약은에 아, 갑울도 좋지만 서른도 같이 그 성질이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3: 예, 저는 어디 아픈 게 없이로서 내 곁에서 그냥 누구 있을 때나마 했습니다. 누구도 있고. 그랬던 게 이것은 다음부터는 지금 정신하고 내끊었어요. 어느 거 뭐 청소도 할까 이것도 할까 저것도 할까 이랍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예.
3: 그리고 소화되지 않았어요. 식후이면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그냥 소화제를 한두 가지 먹어야 되는데 지금 소화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3: 그리고 가슴이 그것도 항상 그것도 답답하고 황황하고 숨차던 게 이게 지금 가슴이 편안하고 지금 안전하고 있습니다.
1: 예.
3: 아, 그리고 저는 허리도 아프고 소변 장애가 있어서 여보세요.
1: 예,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3: 예. 소변 장애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하마하니까 아, 담배 끊어가지만 어느 병원에서는 신염이란 가 투랍됐다.
1: 예. 예.
3: 그랬던 게 지금 이거 쓴 다음부터는 지금 정상으로 됐습니다. 담배 끊는 그런 하산 저
1: 담배 나가던 게 어떻습니까?
3: 예, 나가지 않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3: 이래니까 예. 그 어떤 먹은지도 몇 달 되니까나 그 어떤 정상으로 됐습니다.
1: 예, 예.
3: 예.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으로서 아, 저는 조금, 모세 혈관이 조금, 그냥 커졌는데, 예. 이게 지금 없습니다.
1: 아, 큰 해결은. 여기 명확하게 그 점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혈소판 감소증 해결한다는, 예, 예.
3: 예, 그래서 선생님이 약을 강골에 독결해서 저는
1: 이제 말씀한 몇 개 증상들이 아주 심각한 증상입니다. 거저 지나가면 절대 자기절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라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곰팥을 관리하는 젤이라는 이런 뜻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갑, 가을, 갑은 녹털종 사슴이 피, 그리고 을은 전록근 사슴이 전반과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32가지 진기중약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 원래 값은 698원이라 하지만 해도 10가게 15가게에 되면 200원 남짓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대활동을 충분하게 살리는 게 내가 내 걸로 우대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건 기회를 잘 잡기 바라면서 특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우리가 노인성 질병 주의하세요. 그리고 만성 질병 왕고성 질병 왕왕 많이 상하는 게 어딜 상하는가 곰팥을 먼저 많이 상하게 돼 있습니다. 곰팥을 많이 상하게 된다는 게 어느 소변 제대로 보는데 오늘은 잘 보지만 해도 어느 순간에 가서 소변에 문제가 생기고 원기 부족이 곰팥이 원기 부족으로부터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원기 부족이 모든 공능 저하를 불러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인체에서 곰팥은 오장을 관리한다. 그리고 곰팥은 직접 심장을 관리한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곰팥은 구조적으로서 모든 심장혈을 뇌과하는 사구체라는 게 있습니다. 왼쪽에 100만 개, 오른쪽에 100만 개 이래서 양백만 개의 사구체가 손쇄출이 바로 인체의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을 몽땅 여기에서 뇌과합니다. 좋은 피는 심장으로 그리고 노폐물을 하고 독성물질은 바로 방광노도를 통해 재배출하게 되었는데 일단 당신이 노독증이란 그러니까 신부전증으로서 진단을 받으셨다면 노독증에 기본 접근하게 되었는데 이때게 되면 소변이 나가지 않는 그로 인해 가지고 주약에 누가 영향받는가 하면 물론 거기에 관계되는 귀에 소리가 나고 뭐 소변 차수가 작고 혈뇨가 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해도 제일 관건의 관건은 어디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있는가 하며 심장혈이 뇌가 되지 못해서 얼굴이 새까매집니다. 얼굴이 새까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독성물질

0: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얼굴에 많이 얇은 피부에 여기 비추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쇄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장수촌에 제가 어제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1993년도에 이거는 중커위원회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었는데 중커위원회에서 이 장수촌에 80세, 90세가 정간의 주한 노동력이고 그리고 90세에 득자했던 아들 봤다는 이런 그 논문까지 논문에 나왔습니다. 그 논문에 나오는데 주약에는 뭘 드셔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저들 여기에서 설명들 이 처방은 거기로부터 출발해 나온 겁니다. 이래서 세신 1호에게 갑, 녹혈증, 사슴이 핍니다. 그리고 여기 전녹골 사슴이 전반입니다. 뭐 사슴이 뼈, 살, 그리고 내장까지 포함해서 전부 인류의 수명을 연장해주고 콩팥을 든든해지고 오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특수한 성분입니다. 다른 처방에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처방이 포함된 게 바로 전녹건인데요. 이게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드시게 되면 뼈가 든든해지고 소변이 잘 통하고 기억이 잘 되고 잠이 잘 오고 여러모로서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서 간과 콩팥이 좋아지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이런 특수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이게 32가지 중약제 자체는 우리 나이 들면서 습기에 추위를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위를 타는 원인 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내 몸에 얼음이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순환장애입니다. 그리고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중약설에서는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서의학설에서는 순환장애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피가 끝까지 갔다 돌아서는 힘이 약하거나 음과 양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는 32가지 중약제 가운데서 수호양이라는 성분 자체는 우리가 지금 통변 작용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는 수호양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통변 작용을 도와주고 맥동이라 성분 자체는 룬페의 역할을 합니다. 호흡계통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들이 비장을 도와주고 그리고 소화계 위를 도와주는 이런 염보글지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예,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행간 용정시에서 예, 결혼사업에 몸담고 있으면서 시창작을 해온 김향옥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김향옥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예, 김향옥 시인은 예, 1984년 6월에 용정시 계상툰 진에서 출생했습니다. 소학교, 중학교는 예, 쭉 계상툰에서 다녔고 고중은 예, 또 도문 철도의 중을 다녔습니다. 그 후에 길림사범대학 중문학부를 졸업하고 17년간 예, 용정시 5중에서 결혼사업에 종사했는데 나중에 그 1중과 5중이 합병하면서 또 예, 1중에서 1년 반 동안 예, 주로 한어와 지방과를 가르쳤습니다.

0: 현재는 영등시 로감부 봉사중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수필 받고 생각하기로 문단에 데뷔했고 수필, 수기, 시, 동시 등을 위해 여러 문학 잡지와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연변 작가협회 회원입니다.
1: 네, 그렇다면 김향옥 시인한테 있어서 문학은 또 어떤 개념으로 리해되고 있는지요?
0: 예, 본인과 이야기해봤는데 본인은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문학이란 책과 함께 글과 함께 돌을 닦고 마음을 다루며 삶을 터득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 자신과 마주서고 자연과 사회와 융합 교류를 진행하고 국경을 넘나들고 자유자재로 우주 공간도 드나들면서 자신이 무궁무진한 힘과 잠재력을 발굴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신세계를 풍부히하고 자신을 더 한층 완벽하게 승화시키는 수련 과정이라고도 봅니다. 저희 문학에 대한 열정은 진심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애착심이고 흥취자 취미 애호입니다. 첫 시작에는 수필, 동시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루며 작품을 여러 매체에 발표했는데 지금은 성인시 창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을 내다보는 자세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깊이 탐구하며 북끝에 꽃을 피우고 시향을 만리에 전하며 문학과 동반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한으로도 작품을 쓸 예정입니다.
1: 네, 그럼 이제부터 김향옥 시인의 구체 시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더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이슬입니다.
2: 이슬, 김향옥. 반짝이는 개울모래의 말. 산들이 모여 앉아 번역하느라 여념없다. 바다 재채기의 콧구멍으로 물고기들이 튕겨나와 꼬리를 휘저으며 하늘의 그림을 그린다. 캄캄한 밤. 풀잎들이 고독과 그리움을 갈아서 만든 눈물 한 방울 허리에 잔다.
0: 예, 이 시는 중국 조선족 시선집에 발표된 그 작품인데 이슬을 쓰며 있어서 여러 가지 수사법인 즉 비유, 상상, 의인 등 수법으로 이슬을 살아서 숨쉬게 만들고 이슬이 개울물에서 탄생하여 말할 수 있게 하였고 바다의 그 재채기에서 탄생되어서 또 물고기들이 꼬리로도 화했고 캄캄한 밤이면 밤마다 고독과 그리움을 갈아서 눈물 한 방울로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시는 존재가 끊임없이 타자와 관계를 맺으며 의미를 생성하고 고독과 그리움이라는 실존적 조건 속에서 자신이 정수를 결정처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작은 이슬방울에서의 큰 철학적 의미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참 그 시인이 그 어떤 재치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수 있는 제목이 거울일입니다.
2: 거울 1. 김향옥. 마음에 담으며 널 비춰주는 자세로 나는 빛을 발사한다.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 크게 점점 환하게 빛줄이 얼기설기 드러나며 생명이 부서질 땐 더욱 많은 너를 간직하며 나는 더욱 빛난다.
0: 예, 이 시는 문화시대 2017년 6월호에 발표된 작품인데 시인은 거울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누구를 비춰주는 자세로 자기 빛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거울이 만약 누구도 비추지 못한다면 자기 사명을 완성할 수 없는 거죠. 오직 남을 비춰줄 때야만이 자기 존재 가치와 사명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시에서 쓴 것처럼 마음에 담으며 나를 비춰줍니다. 더욱이 거울이 충실함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거울과 내가 더욱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크게

0: 점점 더 환하게 지어 내 몸의 그 핏줄이 얼기설기 드러나며 생명이 부서질 땐 더욱 많은 너를 간직하며 나는 더 빛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울은 자기 몸이 산산 조각나서 부서질 때는 더욱 많은 조각에 나의 빛을 발산하는 거죠. 시인은 이렇게 자기 몸이 부서질 때 그 경우까지 사사티 거울이 의중을 조명하면서 한생 동안 나를 더욱 밝게 더욱 많이 빛내주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시는 이렇게 거울이 존재의 가치와 거울과 인간과의 즉 나와의 관계에서 한낱 평범한 것 같은 거울이 그 위대한 면을 강조하면서 누구도 쉽게 발견하지 못한 거울이 존재론적 깊은 뜻을 읊조리는 겁니다. 여기서 거울이란 존재는 그 어떤 내가 깊이 사모하는 이성일 수도 있겠고 내가 또 우러른 그 어떤 삶의 목표나 우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깊은 천리가 숨겨져 있는 거울이란 존재를 다시 음미하게 만드는 훌륭한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1: 예, 지금까지 이 시인들이 거울을 쓰는 걸 보면 거울이 그 완정체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렇죠. 뭐 거울이 뭐 누굴 비춰주고 내가 또 거울을 보면서 뭐 반성을 하고 뭐 이런 정도인데 여기에서는 또 거울이 산산 조각이 나서 예, 뭐 수백 개 무슨 이렇게 뭐 아주 그 또 그러니까 내 조각마다 다 빛이 나는 거죠.
0: 그렇죠. 네. 네. 내 조각마다 다 나를 비춰줘.
1: 네. 이거는 또 그 또 새로운 발견이 아니겠는가.
0: 예. 네. 그러면은 정말 네. 처음 이런 거 봅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달입니다.
2: 달. 김향모. 침묵을 잊기로 미끈거리는 시간 속에 슬픔을 깎고 다듬어 만든 설계도 물보라 날리며 스키 타는 비 건물의 흐느낌 속에 반죽된다 밤하늘에 심어놓은 고독 끓어오르는 불안을 잠재웠다 빛깔들을 긁어내고 허공을 넘나들며 어둠의 속도로 진행되는 빛의 파종 돌멩이 떠나가려는 마음 종력 있고 떠오르는 노 찾는다 흘러가는 강물의 아쉬움 반짝이는 햇빛의 펄떡입니다

예, 이 시는 이 문화세대 잡지 2018년에 발표된 시인데 이 시에서 달을 이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어둠과 고독을 매개로 해서 빛과 생명을 파송하는 어떤 원리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감정, 즉 슬픔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고독 같은 이런 감정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가공되고 결국 빛으로 전환합니다. 떠나가려는 마음과 중력 잊은 그 노는 초월의 갈망을, 그리고 강물의 아쉬움은 여전히 흘러가는 현실의 애착을 드러냅니다. 달은 그 모든 모순을 품고 어둠 속에서 묵묵히 빛을 뿌리는 존재입니다. 시가 여러 가지 현대적 수법을 사용해서 달아서 썼는데 참 인상 깊습니다.

0: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거울 2입니다.
1: 거울 2 김향옥. 거울을 본다. 얼룩덜룩 흐릿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거울을 본다. 반짝반짝 맑음 속에서 결함을 들춰내는 사람들. 거울이 보여주는 내심은 똑같다. 얻은 것과 잃은 것 차이. 거울을 보는 눈도 높이가 있다.

예, 아까 여기서 살펴본 거울은 거울 1이고 이번에는 거울 2인데 예, 연변문학 2019년 2월 5일 발표된 작품입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예, 또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거울에 대해서 예, 다뤄봤는데 거울을 통한 부동한 사람들의 그 눈높이와 마음의 높이를 예, 심각하게 파헤쳐 보입니다. 사람에 따라 거울을 보는 눈높이와 마음의 높이가 서로 다르다고 시인은 사색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얼룩덜룩 흐릿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그러니까 거울에서 지금 자신이 어디가 고운가를 찾아 헤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짝반짝 맑음 속에서 결함을 들춰봅니다. 나는 어디가 부족한가? 아니, 부정한 부분을 또 예, 찾아봅니다. 아, 화장한

0: 것도 화장 제대로 했는가. 예. 하지만 이 거울이 내심은 똑같습니다. 결국 거울을 통해 사람들은 얻은 것과 잃은 것 차이를 보여줍니다. 마음 자세가 단정하고 자신에 대한 요구가 엄격한 분들은 거울을 통해 보완할 부분을 찾아내고, 마음이 흩어지고 자세가 비뚤어지고 허영이 들뜬 사람들은 거울을 통해 그런 보완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잃고 맙니다. 나중에 시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즉 마음가짐에 따라 거울을 보는 눈도 높이가 있다. 여기서 한 차원 높은 인간과 낮은 인간의 그 구별이 뚜렷이 알리죠. 시는 이렇게 한낮 거울 앞에서 인간의 높낮음이 알리는 천리를 전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수레입니다.
2: 수레 김향곡. 검은 백년부락 한마당에 고스란히 놓여져 있는 너는 무거운 력사의 견증인으로 기나긴 세월을 끌고 왔다. 두만강을 건너온 우리 선조들, 이 땅에 자리매김하고 소처럼 끈질기게 신근하게 한 바퀴 두 바퀴 연륜을 굴려갔다. 고스란히 세워져 있는 옛집터, 기왓장 하나마저도 지혜의 조각품으로 옛이야기 풀어헤쳤다. 흰옷 입고 기웅매고 막걸리 마시던 우리 냄새 한몸에 싣고 삐걱삐걱 덜컹덜컹 숨가삐 달려왔다. 그 틈없이 그 자리 지켜왔다.

0: 예, 이 시도의 연변문학 2021년이 발표된 시인데, 시인은 이 시에서 도문시 월청진 그 백년불학에서 본 수레를 보고 민족이 걸어온 개척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품 속에서 다른 형제민족과 함께 손에 손잡고 이제는 그 더욱 씩씩하게 걸어나갈 앞날의 그 벅참과 희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언젠가에 연변작가협회 시분과의 활동으로 이 백년불학에 가서 답사활동 했었는데 아마도 그때 이 백년가요 마당에 진열된 소설을 보고 쓴 것 같습니다. 역사의 숨결이 맹맹히 흐르는 시라고 나름 생각됩니다.
1: 이 부분을 보니까 그 뭐 시탐구회라든가 이런 그 시분과에서 조직한 행사에 특히 그 월청진의 그 백년불학에 가서 이 수리 하나를 놓고 쓴 시들 제가 여러 편 본 것 같습니다.
0: 예, 그때 예. 수레를 쓴 분들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집을 쓴 분들도 있고.
1: 네.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그늘입니다.
2: 그늘, 김향옥. 버즈의 한 조각 비워진 자리. 그녀는 혀를 날름거리며 헛기침을 공소한다. 바람은 딛고 지나가고 계절은 위돌며 스친다. 꽃은 피고 지며 향기 잃고 검은색 그리움으로 맴돈다. 영상이 사라진 밤, 조명이 꺼진 계절, 그녀의 가냘픈 숨소리에 심장도 박동을 멈추고 지나간다.
0: 예, 이 시는 장백산 잡지 2019년 3기에 실린 작품인데 그늘은 상실 이후의 시간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형상화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화자는 사라진 것의 그 자리에 남은 텅 빔을 응시하면서 그 공허가 어떻게 움직이고 숨쉬는지를 포착합니다. 특히 퍼즐 한 조각 비워진 자리라는 이 첫 행이 시 전체의 구조적 은유로 기능해서 독자를 하여금 무엇이 빠졌는지 왜 그 자리가 그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마지막 행에서 심장도 박동을 멈추고 지나간다. 이 말은 이 존재의 그 소멸을 암시하면서 지나간다는 동사를 통해 완전한 그 정지가 아닌 어떤 흐름 속에서의 사라짐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 절망 속에서도 남아있는 미세한 움직임, 즉 시적 긴장을 유지하는 장치라고도 할 수 있죠.

0: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시간입니다.
1: 시간. 김향모. 눈을 비비며 일어나고 지친 몸 누비며 지는 해. 뒤로 걸어가니 뉴턴이 사과를 뜯어먹고 있다. 앞으로 달려가니 재채기와 함께 튕겨나고 눈물 속에 동동도 있고 노래 속에 동기당 울려 퍼지고 숨소리 죽여가며 슬금슬금 기어간다. 기차 타고 동굴을 지나간다. 비행기에 앉아 하늘을 날아본다면

0: 이 시도의 장백산 잡지 2019년에 발표된 작품인데 신은의 피로와 권태로 가득한 현실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이 법칙이 무효화되는 꿈이나 의식이 심층부를 탐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인이 깊이 느낀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것임을 잘 암시합니다. 이 시는 시간은 일률적으로 흐른다는 통념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시간, 기억, 감각, 상상 이런 것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의식이 장입니다. 피곤한 몸을 맞이하는 진윤해는 육체적 시간, 뉴턴의 사과를 먹는 장면은 역사적 시간, 재채기와 참깨 이거는 눈물과 노래, 여기서 눈물과 노래는 또 감각적 시간이, 기차와 비행기는 이동하는 시간, 이런 그 다른 방식들입니다. 결국 이 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시간은 정말 시계처럼 앞으로 가는 걸까? 아니면 네가 걷는 방향, 네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과거도 미래도 동시에 존재하는 건 아닐까? 시는 여기서 자신이 생활 속에서 느낀 시간의 권태와 시간의 역사와 시간의 아픔과 시간의 허망함 등을 파내면서 결국에 시간 속에 흘려버린 자신의 생명 자체를 다시 한번 총화 점검하면서 타인들도 시간 앞에 자신들을 반추하면서 흐르는 시간을 다시 잘 자세히 보도록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비입니다.
2: 비, 김향목. 마음을 채우며 생명을 깨운다. 슬픔이 내 몸을 빌려 눈물을 짜낸다. 골독은 내뱉지 못할 검은 말들을 연기로 내뿜고 연하게 지워버린다. 목장구름이 피고 간 사이 깨어진 금들이 사방으로 질주한다. 땅에서 발광하며 길어지는 잎사이로 다이어트가 억지로 진행되고 배의 비구람이 땅을 진동하며 퍼진다. 그가 하나의 점으로 꿈틀거리며 다가올 때 깜빡깜빡 따스한 속삭임으로 길을 뻗쳐준다.
0: 예, 이 시는 도라지 잡지 2017년 2기에 발표된 작품인데 각 행위에 독립적인 이미지를 지니면서 비, 눈물, 연기, 목장구름, 번개, 잎, 배, 점, 속삭임 이렇게 쭉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시는 또 초반의 자연적 이미지에서 즉 비를 둘러싼 이미지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신체적, 사회적 이미지로 전환됩니다. 전적으로 이 시는 비를 통해서 개인의 내면적 고통과 사회적 압력을 동시에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특히 굴뚝이나 검은 말들, 비굴함, 억지로 진행되는 다이어트 등의 표현은 현대인의 소외와 강요된 삶에 대한 비판으로 읽힙니다. 시적 화자는 비라는 자연현상이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면서도 결국 그라는 존재의 불완전한 도착과 따스한 속삭임이라는 그 모호한 위로 속에서의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는 완전한 치유나 해결이 아닌 불완전한 상태에서의 일시적 평안을 보여줍니다. 두 편의 시의 비와 그늘은 모두의 부재, 상실, 내면의 그 어둠을 다루고 있지만 비보다 사회적이고 신체적인 그 이미지, 무슨 굴뚝, 다이어트, 아까 위에서 설표한 시에서의 배의 비구랑 이거 상황했다면 이 그늘이라는 데서는 추상적이고 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내면 풍경과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이 시는 주위 한 소중한 친구를 잃었을 때 공허함을 현대적 수법으로 형상화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김향옥. 산과 산이 어깨 동무. 발에 짓밟혀 흔들리는 오정 깨어지는 소리 눈에 찍혔다. 육중한 자체 목에 눌리고 앉아만 있는 소파. 넓은 가슴 드넓은 눈으로 삶의 등줄기를 거침없이 훑고 지난다. 얼어드는 가슴 속에서 미끄럼 타본다. 수종으로 조각된 반짝반짝 빛나는 길. 빈몸을 소유한 물방울의 결합. 뚝 떨어지는 순간 나무를 떠나려는 사과의 의지. 완전 가슴 깊이 굳어졌다.

0: 이 시 무지개는 이 재래 무지개를 다룬 시처럼 찰나의 아름다운 노래하는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이 도라지 잡지의 2018년 6기에 실린 작품인데 무지개라는 현상을 빌려서 인간관계의 시작과 균열, 현실의 무게, 내면의 결정화, 그리고 리벨의 의지를 그린 시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서로 이렇게 저렇게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산과 산을 무지개가 어깨동무시켜주어 우리는 친구가 되는데 어느 날부턴가에 흔들리는 우리 사이 우정들이 깨어지는 소리가 내 눈에 찍혔습니다. 놀랍습니다. 결국 이 무지개처럼 텅 비어 있으면서 겉은 아름다운 빈몸을 소유한 물방울이 결합과 같은 우리들의 관계였지. 이를 이 작중 주인공은 판단해낸 겁니다. 결국 이 우리들 사이는 저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듯한 무지개처럼 빛좋은 개설구였구나. 그래서 이런 관계 속을 떠나려 마음 굳힙니다. 시에서 본다면 뚝 떨어지는 순간 나무를 떠나려는 사과의 의지 완전 가슴 깊이 굳어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현대시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 보이지만 분석 도출을 해보면 그 알갱이가 다 알립니다. 시인이 제목을 무지개로 택한 것도 참 묘한 착상입니다. 무지개는 생계에서부터 사라질 운명이며 또한 겉은 화려하지만 텅 빈 물방울이 집합체이고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상징해 주는 그런 사물입니다.
1: 지금까지 그 살펴본 이 김양옥 시인의 시들에서 보게 되면 우선 그 시 제목이 아주 짧습니다. 짧고 그리고 이 시의 소재가 다른 분들이 이미 많이 다루었던 그 뭐 비라든가 무지개라든가 뭐 수레라든가 거울이라든가 그런데 과감하게 여기에 도전을 하는 거죠. 나도 같은 제목으로 시를 써보겠다. 그렇지만 나는 다른 측면으로 아까 거울에서 보게 되면 거울은 일반적으로 그냥 반사되는 뭐 사람이 뭐 입포단장이나 혹은 얼굴 생김새라든가 무슨 이런 그 이 그 그냥 겉면적인 것을 하지만 그러나 김양옥 시인은 다른 면을 보완했죠. 거울에서 사람이 어떤 그 좀 더 그 사람이 그 좀 더 지체가 높아 보이고 또 어떤 사람도 거울을 보면서 그 자신을 발견하면서 또 뭐 반성을 하고 또 자신도 좀 더 뭐 낮춰보는 또 이런 면 그리고 또 그 정체적인 거울 그 산산조각이 나서 깨져서 그 뭐 몇백 개로 분산되면서도 또 빛을 발산하는
0: 빛을 더 많이 발산하는
1: 그리고 또 이 무지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뭐 무지개는 우리 뭐 가사라도 아주 그 긍정적인 면을 많이 제기했죠. 아 무지개 같은 뭐 현란한 뭐 인생이 뭐 한데 그러나 이
0: 대부분 그래
1: 이 김양옥 씨는 무지개가 그냥 단순한 허영에 불과할 뿐이다.
0: 물방울이
1: 모여서 집합체가 되었다가 때가 되면 또 다 그 갈라져서 그러는 그러니까 아주 여기에서 어떤 천리가 내재된 이런 그 깊은 맛도 느껴지고
0: 그 관찰하는 게 아주 이해합니다.
1: 네.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그리움입니다.
2: 그리움 김향옥. 흘러가는 세월의 그물을 노려 너만 낚아내는 작업. 시간 정지시키러 눈을 감고 거리를 단축시키러 잡아당기고 문 앞에 보이려 집게로 집어오고 강물 따라 흘러가고 땅 속에 스며들며 잠들어버리는 5월의 눈은 차갑게 찾아왔다. 뜨겁게 가버렸다.

0: 네, 이 시는 2019년에 연변 일보에 발표된 시인데 시인은 이 시에서 그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림이란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냥 따라오면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움을 잡아두기 위해서 시간을 정지시키면 내 곁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겠나 해서 눈을 감아도 보고 그리움과의 거리를 단축시켜 잡아당겨 오기도 하고 또 눈앞에 가까이 보이려 집게로 집어오기도 합니다. 결국 이 그리움은 떨쳐버릴래야 떨쳐버릴 수 없는 거죠. 이런 그리움이기에 강물 따라 흘러갔다가는 또 땅속에 스며들며 찾아오고 잠들어버리는 오울이 눈처럼 차갑게 찾아왔다가 다시 또 뜨겁게 가버리는 그런 그리움입니다. 아마도 작중 주인공은 그 어떤 그리움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시로도 남겼는가 생각됩니다. 아마도 심장에 맞춰오는 이 한생이 다하도록 잊을 수 없는 그런 그리움인가 봅니다. 결국에 오울이 눈처럼 차갑게 찾아왔다 뜨겁게 가버린 존재지만 그림에 대한 그 집요한 추구만은 역력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문학살롱 프로에서는 김향옥 시인의 천리적 깊이가 있는 시들을 감상하고 또 시 해설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옥,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장작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샘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샘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 질환이 그리고 뇌중풍을 치료해주고 기와 혀를 보충해주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심장병이라는 이 병은 걸리기 쉽지 일단 걸리기만 하면 잘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병 이 여름에 와서 또 각별히 조심 해야 됩니다. 예, 이 여름이 심장병이 그 재발하는 고봉기입니다. 예, 음양 오향학에서 보면은 심장은 불에 속하죠. 예, 화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런데 심장이 불인데 지금 여름이가 또 불에 속하죠. 예, 화에 속한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심장병이 중한 이런 분들 보면은 이 여름에 지탱하기 제일 바빠합니다. 예, 여름에 사망률이 아주 높죠. 예, 우리 결국 뇌출혈이 지금 온 이런 분들 그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왔을 때 요알령을 불러서 빨리 병원에 모셔 가지 않 는다면은 생각만 해도 그 후과가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아주 무섭죠. 예. 그래서 약과기 치료범이 항상 저희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그 이 여러 가지 심장병을 치료하려면은 심장병이 치료되는 게 이제 있는가? 혹은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이야기라고 중풍을 치료해주는 이야기라고 그 약과기 치료범위에 쓰여 있는가가 아주 그 중요합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을 볼 때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인 이게 아주 그 특수한 그 핵심 성분인데 파핵용지효소라고 파핵용지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우리 신체의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예시키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하고 이런 방법으로 인체에서 가장 기본인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 속에 침투되어 있는 미세혈증까지 영예시켜주면서 미세순환이 잘 되게 하기 때문에 인체의 큰 혈관, 작은 혈관, 모세혈관을 말합니다. 예. 이 모세혈관은 머리카락이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이런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것도 막아주고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해가지고 심근세포를 격활시켜주고 심장의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준다. 예.
0: 그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심리방 약 먹고 먹은 환자입니다.
1: 예.
2: 예. 예, 저는 이 약에 심장이 나빴어요. 약 먹었는데 지금 엄청 효과를 많이 봐가지고 예,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매일 달라댕기며 예, 어째 먹는가 하면 예, 가슴 후두두 하고 예, 자꾸 떨리면서 예,
1: 예.
2: 입으로 이 가슴 위에 올려 못 놓고 잤습니다.
1: 아, 예.
2: 그래, 꼭 뛰다가 보면서, 입으로 올려 못 놓고 자고, 그날 내려 놓고 자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예. 또 어떤 때는, 얼른 숨이 올라오지 않아서, 하룻밤에 서너 번, 앉았다 누웠다,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1: 예.
2: 예, 그래, 약 여러 군데 그 마이스 안 먹은데, 하늘에 효과 없을 때다.
1: 아. 약이 맞지 않아 그렇지.
2: 예, 조그만 소리도 놀라고 조그만 말에도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러실 때다.
1: 아, 예.
2: 그런데 내 할라로 예, 내 왜 방송 듣기 좋아하는데 방송에서 선생님이 이야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까 내 병이 별 맞는 것 같아서 내 주문에 먹었는데 지금까지 이 약 먹은 다음부터는 한 번도 그런 증상이 없고 오염 좋습니다.
1: 심장이 이 약이 아주 빨리 효과를 보는 약입니다. 우리 이 약을 볼 때 딱 그래서 관상 동맥경화를 치료를 해주고 관심병, 심교통, 그 용경 협심증, 혈액형 협심증을 딱 치료한다고 이렇게 똑똑하게 밝혀놓은 이런 약들이 많지 않습니다.

0: 그러기 때문에 예. 심장병이 치료를 하는 데에까지는 그렇게 치료가 잘 된다 말입니다.
1: 예, 내 이야기 여쭤만 이 멤버를 선택했습니다.
0: 그렇죠. 선택이 아주 예. 중요합니다.
1: 그래. 예, 그래. 심장 자꾸 떨리고 놀라고 고생했는데 한 3년 전에 이 약을 먹은 다음부터는 그런 증상이 없이 싹 사라지고 예. 어찌도 혼도 모르겠습니다.
0: 좋죠.
1: 예. 이게 난 이 약밖에 안 먹습니다. 예. 지금. 그래 이 아이 또 믿음이 가는 데라 우리 엄마도 작년 노공이 와서 10월 달에 입이 내는데 병원에서 일주일 있고 퇴원해서 이 아기에 내 믿음이 가까 우리 영감이 찾아주시겠다 말입니다.
0: 종풍이 와서 이 후유증을 치료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그 치료 잘 되는 약은 많지 않습니다.
1: 예, 근데 예. 우리 영감도 이 약 닦고 지금 중상적인 사람과 같이 매일 상술 타고 놀라던 그 기억이 야나 고생했다 했어도 또 놓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0: 아,
1: 언제 알았던가 싶으겠지만 아무 증상도 없이 치사도 잘하고 매일 놀라댕기고 맵다 말다 한다.
0: 아유 좋지.
1: 대학 예. 멤버 선택해서 정말 나도 우리 영감도 살리고 나도 좋고 너무 좋아서 이 동네 사람들도 어떤 약을 먹었구라는가 물어볼까 나도 때 동네 사람들 여러 소개를 하는데 다 효과를 보고 다 좋단다.
0: 좋습니다, 원래.
1: 예, 예. 그래, 나 좋은 약을 소개해 줬다고, 아니, 저기, 감사하다고 자꾸 볼 때마다 말한다.
0: 예, 저희도 지금 이거 오랫동안 강의 드리고 있지만은, 이 효과를 본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 정말, 이, 저희한테 전화와서 계속 반영합니다. 예, 선생님, 정말 심장병원에 이거 지금 너무 이래 바빠서 이거 썼는데 해결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약은.
1: 예,
0: 너무 많이 먹습니다, 이 약은.
1: 저만이 없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영가 놓지 죽을 때까지 먹을 예사입니다.
0: 예, 잡사도 좋죠. 심장이 제일 중요하지 예. 않습니까? 그거 잘
1: 예.
0: 보호해야 돼요.
1: 우리 동네 걔 안에 한 번 또 예, 저 경력이 없어서 자꾸 한 말 다시 하고, 한 말 다시 하고, 어디 때는 심지어 만은 제 아들이 나고 내라다 하고 이러면 맞았다. 그렇게 경력이 없어가지고, 딸이 그제 우리네 만나서 길에서 만났는데 우리 엄마 저래 답답하다 왜 이야기하더라 마지막에 걔네 우리 몸약 이래 좋은 약인데 어떻게 좋은 약인데 엄마 대주바 있으신가 이랬거나 어떤 약이 있는가 걔는 나도 우리 엄마로 싸서 대주 시켜봐야 되겠다 이러면 그랬대다.
0: 아예
1: 예. 그래 예. 내 이제 더 상세하게 그분과 알려줘서 예, 그래, 싹 먹겠다 합니다.
0: 예, 그분이 예. 쓰는 게 좋겠습니다. 제 보기에는 예. 그분이 그, 치매 초기 같단 말입니다. 예. 우리 대뇌는 우리 인체 내에서 산소 소모량이 제일 큽니다. 예. 전신이 예. 산소 소모량이 23%를 차지하죠. 예. 그런데 우리 예. 정상적인 사람이 대뇌세포라는 거는 예, 140억 개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지금 내 위축이 이미 왔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력이 차하고, 뭐, 누길 보고, 뭐, 그,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그, 어디게 정신이 얼빤에 그려져 구멍입니까? 이런 분들이 이게 백분의 뭐, 그, 백으로 그게 내 위축이 왔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은. 그래서 기억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서 대뇌세포가 한 30% 줄어들어 있죠. 이분들이. 그래서 리해 능력도 차라하고 기억력도 안 되고 사람도 잘 알아 못 보고 이렇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뇌신경세포들이 산소가 많이 부족해지고 재가지고 이런 신경조직이가 신경전달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이 그 약을 볼 때 에 그 장약 심리방어는 뇌신경을 안정시켜주고 기억력을 돕는 이런 약재들이 에 결국 신경을 강하게 하는 이런 약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주로 아 천공하고 담남성, 하수하고 지령, 아 또 홍경천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 아주 좋죠. 예. 그리고 우리 이 약을 볼 때 해발이 4,500m 이상,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라는 이런 약재입니다. 예. 그리고 또 연황금으로 서상에서 불리우는 약재가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산소 소장량이 매우 높죠. 예. 그래서 우리 대뇌의 산소를 많이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예,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뇌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줘가지고 뇌신경조직이가 뇌신경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있게 하죠. 예, 우리 이 효소는 이 세계 이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입니다. 예, 이분이 이 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0: 그래야 경력도 예. 돌아올 예. 확률이 아주 높아지죠. 예. 그래서 241-7979번으로 예. 그분이 예. 저희한테 전화를 하라 하셔. 그러면 예. 저희가 아주 상세하게 그분한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예. 지금 병원에 찾아오셔도 좋고 오늘도 지금 병원에 찾아오셔가지고 저 진단을 한 거 예. 여러 개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잘 보고 예. 이 약을 선택하니까나 또 그분도 아, 너무 믿음쓰이 간다고 예. 그러면서 약을 또 이래 가져가고 이런 분들도 있죠. 예. 저희 그 병원에 예. 찾아오십시오.
1: 예.
0: 예. 그분 보고 예. 전화하라 하십시오.
1: 괜히 알려드릴게요. 예.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알려드릴게요.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게 혈압 조절이한데 30여 년 서양의 혈압약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0: 예.
3: 아, 그러다에 상사님 잔약 신입한 강의를 듣고 잔약 신입한을 먹게 됐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썼는데, 아,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아, 6달 만에 단약 10년도만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0: 잘 됩니다, 원래.
3: 예. 네. 그래도 저는 예, 경동에 오로지 방팔이 있어서 항상 근심하며 살다가, 아, 10년방 넉다만 먹고 검사를 했는데, 아, 방팔이 딱 사라졌습니다.
0: 얼마나 좋습니까? 예, 5달, 어떤 분들은 7달, 8달, 9달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게 있는데 이 방파를 보면은 큰 게 작은 게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다발성이 있습니다. 거의 여러 개 많단 말입니다. 오른쪽 경도면 방파리 다발성을 여러 개 많죠. 예. 이런 분들이 또 적지 않게 또 예. 그게 없어진 이런 분들도 있고 예. 예. 그 이 그런 원인에 따라서 예. 어떤 사람 많고 어떤 사람들은 적고 이렇지 않고 어떤 분들은 뭐 작은 게 없어졌어. 또 어떤 분들은 큰 게 한 개 없어졌어. 이런 분들도 있는데 한참 잡순을 하면은 그런 효과를 봅니다. 예.
3: 그래도 예. 사람이야 기분 정말 큰 근심 들었습니다 나는.
0: 예.
3: 예. 그리고 또 심장도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면 특히 겨울이나 문 활 열어놔야 그 숨이 나온 것 같은데 아 조금은 이 아무것도 가슴이 아프고 이런 증상도 없어지고 답답함에 숨 막힌 증세 완전히 없습니다 지금.
0: 아유 심사에 좋아지니까 그렇죠.
3: 예, 야, 그래서 나는, 아 계속, 어디든 나던 게, 어디 나와서 정말 나가기 너무 무서웠습니다. 거저 피도 아자 때려서 언제 나서 예.
0: 네.
3: 그리고 또, 우위는 덥고 아래는 찼는데, 이야, 뭐, 후부터 입증상이 싹 없어지고, 예. 야, 나는 약이 효과 좋으니, 뒷 사람 같이 먹길래, 이 심리방 이약과 건강 챙길래 하루에 이약을 또 세 번씩 먹는데 아 바싹 치료해 그런지 나는 경동에 빵꾸리 넉달밤을 없어지니 정말 이야기를 믿음세 갑니다.
0: 그렇게 바짝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중한 환자들도 그 경동맥 빵꾸리 그 땅땅한 게 왠간에 없어 잘 알집니다. 근데 그게 넉달밤 만에 그만큼 없어졌다는 건 그거는 아주 그게 큰 효과를 봤다는 걸 설명합니다.
3: 예, 약을 과히 씹지다. 근데, 그래, 우리 사촌동생은 또 혈압 높고, 전립선도 있고, 예. 과시병심에서, 그래, 내 싸운 약을 이제 가지다 먹어보라고 해서 몇 가지 줬는데, 아, 이게 효과 확실 아닌다면 영조합니다, 죽고.
0: 아, 좋죠. 예.
3: 네, 그래, 네. 이 효과 있을 때, 저 이번에 확대 배달받아, 예. 계속 수사됩니다.
0: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서리 저희한테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이게 혈압 조절을 안 돼서 예, 한 20년 서약인 혈압약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예, 맨발은 선생님이 장약 신예방 강의를 듣고 장약 신예방을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6달 만에 지금 장약 신예방만 먹고 있는데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0: 원래 잘 됩니다. 예.
4: 예. 그래 나는 예, 또 이게 다발성 내게 세번 나오면서 계속 머리가서 얼빠나고 어지럼증이 나고 사지가 자꾸 저리고 예, 다리가 시리고 발바닥이 그냥 얼어드는 것 같은 게 이 증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네, 그런 효과를 또 보는 게 어찌겠어요.
4: 예. 네. 또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골도 무겁고 어떨 때 눈도 뜨기 힘들었는데 지금 이 증상이 또 해결되어 있습니다.
0: 아, 예,
4: 그래 어찌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에이, 예.
4: 예. 정말 선생님이 말씀대로 좋은 약재가 좋은 치료를 효과를 나타낸다고.
0: 예, 그렇습니다.
4: 예, 이 약재는 이런 한 그물이 된 약재가 한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지.
0: 예.
4: 4,500m, 5,400m 이상에서 야상 약재니까 이 약재가 훌륭하니까 이게 효과가 이렇게
0: 다 고가 이 약재들입니다. 우리 약이.
4: 맞습니다. 예. 정말 중풍 치료에서는 특수한 약입니다. 지금.
0: 그렇죠. 중풍 치료, 네. 심장 치료, 기와 혀를 보충해주는 이런 면에서 아주 그 특수한 이런 약입니다.
4: 예. 네. 정말 공로 수치에서 막 이거 공로 수치를 좀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0: 그게 원래 기본이 기본입니다. 예. 그거 꼭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우리 병원에 찾아오는 분들한테도 딱 그 약 토내놓고서 이 공농주치 이렇게 딱 배우면서 그서다 그 사람한테 설명해드립니다.
4: 맞습니다.
0: 그래 저희가 지금 오랫동안 강의를 드려도 사람들한테 요가이 먹는다 말입니다. 딱 그것대로 여기 있는 것대로 쓰시오. 그렇게 저희는 관점이 그게입니다. 딱 여기 있는 대로 쓰라고. 거기 있는 데서 걔도 치료가 된다고. 난 그렇게 말한다 말입니다. 항상 어느 사람한테마다.
4: 예, 예. 공농 수치에서만 되긴 치료하고 중풍 예. 치료하고 딱 씌워지는 약 있으니 우리도 이번에 효과를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기본입니다. 예, 꼭 그거 보고 쓰시오. 예.
4: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약 먹으면 건강 챙기라고 배달 받아왔는데 우리 소개하려 지금 우리 저 친구 남편이 지금 쓰고 있는데 그분이 내경세에 와서 이 약 지금 먹고 있는데 야 효과가 생각 밖으로 이렇게 상당히 좋다면서 효과 있을 때도 받다 쓰겠다면 오늘 시리에 쓰고 배달 받겠다는 그랬고
0: 예, 그 사람이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저희한테 전화하라 하십시오. 혹시 병원에 가셔도 됩니다. 예, 병원에 자기 진단이라면 있다면 그 진단은 가지고서 우리 똑똑히 보고 아, 이 약을 쓰는 게 맞겠는가 안 맞겠는가 아, 이걸 다 판단을 잘하고, 예. 그리고, 요, 약박에 쓰여있는 주치공능을 똑똑히 그분한테 보이고, 이렇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 그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 예. 와서, 이래 똑똑히 료해하시고, 그런 법 싸는 게 더 좋습니다, 원래.
4: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려주겠습니다.
0: 예,
4: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우리, 저희 나이, 장남, 한강다, 도량주가,
0: 예.
5: 예. 예, 이 약을 뒤져온지 우리 예, 지금 놓고 씁니다.
0: 예.
5: 그다음에 중풍이 걸려서 영 고생하다가, 밤은 못 자고, 심장 매겨오고, 전이서 심하고, 그다음 위나도 밥은 못 먹고, 한여 마사지가 다 마사져가지고, 저희는 불중풍이 와 됐습니다. 해서 30년을 먹었는데, 그나, 아예 온전 아이 돼가지고서 끝내나 중풍이 걸려서 모서리 됐습니다. 안개라.
0: 예.
5: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을 때다. 모서리 된다면 후회를 첨범되면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이식이 없으니까 나. 그래서 이 사주는 약만 먹었지. 이렇게 공랑수치 딱 씌어 있는 이런 거는 그 몰라 됐습니다.
0: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5: 예,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이거 예, 좋다고 해서 이거 썼는데 8달 만에 예, 혈압이 엄청 잘 될까? 예, 맨 이상 약만 먹어도 예, 혈압이 엄청 잘 돼. 혈압 약을 안 먹습니다. 지금은 몇 상 약만 먹습니다. 거기다가 선생님이 가르친 또 그 저기나 특수한 방법을 두 가지를 이렇게 합해서 어떻게 하라는 데를 딱
0: 그게 록색 묘법입니다. 예, 루이스 레오파레 나서 예. 그렇게 좋습니다.
5: 예. 우리는 미련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죽는데 대구 약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에 이렇게 했던 게 그게 또 아닌게 불편합니다. 저 반이 와가지고 예, 영 고생하다 지금은 영 좋습니다. 지금 밤 자자지 소변 몇 번씩 들락날라 밤 자지 못해서 그래서 그래던 게 들어가면 나올 줄 모르고 하던 게 지금은 하여전히 한번 딱 보고 밤 얼마나 자자는지 지금 너무 자서 됐습니다. 예.
0: 아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이 여름에 모두 잠이 오지 않아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는데
5: 예. 그러고 나가서 그냥 놀고 일하고 하는데 나갈 때도 그전에는 반신 바른 못 가서 흔들흔들흔들한다고 말이 화천암이 된 게 지금은 이 정상정상암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0: 네, 그렇지.
5: 그리고 오늘도 예, 아유, 그런 적이나 장기 놀러 오늘은 나이가고 예, 가리수 신랑 왔습니다. 군대 갔다 왔다.
0: 아오, 예. 예. 저는.
5: 많이 왔습니다. 예. 예. 그래, 나도 이게 신장이 나빠서 이 약을 같이 썼는데, 신경질이 자꾸 많고, 어머니 음양 평양이 아이 되는 거 몰라가지고, 차가워가지고, 부들부들 떨던 게 선생님 말 들을까, 음양 평양이 아이 돼, 이게 이렇다는 거 몰라가지고, 소리. 그랬던 게 이 약을 쓴 게, 지금은 영 좋습니다. 예, 얼굴도 고마워지고, 머덕시하게 우지부레해 고를 이기지 못하고, 흔들흔들하고, 귀신 틀어댕기 지금 팔팔해 고를 얼마나 빠르게 댕기는지 다
0: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5: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신체가 천금이지요, 건강이.
0: 맞습니다. 예.
5: 예, 너무 좋아. 선생님께서 말이 천번, 백번 정말, 만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0: 아유, 예.
5: 우리는 길에 활동할 때마다 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약만 먹겠습니다. 다른 약 하나도 먹는 게 없습니다. 예.
0: 예.
5: 그래서 어머니 활동에도 우리 약 쐈습니다. 근데 내 많은 사람은 한족이고, 동족이고, 동료이고, 친구고, 친척 많이 속였는데, 다 약이 좋다고 소리 한 입으로 말합니다. 예.
0: 이 약은, 예. 딱 그서, 예. 저희가 지금 딱 빠관해가지고 소리 약을, 저희 관을 못 넘으면 약 못 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딱그서 빠관해서 그 딱그서 그 이거 딱그 사람이 잡사서 효과를 볼 사람한테만 이거 저희가 선전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가에 먹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오래 오랫동안 약을 이거 소개를 해도 요가에 먹는 게 그러니까나 저희가 이렇게 어느 사람나 약이 어떻게 효과 본 사람 거 저기가 손꼽아니 거서 다 지고 있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희한테 전화 오면은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어디서 언제 쌌는데 저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전화 막아서 한번 툭 치는 날에는 그래서 이 그걸 다 빠고하는 자라기 때문에 누구도 저희를 요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째 그런가? 거기 딱 쓰여 있는 대로 딱 쓰라고 하고 거기 쓰여 있으니까 나 효과 아예 볼 리 없다 말입니다. 딱 그랬거나 지금 이견이 없다 말입니다. 누기도 그렇습니다.
5: 맞습니다. 선생님이 네. 약도 똑똑하고 청명한 약을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기분이 영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인데 광장에 내 저녁마다 나가면 광장을 출라 나가면 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 잘 아는 그 저기나 너희네 언니가 얘 저기나 얘 심장이 동맥이 막히고 그다음에 관상동맥이 맺히고 70% 맞겠답니다. 병원에서 수제를 해야 된다고 이랬더랍니다. 그래서 내 영 근심하면서 이래서 그랬대다. 우리도 그런 점이나 이렇게 여차여차 이래서 이 약 썼는데 정말 좋더라. 한번 써보라고 소리 써봐. 써봐 정말 되는가? 정말인다. 한번 믿어보라고. 얼른 써봐. 이랬던 게 선생님이 오늘 물어보랍니다. 물어봐달라고 된다면 배달받아 써보겠답니다.
0: 이 75% 이상이 그분이 관상동맥이 막혔다 네. 하지 않을까? 예. 현대의학에서는 이 관상동맥이 동맥이 75% 막히면 꼭 주자를 넣으라고 권장한다 말입니다. 전번에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 남자분인데 저희한테 얘기했거나 그 병원에 찾아왔는데 어찌는가 하면 그분이 병원에서 주자를 넣으라 하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한테 말하는 게 아 나는 이 정말 딱 주자를 아예 그 어떻게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내 이 거기다가 이 약토 딱 내놓으면 여 보시오 여기에 관상동맥 경화를 딱 치료를 한다고 소리 씌워지겠습니다. 이런 거 써야 관상동맥이 혈류량이 높아지고 관상동맥이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끔 이런 하면서 지자의 변두리에 갔던 사람도 지금 어서는 저희가 오랫동안 강의 드리고 있지만은 지자를 아이하고도 지금 무난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래니까나 그분이 저를 믿고 이거 썼는데 며칠 전에 한번 방송이 들어와서 그 분享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 그분이 이거 썼는데 한 열흘이 되니까 그분이 알리더랍니다. 심장이 쏙쏙 찔러버리고 뒷잔들이 통신하던 게 아예 나던 게 그 다음에 거서 얼굴이고 온몸이고 시꺼먼 게 뭐 도다 나오더란. 그 도다 나오더라고 그래더라 말입니다. 그래던 게 거서 후에 거서 싹 그게 거서 언제 그런 시꺼먼 게 도다 나왔다니 그런 게 십계설이 싹 없어지더랍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지 어제 그저께도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또 싸가셨습니다. 나는 우선 이거 먹으면서 건강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예, 그분이 이 현대 이야기에서는 그 75% 이상이 그 막히면은 그 우리 지자를 이거 넣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장약 심리방 볼 때 혈질을 내려주고 또 혈전을 녹여준다. 예. 그리고 오혈도 풀어주고 또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흐뜰흐뜰한 이런 잡질들을 녹여준단 말입니다. 예. 이래서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또 들어갔죠. 예. 지룡이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서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왼쪽 가슴이 통쇄난다거나 또 숨이 많이 찬다거나 그다음 뒷잔두이 막 통쇄난다거나 아, 그 증결함 올라가기 영 힘들다거나 이런 분들이 꼭 관상동맥이 혈류량을 높여주면서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끔 할 수 있는 장약 심리방에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이 지자이 변두리에서 헤매든 이런 분들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그분 예.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결제한 예, 병원에 찾아오셔도 됩니다.
5: 예, 알겠습니다. 똑바로 알았습니다.
2: 예, 건강하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는 근 20년 거의 혈압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0: 예.
6: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세상이 고원해서 4,500m 자란 천연약 떼고 또 네 가지 용황금 들어갔다니까 귀가 번쩍 띄우대다. 그래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면서 혈압약을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기관 누림이 돌이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 쓰고 이런 게 약달 밤부터는 과감하게 끊어봤습니다.
0: 예.
6: 지금까지 혈압은 어떤 기름나도 될 것 같습니다.
0: 예.
6: 어, 그 문제 해결했잖아.
0: 그렇죠. 예.
6: 인생에도 다발성적 인생에서는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휑하고 예. 항상 머리 안에 안개 낀 것처럼 흐릿허분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 아침에 일어난 것도 고라니 말수원이 좀 씨바짝 나는 화창한 봄날 같습니다.
0: 예.
6: 머리였습니다.
0: 그렇죠. 예.
6: 무릎 관절이 계속 이렇게 붓기고 천국무게 됐습니다. 다리 들기 뚫어놓기 힘들어서 로티로 올라오면서 계속 심몇 번씩 쉬고 했는데 지금 사천도에 거뿐하게 제대로 걸어올 수 있습니다.
0: 좋죠. 심장 기능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6: 예, 그래서 와서 나는 남편과 둘이 같이 먹다가 배달 받아왔고 또 숱한 친구, 친척들 다 소개해서 다 치세받았습니다.
0: 이 약은 이 누이를 소개를 해서도 요가에 먹는 예, 약입니다.
6: 예, 크게 작게 다 효과를 본다.
0: 그렇죠. 예.
6: 예, 그래 내 친구도 하나는 신장이 뭐니까 주자로 하라는 거 아이하고 그다음에 또 그 혈압도 높고 또 이 아래 다리가 몽땅 차.
2: 네, 시간이 다 되세요. 내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네, 맞습니다.
2: 예.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결론은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경 총수인은 화룡시 동성진 광동초를 찾아 고찰을 하면서 변강민족 지역의 이 고유한 마을을 위해 발전의 쾌속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오늘날 광동초는 연변돼지는 물론 전국의 향촌진흥 노종에서 따라 배울 만한 광동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3: 새 시나리오로 내수 동력 깨우자란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문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 왕청은 각 향진에서는 신속히 행동을 하여 재해 지역 대중을 타량하게 대피시키는 한편 감탕을 제거하고 장애물을 철거하며 파손된 기초시설을 긴급 보수하는 등 재해 후 복구 사업을 전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병 총서기는 화룡시 동성진 광동초를 찾아 고찰하면서 논두렁에서 수확 정황을 묻고 농가에 들어가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습금경 총석의 간곡한 당부는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고 변강민족 지역의 이 고유한 마을을 위해서 발전의 쾌속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오늘날 광동초는 연변돼지는 물론 전국 향촌진흥 노종에서 따라 배울 만한 광동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일전 화룡시에서는 가문 분쟁 11년 홍은변강 벽꽃향 11주년 계를 주제 활동을 펼쳐 광동촌이 지난 10여 년간

특색 농업을 발전시키고 문화관광 융합을 추진하며 민족 단결을 촉진하고 조화 향촌을 건설한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농업 현대화 발걸음이 빨라짐에 따라서 새농촌 건설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화장실 혁명을

양실 개조를 완수하였고 전역의 오수 도관망을 부설했으며 촌내 주요 간선도로를 전면 경화하고 조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촌내 부대봉사시설도 지속적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대형 관광객 봉사중심, 생태주차장, 견학체험기지 등이 구전하게 갖춰졌고 전반 봉사질도 일정 향상이 됐습니다. 길림성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견학기지 길림 만화 영화학원 브랜드 활동 책임자 주남입니다. 이 전시품들은 모두 우리 학원에서 창작 내용을 깊이 개발하고 자체 IP를 부화하며 시장화를 추진한 실천 성과입니다. 향후 길림만화영화학원에서는 산업과 교육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본토 특색 문화를 깊이 발굴하며 전국 우세로 지방 문화산업질 향상과 승객의 힘을 보태 지역문화 고품질 발전에 청춘의 힘을 지속적으로 기여하렵니다. 조은입구 향촌 장터에서는 현지 유기입살의 향기가 풍기고 조선족 특색 음식이 독특한 맛을 자랑을 합니다. 알곡도 브랜드를 내세워야 가격도 좋고 효익도 좋습니다. 당시 습금병 총서기가 한 간곡한 당부는 광동촌 산업발전의 앞길을 밝혀줬습니다. 지난 11년간 광동천에서는 해란강반 한릉지 흑토지 생태자원을 우세 입각하여 입살 특색 주도산업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해남 중지룡성 노과기술위원회사 전주제 벼육종팀 책임자 설천입니다. 이 디지털 농장은 여러분 인상 속에 일반적인 논과 다른 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험에는 여러 가지 특수한 요구가 있기 때문이죠. 2023년 이곳에 농장을 건설한 이래 우리는 우수한 표품종 18가지를 선별했습니다. 디지털 농장 구역은 산무남짓한데 정밀한 계획을 거쳐 한해 최고 4천여 종 재료를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자연환경이 좋고 풍부한 역사 문화 저력을 갖춘 이 양질 벼산지에서 적합한 새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맛있다, 나량 등 브랜드가 이끄는 연변입산은 사면팔방으로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해마다 5만 톤이 넘는 양질 중고급 입살이 북경 상해 절강 등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연변입살의 1kg당 판매 가격은 10년 전에 5원 내지 10원에서 현재 12원 내지 25원으로 뛰어올라 진정 좋은 쌀을 좋은 가격에 판매하는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광동촌은 벼산업 사슬에 의탁을 하여 단일한 재배 모식을 타파하고 사계절 관광 전원 문화 관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논 사이로 분홍색 관광 소형 궤도차가 달리고 연도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볕집 조형원에서는 볕집을 이용하여 민속화 농경을 주제로 한 조형물을 만들고 집단 의자와 창의 사진들 등을 설치해 볕집을 순환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름성 명예 문화관광 집단위원회사 이사장 조리 김형우입니다. 전국 향촌관광 중점촌인 광동촌은 올해 식사, 숙박, 유람, 우락 전반 종목에 대해서 재승격을 했지요. 지난해 내놓은 138원 세트표를 토대로 올해에는 298원 자유이용카드를 내놓았습니다. 7월 상순부터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많은 견학단체들이 광동촌을 찾아 참관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까지 이미 10여 차례 견학단체 를 접대했으며 접대인 수는 연 2만 명 내지 3만 명에 이릅니다. 산업 역량 강화, 문화 관광 흥업, 민생질 향상의 힘이와 광동촌의 발전 동력은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촌의 관광객 접대 수는 연 45만 명을 돌파했고 촌 집체 경제가 안정적으로 장성했으며 촌민들의 소득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 고유하고 외진 변각의 작은 마을은 전역 산업을 연결하고 대중의 공동 부유를 떠받치는 화목하고 아름다운 향촌의 본보기로 탈바꿈했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당위 부석이고 광동촌 당지부석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김헌입니다. 향후 우리는 습금병 총석의 간곡한 당부를 지속적으로 명기하면서 1차, 2차, 3차 산업 융합 발전 모식을 통해 토지 부가가치를 높이고 촌민 소득을 누리며 촌 면모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렵니다.

0: 아래 새 시나리오로 내수 동력 깨우자라는 제목으로 있는 연변일보 논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소비는 경제 상승을 이끄는 기초 동력이자 시장 활력과 민생, 온도, 도시 매력을 반영하는 청호계입니다. 올 상반기 전주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175억 4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3.8% 장성을 했느냐. 장성률이 전성 평균보다 2.2%포인트 높아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도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은 74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6.2% 장성을 했으며 장성률은 전성 평균보다 5%포인트 높아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매액이 1억 원을 돌파한 10대 중점 품목 가운데 담배와 주류, 석탄 및 제품류, 일용품류, 자동차류, 통신기기류가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장성세를 유지했습니다. 수치는 시장 열기를 증명을 하고 장성은 발전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올 들어 우리 조에서는 소비 안정 확대를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지역 주민과 외지 관광객들의 소비를 유기적으로 융합시켜 소비의 내적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상반기 전주적으로 소비권과 보상 판매 자금 총 1억 1,500만 원이 사용되어 16억 원에 달하는 소비를 이끌어냈으며 한도액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을 20%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소비 장성에 강력한 동력은 시나리오의 혁신과 경영 모식 승격이 결부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는 도시 매력과 브랜드 활력이 서로 조화를 이룬 결실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조에서는 온 오프라인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경영 모식과 시나리오를 다각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일전으로 냉면 먹기, 동북축구연맹전 입장권 혜택 등 활동으로 인하여 한도액 이상 음식점들의 고객 수가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시나리오는 소비 열기를 낳고 소비 동력을 발전을 이끕니다. 우리조는 변강 특색에 발을 붙이고 시나리오 혁신을 깊이 파고들어 명절의 반짝 인기를 도시의 장기적인 소비 동력으로 전환시키고 정책적 혜택을 눈에 보이는 발전 성과로 전환시킴으로써 시나리오가 구동하고 경영 모식이 동력을 부여하는 연변 특색 소비의 승격의 길을 당당히 개척해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연변은 상업 관광 문화, 체육의 유기적 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소비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며 내수 잠재력을 자극시켜 변강의 인기를 더 끌어올리고 상업 분위기를 더 짙게, 활력이 더 넘치게 함으로써 소비 시장의 지속적인 질적 향상과 확장을 추진하고 연변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동력을 축적할 것입니다.
1: 지난 연속적인 폭우의 영향으로 왕천현의 일부 촌툰이 홍수재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후 왕천현 각 향진에서는 신속히 행동해 재해 지역 대중을 타당하게 대피시키는 한편 감탕을 제거하고 장애물을 철거하며 파손된 기초시설을 긴급 보수하는 등 재해 후 복구 사업을 전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청진 춘하촌 촌내 도로와 골목에는 아직도 감탕이 남아있어 촌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줬습니다. 왕청진 당규에서는 신속히 인원과 기계 설비를 동원하고 감탕 제거 전담반을 모어 전역에서 재개 후 환경 정비를 전개했습니다. 대형 장비를 출동시켜 간선도로에 두텁게 쌓인 감탕을 집중적으로 실어내는 한편 당원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삽을 들고 골목길과 집 앞 뒤에 들어가 세밀하게 감탕을 제거해 촌민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왔습니다. 왕청현 왕청진 진장 최설화입니다. 현재 춘하촌 상주 가구는 60가구이고 인구는 98명입니다. 지금 47명이 집중 대피소로 대피했는데 빈틈없이 보살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진의 기관 간부들과 재해를 입지 않은 기타 촌툰의 촌민들을 동원해 함께 감탕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진 당류와 정부에서는 춘하촌 환경복구에 힘써 촌민들이 하루빨리 터전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관향 관련 부문에서는 대형 기계 설비를 제때 조달해 긴급 구조 작업에 투입했습니다. 또 관할 구역 내 파선 도로, 교량, 하천 연안 제방 등 관건 기초시설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와

0: 장애물 제거, 보강 및 긴급 보수를 전개해 하천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왕정현 개관향 인대조석 왕상봉입니다. 개관향의 수재가 발생한 후 향정부에서는 전체 기관 간부와 각 촌의 간부들을 조직해 여러 촌툰의 기초시설을 긴급 보수했습니다. 대형 기계 설비를 동원해 관할 구역 내의 모든 도로, 교량과 제방을 제때 긴급 보수하고 재해 지역 대중도 제때 대피시켰습니다. 감탕 제거 작업이 질수있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피한 대중의 배치 정황도 더없이 중요한 사업으로 됐습니다. 왕정현 현성의 대피소는 방이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됩니다. 식당에는 입살과 밀가루, 식용유, 과일의 냄새가 충분히 비축돼 있었고 사업일꾼들은 점심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피소에 로인들이 많은데 비추어 배치된 간호인원들이 당직을 서면서 로인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폈습니다. 왕정현 민정국 부국장 류가기입니다.
1: 왕정현 민정국
0: 왕정현 민정국에서는 대중 12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봉리원 대피소에 있는 로인들을 위해 차량 보장, 인원 보장과 의료 보장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로인들은 이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수 재해에서 사전에 조기 경보를 한 덕분에 인명 피해가 전혀 없었고 대중의 물품 손실도 없었습니다. 왕청 태긴 의료 양로 건강 양생 중심 총경리 양강입니다. 매일 로인들의 하루 세끼 식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피해온 로인들에게는 식당에서 과일을 비롯한 음식도 더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왕정현 상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난관을 맞받아 나아가면서 전사회가 손잡고 이번 홍수방지 재해 구조의 전면 승리를 힘써 쟁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9주년의 즈음에 연변박물관에서는 홍색 유전자 전승 파란 만장한 세월의 경리를 주제 교양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몰입식 관람, 로병 강연, 과학 보급 수업과 수공 체험을 결부하는 형식을 통해 로소 두 세대의 홍색 전승 교량을 구축하고 변강 대중의 애국 옹군 정회를 두텁게 했습니다. 7월 30일 오전 연변 박물관은 장엄하고 열렬한 분위기로 넘쳤습니다. 활동에서는 퇴역 로병, 연변 로간부대학 학원과 소학생들을 초청해 로인과 어린이가 짝을 모아 서로 돕는 새로운 형식으로 몰입식 홍색 견학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소선 대원들은 앞으로 나가 퇴역 로병들에게 붉은 넥타이를 매드리며 그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로병 대표와 소선 대원들은 함께 고전 홍색 가요를 불렀습니다. 격앙된 선율이 박물관 대청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현장 관광객들도 오성 붉은 길을 흔들며 합창해 옹군 애국 정회를 표달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피어린 분투 공동항전 전시청에 들어가 해설원을 따라 연변의 혁명투쟁사를 되새겼습니다. 한 폭 한 폭의 진귀한 사료와 한 점 한 점의 혁명 문물은 연변 군민이 나라와 고향을 지키며 용감히 분투한 파란만장한 려성을 생동하게 재현했습니다. 기본 건설 공정병 전문 전시구역에서 퇴역 로병들은 자신들의 군인 경력과 결부해 변강 건설, 변강 수비와 난관 돌파에 관한 이야기를 생동하게 들렸습니다.
2: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우리는 노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0: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오밀한 작사 작곡의 꿈속의 그대 보내드립니다. 잔잔한 멜로디 속에서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리진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신기옥 작사 한상일 작곡의 꽃길을 열어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꽃이 피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승화 방예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경만 작사 작곡의 고향의 여름 준비했습니다. 푸른 나무, 시원한 바람, 고향의 여름 풍경이 떠오르는 이 가요는 어릴 적 추억과 고향의 정겨움이 느껴집니다.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백희남 작곡의 날마다 좋은 날 보내드립니다. 작은 행복을 모아 큰 기쁨이 되는 날들, 노래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루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인덕 작사, 장영남 작곡의 노래가 좋아 준비했는데요. 노래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멜로디에 몸을 맡기고 자유롭게 기분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추억의 향기 준비했는데요. 잊지 못할 순간, 소중한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정겨운 고향의 모습이 떠오르는 된장마을 꿈의 고향입니다. 흙내음과 정겨운 마을 풍경, 꿈속에서도 그리운 고향의 느낌을 노래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리광원 작사, 요란화 작곡의 된장마을 꿈의 고향,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의 우리네 인생 보내드립니다. 모든 순간이 모여 만드는 인생. 오늘 들은 노래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늘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은 꿈, 고향, 여름 추억이 가득한 노래들로 방송을 꾸며봤습니다. 따스한 햇살처럼 부드러운 바람처럼 마음을 감싸주는 멜로디와 함께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물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위장 질병, 신장 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 질병들을 치료해 줍니다. 지점 천성 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 중리관. 방송회 문의 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강 종례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30분 동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두대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0: 중요한 거는 전기를 생성하는 데서의 가장 중요한 이런 장기입니다. 예, 우리 동충 하초가 왜 이런 신비로운 효능이 있는가 하면은, 예, 우리 생명이 뿌리이자 원기 우물이라고 하는 이런 신장이 전기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비한 이런 효능도 있고, 또 이 동충 하초는 예, 모든 환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런 효능이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장이라 할 때에는 단순히 소변을 생성하는 이런 장기가 아니라 전기를 생성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예,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이고 또 동충 하초는 이런 선천지본인 신장이 전기를 도와서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예, 그리고 신장은 서의학적으로는 적혈구라든가 백혈구, 혈성판과 같은 이런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골수에 해당하는 정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의학적 관점으로는 예, 우리 신기에 해당하는 이 골수는 지방세포로서 구성되면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예, 그리고 골수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줄기세포를 저장하고 면역반응을 조절해서 생명에서의 가장 근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남성분들이 정자하고 여성분들이 난자의 질과 량이 예, 관계되어 있는 이 생식 능력도 신장이 중요한 이런 역할입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에서 양백공 6개 모든 뼈 건강, 예, 체내 수분 대사 조절은 신장의 역할이가 오장육부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저도 동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선풍이 왔어요. 말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아, 지금은 말하면 이 정도는 말할 수는 있습니다.
0: 네.
2: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딱 쓰지 못했어. 지팽이를 굴파 쓰지 못했는데, 이제는 지팽이 들지 않고 다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0: 네.
2: 또 위 아파서 밥 잘 먹지 못하니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그렇게 감기 다사르니 지금 감기하지 않습니다.
0: 네.
2: 점심 때 내가 했어요. 소변 자주 보는 게 지금 소변 자주 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0: 네.
2: 아까 얘기 효과 좋으니까 저녁에 연락을 배달보다 계속 쓰라고 그랬다.
0: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생성하고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이런 기관 이상으로서 생명의 근원을 유지하고 전체적인 건강하고 균형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예, 이러한 신장이가 허해진다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우리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신양허증입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지금 이 동충 하초에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예, 약성이 전에 저 연결했고, 그리고 중생이 나왔고, 연결되었고, 예. 그리고 또 신장도 종종 버리고, 숨차고에.
0: 네.
3: 땀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또, 이 소화도 잘해야 되지. 그리고 저, 콩팥이 나빠가지고, 전신이 저, 손을 잘해야 나간다. 무릎 관절도 아프고. 그런데 이 동충하초를 쓰고, 지금은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그리고 우리는 저, 이 동충하초를 우리 마누라하고 둘이,
0: 네.
3: 보통 저 몸감에 열야도 왔어가지고 계속 쓰려고 그럽니다.
0: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잘 알았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동충 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지금 밥을 잘 먹습니다.
0: 네.
4: 약 먹기 전에는 옥수수 먹으면 자취한테는 하루 여러 번씩 봤어요. 옥수수를 먹기 싶어도 못 먹었습니다.
0: 네.
4: 그래서 좀 옥수수를 많이 먹었어요.

0: 예, 소원되는 하루에 한번 맛본다.
1: 네.
0: 그리고 침상에 나가서 가슴에 침침하면 두근거리던 게 침침하지 않고 두근거리지 않고 예, 숨이 차던 게 숨이 차지 않습니다.
1: 네.
0: 또 예, 발다리 갈아봤다가 예, 그 짓밟은 뒤에 더듬는 소리에 부딪히 갈아봤다고서 부심이 또 겹쳐도 않고 고향하고 예, 발은 뭐 그 다리는 이렇다도 또 딴 것을 갈았고 이래 예, 한 달 동안에 부심이 고향하고 달랐습니다.
1: 네.
0: 어, 그래 이거 격소도 가고 이래 어려 바르면 또 이래 성질성 격소 사람들이 나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이 약을 내가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 게 그 자꾸 닿던 게 싹 없어져 다시는 아예 난다.
1: 네.
0: 어, 이 자꾸 이래 그래 난 이게 무슨 병인가 하면 맞고도 암에 아예 난다 막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 네.
0: 이 약을 써보면 진짜 닿았습니다. 그리고 예, 당뇨 하던 증이 있어요. 눈이 부위에 보이던 게 바라진가 안 나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은 지금 혈당 계속 정상입니다.
1: 네.
0: 저는 이 약은 하루에 한 번만 먹어줬습니다.
1: 네.
0: 노래는 벌려도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고 진지한 약이고 발효된 약이가 30kg 높인 약이가 그 때문에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0: 예. 이렇게 진지한 약은 난 처음 들어본다.
1: 네.
0: 처음 써보고 예. 저는 어제 많이 배달 받았는데 어느 제 동생이 쓰고 있는데 어필 많습니다.
1: 예.
0: 때부터 일을 못했는데 이젠 일하려 생긴다.
1: 예.
0: 상발할 수 있습니다. 어, 선생님 이야기 조금 진짜 아마 이렇게 과장 이야기 난 어디 있는가 뗀다.
1: 예.
0: 내 동생이 오늘 일하다 가로 받아봐도 계속 쓰겠습니다.
1: 맞습니다. 그 중년 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몸이 허약하고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고 이럴 때는 이 동충하초를 쓰십시오. 동충하초를 쓰면은 신장의 원기가 보장되면서 인체의 음양 균형을 잡아준다.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소화계통 질환, 심내혈관 질환, 관절 질환 다 치료가 됩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선생님 좋은 약속을
2: 해주셔서
0: 감사드립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이 동충하초 발효봉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예.
3: 나는 저기 예,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어젠 반년 썼습니다.
1: 네. 예.
3: 반년 쓰니까 기억력이 많이 돌아왔어.
1: 네. 예.
3: 그다음에 혈압 조절도 잘 되고요.
1: 네. 예.
3: 내가 이거 쓰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았어. 식사도 그전에는 얼마 못했는데 이거 쓴다면 식사도 지금 잘합니다.
1: 네.
3: 식사를 잘하니까 힘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이렇게 우리 신장의 정이 부족하면은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가 신양허증이 나타납니다.
2: 네.
1: 예, 우리 신양허증 보면은 특별히 여성분들은 한 40대부터 시작합니다. 예, 이 신양허증이 증상을 보면은 추위를 너무 쓰려하거나 혹은 허리하고 무릎, 특히는 발이 너무 차가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2: 네.
1: 예, 갑자기 40대 한 후반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몸이가 허약해지고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신장이 양기가 약하면은 추위에도 약해지고 허리하고 무릎이 아프고 특히 발이 더 시렵고 안색이 창백하거나 혹은 거무튀튀한 이런 색깔을 띠게 됩니다.
2: 네.
1: 예, 우리 아, 이 젊은 분들이 단에서 보면은 금방 왔을 때는 아주 피부도 좋고 하다가 벌써 한 40대 되면은 보건대도 노화되는 게 알기죠.
2: 네.
1: 이때는 신장이가 신장의 전기가 부족해지면서 양허증이 발생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두부이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이 동천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나는 어떻게 돼 이 증상이 없는가 하면 만날 불안하고 예, 그 다음에 사람만 간디르면 아슬하고 복잡하면 고리왕하고 예, 어째서나 예, 뱀 안 했습니다. 자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오초입니다. 그 다음에 오초인데 다리파 올라모았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이러고 불안한 것도 이러고 예, 잠도 못 자던 게 잠도 지장 잘 잡니다.

0: 잘 먹고 해. 밥도 어떻게 맛있는지 영 맛있습니다. 식미떡인데 식미떡이 예. 맥이 나지 않습니까 선생님.
1: 그렇죠. 그 소화 예, 효소 분비 잘 돼 그렇습니다.
0: 예예예. 예. 이래서 어떻게 기분도 좋고 예. 이렇습니다. 예. 이하고 썼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습니다. 시장 우리 새끼가 이거 부유화 썼는데 네스라에 썼 건고래 썼는데 걷지 못하던 게 걷지 못 걸습니다. 시장
1: 네.
0: 예 그래서 내 더 쓰라고 했습니다. 반칠 못 썼던 게 오전 한 반년 썼습니다. 오래 썼습니다. 그런 게 조금씩 걸습니다. 어느 장에도 좀 낫고 예. 이래서 내 쓰라고 하고 예. 그래서 시장 학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시장이. 그래서 나도 좀 많이 예라도 깎사고 우리 시애기도 좀 예라도 깎사고 예. 이번 이 활동에 참가를 해서 싸려고 합니다 선생님.
1: 예. 중풍 환자분들은 특히 요즘 같은 이 삼복억 안에는 중시도 내야 됩니다. 기력이 떨어지면서 또 탈수도 오고 수분 대사도 안 되고 하면서 혈액이 걸어집니다. 그러면은 재풍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0: 예, 옳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예, 요즘에는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쓰면은 전체적으로 기력도 높아지고 콜레스테롤하고 이 중성지방을 분해시키기 때문에 피가 맑아집니다. 예, 피가 맑아지면서 심장병이 있거나 뇌혈관 질환이 있거나 예, 소화가 안 되거나 관절이 아프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종합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예, 지금 또 예, 활동도 예. 그냥 있습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선생님 길에 우리 많이 싸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0: 예, 예, 예. 예.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농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4: 나도
3: 예, 동충하초를 어느 시간 먹었습니다. 그래 놓고 예, 몸이 겨우 영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다 좋아졌습니다. 초제 예, 심장이 항상 항하고 바쁘고 숨 차던 것도 많이 좋아지고 밤에 숨이 올라와서 병원에 몇 번 실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예, 기관지 주소에 지층 계속 지쳤습니다. 그리고 모가지 가라떡부터 떠들다 해주고 연꽃 했는데 이 지층 짓던 게 없어져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도 부족하면 소화제제 밥 못 먹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꾸 올라오고 끌끌이 자다니 밤에 쓰리고 아파서 자르지 못하고 이랬는데 이것이 많이 좋아져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다가도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허리 다가도면 또 좋아지고 대기 납니다. 이 양 동충하초 뭘까. 그래서 저희 동충하초도 이번 할 때 좋을 때 나를 9강 또 싸다고 전화드립니다.
4: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이 양은 하루에 아침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한번 먹고 MS 온지 모르겠습니다.
4: 예.
3: 양 먹고 심도 영.

0: 좋은 약입니다. 예수 먹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아침 내줘서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그리고 우리 양기가, 신장이 양기가 부족할 때에는, 예,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에서 보면은 빈뇨가 나타납니다.
1: 네.
2: 소변이 작고 또 야간요, 예, 저녁에 자주 일어나거나 소변량이 감소되고 현기증이 현기증이 생기고 지금 어떤 분들은 이 현기증이 생기면은 예, 심내혈관 질환으로 막 딱 생각하죠.
1: 네.
2: 예, 그러나 우리 신장의 양기가 부족해서 현기증이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혀에 혈색이 없는 등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일단 우리 연세가 더 있으면은 아, 50, 60대 되면은 또 신장의 음기가 같이 부족해지는 신음허증이가 같이 발생합니다.
1: 네.
2: 예, 우리 신음허증이라 할 때에는 얼굴로 열이 오르거나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이런 증상은 음이허한 이런 증상입니다. 예, 그리고 신장의 음액이 부족하게 되면은 허화, 예, 이 허열이가 울로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일련의 증상들이 같이 나타납니다. 예, 주로는 내상으로 인한 과로라든가 혹은 만성질환의 악화, 예,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음과 양이 다 부족하면은 여러 가지 만성질환들이 더 엄중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또 나타납니다.
1: 네.
2: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증상, 음과 양이 불균형이 생기면서 몸에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이럴 때에는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신장의 정기, 예, 양기라든가 음기를 보충해주면서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1: 네.
2: 예, 우리 이 동충하초는 예, 서장에서 이 생성한 이런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예, 아주 희귀한 이런 약초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런 효능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증상도 개선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이런 전통적인 강장제입니다.
1: 네.
2: 예, 우리 강장제라 할 때에는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면역력을 활성화시켜서 각종 만성질병을 치료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해발이 4,000m 이상의 서장 고원하고 히말라야 산맥 지대에서 자라는 아주 희귀한 곤충 기생균입니다.
1: 네.
2: 예, 겨울에는 벌레로 또 여름에는 풀처럼 돋아나는 좀 특수한 이런 생태 때문에 예, 동충하초라고도 불리웁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우리나라에서도 예, 강장이 보배로 사용되면서 그 희소성 때문에 예, 우리 산속의 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1: 네.
2: 예, 좀 생산량이 많이 작고 효과는 특별하다. 그래서 예, 우리 귀중한 건 금에다 비교하죠.
1: 네.
2: 예, 그래서 고산 이런 예, 황금 분말이라고도 하고 산속의 금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리고 전통적으로 알려진 효능에 보면은 피로 회복하고 체력 강화에서 동시에 예, 효과를 보고 또 정력을 증진하는 효과가 특수하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이런 건강에서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90세를 넘긴 명인들이 무병장수의 비결이가 동충하초 섭취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또 있습니다.
1: 네.
2: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폐하고 신장 기능을 개선시켜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노화 방지하고 지구력을 향상시켜주는 데서는 그 어느 약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예,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통의학에서는 몸이 활력을 높여주고 장수와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강장제라고 합니다.
1: 네.
2: 예, 우리 역사적으로 이런 인정을 받고 있는 강장제입니다. 그리고 현대과학연구에서는 항피로 작용하고 또 운동 능력도 향상시켜주고 피로 지연 가능성을 높여주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혈액 중에 있는 지질 대사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는

0: 분들, 예, 중풍 후유증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를 또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세가 있으면은 부정맥이 있는 분들이 많죠. 이 부정맥을 완화시키면서 또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압 강화 작용도 아주 뚜렷합니다. 예, 아마 한 오래 쓰신 분들은 나는 오전에 혈압도 온정되고 심장이라든가 이 뇌혈관 질환이가 많이 개선되는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당뇨 관리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작용이 있고 혈당을 조절해서 면역 기능도 강화하고 노화 방지에서도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항염증 작용하고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서 관절이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예, 그리고 암세포 생성을 억제해서 각종 종양에도 효과가 있고 정력을 회복시켜줍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우리 서장에서도 전통장의학하고 현대과학이 결합해서 이런 좋은 약을 또 제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종 만성질병도 치료하고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데서는 아주 명기한 약품으로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발효동충하초 균분은 꾸준히 복용하는 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꾸준히 섭취하다 보면은, 예, 우리 현대인들이 일상 건강을 지켜줄 수 있고, 우리 림상 건강 관리에서 보면은, 예, 특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가 피로 회복하고 면역력 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중년 분들에게는 아주 선명한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효능에서 면역 기능을 현저하게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어떤 분들은 내세가 있으면서 감기를 그냥 계절이 없이 계속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0: 예, 지금 우리 실제로 감기를 계속 하던 분들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고 감기를 아예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저항력을 많이 높여줍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동충하초로 보면은 특별히 신장 건강에 좋다 하죠. 이 동충하초는 수분을 끓여들여서 리뇨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생체 반응을 촉진시켜서 체내 독소를 배출시키면서 여러 가지 이런 몸에 독소가 있는 이런 해독 작용에서도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1: 네.
0: 예, 우리 해독도 하고 보충도 한다 할 때에는 이러한 약품들은 예, 찾기 좀 바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신장 기능하고 심혈관 계통을 강화하는 작용을 동시에 하면서 만성 신장염이 있거나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를 꾸준히 복용한 환자분들을 보면은 체질이 많이 강화됩니다.
1: 네.
0: 예, 오래 쓰다 보면은 내 몸이 좀 건강해지고 또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이런 신심을 가져다 줍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간 건강에 또 특별히 좋습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 보면은 간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또 특별히 남성분들은 자주 음주를 하거나 과도하게 술을 즐기는 이런 분들은 동충하초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은 간의 손상도 막아주고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면서 간암이라든가 간염 등 이런 각종 간질환을 예방도 하고 또 개선시켜주는 데서 효과가 또 좋습니다. 예, 그 외에도 지금 우리 나이가 들면서 또 자주 몸이 불편하다 보면은 예, 어떤 분들은 잠도 잘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1: 네.
0: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효능이가 또 아주 현저합니다. 에, 우리 동충하철 보면은 멜라토닌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에,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서

0: 이 생물 종이가 정상적으로 예,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작용이 있으면서 아주 질 좋은 수면을 취하도록 또 도와줍니다. 예, 그리고 뇌신경을 많이 보호해 주면서 여러 가지 우울증이 있거나 불안증이라든가 불면증 등 이런 증상 개선에서 또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은 8일 건군절입니다. 모든 군인들의 러거에 감사의 인사와 안부를 전합니다.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인민해방군 장병들과 무장경찰 및 제대 군인들에게 명절의 인사를 드립니다. 8일 건군절을 축하합니다. 첫 곡으로 박상룡 작사 리종산 작곡의 변방전사 금빛 메달 달고 왔네를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1950년대 창작된 김동호 작사 김독균 작곡의 전사의 미헌처 노래 부르네 준비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군인에게 시집가는 것이 처녀들의 영광이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970년대 중반에 군인들이 가도에 내려와 무료 봉사 사업을 하였는데요. 가도 주민들은 군인들의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고자 맛있는 음식도 제공하였고 군복도 씻어주곤 하였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빨래춤을 창작하기로 하였는데요. 빨래춤의 주제곡 리만금 작사 김봉관 작곡의 군민은 한마음을 통하여 군민의 따스한 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창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웅준 작사, 동희철 작곡의 나는 조국 변강 지켜섰다 보내드립니다. 류석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나는 조국 변강 지켜섰다이어서 나는 참군한다네 들으셨습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너나 없이 전선 지원에 나선 그때의 전경을 노래한 가요죠. 홍성도 작사 김수록 작곡의 전선 지원가 보내드립니다.

변방 처서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고향에서 날아온 문안 편지 한 통은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향 생각에 집 생각에 편지를 읽어보면서 힘을 얻어 저국 변방을 아마도 굳게 지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박상글 작사, 박찬일 작곡의 초소를 찾아온 까치, 한선녀 박성금의 인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1950년대 창작된 김동호 작사 김덕균 작곡의 아내의 마음 보내드립니다. 뙤약빛이 쪼이면 그늘이 되어주고 싶고 눈보라가 치면은 바람을 막아주고 싶은 아내의 애틋한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남편의 처소로 날아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따스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민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찬입니다. 이기순 작사 최근 작곡이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현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금산과 은산처럼 자라나고 아름다운 고향. 아무리 화려한 보물도 내 고향이 정겨운 산과 물에 비할 수 없습니다. 대옥작사 박성철 작곡의 내 고향 금산 은산을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연이 오면 사랑도 함께 변하고 모든 게 사랑의 노래가 됩니다. 서영근 작사, 장수홍 작곡의 사랑의 봄노래,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날, 함께 가슴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뚫어주는 산으로 떠나볼까요? 박정길 작사, 라성도 작곡의 산으로 가자, 양세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름하면 덥고 끈적거리는 불쾌함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그 계절의 한복판에는 어김없이 청량한 낭만도 숨어 있습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고향의 여름,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청소 하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옥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금요일 보신할 시간입니다. 저희들 많은 병들은 우리 인체에서 사령부에 속하는 뇌조직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파킨슨병이, 파킨슨병 하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파킨슨병은 아주 흔한 병으로 돼버렸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인구가 노령화에 들어서면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60대 이상 남성분들한테서 주로 많습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가끔 있지만 남성분들이 엄청 더 많습니다. 남성분들한테서 나타나면서 사실 파킨슨병도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 예방했더라면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파킨슨병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근육이 강직이 오고 손발 다리 떨고 잘 걸지 못하고 이렇게 돼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파킨슨병이다 하고 말기에 제일 늦은 단계에서 진단받다 보니까 치료가 어렵습니다. 사실 조기 치료하면은 파킨슨병도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는 병인데 너무 진단이 늦고 치료가 늦게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모두 이 발다리를 떨면은 파킨슨병이 오지 않을까 근심하는데 사실 파킨슨병은 우리 뇌조직에 흑질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중뇌 부분에 와서 흑질이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파민 분비가 적어지면서 오는 병이가 파킨슨병입니다. 뇌조직이 위축이 온다는 게 이렇게 무섭단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뇌를 건강하게 하고 전체적인 이런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로네성 치매나

0: 이런 많은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질병을 미리 예방하자 하면 건내보신환을 써주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또 효과도 좋고, 백신병 같은 거는 가만히 있어도 떨립니다. 우리 손이라면 자꾸 이렇게 후들 떨거나 잿머리 떠는 사람들 보면은 긴장하면 떨지 않습니까? 뭐 숟가락을 치자거나 국그릇을 들자거나 연필로 글을 쓰자거나 이렇게 긴장할 때면 떨지만, 파킨슨병은 그러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서도 팔다리를 부들부들 떨거나 전체 몸을 흔들흔들 떱니다. 그리고 행동이 되게 느리적느리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파민이라는 게 신경세포하고 이 신경세포 어간에 전달하는 물질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움직이겠다, 일어나겠다 하면 빨리빨리 일어날 수 있는 동작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 도파민이 분비가 적다 보면은 신경이 그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행동이 느려지게 되어있죠.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좀 심하다 할 때에는 파킨슨병 같은 거는 다리를 쭈쭈쭈쭈쭈 이렇게 끄스며 걸습니다. 성큼성큼 걸지 못하고, 이래서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신을 끊는 것처럼 뚜뚜뚜뚜 폭이 좁아지면서 발뒤쪽에 그렇게 신발을 끊는 것처럼 그렇게 걸른다 할 때 역시 파킨슨병이 아닐까 검사해보는 게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무섭진 건네 보셔 안 먹고 있습니다.
0: 예.
2: 예, 머리 그냥 아프지, 어디 냄새 나지,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고, 경력을 얻고 해서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네 보게 한지 먹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지금 혈압이 온정됐습니다, 지금.
0: 네.
2: 예, 그래야 하는가, 예, 그렇게.
1: 네. 네. 끊겼는데요. 네, 계속 설명 주시죠.
0: 네. 박신병 증상 같은 거는 심하다 할 때는 한쪽 다리만 맸다 흔들며 걸습니다. 걸긴 걸어야 되겠는데 걸음이 잘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걸른다는 게 한쪽 팔만 또 이 세게 졌으면서 걸죠.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까.
0: 네.
3: 네, 나도 뭔가 나공세 보수 있으면서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났대다.
0: 네.
3: 그리고 머리도 자꾸 터지는 것으로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다 또 무슨 수사인가 심장도 안 좋아서 평소에 자꾸 약을 먹기는 먹는 것도 잘 낫지 않고 자꾸 반복이 나타나면 어지럼증 난 좀 애남 반복이 자꾸 나타나서.
0: 네.
3: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건네 보신환을 지금 여러 달째 먹고 있는데 효과 지금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3: 어지럼증이 나서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댄지 맞다 싶지 그냥 이래 됐어. 그냥 병원으로 살았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지럼증이 많이 해결되고 병원은 안 다닙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지금.
0: 네, 어지럼증이 잘 치료 아이디인데 이 약 쓰고 어지럼증 나셨던 분들 대부분입니다.
3: 네, 그리고 머리 터지는 것을 아프더만 어지럼증 이 약 먹으면 한 번도 나타난다 지금. 그 아이 아픈다.
0: 맞습니다. 예.
3: 그리고 가슴도 그냥 두근거리고 침침하고 마음이 오지 나면 늘상 불안하면서 정서조절도 안 됐대다. 근데 이거 먹었는데 지금 정서조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0: 들어보니까 얘 관열이 센 사람입니다. 관열이 센 사람이면 머리 아파도 터지는 듯이 아프다. 그 다음에 가슴에 무식이 꽉 찬 것 같고 관열이 올라오는 거란 말입니다. 성격이 좀 불안하고 조급하고 짜증이 나고 가슴 떨림이 심하고 쉽게 놀라고, 이게 다 관열이 센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약은 경각을 소통시키기 때문에 강경하게 훌 풀려나가면 관열은 싹 빠집니다.
3: 그래, 놀이 무시를 말해서 그게 인성의 성격이나 이래도 그지. 그 순서 어디 말, 내들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0: 네.
3: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무슨 조사 있었는가. 방광염증이나 자꾸 발달한다, 자꾸 재발한다 말입니다.
0: 네.
3: 예, 그래, 그냥 소변 볼 때도 그냥 저리고 아프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그 순서는 어제 완전 없어졌습니다, 약 먹는 간에는.
0: 네.
3: 그리고 아랫배가 물상에 묵직하고 똥똥하고 이랬댔습니다. 그러면 소변도 그래서 하루에 무슨 몇 번 할지 자수 할 수 없이 그렇게 다녔댔습니다. 조금 맛도 보자면 조금 보면서 이런 게 지었으면 소변 다 시원하게 잘 봅니다. 근데 아랫배 똥똥하고 엎드려서 가벼워졌습니다. 홀주가 좀 시원했습니다.
0: 네.
3: 그래서 먹던 중간에서 난 제조약입니다. 그 콤파치 허해서 그런지 그냥 뭔가 허리도 옆구리도 그 경계됐어. 뒷단도 올라왔구나 경계된 게 저게 지금 아픈 게 나

0: 좋습니다. 안 아픈다 지금.
1: 네.
0: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날마다 좋으니까 내 지금 어느 정도 배달해서 더 먹자고 된다.
1: 맞는 말입니다. 이게 25가지나 약이 들어가서 이 오장육부의 생리 병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간, 콩팥, 폐, 비위 다 좋아져서 예. 아마 잡술수록 이제 더 좋은 효과 봅니다.
0: 예, 맞습니다. 예.
1: 좋은 있으십시오.
0: 오늘 대답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박신병 같은 거는 정말로 심하게 되면은 치료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점점 심해지면서 사람이 사망의 것을 이르죠. 그 전에 기운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이 셉니다. 어떤 때는 용조하다 어떤 때는 또 막 짜증내고 물건 제 뿌리고 행동이 느려지고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나죠.
2: 네.
1: 박신병.
2: 네. 다음 분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맞습니까?
2: 네.
3: 네, 건여보시오.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그냥.
1: 건여보시오, 예.
3: 네, 머리 아프고 어디는지 자꾸 나고,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고, 경력도 없고 해서, 예. 내 말씀은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건여보시오. 먹고 있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어디는 제일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1: 네.
3: 네, 그냥.
1: 우리 뇌가 건강하자면, 뇌에 공급되는 피가 맑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 첫째, 피가 맑아지고 피를 보충할 수 있어서 성혈 보혈하는 약입니다.
3: 네,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2: 네.
1: 네.
2: 네. 여보세요.
3: 예, 경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이들입니까?
1: 네, 두분 아이들입니다.
3: 예, 계속 소변 사수가 많고 예. 소변이 더 시원히 나이 가서 이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면 잠 못 잤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소변형 시원히 잘 나가니까 예. 사수가 어떤 하루밤에 한 번씩 밖에 아이 가니까 잠을 잘 자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거뿐하고 머리 말라지고 정신 나는 게 아닙니다.
1: 맞습니다. 콩팥이 좋아지는 약이 되나서 그건 빨리 알긴다. 소변이 잦다. 소변 보고도 잔여감이 있다, 시원하지 못하나, 소변이 담백이 나간다, 염증이 있다 하는 분들 이 약 쓰면 바로 효과 봅니다.
3: 예, 이 약도 여름에 효과 보니까 예, 활동이 좋으니까 지금 약도 얼마고 해서 배달받아 계속 못하고 전화했습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3: 예.
2: 배달번호 네, 501-2797번입니다.
3: 2797, 예.
2: 네.
3: 네, 감사합니다. 예.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박신병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병이라 하지만 약만 잘 선택한다 할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박신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심지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꾸 이 사례가 끼고 이러는 분들, 박신병으로 진단한 다음에 또 어렵다는 분들 꼭 이 건여보신화를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건여보신화 나왔으면 한 달 거의 썼습니다. 그래도 우리 오빠도 먼저 쓰고 좋다 해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머리 어쨌든 이 혈압도 원래는 좀 높았던데 어서 정상이 됐다며 소변 자수증 열어보이던 게 또 그다음에는 어서는 우리 오빠는 어서는 두 달 반 썼습니다. 그런데 약이 영 좋던 이 맥도 나고 정말 뭐 혈압 조절 잘 되지 기억력이 좋아지 머리 고프나다면서 이렇게 그래 내 숨이 시작해 나도 그런 막내는 좋으면서 나는 얘 마음이 불안하냐고 별로 얘 이 간이 열이 올라와 그런지 계속 가슴이 답답해나고 그러더니 그게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한 달을 쓴 게 이게
1: 없어진다. 그거 약만 맞췄으면 예, 뭐 한 달간에 다 없어집니다.
4: 네, 예, 가슴 답답하고 예, 그것도 성가 됐으면 좋을까. 아니 거추는
1: 데릴라 농장약을 다 써서도 아이 되던 분들 예, 이 건여보신화 쓰면 은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병 치료해서 아이 되던 분들 효과 잘 봅니다.
4: 예, 그게 어제 한 달을 쓴 게 이게 나왔습니다. 이 가슴이 거추는 예. 거추는 도로 이렇게 약 따서 이렇게 배를 눌러놓은 것 같고 속은 얘 자꾸 열이 난다만 어디 열이 나는지 네. 이게 답답해 나는 게 그게 자꾸 문을
1: 예.
4: 열어놓지
1: 반에 간 열이죠.
4: 아 간 열이세 그렇습니까?
1: 예.
4: 예 그래 예 그래 이제 그게 답답하고 얘 그게 불안한 게 그게 없어질까 그 다음에는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머리 피 공급이 어렵을까나 올라가 그런지 머리 뒤에 좀 개운하고 얘 기운이 좀 깰까 좀 정신 좀 좋아진다. 깨서 좀 많이 우리 활동

0: 계속 쌓았습니다. 우리 부부 둘이서 예. 그래도 앞으로 이하고는 계속 써도 이렇게 맥이 난다 그래고 이하고 하니까 맥이 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기와 혈이 부족한 우리 오장육부의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보충의 진료가 다 돼서
1: 계속 약속에 감사합니다.
0: 이걸 해결이 좋습니다. 꾸준히 네. 쓰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0: 네. 우리 이런 뇌조직에서 뇌세포가 서성오는 네. 원인, 오장육부에서 원인을 찾자면 주로 우리 곰팥입니다. 곰팥. 곰팥이 허증을 오래 두게 된다 할 때, 특히 우리 신염이랑 노동증 하는 분들 보십시오. 혈압이 다 올라가고, 뇌조직 위축이 오고,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저도 그냥 보시면 쓰는 이제 한 20일 정도 썼습니다.
0: 네.
3: 이것으니까 섭외 다른 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섭외 이름 시원하지 않은 게 섭외 시원하게 나가고 예. 그리고 면역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0: 네. 네.
3: 허리 아픈 게 지금 그것도 많이 좋고 예. 무릎 관절이 아파서 또 그래 무릎 관절도 많이 좋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심한 변비 있으니 변비도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내가 이거 써보니 조금 나아지는 게 알기입니다 이야기.
0: 네.
3: 그래 이번에 화도 일단 또 내가 배달을 쓰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CT나 MR을 해본 사람도 좋고 나는 아직 CT나 MR을 안 해봤지만 기억력이 깜빡깜빡되고 옛날보다 확실히 못해진 게 알긴다. 그 다음에 행동이 느려진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런 심장열이란 생기 맨 청심환 먹고는 임시구구입니다. 청심환이란 거는 치료를 제대로 하자면 심장열이 생글 간열 치료를 해야 되지 간이 경락을 소통시키지 않고는 심장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심장열이 센 원인은 다 간에 독소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0: 네.
4: 예, 우리 친구, 내 친구가 예, 풍습성 심장병으로 영 고생하고 있습니다. 몸이 영 세기고도 굳었습니다. 그리고 발이랑 똥똥 발목이랑 영 똥똥 굳었습니다. 그래, 영 걷기도 숨이 차고 영 바빠합니다. 거기다 또 관절까지 아프지 무릎이 허리 다리 다 아프고 이 머리랑 다 아프답니다. 지네 경추도 아프고 그래서 내 선생님과 이런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내 선생님과 문의합니다.
0: 그런 환자들 쓰는 약입니다. 이 약은 우리 그 붓기는 원인 딱 그 고가병만뿐만 아니다. 주로 심장이 나쁜 사람들 그다음에 콩팥이 나쁘면 주로 눈두덩이가 붓고 발등이 붓는다. 우리 심장 많은 이런 오장육부하고 연계돼 있죠. 이 이야기가 25가지나 들어간 원인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쓴다 할 때 확실하게 효과 보는 이야기.
4: 예, 잘 알았습니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2: 네.
4: 감사합니다, 선생님.
0: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맞아 설명. 네, 주시죠.
0: 건의보신안 하면은 약이 좀 종합적인 약이란 거 아셔야 됩니다. 다 우리 치매만 먹거나, 우리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파키슨병이거나, 이런 뇌과 질병을만 먹는 약이 아닙니다. 이 25가지 중약이 들어갈 때에는 그런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매람 오기 전에 벌써 혈관이 머리에 있는 혈관이 많이 막혀서 뇌조직이 위축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약을 쓰다 보면은 곰팥이 좋아지면서 고가병은 낫지 말래도 따라서 나사질 수 있습니다. 예? 또 고가병은 또 이렇게 치료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고가병 치료한다는 약들 보면 다 진통제 격소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건뇌보신안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고 쓰면 좋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가

0: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제 아나운서 선생님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498원입니다. 오늘부터의 428원에서 98원 70원 올랐습니다. 예. 한가게 70원 올랐다. 이거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에는 좀 부담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5곽 싸면 6곽을 드리는 우대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대 활동을 폭도가 세게 함으로써 부담이 적게끔 회사는 적게 벌고 쓰는 분들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오르니까 부담이 없도록 우대활동이가 좋습니다. 보통 5곽에 4곽입니다. 예. 5곽에 3곽, 5곽에 4곽 하던 걸 5곽에 6곽을 드립니다. 5곽 싸도 6곽 드리면 11통이 간다 이 말입니다. 예. 우대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는 약들이 소개해드릴 게 많습니다. 우리 그 전에 소개해드리던 백수환이라든가 또 연기입간구복액이라든가 그 외에도 앞으로도 많은 약을 소개해드리겠는데 우리 시간이 없어서 올해는 소개 못 드립니다. 그래서 간단간단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어느 약이 수요될 때는 어떤 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자문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딱 한 가지 약만 자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방송을 들으면서 내게 수요되는 의학 지식과 내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겠는가 하는 필요한 약들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선택할 수 있게끔 내 몸에 내 병에 맞게끔 잘 선택할 수 있게끔 의학 상식들을 많이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그 사회에서 많이 보는 담석증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담석증이 있으면서도 내 몸에 담석증이 있다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담석증이 있어도 크게 뚜렷한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이 돌이 움직여서 아플 때면 막 까레까시 뜯는 것처럼 대단히 아프죠. 그 전에는 아무런 조기 증상을 못 느낍니다. 보통 우리 그 B초에서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한다거나 자식들이 효도하면서 무슨 이 아픈 데를 검사해라 하고 해줄 때면 B초에서 발견됩니다. 담석증 같은 거는 현대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의학상에서는 담석증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콜레스테롤성 담석증. 그러니까 우리 그 간에서 분비되는 열물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을 때, 또 특히 간에는 하루에만 해도 750호성, 750mg 하면은 이게 한 한금 반 됩니다. 한금 반을 분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나 또 그렇더라도 그 분비되는 열물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 이 간이 좋으면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분해하고 합성하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열물이 그러니까 건개 나온다 할 때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 할 때는 담석증이 쉽게 생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2: 네.
3: 집에 아저씨도 지금 무슨 증상 있는가 하면 간경화 좀 있습니다.
2: 네.
3: 우선 한 있은 지 한 1년이 넘습니다.

0: 그러니까 내 내기 뿌려고 밥은 잘 못 먹는데 마셨다면서리.
1: 예.
0: 예, 그리고 보다 또 콩팥이도 영하고 이래서 지금 방송 듣고 서 냉기 까고 배고 어서는 뭐 언제 한 6개월이 된다. 굉장히 효과 좀 좋습니다.
1: 예.
0: 먹던 약 중에는 그지 뭐니까 뭐 부부 애기들 그런지 효과 빨리 알고 알리더라. 그 효과 좀 좋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1: 예.
0: 그래서 뭐니까 뭐 그냥 눈이 건조하고 예. 눈이 뻘겋고 예. 그냥 뭐니까 까까라면서 뻑뻑하다 미랬습니다. 굉장히 심해서는 눈이 건조하지 않고 예. 뻘겋하게 싹 벗어졌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얼굴이 특별히 검은 게 됐습니다. 강경화 했으니까 나 간이 나쁘니까. 계속 요즘에 계속 검은 게 많이 벗어졌습니다. 제 새끼 피색이 조금 돌아옵니다, 걔도.
1: 예.
0: 그래서 많이 나가지고, 소열이 있으면서 나한테 먹어도 마르고, 예. 입이 자꾸 마른다, 미랬대. 근데 그게 지금 좋아졌다, 미랬대다. 슬슬 예. 마른다, 미랬대다.
1: 예.
0: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해서, 예. 요즘에는 밥도 잘 먹으니까 맥이 난다, 합대다.
1: 예.
0: 그리고 머리 신나도 게 많이 막아지다, 이랬대다.
1: 예.
0: 그래, 그러다가, 허리가 향 아파서, 이 짠등을 와서 검사해보니까, 이게 초수는 어렵답니다. 여자 반 탔으면 어렵답니다. 이랬대다.
1: 예.
0: 이게 허리도 아프, 콤바틀에서 허리 아프다, 이랬대다. 그래, 머리 앉아있지 못하다, 이거 하이래. 앉아서 꿈을 들고 앉아있던 게 지금, 그게 지금 술 아프다, 이랬대다.
1: 예.
0: 그때 마지막에 하나씩 굴고, 저리고, 쏘아내나고 시큰 것들이 그게 많이 좋아졌다 이랬대다.
1: 네.
0: 그게 먹던 양쪽 안에서 제일 부작용도 적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오랫동안 먹겠다면서 오늘 빨리 배달 받으라면 또 이랬대다.
1: 네.
0: 예. 예, 오늘 배달 받자고 했는데 계속 먹으려고.
1: 네.
2: 네.
1: 우리 할 때 있습니다. 예, 배달 받으십시오.
0: 예, 전문서로 있을까? 그냥 한 가지일까? 전문서라?
1: 한 가지 아닙니다. 다섯 곽 싸도 여섯 곽 드립니다. 근데
0: 아.
1: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예.
0: 아, 그게 더 좋은가? 어, 괜찮습니다. 예,
1: 예. 예.
0: 그럼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감사합니다. 예.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콜레스테롤 담석증 아주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예. 예, 지금 현대인들이 식단을 봐도 이전과 다르습니다. 옛날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고기나 먹으면 잘 먹은 거죠. 예. 근데 지금은 때때 고기를 먹다 보니까 우리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어찌든 혈중 농도가 높은 것만 사실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그것이 이제 입간 구보약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이가에서 담배가 높은 게 지금 퇴사가 됐고요. 전인세 배대가에서 소변 자주 보던 게 지금 소변 자주 보지 않고 소변이 한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예.
3: 그리고 뼈 아픈 것도 많이 나서졌고 그런 기가 심했는데 오랜 뱀비도 해결됐습니다.
1: 예.
3: 그런데 이렇게 효과도 오니까 배달받아 또 쓰다 그랬나.
1: 예.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립니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2797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 다음, 고기 하는데, 고기를 아예 먹어도,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담석증이 생기는 원인, 딱 고기만 잘 먹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름이 문제입니다. 담석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림상에서 보나 우리 주위에서 보나 이 담석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은데 현대의학에서는 특별한 치료가 없습니다. 다 그저 단낙체 추출하는 이런 외과적인 수술요법을 선택하는 게 다죠. 그래서 부모가 나한테 준 장기는 손톱끝 하나 머리카락 하나도 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나는 고기 따위 먹는데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라든가 담석증도 생기고 간도 나쁜가 복부 비만도 있고 그거는 기름 때문에도 많습니다. 기름. 아, 나는 기름을 제일 중시해 먹는다고 옥시순으로 짠 기름이라든가 콩기름이라든가 심지어 올리브유라든가 이렇게 먹는데 나는 기름을 중시해 먹는다 또 이러죠. 예?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평 총수인은 화룡시 동성진 광동초를 찾아 고찰을 하면서 변강민족 지역의 이 고유한 마을을 위해 발전의 쾌속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오늘날 광동초는 연변 배지는 물론 전국의 향촌진흥
3: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 왕청은 각 향진에서는 신속히 행동을 하여 재해 지역 대중을 타당하게 대피시키는 한편 담탕을 제거하고 장애물을 철거하며 파손된 기초시설을 긴급 보수하는 등 재해 후 복구 사업을 전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병 총서기는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아 고찰하면서 논두렁에서 수확 정황을 묻고 농가에 들어가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습금병 총석이 간곡한 당부는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고 변강 민족 지역의 이 고유한 마을을 위해서 발전의 쾌속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오늘날 광동촌은 연변 대지는 물론 전국 향촌진흥 로종에서 달아배울 만한 광동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일전 화룡시에서는 가문 분쟁 11년 홍은 변강 벽꽃향 11주년 계를 주제 활동을 펼쳐 광동촌이 지난 10여 년간 특색 농업을 발전시키고 문화관광 융합을 추진하며 민족 단계를 촉진하고 조화 향촌을 건설한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농업 현대화 발걸음이 빨라짐에 따라서 새농촌 건설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화장실 혁명을 일으켜 농촌 대중들이 위생적인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습금병 총석의 간곡한 당부는 지난 12여 년간 광동촌이 질 높은 발전을 이룩하는 행동 지침으로 됐습니다. 현재 광동촌의 전반 면모는 일신됐습니다. 전촌 200여 가구 촌민 가정이 모두 무해화 위생 화장실 개조를 완수하였고 전역의 오수 도관망을 부술했으며 촌내 주요 간선도로를 전면 경화하고 조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촌의 부대봉사시설도 지속적으로 승격됐습니다. 대형 관광객 봉사중심, 생태주차장, 견학체험기지 등이 구전하게 갖춰졌고 전반 봉사질도 일정 향상이 됐습니다. 길림성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견학기지 길림 만화 영화학원 브랜드 활동 책임자 주남입니다. 이 전시품들은 모두 우리 학원에서 창작 내용을 깊이 개발하고 자체 IP를 부화하며 시장화를 추진한 실천 성과입니다. 향후 길림만화영화학원에서는 산업과 교육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본토 특색 문화를 깊이 발굴하며 전국 우세로 지방 문화산업질 향상과 승객의 힘을 보태 지역문화 고품질 발전에 청춘의 힘을 지속적으로 기여하렵니다. 초은입구 향촌 장터에서는 현지 유기입살의 향기가 풍기고 조선족 특색 음식이 독특한 맛을 자랑을 합니다. 알곡도 브랜드를 내세워야 가격도 좋고 효익도 좋습니다. 당시 습금병 총서기가 한 간곡한

당부는 광동촌 산업발전의 앞길을 밝혀줬습니다. 지난 11년간 광동촌에서는 해란강반 한릉지 흑토지 생태자원 우세 입각하여 입살 특색 주도 산업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해남 중지룡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험에는 여러 가지 특수한 요구가 있기 때문이죠. 2023년 이곳에 농장을 건설한 이래 우리는 우수한 표품종 18가지를 선별했습니다. 디지털 농장 구역은 산무남짓한데 정밀한 계획을 거쳐 한 해 최고 4천여 종 재료를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자연환경이 좋고 풍부한 역사 문화 저력을 갖춘 이 양질 표산지에서 적합한 새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맛있다, 나량 등 브랜드가 이끄는 연변입산은 사면팔방으로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해마다 5만 톤이 넘는 양질 중고급 입살이 북경 상해 절강 등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연면입살의 1kg당 판매 가격은 10년 전에 5원 내지 10원에서 현재 12원 내지 25원으로 뛰어올라 진정 좋은 쌀을 좋은 가격에 판매하는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광동촌은 표산업 사슬에 의탁을 하여 단일한 재배 모식을 타파하고 사계절 관광 전원 문화 관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논 사이로 분홍색 관광 소형 궤도차가 달리고 연도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볕집 조형원에서는 볕집을 이용하여 민속화 농경을 주제로 한 조형물을 만들고 집단 의자와 창의 사진들 등을 설치해 볕집을 순환 이용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명예 문화관광 집단위원회사 이사장 조리 김형우입니다. 전국 향촌관광 중점촌 호대로 올해에는 298원 자유이용카드를 내놓았습니다. 7월 상순부터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많은 견학단체들이 광동촌을 찾아 참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까지 이미 10여 차례 견학단체를 접대했으며 접대 인수는 연 2만 명 내지 3만 명에 이릅니다. 산업 역량 강화, 문화관광 흥업, 민생질 향상에 힘입어 광동촌의 발전 동력은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촌의 관광객 접대수는 연 45만 명을 돌파했고 촌 집체 경제가 안정적으로 장성했으며 촌민들의 소득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 고유하고 외진 변강의 작은 마을은 전역 산업을 연결하고 대중의 공동 부유를 떠받치는 화목하고 아름다운 향촌의 본보기로 탈바꿈했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당위 부서기이고 광동촌 당지부서기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김헌입니다. 향후 우리는 습금정 총석의 간곡한 당부를 지속적으로 명기하면서 1차, 2차, 3차 산업 융합 발전 모식을 통해 토지 부가가치를 높이고 촌민 소득을 누리며 촌 면모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렵니다. 아래 새 시나리오로 내수 동력 깨우자라는 제목으로 있는 연변일보 논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소비는 경제 상승을 이끄는 기초 동력이자 시장 활력과 민생 온도 도시 매력을 반영하는 청우개입니다. 올 상반기 전주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175억 4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3.8% 장성을 했느냐. 장성률이 전성 평균보다 2.2%포인트 높아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도 이상 사회 소비품 소매액은 74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6.2% 장성을 했으며 장성률은 전성 평균보다 5%포인트 높아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매액이 1억 원을 돌파하는 10대 중점 품목 가운데 담배와 주류, 석탄 및 제품류, 일용품류, 자동차류, 통신기기류가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장성세를 유지했습니다. 수치는 시장 열기를 증명을 하고 장성은 발전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올 들어 우리 조에서는 소비 안정 확대를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지역 주민과 외지 관광객들의 소비를 유기적으로 융합시켜 소비의 내적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상반기 전주 쪽으로 소비권과 보상 판매 자금 총 1억 1,500만 원이 사용되어 16억 원에 달하는 소비를 이끌어냈으며 한도액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을 20%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소비 상승에 강력한 동력은 시나리오의 혁신과 경영모식 승격이 결부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는 도시 매력과 브랜드 활력이 서로 조화를 이룬 결실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조에서는 온 오프라인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경영 모식과 시나리오를 다각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일전으로 냉면 먹기,
동북축구연맹전 입장권 혜택 등 활동으로 인하여 한도액 이상

0: 음식점들의 고객수가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시나리오는 소비 열기를 낳고 소비 동력을 발전을 이끕니다. 우리주는 변강 특색에 발을 붙이고 시나리오 혁신을 깊이 파고들어 명절의 반짝 인기를 도시의 장기적인 소비 동력으로 전환시키고 정책적 혜택을 눈에 보이는 발전 성과로 전환시킴으로써 시나리오가 구동하고 경영 모식의 동력을 부여하는 연변 특색 소비의 승격의 길을 당당히 개척해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연변은 상업관광문화, 체육의 유기적 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소비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며 내수 잠재력을 자극시켜 변강의 인기를 더 끌어올리고 상업 분위기를 더 짙게 활력이 더 넘치게 함으로써 소비시장의 지속적인 질적 향상과 확장을 추진하고 연변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동력을 축적할 것입니다.
1: 지난 연속적인 폭우의 영향으로 왕청현의 일부 촌툰이 홍수재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후 왕청현 각 향진에서는 신속히 행동해 재해 지역 대중을 타당하게 대피시키는 한편 감탕을 제거하고 장애물을 철거하며 파손된 기초시설을 긴급 보수하는 등 재해 후 복구 사업을 전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청진 춘하촌 촌 내 도로와 골목에는 아직도 감탕이 남아있어 촌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줬습니다. 왕청진 당구에서는 신속히 인원과 기계 설비를 동원하고 감탕 제거 전담반을 모어 전역에서 재개 후 환경 정비를 전개했습니다. 대형 장비를 출동시켜 간선도로에 두텁게 쌓인 감탕을 집중적으로 실어내는 한편 당원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삽을 들고 골목길과 집 앞 뒤에 들어가 세밀하게 감탕을 제거해 촌민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왔습니다. 왕청현 왕청진 진장 최설화입니다. 현재 춘하촌 상주 가구는 60가구이고 인구는 98명입니다. 지금 47명이 집중 대피소로 대피했는데 빈틈없이 보살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진의 기관 간부들과 재해를 입지 않은 기타 촌툰의 촌민들을 동원해 함께 감탕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진 당류와 정부에서는 춘하촌 환경복구에 힘써 촌민들이 하루빨리 터전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관향 관련 부문에서는 대형 기계 설비를 제때 조달해 긴급 구조 작업에 투입했습니다. 또 관할구역 내 파선 도로, 교량, 하천 연안 제방 등 관건 기초시설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와 장애물 제거, 보강 및 긴급 보수를 전개해 하천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왕청현 개관향 인대조석 왕상봉입니다. 개관향에 수재가 발생한 후 향정부에서는 전체 기관 간부와 각 촌의 간부들을 조직해 여러 촌툰의 기초시설을 긴급 보수했습니다. 대형 기계 설비를 동원해 관할 구역 내의 모든 도로, 교량과 제방을 제때 긴급 보수하고 재해 지역 대중도 제때 대피시켰습니다. 감탕 제거 작업이 질서있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피한 대중의 배치 정황도 더없이 중요한 사업으로 됐습니다. 왕청현 현성의 대피소는 방이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됩니다. 식당에는 입쌀과 밀가루, 식용유, 과일의 냄새가 충분히 비축돼 있었고 사업일꾼들은 점심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피소에 로인들이 많은데 비추어 배치된 간호인원들이 당직을 서면서 로인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폈습니다. 왕청현 민정국 부국장 류가기입니다.
2: 왕청현 민정국
1: 왕청현 민정국에서는 대중 12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봉리원 대피소에 있는 로인들을 위해 차량 보장, 인원 보장과 의료 보장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로인들은 이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수 재해에서 사전에 조기 경보를 한 덕분에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고 대중의 물품 손실도 없었습니다. 왕청 태긴 의료 양로 건강양생중심 총경리 양강입니다. 매일 로인들의 하루세끼 식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피해온 로인들에게는 식당에서 과일을 비롯한 음식도 더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왕정현 상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난관을 맞받아 나아가면서 전사회가 손잡고 이번 홍수방지재해구조의 전면 승리를 힘써 쟁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9주년의 즈음에 연변박물관에서는 홍색 유전자 전승 파란 만장한 세월의 경리를 주제 교양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몰입식 관람, 로병 강연, 과학보급 수업과 수공 체검을 결부하는 형식을 통해 로소 두 세대의 홍색 전승 교량을 구축하고 변강 대중의 애국 옹군 정회를 두텁게 했습니다. 7월 30일 오전 연변 박물관은 장엄하고 열렬한 분위기로 넘쳤습니다. 활동에서는 퇴역 로병, 연변 로간부 대학 학원과 소학생들을 초청해 로인과 어린이가 짝을 모아 서로 돕는 새로운 형식으로 몰입식 홍색 견학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소선 대원들은 앞으로 나가 퇴역 로병들에게 붉은 넥타이를 매드리며 그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로병 대표와 소선 대원들은 함께 고전 홍색 가요를 불렀습니다. 격앙된 선율이 박물관 대청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현장 관광객들도 오성 붉은기를 흔들며 합창해 옹군 애국 정회를 표달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피어린 분투 공동항전 전시청에 들어가 해설원을 따라 연변의 혁명투쟁사를 되새겼습니다. 한 폭 한 폭의 진귀한 사료와 한 점 한 점의 혁명 문물은 연변 군민이 나라와 고향을 지키며 용감히 분투한 파란만장한 려성을 생동하게 재현했습니다. 기본 건설 공정병 전문 전시구역에서 퇴역 로병들은 자신들의 군인 경력과 결부해 변강 건설, 변강 수비와 난관 돌파에 관한 이야기를 생동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홍색 과학보급 교실에서는 사암일꾼들이 건군절 유래와 해방군 전사들이 변강에 뿌리 내리고 묵묵히 변강을 지켜온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활동에서 퇴역 로병과 소학생들은 함께 목재, 오각별 장식품을 만들며 세대 간 거리를 좁히고 홍색 역량을 전했습니다. 연길시 소학생 하금동입니다. 할아버지들의 군인 경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쉽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고향과 조국을 건설하고 합격된 공산주의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활동은 참관, 경청, 학습과 체험을 하나로 융합해 퇴역 로병들이 지난 나날을 되새기고 분투 려정을 추억하게 했으며 청소년들이 교실을 벗어나 홍색 역사와 군인의 담당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연변박물관 사회교양부 주임 리혜걸입니다. 연변박물관은 연변의 중요한 홍색문화 전파진지입니다. 8일 건군절을 맞으며 이번 주제 교양 활동을 기획한 것은 연변박물관의 애국주의 교양기지 직능을 발휘하고 로병과 청소년들의 대면 교류를 통해 두 세대가 초심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활동에서는 실경 수업으로 로소 전승의 교량을 구축해 청소년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군인 정신을 배우고 대대로 이어지는 분진 역량을 응집하게 했습니다.
0: 연변 용정 거시안팀이 8월 1일 저녁 6시에 홈장에서 남경 도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1: 2026년 8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 반에 왕청에서 펼쳐질 예정이었던 연변 축구연맹전 왕청 훈촌 경기가 날씨 원인으로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반으로 경기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서태문이었습니다.
3: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고인고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 양로원에서 남녀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3-2100번 159-4433-2100번

0: 7700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4층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집안이 아주 깔끔하고 햇빛이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서구역에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내 주변에 중소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위치입니다. 연락번호 1363433 1636번 1363433 1636번입니다. 모 양로원에서 여성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 1959번 1370443 1959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호리원 구하려고요.
0: 간병인요? 네.
1: 네. 네.
0: 네, 뭐 특별한 조건은 있습니까? 여보세요.
1: 네.
0: 네, 말씀 주세요.
1: 남녀 불문하고 다 돼요.
0: 네, 연결이죠?
1: 네, 네. 연락번호는요?
0: 네.
1: 159
0: 네.
1: 4433
0: 네.
1: 2100번
0: 159-4433-2100번 잘 적었습니다.
1: 네. 네, 부탁드려요.
0: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0: 네.
2: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졸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됩니다.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고요. 양철기와도 새로 얹었습니다. 수도물은 샘물이고요.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고교 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 한 여성분이 더문 연길 룡정 지역에서 가사 도우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의 두 정보 연락처는요,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모 가정집에서 노인 한 명만 전탕 맡으려고 합니다. 가족처럼 살뜰히 돌봐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름 넣고 로인을 맡기실 분들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535455-1195번 1535455-1195번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농촌에 있는 백도집 합니다.
0: 네.
3: 집점은 더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0: 네.
3: 둘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3: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됩니다.
0: 네.
3: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벽돌 소송사고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3: 채소심을 밭도 있습니다.
0: 네.
3: 바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0: 네.
3: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3: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3: 고유 토지여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3: 그리고 가정집 보모 일자리 찾으려 합니다.
0: 네.
3: 아래 연락번호 알려드립니다.
0: 네.
3: 1389433
0: 네.
3: 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여 고맙고요.
3: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2: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

0: 연결시 중관천 서쪽 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입힌 북쪽현 기럽 2층에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과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 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연결시 기아자동차 운전학교 부근에 위치한 6층 집에 5층 집을 팔거나 세수입니다. 면적은 125평방미터이고 침실 3칸, 거실 1칸, 위생실 2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438-9279번, 1384438-9279번입니다. 내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수입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 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네, 새 것이 남아 다름없는 환자용 침대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58-5506-0504번, 1558-5506-0504번입니다.
1: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치입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1: 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돔의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모 양로원에서 남녀 제한 없이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3-2100번, 1594433-2100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주변에 중소학교가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이고 믿음직한 병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외에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팝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연변병원 서쪽현에 위치한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단칸방도 세줍니다.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팝니다. 또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의 화장실, 주방에 물 새는 곳, 전기 등 손대기 어려운 곳을 해결해드립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드리고요. 연락번호 1322433-8797번, 1322433-8797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립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이외 중고 손품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연길시 한성호텔 부근에 위치한 3층 단칸방을 세줍니다. 연락번호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2: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0: 덕분에 행복합니다.
2: 덕분에 잘 됐습니다.
0: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2: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0: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네, 중고 가구를 팔려고 합니다. 넓이는 2m 40cm이고 높이는 2m 20cm 된다고 합니다. 거의 새 것이나마 다름없고요. 이외 중고 전자품금을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네, 연결시 건강교 부근에 있는 3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105평방미터이고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팔 경우에는 35만원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1370443-4552번 1370443-4552번입니다.

0: 지역 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 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아,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아, 집을 세우려 합니다.
0: 네.
1: 아, 네, 영기시 이정부구에는 나이웬쇼취
0: 전남에 위치한 남원서구역. 네.
1: 네, 7층 집에 6평을 세우려 합니다.
0: 네. 면적은요?
1: 집은 67평 방이고요.
0: 네.
1: 네, 부근에 야시장이 있고, 민속촌도 있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0: 네.
1: 네, 이장님 분은, 157.
0: 네.
1: 1433.
0: 네.
1: 7038에 전화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026 국제 미래 건강 산업 생태 브랜드 박람회가 일전에 사천성 성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주 6개 기업이 참가해 장백산 특생 농산물을 선보이고 전시회에 의탁해 서남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연자호 특색 산업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정밀한 경로 접목을 수단으로 삼아 참가 기업들을 위해 고능률적인 상업무역 교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우리주의 참가 기업들은 기회를 잡고 산업 우세를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전성 중점 홍보 기업인 돈화 윤동 농업과학기술유한회사는 신제품인 홍삼 매대추씨 정제약을 출시하고 길림상황버섯 생물과학기술 집단 유한회사는 상황버섯 음료, 상황버섯 인삼환 등 시리즈 제품을 내놓아 연전특생 농산물 정밀 가공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박람회에서 돈화 윤동 농업은 50만 원에 달하는 주문 의향서를 체결했고 기타 기업의 협력 상담도 안정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우리주는 대형 전시회의 고객 방문량 우세에 의탁해 길림과 사천 간의 농업 생산 판매 장기 협력 교량을 구축하고 연변 특색 농산물이 서남시장에 뿌리 내리고 전국에서 명성을 떨치는 데 조력해 장백산 특색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과 브랜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떠밀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1: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0: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1: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0: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1: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갑니다.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 재정부 판공청에서 공동으로 통지를 발부해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출생한 영유아의 첫 육아보조금 신청 마감일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정책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태어나 육아보조금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영유아에게 적용되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첫 육아보조금을 제때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육아보조금은 매년 지급되고 육아보조금의 국가기본기준은 아이당 매년 3,006명서, 주민허적 등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신청자와 영유아 간의 양육관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정 요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영유아 정보가 2026년에 2025년과 다르게 변경된 경우 신청할 때 현재의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여름에 생강을 먹으면 좋은 점 다섯 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비상을 튼튼하게 하고 식욕을 돋궈줍니다. 식사 전에 생강 몇 조각을 씹으면 소화액, 위액, 타액의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위를 쫓습니다. 여름에 생강을 물에 담가 마시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내 습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항균 효능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높아 식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급성 위장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 생강을 먹을 수 있는데 생강에 함유된 특수 성분이 곰팡이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항산화 효능이 있습니다. 생강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항산화 효과입니다. 물에 담가 먹거나 생강을 직접 섭취하면 노화 방지 및 좋은 피부 상태 유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족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합니다. 생강 추출물에 함유된 유효 성분은 점일도 지단백질, 중성지방 및 혈청 콜레스테롤 함량을 감소시키고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집 세수는 광고를 좀 낼까 하고.
0: 네, 말씀 주세요.
1: 예, 저 집은 주 설계원 설계원 집인데 9층에 13호 55평방.
0: 네.
1: 55평방 남양장입니다. 예?
0: 네, 남양으로 된 집.
1: 예, 그 오순바드가 잡고 또 저 뭐니까 그 하남 장마당도 같아. 위치 하남에서는 중심지대잖아.
0: 아, 그래요. 하남에 위치한 네. 집이네요. 네.
1: 네. 네. 그러니까 집에 다 그 뭐니까 그 가전 제품 다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세줄까 하고 지금.
0: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연락번호 말씀 주세요.
1: 155.
0: 네.
1: 26. 777. 321. 312.
0: 연락번호 다시 말씀 주세요.
1: 155.
0: 네.
1: 26.
0: 네.
1: 777.
0: 네.
1: 321. 예.
0: 다시 말씀 주세요. 155, 2677, 그리고요.
1: 이게, 잘못 말했구만. 내 전화 호말 말했고. 26, 155.
0: 네.
1: 26. 777 312.
0: 아, 참 어렵게 말씀하시네요. 한번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155 2677 7312번 맞습니까?
1: 예예예. 예.
0: 그래요? 네, 네. 정확하죠?
1: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전 소식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0: 네, 떠전 한 통 걸려왔는데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주신 분?
1: 네. 양로원에서 허리원 구하자고 해서.
0: 네, 양로원에서 간병인을 구하세요. 네, 요구 조건은 어떻습니까?
1: 아니, 허리원 하자고.
0: 아, 간병 일자리를 구하시려고요?
1: 네.
0: 맞습니까? 네.
1: 네.
0: 연길 양로원에서요?
1: 네.
0: 알겠습니다. 연락번호 말씀 주세요.
1: 아니, 그, 전화 연락번호를 좀 줄 수 있어요?
0: 네? 아, 양로원에 전화번호요?
1: 네.
0: 간병인 일자리를 구하시고요. 바로 적으실 수 있을까요?
1: 네.
0: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빨리 불러드릴게요. 159.
1: 네.
0: 4433.
1: 4433.
0: 2100.
1: 여알.
0: 159. 적으셨습니까?
1: 릴링인가?
0: 네, 159-4433-2100.
1: 릴링인가?
0: 159-4433-2100번. 잘 적으셨습니까?
1: 예.
0: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7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립니다. 싸지 원액은 8월 3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사지 원액에 관한 우대 활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0: 객으로 접수할 수 있는 우수한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70각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100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보통 내관이 나이 비슷하게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 자체는 내관이 함께 쓰는 집들이 많이 있는가 하며 형제간이 이웃에 같이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제때 잘 파악하고 령만 하신다면 40원 잡아받게 되지 않는 우대 가격으로서 여러분들이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눈뺑치료 약품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한 곽의 가격이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특선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데 12각에 12각을 드리게 되며 한 곽의 변경 가격이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눈병 치료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과 근원에서 여러 가지 안과 질병, 내장독, 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막막 색소변성 이런 여러 안과 질병을 제때 치료해서는 우수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때 잘 파악해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사진 해결로 저는 한 년 넘게 그냥 견제 먹었어요.
0: 아, 그래요?
2: 예, 이 사진 해결 먹으면서 원래 이 혈압이가 나니 온통 안 돼서 예, 항상 머리가 두근하고 아프고 그 다음에는 이 정신 안 나고 이랬는데 지금 그래서 혈압약 원래 먹었댔습니다. 그런 게 지금 혈압약을 안, 이 사지원약을 먹으면서 지금 아이 먹어도 혈압이가 영 온정됐어.
0: 혈압약을 원래 드시던 게 안 드시고도 지금 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셨다. 그렇죠. 대단하죠. 예, 예. 예.
2: 그리고 어떨 땐 이, 뭐랄까, 이 심장이가 막 후들후들 하는 것 같은데, 이 식은땀이 나면 냄새가 그렇게 딱 떨어졌는데, 이 지금 사지원약을 먹으면서 이 증상도 기본상 좋아졌어요. 또 어디 나가도 영 거뿐한다.
0: 그렇죠. 이 천연 오메가3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3고인은 드러난 제품 아니겠습니까?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는 잘 선택됐습니다.
2: 예, 그리고 예, 이 사지원액을 예, 먹으면서 예, 무릎 관절이가 많이 이렇게 아팠습니다. 동통이가 심했는데 이 증상도 예, 나아졌습니다. 예,
0: 노경이 5배 효과라니까 콩팥이 든든해지니까 자연적으로 신주골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 그리고 이 사지원액을 먹으면서 이 소화계통에도 예, 효과가 좋아지는 게 알겠다. 이 음식만 먹으면 예, 이 그래서 얼미는 것 같은데 내리 깨지 못해서 제대로 음식 못 먹고 영 이랬는데 이 지금 사지원에 먹으면서 이 계통도 영 좋아져서 음식도 가림없이 아무렇게 먹어도 고상이 없습니다.
0: 그렇죠. 심의 통증한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심장 공동이 좋아지면서 위 공동이 따라서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일제 다효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2: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지금 사지원액을 써보면서 이렇게 모든 방면에 개선되고 영 좋아지고 하니까 나의 우리 집 식구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예 같이 따라서 그럼 그야 같이 이렇게 나눠 먹으면 좋겠다 이런다. 그래 이번에 활동이 좋을 때 오늘 70각 주문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기회입니다. 70각 싸면 100각을 주게 돼 있으니까 얼마나 우수한 기회인데 이 제품 자체는 뭐 국제사지대에서 인정을 한 우수한 제품이니까 심리적으로서 받아들인 데는 완전히 몇 다른 제품에 의해서 몇 배의 이런 받아들일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될 수 있는 게 이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사지원에 얻어놓은 한 10달 넘게 썼습니다.
0: 예.
3: 예, 이거 쓰고 지금 여름에는 예, 고루고루 지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특히 예, 예, 가장 머리가 어지럽고 예, 귀에서도 전기 소리 자꾸만 나고 그리고 전하게 자게 되게 되면 예, 밤잠 제대로 못하면 조금 자도 꿈이 어떻게 많이 오는지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이러던 게 이런 정서 지금 완전 이렇습니다. 저는.
0: 그러니까 대뇌가 제대로 휴식 못한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많이 온다. 손에만 지금 휴식 중에 있으니까 다니가 휴식하지 못하고

0: 하니까 꿈이 많아지는 겁니다. 예.
1: 예. 그리고 지금 그런 바람에 전화기 원래 연날은 이거 한 서너 시간씩 밖에 못 왔어요.
0: 안 되는데. 예.
1: 근데 지금은 한 여섯 시간씩 허리 다.
0: 그만하면 많이 사는 겁니다. 예, 예.
1: 예, 예. 그리고 하나는 얘네 뭐가 자꾸만 가래끼면 얘 뭐가 마르고 이바이라는 게 저기 자꾸만 쓰겁고 얘 이래던 게 이승서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0: 바로 그렇죠. 예, 여기 영양소가 얼마나 많이 포함돼 420가지 영양 활성소가 귀합니다. 예.
1: 예. 그리고 이게 허리 다리에서도 예, 이 비 온 날이나 이 허리 날이게 되면 그것도 무조건 그래도 허리 봤어요. 이거 허리 다리 아픈 비 오겠다 하면 꼭 그래도
0: 청결해보죠. 예.
1: 청결해보죠. 그런 게 지금 이런 청소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0: 큰 문제 해결입니다.
1: 예, 비 오나 어찌나 해도 다리 아프거나 뭐 허리 아프거나 이런 증상 가도 완전 없어졌지. 나는 지금 이 약 쓰고 진짜 예, 여름에는 많이, 옛날에 여러 가지 약 많이 먹었는데 어서는 가만히 보, 이거 구슬 먹으면 다른 약 먹을 필요 없습니다.
0: 지금. 그렇죠. 예, 예. 예,
1: 한 가지를 그래도 다 기본, 고도고도.
0: 기본이죠. 예.
1: 예, 힘 내기 나죠. 이거, 예. 이거,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나 뭐, 나가 된제도 한 시간씩 돌아다니기마다 한 매금줄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오늘, 양이 값이 오르기 전에 오늘 진식가도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아, 제가 혈압이 높아가지고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아지원에 썼는데 혈압이 높을 때는 이렇게 막 180, 200씩 막 올라가고 그래서 예, 막 머리 터지는 것처럼 아프고 미스겁고 뒷골이 당기고 예, 어지럼증이 나고 그래서 굽진 달아가고 가서 응급실에 가서 그냥 한날 밤 잠에 치료를 받고 그랬습니다.
0: 무슨 혈압이죠? 그 정도게 다면. 예, 예.
3: 예, 그래서 혈압 때문에 영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래 약을 약 먹고 그래도 예, 안정해야 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신경 많이 썼는데 예, 이 싸지 원해고 접해서 먹었다 말입니다. 그게 내게 별로 좋을 맛을 것 같아서 예.
0: 그렇죠.
3: 그래서 먹었는데 1년 정도를 꾸준히 먹었습니다.
0: 예, 잘했습니다. 예.
3: 자꾸 먹으면 아이들 이제
0: 그렇죠. 예.
3: 미꼬설이 꾸준히 1년 동안 먹으니까 혈압이 좋아져가지고 예. 지금은 예. 서양 먹던 거 세 가지 먹었습니다.
0: 예.
3: 갠거 지금 혈압 약 아예 먹고 싸지만 먹어도 혈압 조절.
0: 그래요? 그렇죠. 예. 바로 그럴 겁니다. 얼마나 예. 큰 해결인데요. 예.
3: 예, 그래서 이 혈압 때문에 큰 걱도 들었단 말입니다. 예.
0: 그렇죠.
3: 그래, 건망증이 심해서 예. 이 나이 먹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 그만 한 말도 잊어버리고 예. 그 다음 물건 집을라 갔다도 또 잊어버려서 뭐 가지러 왔던지 모르고 예. 손에다 지구설도 자꾸 찾고 예. 그 다음 시장 가서 물건 싸고서는 돈 물고서는 물건 재뿌리고 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매 증사에 안가 걱정 많이 했는데 그 혈압 때문에 싸질 먹었는데 건망증 해결이 됐습니다.
0: 바로 그렇죠.
3: 여기 많이 돌아오고 예. 예. 물건 재뿌리고 댕기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0: 그렇죠.
3: 예, 그러니까 치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0: 완전히 거기에서 리탈되고 신심 있게 살 수 있습니다.
3: 예, 예. 기분이 좋습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예, 소화기도 좋지 않아가지고 예, 그 뭔가 담낭염도 있고 위 좋지 않아 위염도 있고 예, 그 궤양도 있고 주성염도 있고 이래서 밥을 잘 못 먹었어요.
0: 예,
3: 그냥 위 쓰리고 아프고 시구물이 올라오고 예, 투림이 나고 그냥 그랬습니다. 굉장히 생각 외로 이렇게 위가 또 형편하고 좋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밥을 또 잘 먹습니다.
0: 그렇죠.
3: 그래서 원래 몸이 예. 영 약하고 예, 밥을 못 먹고 예, 몸이 약하니까 예, 오고 가는 감기 다 하고 저리 그랬습니다.
0: 체중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예, 예. 예. 콜레스테롤 수치가 일정한 정도로 우리 체내에 유지돼야 모든 대사를 평형시켜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는데 너무 체질 빠져서 정말 그러게 되면 면역력이 올 리오가 없습니다.
3: 예, 그래서 그냥 오고 가는 감기 다 하고 형 사람이 그랬는데 위가 좋아지고 밥을 잘못 먹으니까 예, 몸이 부들고 그러니까 예, 이제는 감기라 해야 합니다.
0: 그렇죠.
3: 예,
0: 좋은 제품이죠.
3: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저 여러 가지를 해결했습니다.
0: 그렇죠.
3: 예, 그래서 이번에 또 값이 오른답니다. 예,
0: 예.
3: 이제 활동에
0: 예.
3: 그래서 주식과 배달 받자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예. 자체는 5년 10년도 문제없습니다. 그러니까
3: 예, 꾸준히 먹어야 되지.
0: 예, 꾸준히 예. 드시면 기본 많은 분들이 말씀한 거 못 들으셨습니까? 이 제품 드시는 거 다른 제품 들 필요가 없더라. 이 정도 끝이 좋은 효과라고 하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501-7766에
0: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0: 예, 자도 내가 제 후주를 항상 머리 어지럽고 그리고 손발 차고 저리고 예, 특히 그래서는 소리 없지만이 해롭도 엄청한데서 해롭 고생하다 싸지 원래 근데 어떤 거의 아홉 달 먹습니다.
1: 아 예.
0: 아 그러네 해랍이 엄청나더니 머리 어졌던 게 이게 제 완전히 없습니다.
1: 큰 문제 해결이죠. 예 예.
0: 예 그리고 예, 손발 차고 이런 게 손발이 좀 엉기더고 특히 싸지 원래 뭐니 눈이 망가지는 게 많이 알기.
1: 아 이게 원래 눈을 도와주는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0: 예, 나는 이게 사지원에게 경사도 먹을 수 있는 약이니까 이번에 학교에 참가하자면 지식각 받아봤고 그리고 내 뭡니까 이제 매세바 물이 합시다. 우리 집사람들이 매세바 좀 쓰고 있는데 항상 눈이 깔깔하고 피지고 해. 아이 어떨 때 눈이 막 가려도 막 부비지 이 명세방에 쓴 후부터 일정상 사라지니까 이 명세방하고 우리 사주원에 이번에 도가지하고 좀 많이 싸다고 합니다. 받아봤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명세방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니까 이제 그런 증상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노인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해결해 주는 데는 제가 긍정적으로 추천해 드리면 명세방 선택이 잘 됐고 이제처럼 식전에 싸지 원액을 드시고 식후에 명세방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사지 원액을 저는 어제는 반년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3: 중풍 후유증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맥압차가 예, 8, 90대 나니까 머리가 막 터지는 것 같아요. 청약을 먹어도 쓸데없고, 땡기든 얼마 했겠습니까? 그래도 쓸데없을 때다. 무슨 이야기에 아무리 어째도 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점삼하게 사지 원액을 써본 게 예, 도달시까 예, 하나하나 소실됩니다. 어림직나던 게 없어지고, 혈압조절이가 제각 돌아지지 않까. 그리고 그만
1: 그렇죠.
3: 쓰시면서 네. 그저 이거 이랬다 저랬다 그저 오늘 멍해서고 있다 어떨 때 뭐 먹을 때도 많이 했는데 어제 생각이 돌아와서 제 돌시에 돌아와서 예 뭐 이즘이 뭐 건망지심에서 무슨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1: 그 문제 해결이죠.
3: 예, 밤 잠 잘 자고 식사를 잘 해놓고는 몸도 얼마 부드러운지 모르겠어요.
1: 예.
3: 예, 키 1m 63은 그래도 보통 키 근이 올라가야 되겠는데 어제는 그래도 대여섯 군 올라가서 한 90군 잘 됩니다.
1: 아, 90군도 작은데 그전에 90군도 안 됐어요.
3: 예.
1: 1m 64키.
3: 아, 82군도 예. 안 됐습니다. 그래던 게 예, 가슴 고통 겪고 예. 그래던 게 그리고 명소방이 약을 쓴 때를 다 썼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를 못 봤습니다. 다른 약을 먹고 마시고 참약을 그래 아이 됩니다. 그래던 게 명소방 먹고 눈이 그저 눈물이 그렇게 흐르던 게 이렇고 안압이 높아서 머리 터질 것 같은 것도 이렇고 예. 아 어제는 영 좋습니다. 그래도 댄스도 잘 보고 할까 얼마나 좋습니까?
1: 눈병 치료에서는 명세방입니다. 선택이 잘 됐습니다. 예, 예.
3: 두 가지를 예, 배달받자고 70가게 100가게 주는 것 같아요.
1: 70가게 100가게 12가게 12각 명세방 12가게 12각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3: 예,
1: 잘 선택했습니다.
3: 인상한다며요?
1: 예 가격 인상이 지금 월요일부터 이제 이틀 후부터 가격 인상이 됩니다. 완전합니다.
3: 예, 예, 예. 좀 장기적으로 쓰자고.
1: 그렇게 하세요.
3: 야,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본 제품 사지원액은 인삼로갱이 5~6배의 효과고, 그리고 여기에 428가지 영양활성소가 포함됐고 은행잎이 20배의 효과고 뿐만 아니라 엽산이 포함됐고 18가지 아미노산이 포함됐고 미량원소가 포함 22가지 미량원소가 네. 포함됐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7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에 들어섰네요, 벌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모두들 뭐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시겠죠?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문입니다. 오늘은 또 잔잔한 비가 지금 뭐 여러 지역에서 뭐 내리고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은 큰 비도 내리고 있고 비가 많이 오기도 합니다만 안전운에 모두 무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큰 비에 네, 오늘 주부클럽 생활이 밝힌 코너에서는요 무더운 여름 우리 가족의 식탁을 지켜줄 수 있는 식품 보관 상식부터 모기 퇴치법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역사 인물 이야기까지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출발해볼까요?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여름이더요. 기온이 점점 높아지다 보게 되면요, 시원하고 입맛을 돋구는 냉채가 가장 식탁의 단골 메뉴로 자리를 잡았고요.

마켓이나 또 음식점의 냉채 코너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네, 동시에 급성 위장염, 세균성 식중독도 연중 최고 발생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철 냉차는요, 2시간 내지 4시간이 지나면 조심해야 한다는 주제가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 검색을 올랐고요. 많은 네티즌들이 오래된 냉채를 먹은 후에 복통, 설사 등 불편한 증상을 겪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므로 냉채 식용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를 돌려야 할 텐데요. 냉채는 대부분 고온 살균 과정에 생략돼 있어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병원군이 매우 쉽게 번식을 합니다. 보관 시간, 식재료 선택, 조리 과정에서 조금만 또 소홀해도 건강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전국질병예방통제센터의 즉석 냉채 미생물 위험 모니터 모니터링 보호에 따르면은요, 냉채를 상온에 2시간 두게 되면은요, 세균수가 이미 질병 유발 기준에 도달을 한다고 합니다. 4시간이 지나면은요, 미생물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육안으로 신맛이나 끈적임이 보이지 않더라도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폐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철 실내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며 살모넬라나 또 대장균 같은 병원균이 겨울보다 3배 내지 5배 빠르게 번식을 한다고 하니까 냉채는 만들자마자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식용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용유의 유통기한은 보통 18개월 내지 24개월이지만은요, 이는 미개봉 상태일 때 얘기입니다. 개봉하면은 상황이 달라지죠. 개봉하면은요, 식용유 속의 지방산이 산소와 화학적으로 반응을 해서 기름이 변질이 되고 과산화물, 알데히드, 케톤 및 기타 부산물이 생성이 됩니다. 2025년 중국 유진은요, 일반 가정의 일상 식용유 사용 습관에 관련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항산화제가 첨가되지 않은 네 가지 일반적인 식용유, 즉 아마씨유, 해바라기씨유, 군기름, 낙화생유의 사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리터당 포장 식용유는요, 42일에서 63일 사용 후 과산화 수치가 기존치를 초과했습니다. 1리터 포장 식용유는요, 28일에서 56일 사용했을 때 과산화 수치가 기존을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요, 5리터 포장 식용유는 42일 이내에, 1리터 포장 식용유는 28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국가식량물자비축국에서도 여름철 개봉한 식용유는요, 1, 2개월 내에 반드시 섭취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특히 들기름이나 또 해바라기 씨유처럼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은요, 더 빨리 신폐될 수가 있어서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꿀팁, 식용유를 개봉을 했다면요, 병에 라벨을 붙여 개봉 날짜를 꼭 표시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덜어낸 기름은요, 일주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집에서 무더운 여름날 모기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더위와 함께 우리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존재 바로 모기죠. 모기는 가려움증뿐만 아니라 댕기열, 일본뇌염 같은 전염병을 옮기기도 하죠. 그러므로 가정에서 모기를 예방하고 또 퇴치하는 작업을 잘 수행을 해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모기를 피해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옷차림에 있습니다. 모기의 식각 시스템요. 어두운 색을 좋아하거든요. 검은색이나 짙은 남색, 짙은 회색 등 옷은 환경 속에서 강한 시각적 대조를 형성해서 모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네, 반대로 옅은 색상의 옷은 모기를 쉽게 유인하지 못하고 긴 팔 상의와 긴 바지는 피부 노출을 줄여주고요. 헐렁한 옷은 모기가 옷을 사이에 두고 사리에 닿기 어렵게 만들죠. 때문에 여름철에는 밝은 색상의 헐렁한 긴 팔과 긴 바지를 추천합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모기 기피제를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디메트린이나 베크리틴 이 성분의 모기 퇴치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또한 이런 제품을 사용할 때는요, 눈가나 입가, 상처 부위를 피해 옷과 노출된 피부에만 발라주십시오. 제품 설명서에 따라서 즉시 덧발라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자가 방호를 잘하고

주변 환경을 잘 관리를 하며 근본적으로 무기의 수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번식원을 깨끗이 청결해야 합니다. 무기는 고인물에서 산란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므로 매주 실내외 물이 고일 수 있는 모든 용기를 주의 깊게 점검을 하고 무기가 물에서 산란하지 않도록 용기를 비우거나 또 세척을 하고 뒤집어 놓거나 덮개를 덮는다거나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네. 스크린도 사좌, 예, 설치를 해주고 또, 유지 관리를 해야 하죠. 문과 창문에 스크린도를 설치를 하고 스크린도에 찢어진 구멍을 제때 수리를 해서 목의 실내 위협을 차단해야 합니다. 환경위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 앞뒤에 숲, 그렇죠. 풀숲이 너무 우수하게 되면 모기가 찾아들죠. 그리고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는가. 뭐 쓰레기, 도랑 및 베란다나 정원 등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어둡고 습한 곳을 잘 청소해주고요. 음식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쓰레기를 제때 버려줘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음식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특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는요.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네, 여름철 주의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조리거나 무친 음식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음식들은요. 대부분 직접 섭취하며 일반적으로 먹기 전에 구운해서 가열하지 않습니다. 만약 생산 또는 판매 과정에서 오염이 되면은요. 병원성 미생물이 그대로 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해산물 생식입니다. 해산물에는요, 장염 비브리오균과 같은 병원성 세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으로 먹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술에 담그는 방식으로는 병원체를 완전히 없애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 제대로 익히지 않게 되면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시장에서 과일을 이쁘게 잘라 포장을 해서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먹을 수가 있어서 편하기는 합니다만 과일은요, 사람에는 천연 부호막을 잃게 되지요. 당도가 높고 수분이 많은 과일은요, 고온 환경에서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른 과일은 가급적 바로 먹고 또 남과서 남용 보관한다 보게 되면요,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 보관을 해야 하거든요. 과일을 다 한꺼번에 먹을 수는 없잖아요. 남는다면은 이렇게 잘 보관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대로 또 마지막으로 크림 케이크와 신선한 우유를 소개를 합니다. 신선한 우유 뭐 사서 잘 드시곤 합니다만 이 제품도 어떻게 잘 먹고 또 잘 조심하게 또 보관을 해야 되죠. 먹다 남은 것이 있다면은요. 수도 의과대학 부속병 북경우이병원 소화센터 부주미사 라효화 선생에 따르면요, 크림케이크의 주성분은 계란, 우유, 물, 설탕이기 때문에 이 몇 가지 성분은 세균의 완벽한 배양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름철 크림케이크는 구입 후에 바로 먹는 게 가장 좋고 오래 보관하는 것은 피해야 한답니다.

삶의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있습니다. 올해는 당 창건 10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아름다운 명성을 가진 우리 연변당. 이곳에는 홍색 유전자를 전파해온 수많은 영웅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부클럽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 코너에서는요, 연변의 영웅 인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일전쟁 시기 동국한길연구군의 걸출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위증민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위증민, 원명은 관유유이며 1909년 산서 톤류에서 태어났습니다. 1925년 9월 위증민 동지는 산서성 성립태원 제1중학교에 다니면서 진보적 서적들을 애써 탐독을 하고 혁명 리론을 진지하게 배웠으며 당 조직에 적극 접근을 함으로써 사상 발전에 매우 빨랐습니다. 1926년에 그는 중국 공산당 청년단에 가입을 했고 1927년 1월에 영광스럽게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9.18 사변 후에 동북인민은 떨쳐 일어나 장백산 밀림에서 흥룡강 기슭에서 가는 곳마다 항일민족해방투쟁의 봉화를 지폈습니다. 중국 공산당 조항은 동북항일투쟁의 지도를 강화하며 항일투쟁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수한 당원들을 동북지구에 파견했습니다. 1932년 초여름에 위증민 동지는 당 조직의 결의에 쫓아 당의 무거운 위탁과 인민의 기대를 안고 격동되는 심정으로 동북항일투쟁 전선으로 달려봤습니다. 위증민은 할빈시에서 중공만주성위 지도 밑에 항일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중공할빈시 외도구 구의서기 등 직무을 맡았습니다. 그 후 중공만주성위에서는 동만주구 항일투쟁의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1534년 겨울에 위증민 동지를 동만주구 사업을 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그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정치위원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 후 위증민 동지는 당의 파견을 받고 모스크바 공산국제제 7차 대회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 기간에 그는 중공중앙대표단의 동만의 당과 항일투쟁의 정향을 회보했습니다. 귀국 후에 위증민 동지는 부대 재편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동북항일연군 제2군 정치위원 등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후 그는 또 전화하여 남만성위 서기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총정치부 주임을 겸임했습니다. 77 사변 후에 위증민 동지는 부대를 거느리고 적극적으로 진격을 하여 선호하여 휘남현을 공격하는 등 전역에서 승리를 거두어 일본군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항일연군의 성세와 위망을 높였습니다. 1938년 그는 양정호 동지와 함께 노령회를 소집을 하고 제1로군 부총사령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양정호 동지가 희생된 후 그는 홀로 남만 항일의 무거운 책임을 맡고 극히 간고한 조건에서 유격전을 견제해 나갔습니다. 장기간의 치열한 전투와 고된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그는 1941년 우화전 밀행에서 32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백밀림의 혹한과 일본군의 총탄 속에서도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희망의 불씨를 지켰던 위증민 동지, 그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안녕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겨울주부 클럽 생활 코너에서는요, 여름철 냉채 보관법과 식용유 사용기한, 모기 퇴치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여름 음식, 마지막으로 항일 영웅 위증민 동지 이야기와 함께 했습니다. 네,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가족 건강과 또 안전을 가장 소중한 것이죠. 안전이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과 여름나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복액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투골태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5호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매일 오후 이 시간대에 되면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역의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가격이 398원입니다.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 제품 자체 이제 위에서

0: 여러분들 귀입니다. 그리고 두골테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관절 치료 제품에 속하는데요. 구벅과 외형 두 가지 약이 결합되어 있는데 구벅약 한 각에 외형약 한 각을 물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해서 구벅과 외형 합해서 한 각에 490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때 기다면 한 각의 평균 가격이 217원, 20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구벅하고 드시고 이런 차원에서 쓰는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한각은 21좌우 복용하고 바를 수 있는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특수하게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고 501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번호는 775번 여기다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벅액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자체는 노인성 질병을 모두서 해결해주는 데는 아주 이름난 이런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겠습니다. 지금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는 여러모로서 불편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상처가 불편한가며 그러니까 심장하고 폐경락 이게 불편해서 뭐 혈압이 조절받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삼고가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 당뇨까지 있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나이가 드시면서 지금 이형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도 노인성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전 5달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당뇨 종합을 인해서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혈압도 저리 받아야 되고 항상 그런 금방 쓰시면서 예,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열쇠를 걸만 해도 오늘 자꾸 이거 저 머리 막 터질 지게 자꾸 댕기면 그리고 오늘 떠나지 못했습니다. 내기 없어서
0: 그렇죠.
2: 근데 이 70이고 좀 넘었는데 내기 없는데 못합니다. 지금 약해 그런지
0: 예. 예.
2: 그래서 이 백자방 선생님 강의 듣고 저리 백자방 썼는데 편리하기도 얼마나 편리한 거야.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그래서 저녁에 한 번 먹고.
0: 그럼요.
2: 한 시간 두고서를 어느 가래 누워 잤는지 모른다. 그러고 섭에 그렇게 잤던 게, 예, 그것도 못 터지고, 많이 봐, 두 번 보고, 예, 맥이 나고, 정신하고, 병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0: 그렇죠.
2: 예. 그리고, 예, 소화가 잘 되놓고, 밥은 아예 잘 먹고, 혈압 조절이 잘 되놓고, 밤잠 잘 자고, 자는 게 제일 끝납니다. 자지 못해서.
0: 예.
2: 예, 그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활동도 못하던 게 활동하지. 그리고 두골팬도 예, 아예 아픈 데 없습니다. 친구는 얼마 했겠어요?
0: 관절 마디마다 다 아파나죠?
2: 예, 격소고, 기름주사고, 그저 정말, 저 당약은 다 맞아봐도 효과를 보지 못해요.
0: 예.
2: 곧 안 보이지. 또 지나가면 또.
0: 또
2: 아프고,
0: 그렇죠.
2: 또
0: 예,
2: 아프고,
0: 예.
2: 예. 그저 그래, 앉아서 뭉개다가, 그저 어린이들 모든 데도 다 못 봤습니다. 그러던 게, 이 약을 먹고 위를 자극 아예 했거나 예. 아무리 그래도 이렇습니다. 다른 약은 없고도 위를 자극 먹다가도 재부르고 먹다가도 재부르고 살 다섯 살 먹고 뭐 예. 또 그저 미국에서 막 수신하고 이랬던 게 이거는 아무 터지도 않잖아.
0: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2: 예. 예. 그리고 그런 마사지를 먹고 마사지를 하고 하거나 뭐 알던 사람 같지 않다. 번번하게 걸어댕기고 예. 그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하고 얼마 됐습니까?
0: 그렇죠.
2: 그저 새 생명 다신 것 같더랍니다. 그 어머, 예, 그래 이래 종김이 또 요 활동도 어제 얼마 없던데 그 활동에 참석해서 예 배달 받다고
0: 그렇게 하셔.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지금 백자방 구복약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예.
3: 아, 이 약 예, 내 선택한 게 정말 잘 돼서.
0: 아.
3: 이거 예, 100근에서 예, 한 근을 치료했는데, 요거 예, 급여에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30분 전에 딱 마시기만 하면은 예, 하루 얘기하고 세 번 먹는 거

0: 효과 더 좋습니다.
1: 이 제품이 특수한 그 특수성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죠. 백근을 농축했으니까 하루에 한 번 들어도 두 번, 세 번 그 드시는 효과의 몇 배를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는 그 점이죠. 예.
0: 네, 원래 두문두문 참에 수면제를 먹었댔습니다. 그런데
1: 아.
0: 이거 먹은 다음에 수면제를 아예 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수면제 딱 끊었죠. 그게 네, 약품에 대한 이래서 대단히 강한데. 예.
0: 예, 잠이 잘 오니까 아,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1: 그거는 진실합니다. 아주 예, 진실합니다. 예.
0: 예, 혈압 조절도 잘 되놓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예, 혈압 조절이 잘 아이 되면 예, 어림증도 나고, 골이 좀 시 아이 나든지, 예,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예, 골이 급분하고, 정시 납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이게 또, 예, 콩팥이도 잘 도와준다. 우리 어선으로 년에 여러 가지 정말 무슨 사람이 가진 병은 다 온다.
1: 그렇죠.
0: 여러 가지.
1: 이 나이가 병을 부르죠.
0: 정말
1: 예.
0: 나 속이지 못한다. 해마다 틀린다.
1: 예. 그렇죠.
0: 근데 속에 있었던 것도 어선에 한날 밤에 어떤 날에는 한번 보고 많이 봐서 두번 보고 예. 야, 얼마 전지 못.
1: 너무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0: 예, 개구 또 예. 밥도 맛있으니까 감기도 아예 오고 맥이 나고 영 좋습니다. 개구 우리 언니가 지금 투골 배를 쓰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언니 허리 세게 꼬부랐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술기랑 밀고 된 게 그래서 개구 이렇게 요 막 그 뭔가 서치 거기 놀이터에 그래서 나가서 조금 앉아있다 들어오고 이런 정도 대충했습니다.
1: 심각합니다.
0: 근데 이거 잘 쓴 다음에 이게 국가 특허를
1: 받았는지
0: 국제 위를 자극 가해준답니다. 밥이 맛있답니다.
1: 그러니까
0: 써도 시름 넣고 쓸 수 있고 결국 허리구리 아프고 다리구리 아프던 게 요거 안마하고 나면 영 시원하고 영 좋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언니 활동을 저는 마음대로 합니다. 요거
1: 그렇죠.
0: 녹살 잡쌌습니다.
1: 예.
0: 어선에 예. 채소 쌀라람 댕긴다.
1: 이렇게 좋은 제품이 드뭅니다. 예, 예.
0: 예, 이렇게 개립니다. 야, 이렇게 좋은 제품 처음 봤다며. 다리 지내, 이 무릎 아래 맥이 없어요. 근본상, 어떻함 좋겠는지 다리를 질질 꾹쑥을 댕겼습니다.
1: 그렇죠.
0: 이 무릎에 맥이 온답니다. 걔 이번에 우리 활동이 좋을 때에 나는 백제방 구복에고 요거에 좀 배달 받고 우리 언니니 이 토월패를 많이 시작했답니다. 12가기 뭐 15가구 준다.
1: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서, 론인이 어찌겠습니까? 아무래나 약 잡수고 아예 아픔 되는 게.
1: 그렇죠. 예, 예.
0: 어디, 예, 예. 그래서 요, 우리 언니가 둘이 다 오늘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게입니다.
1: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일단 쓰시게 되면 그 효과성을 깊이 느끼시게 되어 있고 거저 듣게 되면 그 약이나 이 약이나 거기서 거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제품 특수성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전 약 소개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아, 예, 내일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두갈태의 제품 자체는 일단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기본으로서 골격이 아프지 않은 분들은 거의 접근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2: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3: 예, 나 두고짜고 이짜기 백자방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1: 잘 선택했습니다. 예.
3: 예, 어찌감이 두고짜기 먼저 예, 자꾸 손가락에도 아침 일어나면 불어난 게 그래서 손바닥 이렇게 무슨 무거워지게 자꾸 떨어지지. 그 다음에 또 허리도 좀 불편하고 어깨 짝이 조금 해. 한쪽 팔이 좀 잘 쓰이지 못하고 이래서 올리지도 못하고 둘로 가지도 못하고. 그래, 처음에 먼저 백자, 저 이쪽에 뭐 두고 대리에 먼저 얘네 이거 선택했는데 위를 작아야 밥 맛있고 너무 좋습니다.
1: 예.
3: 이야기. 허리 아프게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이렇게 구르지 못했습니다.
1: 예.
3: 이렇게 꼬꼬단 게 불어나니 그게 바르고 이렇게 오면 문제 있으면 손가락에 자꾸 마사지하고 그 다음 먹고 이래까 그게 확실히 나왔을 때다.
1: 예.
3: 백자방도 하나를 한번 볼까나 이게 좀 헐크나 싶은 게 또 백근혈이하고 또 그래 조금 심하니까 그게 아니면 약심이 세다 말한다.
1: 그렇죠.
3: 생각이.
1: 예.
3: 그래 두 가지 같이 먹은 게 우선 모두 합해 일곱 달 먹었는데 약이 용도수도 두 가지 그러니까 정말 너는 이 백자방이 정말 좋습니다. 잠을 잘 자니까 보배단지 약입니다.
1: 예. 그렇죠. 예,
3: 영 잠 잘 잔다.
1: 예.
3: 그래서 그 다음에 요번에 주머니 백자방 산지 뭡니까 두고 대면 조금 더 싸다고 했는데
1: 그렇게 하셔. 이 두 갈대는 지금 인기 제품으로

0: 그래서 일단 관절 통으로서 이 제품을 쓰시게 되면 어지간한 통증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고 다시 도서지 않게끔 근본에서 치료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수고하세요.
0: 네, 감사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주실까요?
0: 예.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관절 제품이 우리 시중에 나왔지만 해도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이런 제품 가운데서는 이 제품 비교적 덜 출성 있는 이런 우수한 제품으로서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 네,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저 전화입니까?
2: 네, 맞습니다.
4: 선생님, 저도 투골테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어떠세요?
4: 예, 저는 무릎이 할마염이 오고, 예, 오른쪽 어깨가 견주염이 있어서 머리도 못 가고, 발도 원래도 못 가고, 두루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예. 이 투골테가 특수 그런 걸 받은.
0: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으니까, 예. 예.
4: 그래서 선택했은 게 예, 확실히 선생님 말씀 같이 맞습니다.
0: 아 그래요.
4: 저는 예, 몇 달에 선을로도 따랐었는데 예, 확실히 예, 약을 먹고 두고패를 먹고 그 다음에 먹고 마사지라고 그 다음에 바르고 이래까 예, 효과가 영하고 확실히 이게 두고 투구를 받은 제품이 되거든요. 확실히 효과가
0: 빠져. 아 그래요.
4: 그래요. 예. 무릎이 부서던 게 이게 내려서 예. 그 걸음걸이가 용 이런 거가 빠르고요 통증이 없어 용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4: 예. 그리고 어깨는 예 올리지 못한 게 지금 올리고 두루도 갈 수 있습니다.
0: 아 그럼요.
4: 예,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할 수 있습니다.
0: 아 대단하죠.
4: 그래서 이게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4: 예. 예. 다른 약은 많이 먹어도 효과도 없고 위가 나빠서 많이 버렸댔습니다. 그런데 이 두고패는 오늘 일을 도와줘서 밥을 잘 먹고 기억이 맥이 나고 기운이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효과가 영 통증이 빨리 없어지고 그래서 이 두고패를 이번 활동에 조금 더 싸서 계속 그 복용하자고 그럽니다.
0: 그렇죠. 이번에 우대 활동은 특수하게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전화번호 이용해서 무료 배달 받으시기 바랍니다. 501-7755번에 연락하세요.
4: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라서 감사합니다.
0: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관절통 우리가 지금 관절마디로 놓고 말하게 되면 우리 1년 365일이 있는데 우리 관절마디는 360씩 그 관절마디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 가운데서 많이 움직이는 관절이 무릎관절이 경추, 요추, 그리고 발목, 손목, 손 어느 마디든지 움직이지 않는 이런 그 움직이는 이런 그 관절마디는 기본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실어

0: 주는 과정으로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나이가 드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사람의 노화는 골격의 노화로부터 시작된다. 골격의 노화라는 게 이제 위에서 개별적인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무릎 관절이 아파서 걷기 힘들어진다. 고관절이 아파서, 고관절이라는 것은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그 관절마디를 놓고 말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15도를 굽히자 해도 딱 목숨을 앗아가는 것처럼 이런 동통이 따라서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고관절 괴사라든지 고관절에 염증이 생겼다든지 무릎관절에 염증이 생겼다든지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그리고 발목, 어깨, 발목 어디든지 많이 움직이는 관절마디는 아프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게 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생활질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남들은 지금 뭐 사회가 좋으니까 복리도 좋고 이러고, 그리고 물가도 우리 중국에서 놓고 말하게 되면 좀만 나가게 되면 싸고 우수한 제품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나는 나가지 못하니까 그것도 힘들어지고 이랬는데, 본 제품 두골테를 쓰면서부터 이 제품 자체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캡슐에 속합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0: 예, 네. 안녕하세요.
2: 아, 예. 제 한 가지 물어보자 그랬나.
0: 예, 말씀하세요.
2: 예, 저 그 두월패라는 게 그 약이, 나는 예, 무슨 약이나 쓰고 하면 자꾸 결장염이 있어 설사를 한다. 그런데 그 두월패가 그 설사에 대한 이런 거는 어떻게 이렇겠습니까?
0: 이렇습니다. 신음나도 됩니다. 지금까지 이걸 드셔서 설사한 분은 한 분도 없고, 또 설사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예예. 예, 예. 이렇습니다. 예. 시름 넣고 복용하면 됩니다. 예, 이 제품 자체는.
2: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문의하셨지만 해도 기본으로서 이 제품 자체는 간과 건파츠를 도와주게 돼 있고, 경락을 수통시켜주게 돼 있고, 혈압을 온정시켜주고, 염증을 제거해주고, 습열을 쳐주는 이런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돼 있으니까,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외용약 마사지를 하고 이렇게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어지간한 관절통은 뭐, 펑비주사를 맞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를 상하는 기타 여러 가지 약 때문에 힘들 필요가 없고,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캡슐로 되어 있는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많은 약은 간을 통해서 해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에 부담이 많이 가는데, 이 제품 자체는 간과 곰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관절통을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을 놓고 쓰시게 되면 이 제품 자체의 기타 부작용은 기본 피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충분하게 거기에서 임상실험을 통해 가지고 제거하고 이러면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이 흑개미란 이 성분 자체는 특수한 성분입니다. 그 영양 성분이 소고기 우유를 초과할 정도로 본처 강목에서는 흑개미를 현마라고 불렀습니다. 우수한 말이다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은 70여 가지 영양 성분이 포함됐는데, 인류가 이런 영양 성분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콤팥이 든든해지고 미형 운동 영양 보물거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개미는 미형 영양 보물거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 흑개미는 얼마나 그 맥의 관절마디가 큰 힘을 쓰게 되어 있는지, 50kg이 100근이 사람이 3500대의 그 자동차를 끌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게 흑개미라 하게 되었고, 흑개미 6개 다리가 있는데, 한짝에 3개 6개 다리가 있는데, 맥의 다리마다 몇백 개, 몇천 개 이런 발동기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이 바로 흑개미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제품 두골테를 쓰는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까지 나이가 5, 60대 그 이상에 되시는, 특히 60대, 70대, 80대에 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시대가 좋게 되어 있으니까 장수시대

0: 남자로 불리우는데 우선 내가 남들처럼 장수하자며 골격통리 해결받으셔서 움직여야 성명자의 윈둥이라 말이자 생명은 움직이는 데서 생명이 유지된다. 당신이 움직이지 않고 딱 침대에 누워있고 대사변을 받아내고 밥을 떠여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근육과 골격이 다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내가 움직이기 힘들던 게 움직일 수 있고 짧은 거리를 가던 게 50m를 가던 게 100m, 30분 가던 게 그보다 더 긴 시간 걸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좋은 치료 제품이 바로 투골테 이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특히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간은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콤팥은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콤팥이 좋아지게 되니까 신주술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관절통을 부르는 분들 가운데서는 왕왕 무릎관절을 포함해서 발목이라든지 그 외 어디든지 알게 모르게 부종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이 부종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없는 물이 한 대 고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래서 무릎관절 같은 거 뒤로 굽히지 못하고 쉽게 말하자면 우리말로 말하자면 뻗은 다리로 돼버리는 이런 경향이 생기는데 이걸 드시게 되면 물을 뺄 필요 없습니다. 콤팥이 든든해지면서 바로 이런 부종이 생겼던 게 이제 위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쫙쫙 빠져나가게 돼서 마음대로 움직이게끔 도와주는 제품 자체가 투골테입니다. 그리고 위를 상하지 않고 그 외에도 뭐 변이 무르거나 변이 너무 굳어지거나 이런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과 콤팥을 도와주는 차원에 소변이 잘 통하고 경락이 잘 통하고 혈압이 온정되고 소염 역할을 하고 부종을 빼주고 습을 빼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제품이 바로 투골테 이 제품입니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산자병원이 임상실험을 거치고 나오는지 헤아리게 오를 정도로서 이런 실험이 걸쳐야만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상실험을 거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제품이 투골테입니다. 백자방 구박액은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여러 개 기관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제하소론 성분은 간과 콤팥을 도와주면서 그리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고 윈영허란 윈양호란 성분 자체는 콤팥이 양을 도와주면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고 한습을 몰아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적지 않은 분들은 발끝이 시리고 손끝이 시려서 꼼짝 못하고 덥가발 신고 자고 이런 분들은 이 제품 드시면 완전히 그런 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황정이나 성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시름 넣고 쓰시면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하는 데는 백자방 구박액입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오늘은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제목은 바로 뇌 속 택배센터입니다.
0: 택배는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익숙하죠? 휴대폰으로 물건을 사면 택배 아저씨가 정성껏 집 앞까지 가져다줘요. 책, 장난감, 생활용품, 맛있는 간식까지. 택배 덕분에 우리는 원하는 물건을 정말 편리하게 구할 수 있어요.
1: 그렇다면 뇌 속 택배센터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함께 알아볼까요?
0: 뇌 속 택배센터. 오늘은 주인공인 마리에게 있어 정말 멋진 하루였어요. 오전에는 엄마 아빠랑 동물원에 다녀왔고 오후에는 미술학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도 그렸어요. 또 저녁에는 엄마가 특별히 준비한 딸기 케이크도 맛있게 먹었어요.
1: 그런데 자기 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마리가 가장 사랑하는 곰 인형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장난감 상자 속에도 베개 밑에도 방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지만 곰 인형은 끝내 보이지 않았어요.
0: 마리는 머리를 싸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결국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사실 마리는 자신의 머릿속에 특별한 탑이 있고 그곳에 의식 요정이 살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 작은 요정은 마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1: 마리가 무엇을 하든 이 요정은 늘 곁에서 따라다녀요. 지금 이 요정은 망원경을 들고 사방을 살피며 마리 대신 곰 인형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생체 시계가 이제 잘 시간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요정은 창문을 닫고 불을 껐어요.
0: 그 순간 마리는 잠들었어요. 마리 머릿속의 탑은 어둠에 잠겼지만 산기슭에 있는 작은 집만 환하게 불빛을 밝히고 있었어요. 마리가 하루 동안 겪은 모든 경험이 작은 소포에 담겨 이곳으로 배달됐어요. 이곳이 바로 해마체 택배센터로 하루의 기억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저장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1: 여기에는 두 명의 부지런한 직원이 있어요. 이름은 하이디와 마티예요. 지금은 그들이 가장 바쁜 시간이에요. 하이디는 하늘에서 풍선에 매달려 날아온 편지와 소포들을 받아내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티는 연못에서 기억이 담긴 기억 유리병을 하나씩 건져내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 그는 마지막 유리병까지 꼭 건져낸 뒤에야 일을 멈추곤 했어요.
0: 오늘 하루의 소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마티와 하이디는 깜짝 놀랐어요. 마리의 오늘 하루가 정말 알차고 풍부했거든요.
1: 마리가 본 것, 들은 것, 생각한 것, 해본 일이 모두 이곳으로 모여들었어요. 하이디와 마티는 오늘 밤새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어요.
0: 하이디는 예쁜 나비 그림을 꺼냈어요. 마리가 오늘 정원에서 본 나비였어요. 하이디는 이 그림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었어요. 그래야 마리가 나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거든요.
1: 마티는 첫 번째 유리병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병에서는 맛있는 향기가 솔솔 피어올랐어요. 이건 오늘 저녁에 먹은 딸기 케이크의 기억이었어요. 생딸기랑 딸기잼이 듬뿍 들어있는 달콤한 맛이었어요.
0: 마티는 이 유리병을 보물함에 넣었어요. 이 보물함에는 마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의 기억이 담겨 있었어요. 마티는 서둘려야 했어요. 마리가 깊이 잠든 사이에 얼른 그의 하루 경험을 분류하고 정리해야 했거든요.
1: 유용한 새 기억들은 보물함에 넣어 오래 간직하게 하고 새로운 지식은 지식나무에 걸어두어야 했어요. 이 과정은 마치 보물찾기처럼 정말 재미있었어요.
0: 그때 아이디가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며 신나서 외쳤어요. 하하, 보세요. 마리가 동물원에서 코끼리를 보는 사진이에요. 오늘 엄마 아빠랑 정말 즐거웠네요.
1: 마티도 함께 기뻐했어요. 이렇게 소중한 추억은 당연히 보물함에 저장해야 했어요. 마리의 평생 간직할 소중한 기억이 될 수 있거든요.
0: 하이디는 또 다른 종이를 펼쳤어요. 이건 마리가 직접

0: 직접 그린 그림이었어요. 마리가 자기 이름을 쓰며 알파벳 M을 계속 쓰고 그리기를 반복했어요.
1: 마티가 웃으며 말했어요. 마리는 예전에 항상 알파벳 M을 잘못 썼는데 오늘은 제대로 쓰는 법을 배웠나 봐요. 지식나무에 걸려있던 옛날에 잘못된 방법은 떼내고 새로운 방법으로 바꿔줘야겠어요.
0: 하이디와 마티는 신나서 지식나무로 올라갔어요. 지식나무에는 마리가 배운 알파벳과 숫자들이 걸려있었어요. 아직 채워야 할 빈자리도 많았어요.
1: 이 빈자리들은 마리가 앞으로 배울 것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어요. 새로운 지식이 걸릴 때마다 그 자리에서 새 가지와 새 잎이 자라나요. 그들은 마리에 흩어진 지식을 분류해 나무에 걸어주고 새 지식과 옛 지식이 잘 어우러지도록 도와줬어요. 그러면 지식나무도 점점 더 푸르싱싱하고 무성해지거든요.
0: 마리의 오늘 하루는 정말 알차고 할 일이 많았나 봐요. 하이디와 마티 앞에 쌓인 소포는 산더미처럼 많았어요. 그들은 오늘 밤을 세워서라도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어요. 그래야 내일 새로운 하루의 기억들을 받아들일 자리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1: 이 일은 상당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다행히 마리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직원에게 충분한 작업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이제 일이 절반쯤 끝났을 때 하이디와 마티는 잠시 숨을 돌렸어요.
0: 어? 이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하지? 하이디가 물었어요.
1: 마리가 오늘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던 기억이 자전거 모양으로 왔어요. 마티는 마리는 내일 분명 힘을 내 다시 도전할 거라고 말했고 하이디는 일단 보관함에 넣어두자고 했어요.
0: 하이디와 마티는 마리에게 쓸모있을 소포만 골라 저장했어요. 쓸모없거나 반복되는 기억은 정리해서 버렸어요. 늘 똑같은 일만 반복되면 마리도 지루해할 테니까요. 그때 하이디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저게 뭐예요? 중요한 사진 하나가 버려질 뻔했어요.
1: 사진을 들고 자세히 살펴보니 곰 인형이 화장실에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이디에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0: 우리 이 사진을 기억탑에 있는 의식요정에게 보내줍시다. 그러면 마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곰 인형이 어디에 있는지 금방 기억해낼 수 있을 거예요.
1: 밤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티와 하이디는 자전거를 타고 기억탑으로 사진을 전달하러 갔어요. 탑 아래 도착했을 때 마티가 숨을 가쁘게 내쉬며 물었어요.
0: 이 사진을 어떻게 저 우로 보내죠?
1: 하이디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0: 당연히 날려보내야죠. 마침 저기 나무에 풍선이 달린 소포 상자가 있네요.
1: 좋아요. 그럼 빨리 올라갑시다. 마티가 말하며 풍선줄을 하이디의 손목에 묶었어요.
0: 바로 그때 생체 시계가 새 하루의 시작을 알렸어요. 기억탑의 의식 요정이 팔을 쭉 뻗으며 창문을 열었어요. 그 요정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이디가 하늘에 떠올라 사진을 건네주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마리도 잠에서 깨어났어요.
1: 그는 침대 옆에 매달려 있던 분홍색 풍선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곰 인형이 화장실에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마리는 속삭였어요.
0: 엄마가 항상 제 시간에 자라고 하셨는데 일찍 자면 정말 기억력이 좋은 모양이구나.
1: 마리는 화장실로 달려가 곰 인형을 찾아 기쁘게 꽉 껴안았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새로운 아침이 시작됐어요.

네, 우리가 잠든 사이에 머릿속에서는 정말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방금 이야기 속 하이디와 마틴은 바로 우리 뇌 속에 있는 해마체를 의미해요. 해마체는 우리의 기억, 학습, 공간 감각,

0: 감정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1: 그래서 친구들 꼭 정해진 시간에 침대에 누워 잠을 자야 해요. 그래야 우리 머릿속 해마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루 동안 쌓인 기억을 차곡차곡 잘 정리해 줄 수 있어요.
0: 맞아요. 그래야 우리가 더 잘 기억하고 더 똑똑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낮잠도 잊지 말고 꼭 자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작은 뇌 속 택배센터도 힘을 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잠이 안 오는 아기 코끼리입니다.
1: 잠이 안 오는 아기 코끼리. 어느 날 동물 유치원의 얼룩말 선생님께서 동물 친구들을 데리고 대초원으로 소풍을 왔어요. 모두 처음으로 엄마 아빠 없이 밖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거라 아주 신이 났어요.
0: 대초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났고 얼룩말 선생님은 아기 코끼리, 작은 원숭이, 작은 사슴, 작은 양 친구들과 함께 걸으며 여러 가지 꽃과 풀의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1: 즐거운 하루가 지나 해가 지고 달이 떴을 때 얼룩말 선생님은 푸른 호수 옆에서 야영을 하기로 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루 많이 걸었으니 이제 목욕하고 일찍 자야 해. 내일도 또 많이 걸어야 하니까.
2: 선생님, 제가 친구들이 목욕하는 걸 도와줄게요.
0: 아기 코끼리가 차원했어요. 아기 코끼리는 긴 코로 호수물을 빨아들여 마치 샤워기처럼 동물 친구들에게 부드럽게 뿌려주었어요. 얼룩말 선생님은 친구들 한 명씩 몸을 깨끗이 닦아주었어요.
1: 목욕을 마치고 모두 텐트 안에 들어가 누웠어요. 얼룩말 선생님이 이야기를 읽어주자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원숭이, 작은 사슴, 작은 양의 고요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벌써 모두 깊은 잠에 빠졌어요.
0: 그런데 얼룩말 선생님은 다리에 무언가 닿는 것을 느꼈어요. 돌아보니 아기 코끼리가 눈을 반짝이며 서 있었어요.
3: 선생님,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저는 아직 졸리지 않아요.
0: 얼룩말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주었지만 아기 코끼리의 눈은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1: 선생님은 코끼리는 사실 수면 시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적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깨우지 않도록 조용히 아기 코끼리를 데리고 텐트 밖으로 나가 잠시 산책을 했어요.
0: 하지만 선생님은 계속 하품을 했고 아기 코끼리는 혼자 책을 읽겠다며 선생님께 먼저 주무시라고 말했어요. 텐트로 돌아온 얼룩말 선생님은 작은 목소리로 살며시 속삭였어요.
3: 아유, 너무 졸리구나. 곧 좋은 친구가 와서 너랑 함께 해줄 거야.
0: 그는 머리 우를 맴도는 반딧불에게 조용히 무언가 말을 건넸고 곧 잠이 들었어요. 반딧불은 작은 등불처럼 반짝이며 아기 코끼리 곁에 앉아 부드럽게 빛을 밝혀주었어요. 아기 코끼리는 선생님이 가져온 이야기책 10권을 꺼내 읽고 또 읽으며 5번이나 읽은 뒤에야 조용히 잠들었어요.
1: 다음 날 아침 얼룩말 선생님이 일어나 보니 다른 친구들은 모두 자고 있는데 아기 코끼리만 보이지 않았어요.
0: 얼룩말 선생님이 급히 텐트 밖으로 나가보니 아기 코끼리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3: 아기 코끼리야, 너 밤새 한숨도 안 잔 거야?
4: 아니요, 잤어요. 그런데 자다가 배가 고파서 일어났어요, 선생님.
0: 아기 코끼리가 입안에 가득 물고 있는 풀을 씹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말똥말똥한 눈으로 선생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3: 오늘 돌아가는 길에 제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 수 있어요?
4: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책 내용을 전부 머릿속에 담았거든요.
1: 그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큰 머리를 가리켰어요.

0: 네, 오늘은 뇌 속 택배센터 이야기와 잠이 안 오는 아기 코끼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1: 오늘부터는 기억을 차곡차곡 정리해주는 우리 뇌 속 부지런한 요정 하이디와 마티를 위해서 꼭 일찍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도록 하자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경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성민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 형님 참군하는 날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기,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기,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노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사람들은 들 것을 들고 산속으로 난 오솔길을 달리듯 걸었다. 고정은 걸으면서 두 눈이 모자랄 지경으로 사방을 훑었다. 2, 3리쯤 걸었을 때 눈치 빠른 통신원이 소리를 쳤다.
1: 호련장 동지, 저기 산모통의 집이 보입니다.
0: 산울에 있는 바위 모퉁에 정말 거무스름하고 야트막한 집이 두세 채 보이었다.
1: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가보고 오겠습니다.
0: 후정은 통신원을 데리고 돌격하듯 재빨리 올라갔다. 오두막의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사람은 없고 방 한가운데서 화롯불이 벌겋게 타오르고 있었다. 곁에 놓인 큰 구리 주전자에서는 물이 펄펄 끓었다. 집주인이 금방 어디로 숨어버린 것 같았다. 아이를 낳기에는 안성맞춤한 곳이었다. 후정은 기뻐서 산 아래를 향해 손짓을 했다. 사람들은 들 것을 들고 헐떡거리며 올라왔다. 이수죽과 이치가 뒤를 따랐다. 리치는 이런 일쯤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다는 듯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었다. 동필무도 뒤따라 힘겹게 올라왔다. 후정이 걱정스레 말했다.
2: 동어르신, 면세도 많으신데 굳이 안 올라오셔도 되는데요. 사람이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찌 안 올라오겠나.
0: 뒤에서 포성과 자지러지는 듯한 기관총 소리가 들려왔다. 후정이 다급하게 소리를 쳤다.
1: 리동지, 서둘러 주십시오.
2: 이게 서둘러서 되는 일입니까?
0: 리치는 눈을 슴뻑이며 반쯤 농담 섞인 말투로 대꾸를 했다. 들끝 대원들이 들 것을 들여놓고 나가자 리수죽이 문을 걸었다. 동필무와 후정은 밖에서 기다리었다. 곧 쨍강쨍강 쇠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간간이 하자진이 내는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더니 반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리면서도 강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소리였다. 동필무는 무릎을 치며 말했다.
1: 훌륭하군, 훌륭해. 정말 훌륭하군.
0: 다른 사람들도 마음이 놓인 듯 웃었다. 집안에서는 긴장하게 서두르는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다. 대야를 놓는 소리, 구리 주전자로 물을 따르는 소리, 리수죽과 이치가 속삭이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후정이 사내인지 계집애인지 물어보려는데 흥분 섞인 리치의 외침이 들려왔다.
3: 축하드립니다. 하자진 동지 따님입니다.
0: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곧 콩 폭는 듯한 총소리에 뚝 끊기였다. 기관 총소리뿐만 아니라 장총소리도 똑똑히 들리었다. 저기 고압까지 바싹 다가온 것이다. 후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1: 아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르신?
0: 동필무가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1: 두고 갈 수밖에 없지요. 이건 교정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집에 없지 않습니까? 돈을 좀 남겨놓아야겠어요.
2: 얼마를요?
1: 아, 너무 적으면 안 되니까 은전 30잎을 두고 가지요.
0: 후정은 묵직한 가방에서 돈을 꺼내 30잎을 세어서 종이에 쌌다. 동필무는 그 돈을 받아서 이리저리 가늠해보고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1: 호정동지, 너무 적지 않을까? 이곳 이민들은 아주 어렵게 사는데.
0: 후정은 좀비를 다 마치고 나서 문을 두드리며 외치였다.
1: 리동지, 빨리 꺼내십시오.
3: 그럼 동지 가면 되지 않습니까?
0: 리치 안에서 불퉁명거리며 대꾸를 했다.
1: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하라는 말 아닙니까?
0: 곧 문이 열리고 들끝에 운이 들어갔다. 머리에 큰 수건을 두른 하자진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었다.

발끝 아래로는 피가 뚝뚝 떨어지야 한다. 리동재, 문을 나서려는데 하자진이 눈을 가느스름이 뜨고 나지막이 속삭이야 한다. 이동지, 아이를 보여줘요. 리치는

0: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저진 동지, 동필무가 다가와 위로했다. 지금 형편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1: 알아요, 어르신, 고맙습니다.
0: 하자진은 눈물을 닦으며 맥없이 대답했다. 아이가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도 좋지요. 아이가 자라서 혁명을 하게 되면 우리를 찾겠죠. 만약 적이나 나쁜 사람이 된다 해도 어쩔 수가 없지요. 종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었다. 동필무가 들끓대 운들에게 소원을 저었다. 어서 떠나지. 우리는 뒤따라갈 테니까. 하자진은 들끝에 실려 산 아래로 내려갔다. 동필무와 우정은 방으로 들어갔다. 한참 울던 아기는 집더미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우정은 은전 서른 잎을 아기 곁에 놓고 앞편 두 덩이는 사발 안에 놓은 뒤에 다른 사발로 덮어놓았다. 동필무는 빗자루를 들고 더러워진 바닥을 깨끗이 쓸었다. 이젠 가시죠. 후정이 동필무를 보며 말했다. 아니, 그를 남겨야겠어요. 동필무는 쪽글상에 앉더니 가방에서 종이와 붓을 꺼내 침대에 놓고는 반듯하게 쪽지를 쓰기 시작했다. 집주인님께,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노농홍군입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댁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절대 도호나 악덕 지주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먼 길을 싸우며 가야 해서 아기를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집주인께서 아이를 길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지만 은전 서른 잎 받아주십시오. 홍군 휴양년 동필무 드림. 동필무가 붓을 거두지도 못했는데 종소리가 더 자지러지게 들리었다. 호위병이 밖에서 소리를 쳤다. 동어르신, 가시죠. 더 늦으면 안 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동필무는 종이와 붓을 가방에 넣고 쪽지를 아기 곁에 놓은 다음 무거운 물건으로 짓눌러 놓았다. 그리고는 무명에 쌓여있는 아기를 톡톡 두드려주고는 후정과 함께 총총히 들끝의 운들을 쫓아갔다. 하자진은 혼미한 상태로 들끝에 누워있었다. 가끔 눈을 뜨고 끝없이 이어진 산들을 바라보았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산뿐이고 그 산 속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았다. 동지들의 대리리 구불구불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희뿌연 안개비 사이로 구름이 끝없이 펼쳐지었다. 오두막을 떠나온 지 한참이 됐지만은 아기 우는 소리가 자꾸만 귓전에서 맴돌았다. 여리고 가늘픈 소리가 애달게 느껴지었다. 하지만 하자진은 울음소리를 떨쳐버리려고 애를 썼지만은 소용이 없었다. 얼마나 더 갔을까? 그 소리는 갑자기 세 살 난 모모가 울부짖는 소리로 변했다.
2: 엄마! 엄마! 엄마 어디 있어?
0: 또 아기를 낳고 나니 하자진은 모모가 사무치기 그리워났다. 비몽사몽간에 하자진은 어느새 서금에 사주패에 와 있는 자신을 보게 됐다. 문 앞에 높다란 농나무가 있는 초라한 나무 층집 앞이었다. 농나무 아래는 바로 모모와 이웃집 아이가 날마다 나와 놀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텅 빈 채 모모도 이웃집 아이도 보이지 않았다. 들에 들어가서 층집 아래오를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모모가 산에 딸기 따러 갔나 보다 생각을 하고 문을 나섰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찾아다녀봤지만 모모는 아무데도 없었다.

0: 그런데 갑자기 저쪽 봉우리에 있는 큰 나무 밑에 웬 여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것이 보이었다. 여동생 하이였다. 하자지는 남은 힘을 다하여 내달려갔다.
1: 너 왜 여기 남아있니? 산 아래는 온통 백군들 천지예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 모모는 어디 있어? 저기서 자고 있잖아요.
0: 하이는 집더미를 가리키며 말했다. 집더미를 헤치고 보니 호돈만 걸친 모모가 정말 금불 속에서 자고 있었다. 조그만 손은 얼어서 새빨갛게 돼 있었다. 하자진이 막 옷을 벗어서 덮어주려고 하는데 모모가 깨어났다. 모모는 엄마를 부르면서 품에 와락 안기었다.
2: 엄마 보고 싶었어. 어디 갔어?
0: 아이는 쉴 새 없이 중얼거렸다.
3: 엄마 배고프지? 내가 산에 가서 딸기 따가지고 올게.
0: 그러고는 엄마 품을 벗어나 산비탈로 달려갔다. 한참 후 모모는 빨갛고 싱싱한 딸기를 모자에 가득 담아와서는 높이 쳐들며 말했다.
3: 엄마 이거 먹어. 엄마는 딸기를 제일 좋아하잖아.
0: 하자지는 딸기를 하나 입에 넣었다. 이렇게 맛있는 딸기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하이가 소리를 쳤다.
1: 언니 어서 도망쳐요. 적들이 와요.
0: 산 아래 마을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어느새 백군들이 덮쳐들었다. 하자지는 모모의 손을 잡고 냅다 뛰었다. 산을 넘고 또 넘었지만은 어디나 적들로 넘쳐났다. 이제는 더 움직일 수도 없었다. 백군들은 금방 따라왔다. 한 백군 군관이 독살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4: 어디로 도망가려고?
0: 하자진이 소리를 쳤다.
1: 난 네 놈 마음대로 해. 하지만은 이 아이는 안 돼.
0: 그러자 그 군관이 비웃듯 말을 했다.
4: 여기는 적색구역이니까 바위는 칼을 맞아야 하고 초가는 불타야 하고 사람 새끼는 종자를 가려야 해. 어린아이도 씨를 남겨서는 안 되지.
0: 그는 총을 들고 모모를 겨누더니 탕 하고 쏘았다. 모모는 하자진의 품으로 힘없이 쓰러지었다. 하자진은 놀라 소리치며 깨어났다. 눈을 뜨어 보니 여전히 들것에 내온 채 희뿌연 안개에 쌓인 산속을 걷고 있었다. 머리맡은 차고 축축한데 빗물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빗속에서도 종소리는 차지러지었다. 동필무와 후정이 고함소리에 놀라 달려왔다.
5: 자진 괜찮아요?
1: 네 괜찮아요.
0: 하자진은 고개를 돌리며 얼버무리었다. 가랑비는 멈출렴을 하지 않았다. 들것은 긴 행렬을 따라 계속 나갔다. 들것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 뚝뚝 떨어지었다. 그것이 빗물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뒤에서는 여전히 종소리가 어지럽게 울리었다.

소슬한 가랑비를 맞으며 특수요원이 행군하고 있다. 몇몇 공산당 노인들은 저마다의 풍모를 갖추고 있다. 모 대통은 길가에 서서 출산한 아내를 오래도록 기다렸고 짧은 만남은 괴롭지만은 않았다. 소슬한 안개비를 맞으며 군만 몇 필이 달려왔다. 맨 앞에 낡은 회색 외투를 걸치고 있는 붉은 우걱비를 단 팔각 모자 아래로 검은 머리카락을 길게 들이운 사람이 보였다. 모태똥이었다. 그는 호위병들을 뒤달린 채 바쁘게 말을 달리었다. 행군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가까이 오자 한 길로 비켜 길을 내주었다. 일행은 곧 어딘가 흐트러진 채 걷고 있는 대우와 맞닥뜨렸다. 군데군데 들꽃

0: 여력에 끼어 있었다. 모주석 동지, 앞에 가는 분들이 간부 휴양년이 아닐까요? 모 대똥은 말을 멈추었다. 말고삐를 심호위병에게 넘기고 조금 걸어가니 사통립의 뒷모습이 보이었다. 사통립은 붉은 수치 달린 창을 지팡이 삼아 힘차게 걷고 있었는데 붉은 별이 달린 홍군 모자를 쓰고 짙은 구릿빛 가죽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다. 그런데 두루마기가 길어서 끈으로 허리춤을 졸라맨 동에 아래 옷섭이 잔뜩 쳐들려 있었다. 게다가 옷깃이 없어 더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사람들이 용포를 입고 있다며 서특립을 콜리는 것도 다 이 두루마기 때문이었다. 서 선생님, 몸은 좀 어떻습니까? 모 대똥이 서특립 곁으로 다가가며 물었다. 서특립이 쓰고 있는 모자에는 채양이 없었다. 모자를 잃어버려서 스스로 만들어 쓴 것이라고 했다. 구닥다리 안경도 다리가 하나 떨어져 가는 끈으로 묶어 귀에 걸었다. 하지만 노인의 눈에는 총기가 돌았다. 서특립은 모태똥을 보더니 기뻐서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걸음을 내디디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보게, 난 한 번도 대호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네. 윤지, 자네는 여여 말이 아니군. 그래, 어? 요사이도 밤을 새며 일하나? 어? 모 대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저만치 서특립의 말을 끌고 앞서가는 소년 전사가 보였다. 지난번에 하자진이 어린 마부가 말을 타고 서특립이 그 말을 모은다고 하더니 그 소년인 듯 하였다.
1: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께 불만이 대단하던데요. 불만이라니? 서특립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려 모태똥을 보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3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설입니다. 오늘도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예,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행간 용정시에서 예, 결혼사업에 몸담고 있으면서 시창작을 해온 김향옥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그럼 오늘도 먼저 김향옥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예, 김향옥 시인은 예, 1984년 6월에 영종시 계산툰 진에서 출생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예, 쭉 계산툰에서 다녔고 고중은 예, 또 도문 철도의 중을 다녔습니다. 그 후에 길림사범대학 중문학부를 졸업하고 17년간 예, 영종시 5중이어서 교원사업에 종사했는데 나중에 그 1중과 5중이 합병하면서 또 예, 1중에서 1년 반 동안 예, 주로 한어와 지방과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예, 영종시 로감부 봉사중심에서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수필 받고 생각하기로 문단에 데뷔했고 수필, 수기, 시, 동시 등을 예, 여러 문학 잡지와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연변 작가협회 회원입니다.
0: 네, 그렇다면 김향옥 시인한테 있어서 예, 문학은 또 어떤 개념으로 리해되고 있는지요?
1: 예, 본인과 이야기해봤는데 본인은 예,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문학이란 책과 함께 글과 함께 돌을 닦고 마음을 다루며 삶을 터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 자신과 마주서고 자연과 사회와 융합 교류를 진행하고 국경을 넘나들고 자유자재로 우주 공간도 드나들면서 자신이 무궁무진한 힘과 잠재력을 발굴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신세계를 풍부히하고 자신을 더 한 층 완벽하게 승화시키는 수련 과정이라고도 봅니다. 저희 문학에 대한 열정은 진심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애착심이고 흥취자 취미 애호입니다. 첫 시작에는 수필, 동시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루며 작품을 여러 매체에 발표했는데 지금은 성린시 창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을 내다보는 자세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깊이 탐구하며 붓끝에 꽃을 피우고 시향을 만리에 전하며 문학과 동반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한으로도 작품을 쓸 예정입니다.
0: 네, 그럼 이제부터 김향옥 시인의 구체 시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더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이슬입니다.
2: 이슬, 김향옥. 반짝이는 개울모래의 말, 산들이 모여 앉아 번역하느라 여념없다. 바다 재채기의 콧구멍으로 물고기들이 튕겨나와 꼬리를 휘저으며 하늘의 그림을 그린다. 캄캄한 밤, 풀잎들이 고독과 그리움을 갈아서 만든 눈물 한 방울 허리에 찬다.
1: 예, 이 시는 예, 중국 조선족 시선집에 발표된 그 작품인데 이슬을 쓰며 있어서 여러 가지 수사법인 즉 비유, 상상, 의인 등 수법으로 예, 이슬을 살아서 숨쉬게 만들고 이슬이 개울물에서 탄생하여 말할 수 있게 하였고 바다의 그 재채기에서 탄생되어서 또 물고기들이 꼬리로도 화했고 캄캄한 밤이면 밤마다 고독과 그리움을 갈아서 눈물 한 방울로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시는 예, 존재가 끊임없이 타자와 관계를 맺으며 의미를 생성하고 고독과 그리움이라는 실존적 조건 속에서 자신이 정수를 결정처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작은 이슬방울에서의 큰 철학적 의미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참 그 시인이 그 어떤 재치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나름 생각합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수 있는 제목이 거울일입니다.
2: 거울 1. 김향옥. 마음에 담으며 널 비춰주는 자세로 나는 빛을 발사한다.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 크게 점점 환하게 빛줄이 얼기설기 드러나며 생명이 부서질 땐 더욱 많은 너를 간직하며 나는 더욱 빛난다.

0: 이, 이 시는 이 문화시대 2017년 6월 5일 발표된 작품인데 시인은 거울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이 누구를 비춰주는 자세로 자기 빛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거울이 만약 누구도 비추지 못한다면 자기 사명을 완성할 수 없는 거지. 오직 이 남을 비춰줄 때야만이 자기 존재 가치와 사명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 시에서 쓴 것처럼 마음에 담으며 나를 비춰줍니다. 더욱 이 거울이 충실함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거울과 내가 더욱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환하게 지어 내 몸의 그 핏줄이 얼기설기 드러나며 생명이 부서질 땐 더욱 많은 너를 간직하며 나는 더 빛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울은 자기 몸이 산산 조각나서 부서질 때는 더욱 많은 조각에 나의 빛을 발사하는 거죠. 시인은 이렇게 자기 몸이 부서질 때 그 경우까지 사사티 거울이 의중을 조명하면서 한생 동안 나를 더욱 밝게 더욱 많이 빛내주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시는 이렇게 거울이 존재의 가치와 거울과 인간과의 즉 나와의 관계에서 한낱 평범한 것 같은 거울이 그 위대한 면을 강조하면서 누구도 쉽게 발견하지 못한 거울이 존재론적 깊은 뜻을 읊조리는 겁니다. 여기서 거울이란 존재는 그 어떤 내가 깊이 사모하는 이성일 수도 있겠고 내가 또 우러른 그 어떤 삶의 목표나 우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깊은 천리가 숨겨져 있는 거울이란 존재를 다시 음미하게 만드는 훌륭한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1: 지금까지 이 시인들이 거울을 쓰는 걸 보면 거울이 그 완전체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렇죠. 뭐 거울이 뭐 누굴 비춰주고 내가 또 거울을 보면서 뭐 반성을 하고 뭐 이런 정도인데 여기에서는 또 거울이 산산 조각이 나서 예, 뭐 수백 개 무슨 이렇게 뭐 아주 그 또 그러니까 내 조각마다 다 빛이 나는 거죠.
0: 그렇죠. 네. 네. 내 조각마다 다 나를 비춰줘.
1: 네. 이거는 또 그 또 새로운 발견이 아니겠는가.
0: 예. 네. 그러면은 정말 네. 처음 이런 거 봅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달입니다.
2: 달. 김향목. 침묵을 잊기로 미끈거리는 시
0: 시대 잡지 2018년에 발표된 시인데 이 시에서 달을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어둠과 고독을 매개로 해서 빛과 생명을 파송하는 어떤 원리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감정 즉 슬픔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고독 같은 이런 감정을 품고 어둠 속에서 묵묵히 빛을 뿌리는 존재입니다. 시가 여러 가지 현대적 수법을 사용해서 달아서 썼는데 참 인상 깊습니다.

0: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거울 2입니다.
1: 거울 2 김향옥. 거울을 본다. 얼룩덜룩 흐릿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거울을 본다. 반짝반짝 맑음 속에서 결함을 들춰내는 사람들. 거울이 보여주는 내심은 똑같다. 얻은 것과 잃은 것 차이. 거울을 보는 눈도 높이가 있다.

0: 예, 아까 여기서 살펴본 거울은 거울 1이고 이번에는 거울 2인데 예, 연변문학 2019년 2월 5일 발표된 작품입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예, 또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거울에 대해서 예, 다루고 있는데 거울을 통한 부동한 사람들의 그 눈높이와 마음의 높이를 예, 심각하게 파헤쳐 보입니다. 사람에 따라 거울을 보는 눈높이와 마음의 높이가 서로 다르다고 시인은 사색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얼룩덜룩 흐릿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그러니까 거울에서 지금 자신이 어디가 고운가를 찾아 헤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짝반짝 맑음 속에서 결함을 들춰봅니다. 나는 어디가 부족한가? 부정한 부분을 또 예, 찾아봅니다. 아, 화장한 것도 화장 제대로 했는가? 예. 하지만 이 거울이 내심은 똑같습니다. 결국 거울을 통해 사람들은 얻은 것과 잃은 것 차이를 보여줍니다. 마음 자세가 단정하고 자신에 대한 요구가 엄격한 분들은 거울을 통해 보완할 부분을 찾아내고 마음이 흩어지고 자세가 비뚤어지고 허영이 들뜬 사람들은 거울을 통해 그런 보완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잃고 맙니다. 나중에 시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즉 마음가짐에 따라 거울을 보는 눈도 높이가 있다. 여기서 한 차원 높은 인간과 낮은 인간의 그 구별이 뚜렷이 알리죠. 신은 이렇게 한낮 거울 앞에서 인간이 넘나듦이 알리는 천리를 전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수레입니다.
2: 수레 김향옥. 검은 백년부락 한마당에

고스란히 놓여져 있는 눈은 무거운 력사의 견증인으로 기나긴 세월을 끌고 왔다. 두만강을 건너온 우리 선조들, 이 땅에 자리매김하고 소처럼 끈질기게 신근하게 한 바퀴 두 바퀴 연륜을 굴려갔다. 고스란히 세워져 있는 옛집터, 기왓장 하나마저도 지혜의 조각품으로 옛이야기 풀어헤쳤다. 흰옷 입고 기운내고 막걸리 마시던 우리 냄새 한몸에 싣고 삐걱삐걱 덜컹덜컹 숨가삐 달려왔다. 드팀없이 그 자리 지켜왔다.

0: 예, 이 시도의 연변문학 2022년이 발표된 시인데, 시인은 이 시에서 담원시 월청진 그 백년불학에서 본 수레를 보고 민족이 걸어온 개척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품 속에서 다른 형제민족과 함께 손에 손잡고 이제는 그 더욱 씩씩하게 걸어나갈 앞날의 그 벅참과 희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언젠가에 연변작가협회 시분과의 활동으로 백년불학에 가서 답사활동 했었는데 아마도 그때 이 백년가요 마당이 진열된 소설을 보고 쓴 것 같습니다. 역사의 숨결이 맹맹히 흐르는 시라고 나름 생각됩니다.
1: 이 부분을 보니까 그 뭐 시탐고회라든가 이런 그 시분과에서 조직한 행사에 특히 그 월청진의 그 백년불학에 가서 이 수리 하나를 놓고 쓴 시들 제가 여러 편 본 것 같습니다.
0: 예, 그때 수레를 쓴 분들도 있고, 예. 네. 그 다음에 그 집을 쓴 분들도 있고.
1: 네.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그늘입니다.
2: 그늘, 김향옥. 버즈의 한 조각 비워진 자리. 그녀는 혀를 날름거리며 헛기침을 공수한다. 바람은 딛고 지나가고 계절은 위돌며 스친다. 꽃은 피고 지며 향기 잃고 검은색 그리움으로 맴돈다. 영상이 사라진 밤, 조명이 꺼진 계절, 그녀의 가냘픈 숨소리에 심장도 박동을 멈추고 지나간다.
0: 예, 이 시는 장백산 잡지 2019년 3기에 실린 작품인데 그늘은 상실 이후의 시간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형상화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화자는 사라진 것의 그 자리에 남은 텅 빔을 응시하면서 그 공허가 어떻게 움직이고 숨쉬는지를 포착합니다. 특히 퍼즐 한 조각 비워진 자리라는 이 첫 행이 시 전체의 구조적 은유로 기능해서 독자를 하여금 무엇이 빠졌는지 왜 그 자리가 그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마지막 행에서 심장도 박동을 멈추고 지나간다. 이 말은 존재의 그 소멸을 암시하면서 지나간다는 동사를 통해 완전한 그 정지가 아닌 어떤 흐름 속에서의 사라짐을 보여줍니다. 이는 절망 속에서도 남아있는 미세한 움직임, 즉 시적 긴장을 유지하는 장치라고도 할 수 있죠.

0: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시간입니다.
1: 시간. 김향모. 눈을 비비며 일어나고 지친 몸 누비며 지는 해. 뒤로 걸어가니 뉴턴이 사과를 뜯어먹고 있다. 앞으로 달려가니 재채기와 함께 튕겨나고 눈물 속에 동동도 있고 노래 속에 동기당 울려 퍼지고 숨소리 죽여가며 슬금슬금 기어간다. 기차 타고 동굴을 지나간다. 비행기에 앉아 하늘을 날아본다면

이 시도의 장백산 잡지 2019년에 발표된 작품인데 신은의 피로와 권태로 가득한 현실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이 법칙이 무효화되는 꿈이나 의식이 심층부를 탐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인이 깊이 느낀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것임을 잘 암시합니다. 이 시는 시간은 일률적으로 흐른다는 통념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시간, 기억, 감각, 상상 이런 것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의식이 장입니다. 피곤한 몸을 맞이하는 진윤해는 육체적 시간, 뉴턴의 사과를 먹는 장면은 역사적 시간, 재채기와 참깨 이거는 눈물과 노래, 여기서 눈물과 노래는 또 감각적 시간이, 기차와 비행기는 이동하는 시간, 이런 그 다른 방식들입니다.

0: 결국 이 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시간은 정말 시계처럼 앞으로 가는 걸까? 아니면 네가 걷는 방향, 네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과거도 미래도 동시에 존재하는 건 아닐까? 시는 여기서 자신이 생활 속에서 느낀 시간의 권태와 시간의 역사와 시간의 아픔과 시간의 허망함 등을 파내면서 결국에 시간 속에 흘려버린 자신이 생명 자체를 다시 한번 총화 점검하면서 타인들도 시간 앞에 자신들을 반추하면서 흐르는 시간을 다시 잘 사색해 보도록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비입니다.
2: 비, 김향옥. 마음을 채우며 생명을 깨운다. 슬픔이 내 몸을 빌려 눈물을 짜낸다. 골독은 내뱉지 못할 검은 말들을 연기로 내뿜고 연하게 지워버린다. 먹장구름이 피고 간 사이 깨어진 금들이 사방으로 질주한다. 땅에서 발광하며 길어지는 잎사이로 다이어트가 억지로 진행되고 배의 비구람이 땅을 진동하며 퍼진다. 그가 하나의 점으로 꿈틀거리며 다가올 때 깜빡깜빡 따스한 속삭임으로 길을 뻗쳐준다.
0: 예, 이 시는 도라지 잡지 2017년 2기에 발표된 작품인데 각 행위에 독립적인 이미지를 지니면서 비, 눈물, 연기, 먹장구름, 번개, 잎, 배, 점, 속삭임 이렇게 쭉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시는 또 초반의 자연적 이미지에서 즉 비를 둘러싼 이미지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신체적, 사회적 이미지로 전환됩니다. 전적으로 이 시는 비를 통해서 개인의 내면적 고통과 사회적 압력을 동시에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특히 굴뚝이나 검은 말들, 비굴함, 억지로 진행되는 다이어트 등의 표현은 현대인의 소외와 강요된 삶에 대한 비판으로 읽힙니다. 시적 화자는 비라는 자연현상이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면서도 결국 그라는 존재의 불완전한 도착과 따스한 속삭임이라는 그 모호한 위로 속에서의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는 완전한 치유나 해결이 아닌 불완전한 상태에서의 일시적 평안을 보여줍니다. 두 편의 시의 비와 그늘은 모두의 부재, 상실, 내면의 그 어둠을 다루고 있지만 비보다 사회적이고 신체적인 그 이미지 무슨 굴뚝 다이어트 아까 위에서 설표한 시에서의 배의 비굴함 이거 상황했다면 이 그늘이란 데서는 추상적이고 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내면 풍경과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이 시는 주위 한 소중한 친구를 잃었을 때 공허함을 현대적 수법으로 형상화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무지개입니다.
2: 무지개 김향옥. 산과 산이 어깨 동무 발에 짓밟혀 흔들리는 우정 깨어지는 소리 눈에 찍혔다. 육중한 자체 무게 눌리고 앉아만 있는 소파 넓은 가슴 드넓은 눈으로 삶의 등줄기를 거침없이 훑고 지난다. 얼어드는 가슴 속에서 미끄럼 타본다. 수종으로 조각된 반짝반짝 빛나는 길 빈몸을 소유한 물방울의 결합 뚝 떨어지는 순간 나무를 떠나려는 사과의 의지 완전 가슴 깊이 굳어졌다.

0: 이 시무지개는 이 재래무지개를 다룬 시처럼 찰나의 아름다운 노래하는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이 도라지 잡지 2018년 6기에 실린 작품인데 무지개라는 현상을 빌려서 인간관계의 시작과 균열, 현실의 무게, 내면의 결정화, 그리고 리벨의 의지를 그린 시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서로 이렇게 저렇게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산과 산을 무지개가 어깨동무시켜주어 우리는 친구가 되는데 어느 날부턴가에 흔들리는 우리 사이 우정들이 깨어지는 소리가 내 눈에 찍혔습니다. 놀랍습니다. 결국 예 무지개처럼 텅 비어 있으면서 겉은 아름다운 빈몸을 소유한 물방울이 결합과 같은 우리들의 관계였지. 이를 예 작중 주인공은 판단해낸 겁니다. 결국 예 우리들 사이는 저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듯한 무지개처럼 빛좋은 개설구였구나. 그래서 이런 관계 속을 떠나려 마음 굳힙니다. 시에서 본다면 뚝 떨어지는 순간 나무를 떠나려는 사과의 의지 완전 가슴 깊이 굳어졌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현대시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 보이지만 분석 도출을 해보면 그 알갱이가 다 알립니다. 시인이 제목을 무지개로 택한 것도 참 묘한 착상입니다. 무지개는 상극에서부터 사라질 운명이며 또한 겉은 화려하지만 텅 빈 물방울이 집합체이고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상징해 주는 그런 사물입니다.
1: 이쯤까지 그 살펴본 이 김양옥 시인의 시들에서 보게 되면 우선 그 시 제목이 아주 짧습니다. 짧고 그리고 이 시의 소재가 다른 분들이 이미 많이 다루었던 그 뭐 비라든가 무지개라든가 뭐 수레라든가 거울이라든가 그런데 과감하게 여기에 도전을 하는 거죠. 나도 같은 제목으로 시를 써보겠다. 그렇지만 나는 다른 측면으로 아까 거울에서 보게 되면 거울은 일반적으로 그냥 반사되는 뭐 사람의 뭐 입포단상이나 혹은 얼굴 생김새라든가 무슨 이런 그 그냥 겉면적인 것을 하지만 그러나 김양옥 시인은 다른 면을 보완했죠. 거울에서 사람이 어떤 그 좀 더 그 사람이 그 좀 더 지체가 높아 보이고 또 어떤 사람도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발견하면서 또 뭐 반성을 하고 또 자신도 좀 더 뭐 낮춰보는 또 이런 면 그리고 또 그 정체적인 거울 그 산산조각이 나서 깨져서 그 뭐 몇백 개로 분산되면서도 또 빛을 발산하는
0: 빛을 더 많이 발산하는
1: 그리고 또 이 무지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뭐 무지개는 우리 뭐 가사라도 아주 그 긍정적인 면을 많이 제기했죠. 아 무지개 같은 뭐 현란한 뭐 인생 경보한데 그러나 이
0: 대부분 그렇죠.
1: 예, 이 김양옥 시인은 무지개가 그냥 단순한 허영에 불과할 뿐이다. 예,
0: 물방울이 모여서
1: 집합체가 되었다가 때가 되면 또 다 그 갈라져서 그러는 그러니까 아주 여기에서 어떤 천리가 내재된 이런 그 깊은 맛도 느껴지고
0: 그 관찰하는 게 아주 이해합니다.
1: 예.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그리움입니다.
2: 그리움 김향옥. 흘러가는 세월의 그물을 누리어 너만 낚아내는 작업. 시간 정지시키러 눈을 감고 거리를 단축시키러 잡아당기고 문 앞에 보이려 집게로 집어오고 강물 따라 흘러가고 땅 속에 스며들며 잠들어버리는 5월의 눈은 차갑게 찾아왔다. 뜨겁게 가버렸다.

네, 이 시는 2019년에 연변 일보에 발표된 시인데 시인은 이 시에서 그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림이란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냥 따라오면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움을 잡아두기 위해서 시간을 정지시키면 내 곁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겠나 해서 눈을 감아도 보고 그리움과의 거리를 단축시켜 잡아당겨 오기도 하고 또 눈앞에 가까이 보이려 집게로 집어오기도 합니다. 결국 이 그리움은 떨쳐버릴래야 떨쳐버릴 수 없는 거죠. 이런 그리움이기에 강물 따라 흘러갔다가는 또 땅속에 스며들며 찾아오고 잠들어버리는 오우리 눈처럼

0: 차갑게 찾아왔다가 다시 또 뜨겁게 가버린 그런 그리움입니다. 아마도 애작중 주인공은 그 어떤 그리움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시로도 남겼는가 생각됩니다. 아마도 심장에 맞춰오는 이 한생이 다하도록 잊을 수 없는 그런 그리움인가 봅니다. 결국에 어울리는처럼 차갑게 찾아왔다 뜨겁게 가버린 존재지만 그림에 대한 그 집요한 추구만은 역력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문학살롱 프로에서는 김향옥 시인의 천리적 깊이가 있는 시들을 감상하고 또 시 해설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옥,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2: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8월 1일은 건군절로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연변은 영광스러운 전통이는 로혁명 근거지로서 군민의 정은 효력처럼 두텁고 끈끈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전조에서는 옹군 우속 재반 정책을 착실히 실시하고 알심들여 장병들의 뒷근심을 해결해주고 있으며 국방을 관심하고 부대를 열애하며 군인을 숭상하는 쌍옹 공동건설의 짙은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건군절 전야 두 세대 변경 수호사들을 잇는 붉은 전통 전승 활동이 령정 변경 일선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항미 원조 로병 대표들은 령정 변경 검사소 삼합통상구를 찾아 주재 당일 활동을 펼쳤습니다. 로영웅들과 세일대 이민관리경찰들은 공문에서 만나 복마가 타오르던 세월을 돌이켜보며 변강수호의 사명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여기는 룡정 삼합통상구입니다. 제 뒤에는 78호 경계비가 조국 변경선에 우뚝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항미 원조 로병들은 훈장을 달고 이곳을 찾아 이민 관리 경찰들과 함께 현대화 공문과 공관 변방 건설을 증견하고 있는데요. 조국을 지키는 초심은 대를 이어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병들은 먼저 경찰 겸 실전 훈련을 참관하고 현대화 다우종지능 경무장비를 가까이에서 체험했으며 연합검사대청과 78호 경계비 삼합국경대교를 참관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전가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변방검사 민경들은 대례를 지어 로병들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로영웅들은 축기에 이름을 남기고 검사소에서는 변경수호 기념메달을 증정하며 장엄한 의식으로 빛나는 군혼의 경미를 표했습니다. 항미원조 로병 손대산입니다. 우리 지원군 로병들이 검사소를 찾게 돼 매우 기쁩니다. 검사소 민경들이 모두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신체도 건강하니 변경을 보위하는 데 든든함을 느낍니다. 항미원조 로병 로도현입니다. 지원군 로전우들, 여러분은 나라와 고향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민관리경찰들은 선배들의 충성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아 변경관리 통제와 편민봉사 초소를 굳건히 지키고 매 한 치의 국토라도 굳게 지키려한다고 다졌습니다. 삼합출입경 변방검사소 판공실 부조임 마리파입니다. 로 선배들의 총을 이어받는 것은 곧 무거운 책임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로병들께서는 안심하십시오. 국무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전쟁 시절부터 오늘날 평화로운 성세에 이르기까지 군민이 한마음으로 영례를 숭상하는 홍색 유전자는 연변에 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홍

주택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연결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기념관 전시 진료를 승격하고 전역과 연결들의 사적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열사 기념시설을 전면 조사해 등록을 마치고 정밀하게 보수 관리함으로써 선열들을 기리는 정신적 진지를 견고히 다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쌍문 공동건설 단체를 확대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대와 지방의 거리를 1층 좁혔습니다. 건군 99주년을 맞아 연결시 북산가도에서는 주둔 부대와 연동해 부대 지방 공동건설 활동을 개최하고 장병들에게 위문 물자를 전달했습니다. 웅장한 중국인민 해방군 군가가 울려 퍼지고 군민 련안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춤대결, 수수께끼, 알아맞추기, 줄 당기기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으며 웃음소리가 넘치는 가운데 온군 애민의 정이 무르익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기층관리 전문간사 려희동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의 부대 지방 공동건설 활동을 폭넓게 펼쳐 부대 장병들이 북산가도에서 집과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하겠습니다. 또한 변함없이 부대 건설과 발전을 지지해 부대 지방 융합 사업이 한 단계 더 올라서게 하겠습니다. 옹군 우석, 옹군 애미는 이미 연변에서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았고 쌍문 건설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결시는 전국 쌍목 모범도시 영예를 10회 연속 따냈고 도나시는 7회 연속, 훈촌시는 4회 연속 따냈습니다. 각 지에서는 지역 특색에 립각해 옹군 모식을 혁신했는데 훈촌시는 전성 옹군 평민 앞장에 서서 솔선적으로 풍경구, 공공버스, 공공임대주택, 3대 무료 우대 정책을 출시했습니다. 도나시는 홍색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정책, 물자, 문화, 과학기술, 법률을 아우르는 5위일체 옹군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대우를 조직해 군인가족과 퇴역군인들에게 의료와 기능강습 등 우대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옹군 우석 자원봉사팀 책임자 조홍염입니다. 우리 병원은 현역 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무료 구강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발치와 근관 치료, 구강 CT 촬영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도나시 퇴역군인 사무국 부국장 정효맹입니다. 향후 우리는 계속 부대를 위해 봉사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초심 사명을 실천하며 보상 임무를 전력으로 완수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주와 현급 퇴역군인 사업 부문에서는 주둔 부대를 위문하고 변방 초소를 방문하면서 훈련 후군 보장, 대호 건설 등 정황을 깊이 요해하고 연변

0: 시점에서 연변은 국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변경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며 변경 안정 공고와 군민 공영의 시대 답안을 계속 힘차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8일 건곤절을 맞으며 조급 지도 일꾼들은 전주 각지에서 연변 조돈 부대와 우대 모휼 사업 단위를 위문하면서 연변 조돈 인민 해방군 전체 지휘원과 전투원 무장경찰 부대 장병, 전주 부대 리퇴직 간부, 제대 퇴역군인과 우대 모휼 대상들에게 명절 축하와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7월 31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환은 연길에서 무장경찰 연변 지대를 찾아 위문하고 조당위와 조정부를 대표해 광범한 무장경찰 장병들에게 명절 문안과 숭고한 경례를 전했습니다. 석기환은 장병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대 건설 발전, 일상훈련, 전투준비, 후근 보장 정황을 요해하고 실제 곤란과 수요를 상세히 문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장기간 무장경찰 연변지대는 사명을 명기하고 당의 지휘에 따라 안전보장과 안정수호, 돌발상황 응급처리, 재해구조 등 막중한 임무에서 용감히 중임을 짊어지면서 실속있는 행동과 책임감으로 연변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고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조당위와 조정부는 시종 무장경찰 연변지대 건설에 관심을 돌리고 재반 우대 모휼 정책을 전면 실시하며 장병들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군정 군민 단결의 양호한 국면을 끊임없이 공고히 할 것입니다. 7월 30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정법위원회 서기인 소경량은 활용해서 91710 부대와 우대 모휼 대상을 위문했습니다. 91710 부대에서 소경량은 부대 장병들과 친절히 교류했습니다. 그는 광범한 장병들이 계속해 앙량된 투지로 충성스럽게 직책을 이행하며 군민 융합 발전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지방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더 많은 힘을 기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우대 모휼 대상 고병 천내 집에서 소경량은 로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로인의 건강 상태를 문의하고 재반 우대 모휼 정책 실시 정황을 상세로 했습니다. 소경량은 당지 관련 부문에서 시종 알심드려 신시대 원군 우속 사업을 잘하고 우대 모휼 대상 방문 관심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재반 우대 모휼 보장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동적으로 앞장서 봉사하고 곤란과 문제를 해결해서 당과 정부의 관심 배려를 우대 모휼 대상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7월 30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는 용정에서 61908 부대를 위문했습니다. 왕조휘는 부대 장병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대 건설, 장병들의 훈련과 생활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광범한 장병들이 보여준 강한 군사 소양과 훌륭한 정신 면모를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왕조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년간 연변 주둔부대 광범한 장병들은 제2의 고향에 뿌리 내려 지방 건설 발전에 적극 뛰어들고 막중한 임무를 주동적으로 맡아 전주 여러 민족 대중의 높은 신뢰를 받고 연변의 조화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연변은 예나 다름없이 연변 주둔부대 건설을 지지하고 온군 우속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전승 발행하며 재반 우대 모휼 정책을 착실히 실시하고 온군 우속, 퇴역군인 보장 등 사업을 잘해 광범한 장병들이 시름 놓고 국방 건설에 뛰어들어 조국 변강에서 공을 세우게 할 것입니다. 7월 28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은 도문에서 무장경찰 연변지대 근무 2대대 도문중대와 우대모휼 대상을 위문했습니다. 박군봉은 부대 장병들과 친절히 교류하면서 장병들의 일상훈련, 당직 근무, 전투준비, 생활보장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그들에게 진심어린 문안과 명절 축복을 전했습니다. 박군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변 주둔부대 광범한 장병들은 홍수방지 재해구조, 향촌진흥, 안정수호 등 사업에서 주동적으로 책임을 떠매고 역할을 발휘해 우리 조 경제사회 발전과 조화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조당위와 조정부는 계속해 온군 우속 우량 전통을 발행하고

0: 재반 정책 조치를 참답게 실시하며 부대 장병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우대무휼 대상 리춘진 내 집을 찾은 박군봉은 그의 건강과 일상생활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박군봉은 국방 및 군대 건설과 지방 발전을 위해 한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나서 관련 부문에서 재반 우대무휼 정책을 잘 실시해 광범한 우대무휼 대상들이 당과 정부의 관심 배려를 체감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7월 24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중공연변주 규율검사위원회 서기, 연변주 감찰위원회 주임인 필전동은 무장경찰 도나중대 장병과 퇴역 영예로병 선수봉을 찾아 위문하며 조당위와 조정부를 대표해 명절 축복과 진심어린 안부를 전했습니다. 무장경찰 도나중대에서 필전동은 중대 건설 정황을 깊이 여해하고 단연간 경제사회 발전과 긴급구조 등 면에서 한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나서 무장경찰 장병들이 계속해 지방경제사회 발전을 지지해 부대 지방 공동건설과 융합발전의 세상을 함께 써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전투에서 8급 장례를 입은 89세 로병 선수봉네 집을 찾은 필전동은 로인의 건강과 가정 형편을 상세히 했습니다. 그는 관련 부문에서 정성어린 관심을 기울이고 재반 우대무휼 정책을 잘 실시해 이들이 언제나 당과 정부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7월 29일 조정부 당조 성원이며 조공안국 국장인 우혜생은 연결해서 연변 영예원, 연변 영예군인병원, 연변 군대 간부 휴양소를 찾아 위문했습니다. 우혜생은 부대 리퇴직 간부, 우대무휼 대상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건강, 일상생활 등 정황을 문의했습니다. 우혜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옹군 우석은 당과 정부의 우량한 전통입니다. 각 단위에서는 시종 인민을 위한 일을 실속있게 잘해야 합니다. 친절하고 세심한 봉사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당과 정부의 따뜻한 관심이 대중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와닿게 하며 전사회적으로 군인을 존중하고 우대무휼 대상을 관심하는 짙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1: 도문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7월 29일 항미원조 로병들을 초청해 도문통상구를 참관시켰습니다. 활동기간 항미원조 로병들은 도문출입경 변방검사소 공문기수대 일상훈련을 관람한 뒤 기수대 민경들과 친절하게 교류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도문통상구 홍색자원을 교실로 삼아 로영웅들과 세일대 공문수호자들이 70여 년 세월을 뛰어넘는 정신적 교감을 이루게 했으며 혁명정신을 전승하고 수변 초심을 굳건히 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0: 고온 속에서 일터를 지키는 이들에게 경기를 피하고 사회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일전 연변 보원산 조도실업유한회사에서는 연결해서 공익위문 활동을 펼쳐 관심과 사랑이 담긴 음료수를 환경미화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애심활동에서 기업이 기부한 8천 상자 음료수는 관할구역 각 공회 쉼터와 여러 구간의 환경미화 작업 지점에 분배돼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도중 언제든지 물을 가져갈 수 있고 가까운 곳에서 보충할 수 있게 편의를 줍니다. 연변 보원산 조도실업유관회사 판매경리 조명광입니다. 무더운 날에도 환경미화원들은 밖에서 일하면서 매우 고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중수소, 감소수 8천 상자를 기부해 환경미화원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한 여름을 보내게 하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7월 29일 북경 봉성체육문화유한회사에서 주최한 2026년 청소년 축구 초청 경기가 룡정시 해랑강 축구문화소진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길림성각지와 광주항대축구학교, 한국, 러시아 등 나라와 지역에서 온 수십 개 청소년 축구팀이 경기장에 모여 실력을 겨뤘습니다. 룡정시 체육학교 선수들은 여러 경기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U10조 우승과 U9조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는 연결시 소년아동도서관에 우표로 전하는 빙설 민속과학보급독서회가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활동은 대학생 동계운동의 맞이를 주제로 빙설과학보급 길림민

속, 우표문화, 독서공유, 손그림 등 내용을 융합해 어린이들이 재미있는 수업에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소학생이며 연계 전화는 0433-500-9133번입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윤일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오늘은 8월 1일 중국인민해방군 건군절입니다. 1927년 8월 1일 새벽 남창에서 울린 총소리는 중국 공산당이 독립적으로 령도한 무장투쟁을 시작했음을 알린 신호였습니다. 그날부터 진정한 인민군대가 탄생했습니다. 정강산의 강구한 투쟁, 만리장정의 눈보라, 항일전쟁의 포화, 항미원조전쟁의 헌신, 군인들은 생명으로 평화와 승리를 쏘내려갔습니다. 오늘날에도 국경 초소에는 눈보라를 뚫고 서 있는 전사들이 있고 수해 현장에는 몸으로 제방을 막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방은 군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방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며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를 잊지 않고 국가 안보를 경계하며 세대에게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것이 바로 애국의 시작입니다. 조국의 평화를 지키고 있는 현역 장병들과 한때 피와 땀으로 나라를 지켰던 퇴역군인 그리고 평화로운 오늘을 지켜낸 모든 군인들에게 가장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인삼산업 발전 현황 및 인삼재배에 필요한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돌씨 되는 해이고 조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는 해이며 전통 홍색가곡 붉은의 병강비춘회가 창작된 지 60돌씨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발맞춰 우리 조는 민족단결진보와 향촌진흥에 참신한 화폭을 전시했습니다. 북경시에 위치한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민족지역 향촌진흥 성과전시관에 장백산 자락의 향촌진흥 열풍이 불어왔습니다. 바로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연변주 붉은해 병강 비추고 연변의 좋은 물건 전국으로 판매 향촌진흥 성과 선전 소개 활동이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연일 전시관은 인파로 붐비고 A, B 두 기능 구역은 서로 어우러져 도 돋보였는데요. 한켠은 조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한 생동한 실천 성과를 선보이고 한켠은 향촌산업진흥의 풍성한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선전소개 활동 첫날 현장 매출액은 2.64만 원에 달했는데요. 그중 김치, 명태 등은 매진됐으며 냉면, 연변잎살, 인삼, 오일비누 등 제품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네, 일전 길림성 정부에서는 연구성 기본 농지를 고표준 농지로 건설하는 실시 방안을 인수해 발표하고 건설 표준, 건설 임무, 건설 내용, 건설 관리 및 운영 관리 등 제반 요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방안은 2032년 말까지 조건이 구비된 연구성 기본 농지를 전부 고표준 농지로 건설하고 2035년 말까지 조건이 부합되는 연구성 기본 농지 외에 일반 경작지를 고표준 농지로 건설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방안은 30개의 양곡 생산 능력 향상, 중점현 22개 흑토지 보호 전형 지역 및 중서부 평원 지역, 수리 관계 조건을 구비한 지역, 특히 대중형 관계 지역에서 고표준 농지 건설을 전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엄격한 관리 통제료의 경작지, 생태 보호 경계선 내 퇴경 환림, 환초 환호, 환목 지역과 하천 호수 관리 구역에서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 전체 구역에 고표준 농지 건설 시범을 추진하도록 권장합니다. 2026년 국제미래건설건강산업생태브랜드 박람회가 일전 사천성 성도 세기성신국제전시중심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6개 기업이 참가해 장백산 특색농산물을 선보이고 전시회에 이탁해 서남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연자오 특색산업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정밀한 경로 접목을 수단으로 삼아 참가 기업들을 위해 고농률적인 상업무역교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우리 주의 참가 기업들은 기회를 잡고 산업우세를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전송 중점 홍보기업인 도나윤록 농업과학기술유한회사는 신제품인 홍삼대추시 정제액을 출시하고 길림성

상황버섯 생물과학기술 집단유한회사는 상황버섯 음료, 상황버섯 인삼환 등 시리즈 제품을 내놓아 연변 특색 농산물 정밀 가공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박람회에서 우리 주위의 참가 기업들은 각각 높은 협력 이양을 가진 대상과 접목했는데요. 그중 도나윤롱 농업은 50만 원에 달하는 주문 이행서를 체결했고 기타 기업의 협력 상담도 안정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우리 조는 대형 전시회의 고객 방문량 우세에 이탁해 길림과 사천 간의 농업 생산 판매 장기 협력 교량을 구축하고 량지 농업 자원의 상호 보완과 산업 협동 발전을 추동하며 연변 특색 농산물이 서남 시장에 뿌리 내리고 전국에서 명성을 떨치는 데 조력해 장백산 특색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과 브랜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떠밀었습니다. 네, 안도현 인민법원에서는 최근 안도현 인삼산업발전촉진중심과 함께 법원과 인삼산업발전촉진중심연합수호 사업기재를 혁신적으로 내놓고 량강진 백 사촌 인삼재배 합작사를 찾아 법치로 인삼산업수호 법률보급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법관과 산업 전문가는 인삼 농가들이 관심을 갖는 토지 도급, 농어물자 구입, 인삼 재배 및 판매 정밀 심층 가공 등 문제에 중점을 두고 법률 법규와 현황 정책을 결부시켜 해설하고 의문을 풀어줬습니다. 인삼은 안도현의 특색 부민 산업이자 장백산의 금빛 간판입니다. 이번 법원과 인삼산업발전촉진중심연합수호기재의 착지는 법률봉사를 인삼기업과 인삼농가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습니다. 향후 안도인민법원은 부문간 연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인삼 관련 사건 처리에 녹색 통로를 건설하며 법률보급과 밤머리 자문을 상시화로 전개해 인삼산업이 규범화, 브랜드화 발전의 길로 나아가도록 조력할 계획입니다.

0: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 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네, 인삼은 장백산 지역의 전통적인 특유 자원 우세를 가지고 있는 우세 산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근래에는 독특한 자연 자원 우세에 이탁해 재배 구조 산업 기업 창업 성격을 최적화해 인삼 산업의 집약화, 첨단화, 브랜드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재배 기술 면에서도 농토, 무토 재배를 실현해 인삼 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간에는 연변대학 농학원 농학학과 리상구 박사님과 함께 인삼 산업 발전 현황 및 인삼 재배에 필요한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연변 인삼, 우리주 인삼이죠. 이 인삼 산업은 우리주의 기둥 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주 인삼 산업 현황 어떠합니까?
1: 네. 우리주는 기후, 토양 조건이 인삼 재배에 매우 적합해 전국 유명한 인삼 생산 기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네.
1: 수십 년간 인삼 재배 전통을 이어오며 네. 재배 면적을 꾸준히 확대했고 네. 단순 원료 생산에서 가공, 유통, 관광이 결합한 전 산업 사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지난해를 보게 되면 우리주 인삼 산업은 눈에 띄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0: 네.
1: 전주 인삼 산업 총 생산액은 160억 원에 달해 저대 동기 대비 24.5% 증가했습니다.
0: 네.
1: 현재 우리주 인삼 산업 현황을 보게 되면 네. 첫째로 재배 기반이 탄탄합니다.
0: 네.
1: 산간지 부드러운 약산성 토양과 네. 냉랭 기후가 인삼의 유효 성분 축적에 유리해 네. 각 현시에서 표준화된 인삼 재배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0: 네.
1: 농가 단위 소규모 재배 외에도 전문 인삼 재배 합작사 네. 그리고 농업기업이 대규모 시험지를 운영하면서 네. 유기농 인삼, 무농약 인삼이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0: 네.
1: 둘째로 가공품 종류가 다양화됐습니다.
0: 네.
1: 예전에는 생삼, 건삼 위주로 판매했다면 네. 지금은 인삼차, 인삼죽, 인삼환, 인삼액, 화장품 원료 등 심층 가공 제품을 개발해 네. 부가가치를 높였습니다.
0: 네.
1: 주내 농산물 가공 공장들이 인삼 특산품 생산 라인을 갖추고 네. 온라인 생방송, 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전국 각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0: 네.
1: 실제로 산업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인삼 재배 단지를 연계한 농촌 관광 양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네. 관광객 유치와 농가 수입 증대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0: 네.
1: 동시에 농업 기술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인삼 재배 기술 강습반을 열어 농가들이 재배 수준을 높이고 네. 병해충 예방, 양질의 인삼료의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와 반면 현재 직면한 문제를 보면 네. 일부 산간에 위치한 대기식 포선은 네. 관리가 어렵고
0: 네.
1: 또 소규모 농가에는 가공, 판매 능력이 부족하며
0: 그러네요.
1: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0: 그렇네요. 우리도 인삼 현황 기반이 탄탄하고 가공품 종류가 다양하고 산업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현황이죠. 네, 우리 주가 인삼 산업이 빠른 발전을 가져오면서 주요 핵심 산지로 되고 있는데요. 주요 핵심 산지로 될 수 있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 네, 우리 주는 장백산 핵심 권역에 자리 잡고 있어
0: 네.
1: 기후가 서늘하고 네. 습도가 적합하며
0: 네.
1: 부식토가 풍부해 인삼 사포닌 함량이 우수한 천연 생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0: 네.
1: 또한 우리 주는 조선족 100년 인삼 재배 및 홍삼 가공 전통을 이어온 고향으로
0: 네.
1: 전국 인삼 보호구역 핵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0: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 현재 우리주 인삼 산업 발전에 존재하는 어려운 점 무엇일까요?
1: 소규모 농가들이 분산 재배로 네. 표준화 수준이 고르지 않고
0: 네.
1: 제품 품질 차이가 존재합니다.
0: 네.
1: 기본료 판매 의존도가 높고 고부가가치 가공 기술이 부족하며 네. 산업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또한 산림 보호와 인삼 재배 간의 균형 유지, 네. 산업 사이 연계성 강화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0: 그렇네요. 우리 표준화 재배 우리 필수라고 봅니다. 인삼 재배를 하려면 우선은 인삼에 대한 묘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삼 생물학적 특징 어떠합니까?
1: 네, 인삼의 형태는 품종, 년생 그리고 재배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데 네. 전체적으로 지상부와 지하부로 구분합니다.
0: 네.
1: 지하부는 뿌리와 뇌두 그리고 지상부는 줄기, 잎, 잎사루, 꽃, 과실 등으로 구분합니다.
0: 네.
1: 인삼이 지하부인 뿌리는 외형상으로 뇌두, 주근, 지근, 채근, 수근, 금모 등으로 구성되며 뿌리의 맨 윗부분을 뇌두, 뇌두서부터 지근까지 부분을 동체,
0: 네.
1: 동체의 아래쪽에 발생된 굵은 다리를 지근,
0: 네.
1: 지근이나 동체 부분에서 발생된 가는 뿌리를 세근 또는 측근,
0: 네.
1: 세근에서 발생된 미세한 뿌리를 수근 또는 금모라고 합니다.
0: 그렇네요.
1: 생리적 특수성으로 볼 때 네. 인삼은 단연생 식물이고
0: 네.
1: 반음지성 식물이며 내병성이 약하고 생장 속도가 느리며 내비성이 약하고 고온에 약하며 네. 강한 광에 약하고 토양 수분 과다에 약합니다.
0: 네.
1: 기후와 인삼 생육의 관계를 볼 때 인삼은 생육기간 중 비교적 서늘하고 건조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로서
0: 네.
1: 기상 환경 요인 중 생육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기온입니다.
0: 네.
1: 인삼이 발아 및 출하의 최적 온도는 10에서 15도이며
0: 네.
1: 전엽 후의 최적 온도는 21도에서 25도
0: 네.
1: 30도 이상이 고온에서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호흡이 증가하여
0: 네.
1: 물질 생산이 감소됩니다.
0: 네.
1: 인삼은 반음지성 식물로서 해가림 밑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0: 네.
1: 다른 작물에 비하여 수분 증산량이 적고 내한성이 강한 편입니다.
0: 네.
1: 또한 인삼은 반음지성 식물이라 햇빛을 적게 필요로 하는 식물이라고 하지만
0: 네.
1: 햇빛은 인삼이 광합성 작용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0: 네.
1: 인삼 생육이 최적 광도는 만에서 만 오천 룩스가 가장 적합합니다.
0: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주에서 보급되고 있는 그 인삼 재배 방식 주로 어떤 방식이 있는지요?
1: 네. 우리 주에는 크게 이마삼 재배, 비산림 농경지 인삼 재배,
0: 네.
1: 산림 내 복합 재배 모델,
0: 네.
1: 기질 재배 신기술 등 네 가지 주요 재배 방식이 있습니다.
0: 네.
1: 생태 보호, 고수익, 토지 이용 효율 등 각 방식이 특징이 다릅니다.
0: 그렇네요. 지금은 이 산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밭을 이용한 농토 재배 그리고 또 무토 재배를 지청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 농토, 무토 어떻게 다릅니까?
1: 국가의 산림 보호 정책에 근거하여
0: 네.
1: 산림 벌목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0: 네.
1: 인삼이 수요량에 근거하여 네. 현재는 농토 재배와 무토 재배를 지청하고 있습니다.
0: 네.
1: 농토 재배는 일반적인 밭 토양을 위주로
0: 네.
1: 토양 개량을 거쳐 농지에서 재배하는 방식이고
0: 네.
1: 무토 재배는 시설 하우스 내에서 비트모스,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0: 네.
1: 등 배지를 상토로 하고
0: 네.
1: 재배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0: 네.
1: 적은 공간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0: 네.
1: 무병묘의 생산 그리고 노동력의 절감
0: 네.
1: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즉 인삼이 시설 재배는 시설 하우스 안으로 빗물이 유입을 막아
0: 네.
1: 병해의 발생을 억제하고
0: 네.
1: 폭풍우, 저온, 폭설 등이 자연재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인삼 무토 재배 시설은
0: 네.
1: 연작 피해
0: 네.
1: 및 농약 잔류 해결과 함께
0: 네.
1: 예정지 관리, 농약 살포 및 제초작업 등에 필요한 노동력이 절감이 가능합니다.
0: 그렇네요. 네, 우리 리마 삼 재배 그렇다면 이 생태 조건과 핵심 기술 조건 무엇인지요?
1: 네, 장백산 활엽수림 내에서 재배하며
0: 네.
1: 나무를 베지 않고 인위적인 비료 농약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0: 네.
1: 음지 쪽이 경사진 곳을 선택하며
0: 네.
1: 적합한 수목 비봉률을 유지하고
0: 네.
1: 자연 환경에서 장기간 생육시켜 고품질 인삼을 생산합니다.
0: 그렇네요. 이 농경지 비살림 인삼 재배 시 토양 개량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네, 토양 개량 시 토양이 산도를 조절해야 하며
0: 네.
1: 유해 미생물을 소독하는 방법으로
0: 네.
1: 처리하며
0: 네.
1: 유기실 계량제 보충을 진행합니다.
0: 네.
1: 고랑을 만들어 물에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고
0: 네.
1: 적합한 차광 조건을 만들어 연작 장애를 해결하며 산림 이손도를 낮춥니다.
0: 네, 그렇네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아래에는 그 인삼 재배할 때 육목, 파종, 이식 기술 좀 자세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네, 인삼 종자 발아 처리부터 실시하고
0: 네.
1: 며 크기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0: 네.
1: 이식을 진행하며
0: 네.
1: 합리적인 재식 밀도를 준수합니다.
0: 네.
1: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생육 관리 기준에 따라
0: 네.
1: 온도, 수분, 차광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0: 네.
1: 인삼 종자는 수확 시 배가 미성숙이기 때문에
0: 네.
1: 인위적으로 배를 성숙시켜
0: 네.
1: 종피가 벌어지게 하는 것을 개갑이라고 합니다.
0: 네.
1: 개갑 처리 시기는 8월 상중순에
0: 네.
1: 시작해야 하고
0: 네.
1: 8월 중순에서부터 11월 하순까지
0: 네.
1: 약 90일에서 100일 정도 소요됩니다.
0: 네.
1: 개갑 시작 시기가 늦어질수록 개갑률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0: 네.
1: 주의해야 하고
0: 그렇네요.
1: 개갑 처리 장소로는 개갑에 적당한 온도는 15도에서 20도이므로
0: 네.
1: 개갑 용기를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넣으며
0: 네.
1: 물 주기가 편리한 곳을 택하고
0: 네.
1: 노시에 개갑장을 설치할 경우 용기를 1m 위에 지붕을 설치하여
0: 네.
1: 용기 내의 온도 상승과 시야시 건조 또는 강우시 빗물 유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0: 네.
1: 개갑 처리에 사용하는 용기로는
0: 네.
1: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용기나
0: 네.
1: 고무통, 시멘트통 등으로 준비하거나
0: 네.
1: 시야시 양을 고려하여 시야시 양이 8배에서 10배 정도의 용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0: 네.
1: 만약 플라스틱 용기를 선택하였다면
0: 네.
1: 플라스틱 용기는 열 전도율이 높으므로
0: 네.
1: 용기 내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0: 네.
1: 시뿌림 관리는
0: 네.
1: 씨앗이 처리, 시뿌림 시기,
0: 네.
1: 시뿌림 양,
0: 네.
1: 시뿌림 방법,
0: 네.
1: 시뿌림 소요 면적,
0: 네.
1: 시뿌림 후 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씨앗이 처리는 씨 뿌리기 2, 3일 전에 씨눈 틔운 용기에서
0: 네.
1: 씨앗을 꺼내어 씨앗과 모래를 채로 분리시키고
0: 네.
1: 씨앗을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0: 네.
1: 건조하지 않도록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0: 네.
1: 보관한 씨앗을 병해 방제용 등록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준하여
0: 네.
1: 소독한 후 뿌리도록 합니다.
0: 네.
1: 씨뿌림 시기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중순에
0: 네.
1: 가을 뿌림을 권장하고
0: 네.
1: 씨뿌림 양은 길이 90cm, 넓이 180cm 기준으로
0: 네.
1: 1740알을 뿌리도록 권장합니다.
0: 그렇네요.
1: 모종 3 옮겨 심기는 두둑 고르기, 옮겨 심는 시기, 소독, 재식 밀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0: 네.
1: 두둑 고르기는 옮겨 심기 전에 흙덩이는 잘게 부셔서
0: 네.
1: 규격에 따라 두둑을 고릅니다.
0: 네.
1: 작판 정지기를 이용하면
0: 네.
1: 로터리 작업, 두둑 표면 및 양 측면 고르기 등 세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최근에는 트랙터 부착용 두둑 형성기를 활용하면
0: 네.
1: 두둑 형성부터 로터리 작업, 두둑 표면
0: 네.
1: 및 양 측면 고르기 등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옮겨 심는 시기는 봄에는 4월 중하순,
0: 네.
1: 가을에는 10월 중하순에 합니다.
0: 네.
1: 모종삼 소독은 모종삼 채굴 직후 옮겨 심을 때는 소독을 생략하고
0: 네.
1: 채굴 후 상온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한 모종삼은
0: 네.
1: 병해충 방제 기준에 의하여 소독해야 합니다.
0: 네.
1: 모종삼을 옮겨 심을 때는 전 후행이 모종삼은 두둑이 양 측면에서
0: 네.
1: 안쪽으로 6cm 부위에 넣도록 합니다.
0: 네.
1: 주행 간격은 8에서 15cm
0: 네.
1: 곱하기 18에서 30cm로 권장합니다.
0: 네.
1: 심은 뒤에 관리 내용은
0: 네.
1: 다음으로 첫 번째로 출묘 정기 관리
0: 네.
1: 매년 4월은 인삼 파종전 준비 단계로
0: 네.
1: 주로 상면과 배수로 정비,
0: 네.
1: 상면 소독, 흙 뒤집기, 봄 파종 및 이식, 비료 시비, 멀칭 작업 등을 진행합니다.
0: 네.
1: 토양 습도를 조절하고 병해 전염원을 제거하여
0: 네.
1: 극한 기상으로 인한 서리,
0: 네.
1: 강풍 등의 기후 재배를 예방해야 합니다.
0: 네.
1: 인삼이 나이, 포장 상태 및 생산 여부에 따라 적합한 소독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0: 네.
1: 포장이 식물 줄기와 잎 잔해를 신속히 철거하고
0: 네.
1: 집중적으로 폐기한 후
0: 네.
1: 적절한 약제를 사용하여
0: 네.

0: 성명과 작업료를 전면적으로 소독합니다.
1: 그렇네요.
0: 사용하는 약제는 인삼에 등록된 농약을 선택해야 하며 네. 병 해방제는 깨끗하고 엄격하며 네. 완전해야 합니다.
1: 네.
0: 두 번째로 출묘 및 전압기 관리입니다.
1: 네.
0: 매년 4월에서 5월 중순은 네. 인삼이 출묘 및 전압기로
1: 네.
0: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를 적시에 관찰하고
1: 네.
0: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네.
0: 조도 강도를 조절하고
1: 네.
0: 적시에 잡초를 제거하며 병해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1: 네.
0: 씨앗을 남기지 않는 땅은 꽃봉오리 네. 제거 처리를 합니다.
1: 네.
0: 인삼 생장기에 적합한 조도에 따라
1: 네.
0: 광 조절을 해야 하며
1: 네.
0: 1년생 묘박과 종자 보관 바튼
1: 네.
0: 필름과 자화망을 설치하여 투항률이 30% 정도 되도록 네. 하고 다른 연령이 묘밭은 필름만 설치하여 투광률이 40%에서 50%가 되도록 합니다.
1: 네.
0: 세 번째로 개화 결실 관리입니다.
1: 네.
0: 매년 5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는
1: 네.
0: 인삼이 개화 및 결실기입니다.
1: 네.
0: 조도 강도를 조절하고
1: 네.
0: 잡초를 제거하며
1: 네.
0: 병해 발생을 예방합니다.
1: 네.
0: 인삼 생장 시기 적합한 조도에 따라 조도를 조절해야 하며
1: 네.
0: 1년생 묘박과 종자 보관밭에는 2층 차광망을 설치하고
1: 네.
0: 투광률은 20% 정도로 유지하고
1: 네.
0: 다른 연령 묘밭에는 1층 차광망을 설치하고
1: 네.
0: 투광률은 30%에서 40%로 유지하며
1: 네.
0: 개화기에는 2층 차광망을 설치해야 하고
1: 네.
0: 투광률은 20%에서 25%로 유지해야 합니다.
1: 네.
0: 네 번째로 뿌리 비대기 및 수확기 관리입니다.
1: 네.
0: 매년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는 인삼이 뿌리 비대기와 수확기입니다.
1: 네.
0: 조도 강도와 토양 습도를 조절하고
1: 네.
0: 잡초를 제거하며 수비를 시비하고 병해 발생을 예방하며
1: 네.
0: 인삼을 수확합니다.
1: 네.
0: 인삼 생장 시기 적정한 조도에 따라
1: 네.
0: 조도와 물 공급을 조절하고
1: 네.
0: 두 번째 사광망을 제거하며
1: 네.
0: 적절히 조도를 증가시키어
1: 네.
0: 투항률은 40%에서 50%로 유지해야 합니다.
1: 네.
0: 우기에는 강우량이 집중적으로 집중되므로
1: 네.
0: 배수로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1: 네.
0: 인삼 재배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1: 네.
0: 토양 습도가 너무 높으면 인삼 뿌리에 병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당해 연도에 수확할 땅의 경우 적절히 멀칭막을 제거하여
1: 네.
0: 비를 허용하고
1: 네.
0: 토양 습도를 높이며
1: 네.
0: 가뭄이 심한 경우 2회에서 3회 적절히 관수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금방 박사님께서 인삼 재배에서 육모 파종 이식 기술 또 개화기 결실 또 비대기 수확 관리에 대해 자상히 소개해 주셨는데요. 금방 병충해 예방 퇴치에도 중시돌 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주로 어떤 예방 퇴치에 중시를 돌려야 하는지요? 혹 무공해 방제 기술이 있는지요?
0: 네. 주로 출묘 초기에는
1: 네.
0: 주로 인삼 뿌리 병해가 발생하며
1: 네.
0: 예를 들어 균약병, 금부병 등이 있습니다.
1: 네.
0: 적절한 토양 습도와 온도는 뿌리 병해 예방이 핵심입니다.
1: 네.
0: 줄기 병해인 줄기 전문이병,
1: 네.
0: 잿빛 곰팡이병,
1: 네.
0: 역병
1: 네.
0: 등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1: 네.
0: 출묘 및 전엽기에는 특히 줄기 병해인 줄기 전문이병, 입꽃병 역병
1: 네.
0: 등을 예방해야 하고
1: 네.
0: 개화 결실기에는
1: 네.
0: 전문이병과 잿빛 곰팡이병
1: 네.
0: 등이 병해 발생을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0: 인삼 입병해의 발병 성기는
1: 네.
0: 일반적으로 전문이병과 잿빛 곰팡이병을 주를 이루며
1: 네.
0: 이 또한 역병이 주요 발병 시기입니다.
1: 그렇네요.
0: 지속적인 햇빛과 더위가 이어지면
1: 네.
0: 전문이병이 쉽게 유행하며
1: 네.
0: 지속적인 강우와 저온이 이어지면
1: 네.
0: 잿빛 곰팡이병이 쉽게 유행하고 지속적인 고온과 고습이 이어지면
1: 네.
0: 역병이 쉽게 유행합니다.
1: 네.
0: 위 병해 방제 원칙은
1: 네.
0: 예방을 중심으로
1: 네.
0: 화학 방제, 토양 경작 방제,
1: 네.
0: 생물 방제,
1: 네.
0: 물리적 방제,
1: 네.
0: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방제
1: 네.
0: 등이 있는데
1: 네.
0: 보다 안전한 인삼 생산을 위하여
1: 네.
0: 생물 방제
1: 네.
0: 혹은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방제를 권장합니다.

0: 합니다.
1: 네.
0: 생물 방제는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활성 생물이나 그 대사 산물을 이용하여 네. 자연 조건에서 분해될 수 있어 화학 농약처럼 수채, 대기 및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1: 네.
0: 또한 식물과 인간에게 위협이나 네. 피해를 주지 않으며
1: 네.
0: 화학 농약이 식품 사슬을 통해 인체로 유입되어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여
1: 네.
0: 농산물의 품질과 네.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네. 전적이나 병원체는 특정 해충을 대상으로 네. 하여 비목표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1: 네.
0: 생태계에 대한 오염을 줄이고 네. 생물 다양성을 보호합니다.
1: 네.
0: 총적으로 네. 병해 방제 시 거농약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1: 그렇죠.
0: 무산류 친환경 재배 기준을 준수하여
1: 네.
0: 장백산 고품질의 인삼을 생산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이 인삼 몇 년생을 수확하는 것이 효과성이 좋습니까?
0: 인삼이 지표 성분으로 알려진 사포닌 함량은
1: 네.
0: 재배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1: 네.
0: 재배 4년 이후에는 큰 네.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수삼 재배를 위주로 할 경우에는
1: 네.
0: 4년에서 5년에 수확하는 것이 좋고
1: 네.
0: 진일보로 홍삼 가공 시에는
1: 네.
0: 조직 침밀도가 중요하므로
1: 네.
0: 최소한 5년에서 6년 재배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래서 홍삼에 5년근, 6년근 있네요. 네, 인삼 재배호들 어떤 면에 중지를 돌리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인삼 재배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개괄해 본다면
1: 네.
0: 예정지 선정, 토양 개량 방법,
1: 네.
0: 예정지 관리 방법,
1: 네.
0: 파손 관리, 해가림 설치, 수문 관리, 제초 및 배수로 관리, 병해충 방제
1: 네.
0: 등 전 생육 기간 동안 철저히 인삼 표준 경작 방법을 준수해야만 좋은 수확을 기대해 볼 것입니다.
1: 그렇네요. 인삼 재배에서 현대 스마트 농업 및 추적 시스템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0: 네. 온도, 습도, 토양 데이터, 사물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적용하고
1: 네.
0: 개체별 추적 코드를 부여하여
1: 네.
0: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우리 주 인삼 산업 발전에서 어떤 문제들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박사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0: 네. 우선 고품질 토종 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1: 네.
0: 표준화 재배 규정을 전면 보급해야 합니다.
1: 네.
0: 심층 가공 산업을 육성하여
1: 네.
0: 부가가치를 높이고
1: 네.
0: 연변 고유 홍삼 공동 브랜드를 육성해야 합니다.
1: 네.
0: 산업단지 직접 발전을 추진하며
1: 네.
0: 산업 연쇄를 완성해야 합니다.
1: 네.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주 이 인삼 산업 발전에 뭐 좋은 건의도 좋고 제안이 있다면요?
0: 네. 장백산이 생태 우세 조선족 오랜 전통 문화에 현대 과학 기술이 어우러진 연변 인삼 산업은
1: 네.
0: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1: 네.
0: 고품질 인삼 생산의 근본은
1: 네.
0: 바로 과학적인 재배 기술이며
1: 네.
0: 산업 연쇄 고도화만이 농가의 지속적인 부유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 네.
0: 인삼 농가에서 우량 품종을 선택하고
1: 네.
0: 표준 재배 기술을 준수하며
1: 네.
0: 친환경 재배를 함으로써
1: 네.
0: 무분별한 약재 사용을 피하며
1: 네.
0: 합작사를 통한 통일 판매로
1: 네.
0: 시장 위험을 줄여
1: 네.
0: 좋은 효과 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으면 하는 말입니다.
1: 그렇네요. 오늘 인삼 재배 관련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우리 주 인삼 재배를 보게 되면 금방 위에서도 언급이 됐지만요. 떼기밭들이 있고 소규모 농가들에서는 표준화 재배를 지금 잘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방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인삼 재배 시에 꼭 주의해야 할 것은 예정지 선정, 토양 개량 방법, 그리고 우리 파종 관리, 예정지 관리 방법, 해가림 설치, 수분 관리, 제초 및 배수 관리, 병충해 방제 등 전 생육 기간 동안에 철저히 인삼 표준 경작 방법을 그 준수해야만이 우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일 먼저 우리 위에서 언급됐지만요. 우리주 인삼산업총액이 16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5% 해마다 이렇게 큰 상승폭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주 인삼산업은 우리주 그 발전의 경제발전의 기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인삼계열 제품이 규범화 우리 신층화 그 가공을 걸친다면 꼭 좋은 효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리상국 박사님을 모시고 인삼산업 현황 및 인삼재배 관련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인삼재배에 관심을 가진 농가들의 좋은 정보 되길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단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와 민요를 배우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판소리를 배우러 스튜디오 차우스차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박소연 선생님 좀 사유로 특수한 사정으로 해서 좀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요. 자, 오늘은

0: 또 우리 10대 학생들과 우리 애청자분들과 또 함께하는 시간이라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도 학교에서 전공생으로서 또 판소리를 배운 과정에서 어떤 에러가 있었는지 그러면 아니면 또 어떻게 배우고 계시는지를 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어때요? 괜찮아요?
1: 네.
0: 좋죠? 네. 네. 자, 이 10대들은 판소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하고 있는지 지난 시간에도 우리 그 막내인 학생이 진도아리랑을 불렀잖아요. 네. 진도아리랑을 배울 때 좀 여러분께서 많이 또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마이크 쥐고요. 네, 괜찮아요.
1: 어려운 부분은 네. 떠는 목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0: 떠는 목?
1: 네.
0: 떠는 목이 어느 목이죠?
1: 알이 여기서
0: 처음부터?
1: 네.
0: 네. 떠는 게 그냥 이렇게 가볍게 떠는 게 아니라
1: 깊게
0: 흔들어야 되죠. 네. 아, 그 부분이 어려웠어요?
1: 네.
0: 그 다음은요?
1: 끊는 목에서도
0: 네.
1: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0: 끊는 목. 네. 이를테면?
1: 아라리가 나 여기서.
0: 네. 그렇죠. 어렵죠. 네. 우리 그 옆에는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 또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분이거든요. 어려웠었나요? 우리 여기 학생분은요?
2: 저요?
0: 네.
2: 어렵지만 이렇게 옛날에는 이전에는 다 전업하는 분들만 배운다고 생각했는데
0: 네.
2: 이런 기회에 있어서 배워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0: 아, 그래.
2: 꼭 잘 배우겠습니다.
0: 네, 그렇죠. 이렇게 뭐 판소리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정말 이런 전공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소리다라고 했는데 사실 백성들이 좋아했던 소리잖아요. 판소리는 서민 계층이 불렀던 소리이고 나중에 양반들이 아, 이 서민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재미있구만 그래서 배우게 된 거라고 하죠. 판소리가. 그래서 그 우리 학생분들이 그 진도아리랑을 배울 때 사실 그 떠는 목 꺾는 목 두 가지가 제일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오늘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진도아리랑을.
1: 네.
0: 네. 자, 그럼 우리가 그 한 분씩 자, 우리만의 좀 파티를 해볼까요? 판소리를 어떻게 배우고 있었고 또 어떤 판소리들이 대중들 속에서 또 전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또 반주를 소리북 반주를 윤성 학생이 맡게 되죠?
3: 네.
0: 네. 자, 그럼 우리 진도아리랑부터 가볼까요?
1: 네. 네.

아까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조 사설은 내가 모르는데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민요의 그 사설은 많잖아요. 네. 거기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진도아리랑을 배웠다면 서산의 지는 해는 배웠고요. 저기 가는 저기로 가

0: 선배 언니는 또 어떤 판소리를 배웠을까요?
1: 사랑가.
0: 사랑가.
1: 다시 한 번.
0: 아, 지난번에 시간상 관계로 너무 아쉽게 사랑가를 채 부르지 못했잖아요.
1: 네.
0: 네, 오늘 불러볼까요?
1: 네.
0: 네. 자, 우리가 판소리를 감상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2: 주인사.
0: 네, 물론 윤성호 학생은 지금 반주를 하니까 판소리 예, 우리가 감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추임새 넣어주는 거잖아요. 네, 얼씨구 좋다 이런 추임새를 우리 넣으면서 한번 판소리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춘향가중 사랑가 대목은 사랑가가 우리가 배웠던 부분에서 사랑가 2까지 배웠거든요. 어느 걸 부르시는가요?
1: 첫 번째
0: 이리 오너라 이 부분이에요.
1: 네.
0: 아, 자 사랑가.
3: 이리 오너라 준영아. 우리 없거나 한번 놀아보자.
0: 치.
3: 아이고 도련님도 참 건넌방 어머님께 사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4: 치.
3: 너의 어머니께서는 소시적에 이보다 훨씬 더 하셨다고 하더라. 잔말 말고 없거나 한번 놀아보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0: 시그.

뭔데 사랑아 니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훗봉지 뜨리고 강릉 백천을 따르르르르르 부엇이 난 발라버리고 붉은 저 꿈복

0: 사랑아.
1: 오. 이야. 오늘이야 완창을 듣게 됐네요. 네, 아우. 너무 구수하게 너무 잘 배운 것 같아요. 어때요? 잘하셨어요. 혹시 선생님 있으니까 혹시 또 긴장하지 않았나요? 지난번에도? 아, 오늘은 스승님이 지금 자리에 없으니까 와 이래요. 더 긴장하지 않고 잘 부르셨네요. 네. 사랑과 우리가 그 안일이는 저희가 방송에서 배울 때는 토르님은 어찌 풀기라게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이 사설이었거든요. 안일이가. 아, 그리고 우리 사랑과 투도 있잖아요. 그럼 윤선모 학생이 사랑과 투 부를까요? 불러봐도 돼요?
2: 사랑과 투는
1: 예 기억이 안 나죠?
2: 너무 오래 전에.
1: 오 그렇죠.
2: 공짜 노래를 한번.
1: 공짜 노래. 예. 공짜 노래도 좋죠. 배우셨나요 학생분들은? 배웠어요? 자 그럼 함께 하죠. 공짜 노래.
2: 예. 공짜 네.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1: 그럼요. 예. 그 마이크는 아마 이쪽에다 그 학생이. 예. 받쳐주시고요. 반주를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아, 네. 네.
3: 자. 아이고 우리 도련님 말씀도 잘하시네. 지. 어디 그것뿐이랴. 이번에는 또 짜 노래 한번 들어볼래. 지. 이 노래는 조금 상스럽기는 허다만

0: 너와 나와 단둘이 있는디 무슨 노래를 못 부르겠느냐?
1: 제
0: 공짜 노래를 들어라. 제 공짜 노래를 들어라. 아. 좋은 천지 개타고 웅장하다고 장덕궁 강태공 우조작궁 진시황후 아방궁 진진허구나 허구년을 들어간다 번개자궁 이궁 저궁을 다 버리고 이에 춘향아 이리 오느라 밤이 깊어간다 이리와 아이고 부끄러워 나는 못 가겠소 아소라 이게 집 안될 말이도다 어서 오너라 춘향아 락 뛰어 달려들어 저거리 심마 속속 쌈들고 병풍 걸어놓고 뚱뚱땅 벅충 열어다 초등아이 낮자루 잡듯 와 반놈 상투 잡듯 부채를 치어드니 베개는 우그러서 꽂히고 이불이 벗겨지며 촛불은 제대로 꺼졌구나 이 한참 요란 헐때 말하지 안트레도 알리루다.
1: 오, 야, 오늘 유수모 학생이 혹시 정말 그 아무런 긴장감 없이 다 부른 것 같아요. 네.
2: 처음엔 조금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아이 그렇죠. 이렇게 한 번씩 불러보면은 또 본인이 직접 반주를 맡아서 하면서 불러보면 또 자긍심이 드시죠. 네. 자, 우리 그 곁에 학생은 어때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 금방 여기 판소리 배우기에 가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학생분들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 몇 곡은 못 배웠죠. 판소리는 몇 곡이 아닌데 아마 꽃타령 아니고 까투리 타령부터 배우셨나요? 아니에요? 진두아리랑 배우셨어요?
3: 새타령.
1: 새타령 배우셨어요. 새타령도 좋죠. 자, 새타령 불러보실까요?

0: 잘하셨어요.
1: 네.
2: 긴장하셨어. 3월 3진 날은요?
0: 3월 3진 날.
2: 안 예, 배우셨어요?
0: 재밌습니다.
2: 3월 3진 날 앞에 하고 새가 따라든다 들어가잖아요.
0: 네. 암송 했는데 또 여기서 하니까 긴장하니까 책 좀 봐야 되겠어요.
2: 아, 그렇죠. 앞부분에 3월 3진 날이 있었죠. 네. 사실 저희가 그 오늘의 노래 주문에서 굉장히 많은 또 판소리와 남도 민요를 가르쳐 드렸거든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 학생들은 흥타령 배우셨어요? 꿈이로다, 꿈이로다. 안 배웠죠?
0: 네.
2: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배웠던 윤성호 학생은 배웠겠죠?
3: 꿈이로다 대목.
2: 그 흥타령이에요. 제목이. 네. 흥타령도 배웠고, 그리고 함양양잠관 배웠나요?

0: 이 부분이요. 안 배웠죠?
1: 네.
0: 와, 우리가 많이 배웠네요. 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그 우리가 윤성 학생은 이 함양 양잠가를 배우셨어요?
2: 대학 스튜디오에서 그때.
0: 아, 그때 배웠죠. 예, 우리가 사랑과 투도 배웠고요. 흥타령이 꾸미로다 꾸미로다 이거 부분이었고, 범인이라는 대목도 배웠어요. 사실은 그쵸?
2: 예.
0: 배웠어요? 학생
1: 네, 배웠습니다.
0: 아, 그럼 범 내려온다를 좀 불러볼까요? 기억이 안 나셨죠?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 내려온다. 생각나는 대로 한번 불러보세요. 왜냐면 그 뭐 학생들도 그런 마찬가지지만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꽤 오래전에 배웠던 이 판소리를 다시 꺼내 부르라고 하면 아마 아리송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부르지 않으면 또 아리송하게 돼 있죠. 네, 한번 불러볼까요? 신심이 없나요?
1: 있습니다.
0: 있습니까? 네, 그럼 도학생이 그 한 마이크 사용하시고요. 네, 자, 키는 어떻게 잡으시면 될까요?
1: 같이.
0: 네, 같이 해보세요.
1: 범 내려 이 손.
0: 그 키면 되죠. 네. 네. 윤소막스 생각하면 하세요. 불러보세요. 네. 자. 제.
1: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 내려온다.
0: 제.
1: 누구의 머리를 흔들며 향기촉 찢어지고
0: 몸은
1: 얼쑤덜쑤 잔뜩
0: 한 발이 넘고 그 다음
1: 한 발이 넘고 전통 같은 앞다리며 동화 같은 뒷다리며 쇠낫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엄동설한 슬격으로
3: 지며 주홍님
1: 쩍 떨리고 차례 앞에 가우
3: 육서 홍이.

0: 협협 첫째.
1: 어우. 야, 갑자기 부르라고 하니까 자살이 생각 안 날 때도 있죠. 아유, 네, 두 사람 정말 한 사람처럼 부르네요. 토끼 화상 대목은 혹시 배웠습니까? 에? 하, 공을 풀러라 이 부분이에요. 배웠어요?
2: 아직
1: 못 배웠습니까? 네. 윤소부 학생은 혹시 또 올려지나요?
3: 아니, 제가 지금 까물까물한 거
1: 참... 아니리가.
3: 네.
1: 아니리가. 그때요, 별주부가. 그때요, 별주부가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 날.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네 총성은 지극하나 내가 세상을 나가면.
3: 네가 세상을 나가면.
1: 네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라.
3: 인간의 진미가
1: 된다고 하니. 내 너를 보내고 어찌 안심할 소냐?
3: 어찌 안심할 소냐?
1: 그렇죠. 어찌 안심할 소냐?
3: 여자오되 서신이 비로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은 높이 떠 망복이를 자라오니 무슨 봉패에 싸우리까 많은 수국의 서생이라 턱 열구를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 두시옵소서.
1: 네.
3: 글랑은 그리하여
1: 여여라.
3: 여봐라. 화공을 풀러라.
1: 제.
3: 화공을 풀러라.
1: 제.
3: 화공을 풀러드려 턱

0: 좁아 거북연저 오징어 얼어먹다르
1: 제
0: 향구 앞비를 덤벅 풀어

어 대절 맞던 호그리고 난 초치 초빈가댕 초뿌

않죠? 그 눈은 도리도리 허리나늘 신공댕이 몇독 좌 아 변청산이요 우편은 녹순이 녹순청산에 문장성휘늘어진 양유숙

0: 잊지 않았네요. 야, 이 사설을, 이 긴 사설을 어때요? 학생 잘해요. 네. 네. 그럼 우리 학생분들은 또 그 학교에서 전공으로 배울 때 판소리 어떤 또 판소리가 있어요? 어떤 걸 부를 수 있어요?
1: 아, 신봉사.
0: 아, 신봉사. 네. 네. 아, 어제 저희가 그 민요응접 민요가락 차차차의 어떤 그 애청자분이 8학년 분인데 곽씨 부인 그 부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리가 굉장히 길게 하시는데 신봉사가 그 어린 그 청리를 안고 이제 생활하는데 그 앞부분 있잖아요. 예, 이야기가 굉장히 큰 부분을 그 부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불러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마이크를 주시고요. 네. 네.
2: 신봉사가 딸에게 젖을 얻어 먹인 후 좋아라고 아이를 어르는 니.

0: 그러니까 그 심청가 중에 한 대목이죠. 이 부분이 예전에 못 들어봤던 부분인 것 같아요. 중간에도 장단이 바뀌면서 예, 어찌 보면 또 우리 판소리의 그 뭐죠 랩을 얹은 느낌, 네 새롭죠. 아유 잘 배웠네요. 야 다시 한번 박수 드릴게요. 아유 너무 잘 배웠어요. 자 우리 그 막내는요.
1: 네. 번님가를 배웠습니다.
0: 어, 번님가요?
1: 네.
0: 번님가, 저희가 아직 배우지 못한 민요인 것 같아요. 판소리예요, 민요예요?
1: 네, 판소리.
0: 판소리예요. 어우, 그러면 우리가 좀 미리 또 들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번님가. 네.
2: 어와 세상, 번님네야. 이내 한 말 들어보소.
0: 제.
2: 세상 공명 무엇허랴 인간 용확 공이로구나 배원 입고 맨발 벗고

0: 본서 지내보세.
1: 제. 아우. 혹시 윤선모 학생 우리가 어화세상 비슷하잖아요.
2: 그, 비슷한 넘어가.
1: 그 부분이죠. 번님 내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이 부분이랑 간 비슷하네요. 네. 아유. 그리고 우리가 구성주 풀이도 배웠거든요. 구성주 풀이는 다 아시겠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어. 에라만수. 그러면 꽃타령은 또 다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꽃타령도 참 굉장히 재미있는 사설이고 장단도 흥겹잖아요. 꽃타령 불러볼까요, 그럼? 네. 땡땡땡.
2: 꽃 사시오.
1: 꽃 사시오. 키가 어때요? 두 분이 키가 어떻게, 꽃 사시오 이러면?
3: 네.
1: 네. 자,

0: 사랑의 꽃이로구나.
1: 아유, 꽃타령이 오랜만에 불러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거리 타령도 우리가 배웠죠.

0: 개고리 타령답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판소리를 피웠는데 그 어떤 판소리는 흥부가 중에 또 돈 타령 대목은 어때요? 배웠어요? 얼씨구나 절씨구야 돈 받아 돈 받아 배웠어요?
1: 배웠어요.
0: 그럼 성모학 씨 불러보죠 우리가.
2: 예, 같이.
0: 자, 얼씨구나
3: 얼씨구나 절씨구야.

0: 저도 중간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그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많이 또 와닿던 노래인 것 같아요. 아이, 동백타령도 배웠고요. 동백타령 학생들은 혹시 배웠어요?
1: 네, 배웠어요.
0: 오, 동백타령을 합창으로 끝나죠. 끝 마무리하면서 불러볼까요?
1: 네.
0: 네. 자, 가세 가세 동백따라만 가시잖아요. 키 잡으세요.
1: 가.
0: 네. 자.
1: 가세 가세 동.

0: 여기요. 시간이 거의 돼서 네. 오늘도 이 아쉽게 동백 타령은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이어서 불러보도록 할까요? 네. 네. 아유 그냥 우리가 40분 내내 불렀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빠듯하네요. 네, 아쉽죠. 동백 타령 다음 시간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네, 판소리를 다시 또 꺼내서 불러보는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진한 개를 물어다 놓고 해놓은다 덥쑥

무더우고

0: 울고
1: 손배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2번째 시간입니다.

0: 사람들은 들 것을 들고 산속으로 난 오솔길을 달리듯 걸었다. 포정은 걸으면서 두 눈이 모자랄 지경으로 사방을 훑었다. 2-3리쯤 걸었을 때 눈치 빠른 통신원이 소리를 쳤다.
1: 호련장 동지, 저기 산모통의 집이 보입니다.
0: 산허리에 있는 바위 모통에 정말 거무스름하고 야트막한 집이 두세 채 보이었다.
1: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가보고 오겠습니다.
0: 후정은 통신원을 데리고 돌격하듯 재빨리 올라갔다. 오두막의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사람은 없고 방 한가운데서 화롯불이 벌겋게 타오르고 있었다. 곁에 놓인 큰 구리 주전자에서는 물이 펄펄 끓었다. 집주인이 금방 어디로 숨어버린 것 같았다. 아이를 낳기는 안성맞춤한 곳이었다. 후정은 기뻐서 산 아래를 향해 손짓을 했다. 사람들은 들 것을 들고 헐떡거리며 올라왔다. 이수죽과 이치가 뒤를 따랐다. 리치는 이런 일쯤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다는 듯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었다. 동필무도 뒤따라 힘겹게 올라왔다. 후정이 걱정스레 말했다.
2: 동어르신, 면체도 많으신데 굳이 안 올라오셔도 되는데요. 사람이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찌 안 올라오겠나.
0: 뒤에서 포승과 자지러지는 듯한 기관총 소리가 들려왔다. 후정이 다급하게 소리를 쳤다.
1: 리동지, 서둘러 주십시오.
2: 이게 서둘러서 되는 일입니까?

부딪히는 눈을 숨뻑이며 반쯤 농담 섞인 말투로 대꾸를 했다. 들끝 대원들이 들끝을 들여놓고 나가자 리수죽이 문을 걸었다. 동필무와 후정은 밖에서 기다리었다. 곧 쨍강쨍강 쇠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간간이 하자진이 내는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더니 반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리면서도 강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소리였다. 동필문은 무릎을 치며 말했다. 훌륭하군, 훌륭해. 정말 훌륭하군. 다른 사람들도 마음이 놓인 듯 웃었다. 집안에서는 긴장하게 서두르는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다. 대야를 놓는 소리, 구리 주전자로 물을 따르는 소리, 리수죽과 이체가 속삭이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후정이 사내인지 계집애인지 물어보려는데 흥분 섞인 니체 외침이 들려왔다. 축하드립니다. 하자진 동지 따님입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곧 콩 폭는 듯한 총소리에 뚝 끊기었다. 기관 총소리뿐만 아니라 장총소리도 똑똑히 들리었다. 저기 고압까지 바싹 다가온 것이다. 후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아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르신? 동필무가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두고 갈 수밖에 없지요. 이건 교정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집에 없지 않습니까? 돈을 좀 남겨놓아야겠어요. 얼마를요? 아, 너무 적으면 안 되니까 은전 30입을 두고 가지요. 후정은 묵직한 가방에서 돈을 꺼내 30입을 세어서 종이에 쌌다. 동필문은 그 돈을 받아서 이리저리 가늠해보고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호정동지, 너무 빨리 꺼내십시오. 그럼 동지 가면 되지 않습니까? 리치가 안에서 불퉁명거리며 대꾸를 했다.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하라는 말 아닙니까? 곧 문이 열리고 들끝에 운이 들어갔다. 머리에 큰 수건을 두른 하자진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었다. 들끝 아래로는 피가 뚝뚝 떨어지었다. 리동지, 문을 나서려는데 하자진이 눈을 가느스름이 뜨고 나지막이 속삭이었다. 이동지, 아이를 보여줘요. 리치는 흰 무명에 싼 아기를 안아왔다. 하자진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고는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기를 리치에게 넘겨주면서 목이 메어 말했다. 리 동지, 아이를 불 가까이 놓아주세요.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저진 동지, 동필무가 다가와 위로했다. 지금 형편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알아요. 어르신, 고맙습니다. 하자진은 눈물을 닦으며 맥없이 대답했다. 아이가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도 좋지요. 아이가 자라서 혁명을 하게 되면 우리를 찾겠죠? 만약 적이나 나쁜 사람이 된다 해도 어쩔 수가 없지요. 종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었다. 동필무가 들끝에 운들에게 소원을 저었다. 어서 떠나지. 우리는 뒤따라갈 테니까. 하자진은 들것에 실려 산 아래로 내려갔다. 동필무와 우정은 방으로 들어갔다. 한참 울던 아기는 집더미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후정은 은전 30잎을 아기 곁에 놓고 앞편 두 덩이는 사발 안에 놓은 뒤에 다른 사발로 덮어놓았다. 동필무는 빗자루를 들고 더러워진 바닥을 깨끗이 쓸었다. 이젠 가시죠. 후정이 동필문을 보며 말했다. 아니, 그를 남겨야겠어요.

0: 양필문은 쪽글상에 앉더니 가방에서 종이와 붓을 꺼내 침대에 놓고는 반듯하게 쪽지를 쓰기 시작했다. 집주인님께,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노농홍군입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댁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절대 도호나 악덕 지주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먼 길을 싸우며 가야 해서 아기를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집주인께서 아이를 길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지만 은전 서른잎 받아주십시오. 홍군 휴양년 동필무 드림. 동필무가 붓을 거두지도 못했는데 종소리가 더 자지러지게 들리야 한다. 호위병이 밖에서 소리를 쳤다. 동그르신 가시죠. 더 늦으면 안 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동필무는 종이와 붓을 가방에 넣고 쪽지를 아기 곁에 놓은 다음 무거운 물건으로 짓눌러 놓았다. 그리고는 무명에 쌓여있는 아기를 톡톡 두드려주고는 후정과 함께 총총히 들끝대원들을 쫓아갔다. 하자지는 혼미한 상태로 들끝에 누워있었다. 가끔 눈을 뜨고 끝없이 이어진 산들을 바라보았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산뿐이고 그 산 속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았다. 동지들의 대렬이 구불구불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희뿌연 안개비 사이로 구름이 끝없이 펼쳐지었다. 오두막을 떠나온 지 한참이 됐지만은 아기 우는 소리가 자꾸만 귓전에서 맴돌았다. 여리고 가늘픈 소리가 애달게 느껴지었다. 하지만 하자제는 울음소리를 떨쳐버리려고 애를 썼지만은 소용이 없었다. 얼마나 더 갔을까? 그 소리는 갑자기 세 살 난 모모가 울부짖는 소리로 변했다.
1: 엄마! 엄마! 엄마 어디 있어?
0: 또 아기를 낳고 나니 하자지는 모모가 사무치기 그리워났다. 비몽사몽간에 하자지는 어느새 서금의 사주패에 와 있는 자신을 보게 됐다. 문 앞에 높다란 농나무가 있는 초라한 나무층집 앞이었다. 농나무 아래는 바로 모모와 이웃집 아이가 날마다 나와 놀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텅 빈 채 모모도 이웃집 아이도 보이지 않았다. 들에 들어가서 층집 아래오를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모모가 산에 딸기 따러 갔나 보다 생각을 하고 문을 나섰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찾아다녀봤지만 모모는 아무데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 봉우리에 있는 큰 나무 밑에 웬 여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것이 보이었다. 여동생 하이였다. 하자지는 남은 힘을 다하여 내달려갔다.
2: 너 왜 여기 남아있니? 산 아래는 온통 백군들 천지예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 모모는 어디 있어? 저기서 자고 있잖아요.
0: 하이는 집더미를 가리키며 말했다. 집도미를 헤치고 보니 호돈만 걸친 모모가 정말 금불 속에서 자고 있었다. 조그만 손은 얼어서 새빨갛게 돼 있었다. 하자진이 막 옷을 벗어서 덮어주려고 하는데 모모가 깨어났다. 모모는 엄마를 부르면서 품에 와락 안기었다.
1: 엄마 보고 싶었어. 어디 갔어?
0: 아이는 쉴 새 없이 중얼거렸다.
3: 엄마 배고프지? 내가 산에 가서 딸기 따가지고 올게.
0: 그러고는 엄마 품을 벗어나 산비탈로 달려갔다. 한참 후 모모는 빨갛고 싱싱한 딸기를 모자에 가득 담아와서는 높이 쳐들며 말했다.
3: 엄마 이거 먹어. 엄마는 딸기를 제일 좋아하잖아.
0: 하자지는 딸기를 하나 입에 넣었다. 이렇게 맛있는 딸기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하이가 소리를 쳤다.
2: 언니 어서 도망쳐요. 적들이 와요.
0: 산 아래 마을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검은 연기

0: 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어느새 백군들이 덮쳐들었다. 하자지는 모모의 손을 잡고 냅다 뛰었다. 산을 넘고 또 넘었지만은 어디나 적들로 넘쳐났다. 이제는 더 움직일 수도 없었다. 백군들은 금방 따라왔다. 한 백군 군관이 독살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1: 어디로 도망가려고? 헤헤.
0: 하자진이 소리를 쳤다. 난 네 놈 맘대로 해. 하지만은 이 아이는 안 돼. 그러자 그 군관이 비웃듯 말을 했다.
1: 여기는 적색구역이니까 바위는 칼을 맞아야 하고 초가는 불타야 하고 사람 새끼는 종자를 가려야 해. 어린아이도 씨를 남겨서는 안 되지.
0: 그는 총을 들고 모모를 겨누더니 탕 하고 쏘았다. 모모는 하자진의 품으로 힘없이 쓰러지었다. 하자진은 놀라 소리치며 깨어났다. 눈을 떠보니 여전히 들것에 내운 채 희뿌연 안개에 쌓인 산속을 걷고 있었다. 머리맡은 차고 축축한데 빗물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빗속에서도 종소리는 차지러 지었다. 동필무와 후정이 고함소리에 놀라 달려왔다.
2: 자진, 괜찮아요?
0: 네, 괜찮아요. 하자진은 고개를 돌리며 얼버무리었다. 가랑비는 멈출렴을 하지 않았다. 들것은 긴 행렬을 따라 계속 나갔다. 들것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 뚝뚝 떨어지었다. 한 겨로로 비켜 길을 내주었다. 일행은 곧 어딘가 흐트러진 채 걷고 있는 대우와 맞닥뜨렸다. 군데군데 들것도 여러 개 끼어 있었다.
3: 모주석 동지, 앞에 가는 분들이 간부 휴양년이 아닐까요?
0: 모대똥은 말을 멈추었다. 말고삐를 심호위병에게 넘기고 조금 걸어가니 사통립의 뒷모습이 보이었다. 사통립은 붉은 수치 달린 창을 지팽이 삼아 힘차게 걷고 있었는데 붉은 별이 달린 홍군 모자를 쓰고 짙은 구릿빛 가죽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다. 그런데 두루마기가 길어서 끈으로 허리춤을 졸라맨 동에 아래 옷섭이 잔뜩 쳐들려 있었다. 게다가 옷깃이 없어 더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사람들이 용포를 입고 있다며 서특립을 콜리는 것도 다 이 두루마기 때문이었다.
3: 서선생님, 몸은 좀 어떻습니까?
0: 모대똥이 서특립 곁으로 다가가며 물었다. 서특립이 쓰고 있는 모자에는 채양이 없었다. 모자를 잃어버려서 스스로 만들어 쓴 것이라고 했다. 구닥다리 안경도 다리가 하나 떨어져 가는 끈으로 묶어 귀에 걸었다. 하지만 노인의 눈에는 총기가 돌았다. 서특립은 모태똥을 보더니 기뻐서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걸음을 내디디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1: 이보게, 난 한 번도 대우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네. 윤지, 자네는 여유 말이 아니군, 그래. 어? 요사이도 밤을 새며 일하나? 어?
0: 모태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저만치 서특립의 말을 끌고 앞서가는 소년 전사가 보였다. 지난번에 하자진이 어린 마부가 말을 타고 서특립이 그 말을 모은다고 하더니 그 소년인 듯하였다.
2: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께 불만이 대단하던데요.
1: 불만이라니?
0: 서특립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려 모태똥을 보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3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금요일 보신할 시간입니다. 저희들 많은 병들은 우리 인체에서 사령부에 속하는 뇌조직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파킨슨병이, 파킨슨병 하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파킨슨병은 아주 흔한 병으로 돼버렸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인구가 노령화에 들어서면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60대 이상 남성분들한테서 주로 많습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가끔 있지만 남성분들이 엄청 더 많습니다. 남성분들한테서 나타나면서 사실 파킨슨병도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 예방했더라면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파킨슨병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근육이 강직이 오고 손발 다리 떨고 잘 걸지 못하고 이렇게 돼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파킨슨병이다 하고 말기에 제일 늦은 단계에서 진단받다 보니까 치료가 어렵습니다. 사실 조기 치료하면은 파킨슨병도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는 병인데 너무 진단이 늦고 치료가 늦게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모두 이 발다리를 떨면은 파킨슨병이 오지 않을까 근심하는데 사실 파킨슨병은 우리 뇌조직에 흙질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중뇌 부분에 와서 흙질이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파민 분비가 적어지면서 오는 병이가 파킨슨병입니다. 뇌조직이 위축이 온다는 게 이렇게 무섭단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뇌를 건강하게 하고 전체적인 이런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로네성 치매나 이런 많은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질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건뇌보신환을 써주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또 효과도 좋고 파킨슨병 같은 거는 가만히 있어도 떨립니다. 우리 손이라면 자꾸 이렇게 후들후들 떨거나 잿머리 떠는 사람들 보면은 긴장하면 떨지 않습니까? 뭐 숟가락을 치자거나 국그릇을 들자거나 연필로 글을 쓰자거나 이렇게 긴장할 때면 떨지만 파킨슨병은 그러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서도 팔다리를 부들부들 떨거나 전체 몸을 흔들흔들 떱니다. 그리고 행동이 되게 느리적느리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파민이라는 게 신경세포하고 이 신경세포 어간에 전달하는 물질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움직이겠다 일어나겠다 하면 빨리빨리 일어날 수 있는 동작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 도파민이 분비가 적다 보면은 신경이 그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행동이 느려지게 되어있죠.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좀 심하다 할 때에는 파킨슨병 같은 거는 다리를 쭈쭈쭈쭈쭈 이렇게 끄슴에 걸습니다. 성큼성큼 걸지 못하고 이래서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신을 끊는 것처럼 쭈쭈쭈쭈 폭이 좁아지면서 발뒤쪽에 그렇게 신발을 끊는 것처럼 그렇게 걸른다 할 때 역시 파킨슨병이 아닐까 검사해보는 게 좋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 우선 지금 근데 보셔 안 먹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 그냥 아프지, 어디 냄새 나지,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고, 경력을 얻고 해서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근데 보셔 안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지금 혈압이 온정되었습니다, 지금.
1: 네.
2: 예, 그래 놓을까, 그렇게.
0: 네, 끊겼는데요. 네, 계속 설명 주시죠.
1: 네. 파킨슨병 증상 같은 거는 심하다 할 때는 한쪽 다리만 맸다 흔들며 걸습니다. 걸긴 걸어야 되겠는데 걸음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걸른다는 게 한쪽 팔만 또 이 세게 졌으면서 걸죠. 예.
0: 네. 담번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까.
1: 예.
3: 예. 나도 뭔가 나고서 부서지면서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났대다.
1: 네.
3: 그리고 머리도 자꾸 터지는 것으로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다 또 무슨 수사인가 심장도 안 좋아서 평소에 자꾸 약을 먹기는 먹는 것도 잘 낫지 않고 자꾸 반복이 나타나는데 어지럼증 난 좀 애남 반복이 자꾸 나타나서
1: 네.
3: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건네 보충하는 지금 여러 달째 먹고 있는데 효과 지금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3: 어지럼증이 나서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땐지마다 싶이 평일에 됐어 그냥 병원으로 살았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지럼증이 많이 해결되고 병원 안 다닙니다. 그래 좋습니다 지금.
1: 네, 어지럼증이 잘 치료해야 되는데 이 약 쓰고 어지럼증 나셨던 분들 대부분입니다.
3: 네, 그리고 머리 터질 것을 아프던 건 어지럼증 이 약물은 한 번도 나타나.

0: 예, 사람이 오면 머리 아파도 터지는 듯이 아프다. 예. 그 다음에 가슴에 무식이 꽉 찬 것 같고, 예. 확률이 올라오는 거란 말입니다. 성격이 좀 불안하고, 조급하고, 예. 짜증이 나고,
1: 짜증이 예.
0: 떨림이 심하고, 예. 쉽게 맞습니다. 놀라고, 이게 다, 한율이 센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약은 경각을 소통시키기 때문에, 예. 강경하게 훌 풀려나가면, 감정이 예. 싹 빠집니다.
1: 그래, 너 좀 무슨 말해. 그게 인성의 성격이나 이래도 그지. 그 중에 어제 말, 내들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0: 네. 예.
1: 그리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무슨 증상 있었는가. 방광염 중에 난 자주 자꾸 발작한다, 자꾸 재발한다 말입니다.
0: 네.
1: 예. 예, 그래. 그냥 소변 볼 때도 그냥 저리고 아프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그 증상은 어제 완전 없어졌습니다. 약 먹는 간에는.
0: 예.
1: 그리고 아랫배가 물상에 묵직하고 똥똥하고 이랬댔습니다. 그러면 소변도 그래서 하루에 무슨 몇 번 말지 자수 할 수 없이 그렇게 다녔댔었는데 조금 마트 보자면 조금 보면서 이런 게 지금은 네. 예, 소변 다 시원하게 잘 봅니다. 근데 아래 때 똥똥하고 뭐 어떻게 해서 가벼워졌습니다. 홀수가 네. 좀 시원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어떤 중간에서 난 제조약입니다. 그 콤파치 회에서 그런지 그냥 뭔가 뭔가 허리도 옆구리도 그 경계됐어. 일단 눌러 그냥 경계된 게 거기 지금 아픈 게 나아졌습니다. 안 아픈다 지금.
0: 네.
1: 먹으면 먹을수록 날마다 좋으니까 내가 지금 오늘도 또 배달해서 또 먹자고 된다.
0: 맞는 말입니다. 이게 25가지나 약이 들어가서 이 오장육부의 생기 평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간, 콩팥, 폐, 비위 다 좋아져서
1: 예.
0: 아마 잡술수록 이제 더 좋은 효과 봅니다.
1: 예, 맞습니다. 예.
0: 기운이 있으십시오.
1: 오늘 배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박신병 같은 거는 정말로 심하게 되면은 치료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점점 심해지면서 사람이 사망에 것을 이르죠. 예. 그 전에 기억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이 셉니다. 어떤 때는 용조하다 어떤 때는 또 막 짜증내고 물건지에 뿌리고 예. 행동이 느려지고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나죠. 예.
2: 네.
0: 박신병.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맞습니까?
2: 네.
3: 네, 건여보시아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그냥.
0: 건여보시아, 예.
3: 네, 머리 아프고 어디는지 자꾸 나고,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고, 경력도 없고 해서, 예. 내 말씀은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건여보시아 먹고 있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어디는 생이 많이 없어야 됐습니다, 지금.
0: 네.
3: 네, 그냥.
0: 우리 뇌가 건강하자면, 뇌에 공급되는 피가 맑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 첫째, 피가 맑아지고 피를 보충할 수 있어서 성혈 보혈하는 약입니다.
3: 네,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2: 네.
0: 네.
2: 네. 여보세요.
3: 예, 기억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이디입니까?
0: 네, 두분 아이디입니다.
3: 예, 그냥 소변 자수가 많고 예. 소변이 더 시원히 나아가서 예,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면 잠 못 잤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소변형 시원히 잘 나가니까 예. 자수가 어떤 하룻밤에 한 번씩 밖에 안 가니까 잠을 잘 자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거뿐하고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아닙니다.
0: 맞습니다. 콩팥이 좋아지는 약이 되나서 그건 빨리 알긴다. 소변이 잦다. 소변 보고도 잔여감이 있다, 시원하지 못하나, 소변에 단백이 나간다, 염증이 있다 하는 분들 이 약 쓰면은 바로 효과 봅니다.
3: 예, 이 약도 여름에를 효과 보니까 예, 활동이 좋으니까 지금 약도 얼마 없고 해서 배달받아 계속 못다고 전화했습니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3: 예.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2797, 예.
2: 네.
3: 네, 감사합니다. 예.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박신병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병이라 하지만 약만 잘 선택한다 할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박신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심지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꾸 이 사례가 끼고 끼고 이러는 분들, 박신병으로 진단한 다음에도 어렵다는 분들 꼭 이 건여보신화를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4: 예, 건여보신화 나왔으면 한 달 거의 썼습니다. 그래도 우리 오빠도 쓰고 좋다 해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머리
0: 어쨌든 이 혈압도 원래는 좀 높았던데 정상이 됐다며.

0: 처음엔 자수병 열어보이던게 또 그다음엔 어선어 우리 오빠는 어선이에 두 달반 썼습니다. 그런 게 약이 용 좋더니 맥도 나고 또만 뭐 혈압 조절 잘 되지 기억력이 좋아지 머리 고프나다면서 이렇게 그래 내 숨이 시작해 나도 그런 방면에 좋으면서 나는 얘 마음이 불안하냐고 별로 얘 이 간이 열이 올라와 그런지 계속 가슴이 답답해 나고 그러더니 그게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한 달 쓰니 이게
1: 없어진다. 그거 약만 맞췄으면 얘 뭐 한 달간에 다 없어집니다.
0: 네 가슴 답답하고 얘 그것도 어성했으면 좋을 거 아니 거추는
1: 데릴라 심장약을 다 써서도 아이 되던 분들 예, 이 근육 보시 났으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병 치료해서 아이 되던 분들 효과 잘 본다.
0: 예, 그게 어제 초 한 달 쓰니 이게 났으니까 이 가슴이 거추는 예. 거추는 도로 이렇게 약 따서 이렇게 벨 눌러놓은 것 같고 속은 얘 자꾸 열이 난다만 어디 열이 나 예. 이게 답답해 나신 게 그게 자꾸 문 예. 열어놓지
1: 반이 간열이죠.
0: 아, 간이 열이세 그렇습니까?
1: 예, 예.
0: 예, 그래, 예, 그래, 이제 그게 답답하고, 예, 그게 불안한 게 그게 없어질까? 어, 그 다음에는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머리 피 공급이, 예, 그래, 어렵을까나 올라가고 그런지 머리 뒤에 좀 개운하고, 예, 기운이 좀 깰까? 좀 정신 좀 좋아집니다. 깨서 정말 우리 활동 계속 쌓았습니다. 우리 둘이서, 예. 예. 그래도 앞으로 이 약은 계속 써도 이렇게지. 맥이 납니다. 그래, 이 약 보니까.
1: 맥이 나는 약이지 않습니까?
0: 혈을
1: 예, 보충할 뿐만 아니라
0: 예.
1: 기와 혈이 부족한 우리 오장육부의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보충 치료가 다 돼서
0: 계속 약속에 감사합니다.
1: 혈을 해결이 좋습니다. 꾸준히 예. 쓰십시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네. 우리 이런 뇌조직에서 뇌세포가
2: 네.
1: 형성하는 원인 오장육부에서 원인을 찾자면 주로 우리 곰팥입니다. 곰팥. 곰팥이 허증을 오래 더두게 된다 할 때, 특히 우리 신염이랑 노동증 하는 분들 보십시오. 혈압이 다 올라가고, 뇌조직 위축이 오고.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도 근데 보시면 쓰었음, 이제 한 20일 정도 썼습니다.
1: 네.
3: 이었으니까 섭이 다른 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섭이 이런 시원하지 않은 게 섭이 시원하게 나가고요. 그리고 면역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허리 아파 허리 아픈 게 지금 그것은 많이 좋고요. 무릎 관절이 아파서 또 그래 무릎 관절도 많이 좋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심한 변비 있으니 변비도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이거 써보니 조금 나사지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
1: 네.
3: 그래 이번에 화도 일단 또 나가 배달해 쓰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우리 CT나 MRI를 해본 사람도 좋고 나는 아직 CT나 MRI 해봤지만 기억력이 깜빡깜빡되고 옛날보다 확실히 못해진 게 알긴다. 그 다음에 행동이 느려진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런 심장열이라면 쓰는 게 맨 정신만 먹고는 임시구구입니다. 정신만이라는 거는 치료를 제대로 하자면 심장열이 쓴 걸 간열 치료를 해야 되지 간이 경락을 소통시키지 않고는 심장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심장열이 쓴 원인은 다 간에 독소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동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1: 네.
4: 예, 내 친구가 중숙성 심장병으로 영 고생하고 있습니다. 몸이 영 세기고도 붙었습니다. 그리고 발이랑 똥똥 발목이랑 영 똥똥 붙었습니다. 그래, 네. 영 걷기도 숨이 차고 영 바빠합니다. 거기다 또 관절까지 아프지 무릎이 허리다리 다 아프고 이 머리랑 다 아프답니다. 지네 경추도 아프고 그래서 내 선생님과 이런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내 선생님과 문의합니다.
1: 그런 환자들 쓰는 약입니다. 이 약은 우리 그 붓기는 원인 딱 그 고가병만 아닙니다. 주로 심장이 나쁜 사람들 그다음에 콩팥이 나쁘면 주로 눈두덩이가 붓고 발등이 붓는다. 우리 심장 많은 이런 오장육부하고 연결됐죠. 이야기가 25가지나 들어간 원인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쓴다 할 때 확실하게 효과 보는 이야기입니다.

0: 잘 알았습니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선생님.
2: 네, 건강하십시오.
1: 네, 맞아 설명. 네, 주시죠.
2: 건의보신화는 하면은 약이 좀 종합적인 약이란 거 아셔야 됩니다. 다 우리 치매만 먹거나, 우리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파킨슨병이거나, 이런 뇌과 질병만 먹는 약이 아닙니다. 이 25가지 중약이 들어갈 때에는 그런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매람 오기 전에 벌써 혈관이, 머리에 있는 혈관이 많이 막혀서, 뇌조직이 위축 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약을 쓰다 보면은 곰팡이 좋아지면서 고가병은 낫지 말래도 따라서 나서질 수 있습니다. 예. 또 고가병은 또 이렇게 치료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고가병 치료한다는 약들 보면 다 진통제 격소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건네보신화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고 쓰면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제 아나운서 선생님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498원입니다. 오늘부터의 428원에서 98원 70원 올랐습니다. 예. 한 가게 70원 올랐다. 이거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에는 좀 부담이 셉니다. 이래서 우리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5곽 싸면 6곽을 드리는 우대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대활동을 폭도가 세게 함으로써 부담이 적게끔 회사는 적게 벌고 쓰는 분들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오르니까 부담이 없도록 우대활동이가 좋습니다. 보통 5곽에 4곽입니다. 예. 5곽에 3곽, 5곽에 4곽 하던 걸 5곽에 6곽을 드립니다. 5곽 싸도 6곽 드리면 11통이 간다 이 말입니다. 예. 우대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는 약들이 소개해드릴 게 많습니다. 우리 그 전에 소개해드리던 백소환이라든가 또 연기입간구복액이라든가 그 외에도 앞으로도 많은 약을 소개해드리겠는데 우리 시간이 없어서 올해는 소개 못 드립니다. 그래서 간단간단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어느 약이 수요될 때는 어떤 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자문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딱 한 가지 약만 자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방송을 들으면서 내게 수요되는 의학 지식과 내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겠는가 하는 필요한 약들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선택할 수 있게끔 내 몸에 내 병에 맞게끔 잘 선택할 수 있게끔 의학 상식들을 많이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그 사회에서 많이 보는 담석증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담석증이 있으면서도 내 몸에 담석증이 있다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담석증이 있어도 크게 뚜렷한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이 돌이 움직여서 아플 때면 막 까레까시 뜨는 것처럼 대단히 아프죠. 그 전에는 아무런 조기 증상을 못 느낍니다. 보통 우리 그 B초에서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한다거나 자식들이 효도하면서 무슨 이 아픈 데를 검사해라 하고 해줄 때면 B초에서 발견됩니다.

0: 담석증 같은 거는 현대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의학상에서는 담석증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콜레스테롤성 담석증. 그러니까 우리 그 간에서 분비되는 열물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을 때, 또 특히 간에는 하루에만 해도 750호성, 750mg 하면은 이게 한 한근 반 됩니다. 한근 반을 분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나, 또 그렇더라도 그 분비되는 열물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 이 간이 좋으면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분해하고 합성하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열물이, 그러니까 건개 나온다 할 때,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 할 때는 담석증이 쉽게 생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 나갈래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2: 집에 아저씨도 지금 무슨 증상 있는가 하면 간경화 좀 있습니다.
0: 네.
2: 어선 한 있은 지 한 1년이 넘습니다.
0: 네.
2: 그래, 그러니까 내 맥이 특별히 없고 밥은 잘 못 먹습니다. 마셨다면서리.
0: 네.
2: 예, 그리고 보다 또 콩팥도 영 허하셔, 영 하고 이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냉기 까고 배고 어서는 먹은 지 한 6개월이 된다. 굉장히 효과 영 좋았습니다.
0: 네.
2: 먹던 약 중에는서 그지, 그러니까 뭐, 그거 애기 돼 그런지 효과 빨리 알고 알리더라. 그 효과 영 좋았습니다. 요즘에는 계속.
0: 네.
2: 그래서 뭐니까 뭐 그냥 눈이 건조하고 예, 눈이 뻘겋고 예, 그냥 뭐니까 까까라면서 뻑뻑하다 이랬습니다. 굉장히 신 어제는 눈이 건조하지 않고 예, 뻘겋하게 싹 벗어졌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2: 예, 그리고 얼굴이 특별히 검은 됐습니다. 또 예, 강경화했으니까 나 간 나쁘니까 계속 요즘에 계속 검은 게 많이 벗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색 피색이 조금 돌아옵니다. 그래도
0: 네,
2: 예, 그래서 많이 나아지고 고열이 있으면서 그냥 내 목에도 마르고 예, 입이 자꾸 마른다 미랬대. 근데 그게 지금 좋아졌다 미랬대다. 슬슬 마른다 미랬대다.
0: 예.
2: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해서 예, 요즘에는 밥도 잘 먹으니까 맥이 난다 합대다.
0: 예.
2: 그리고 머리 신나던 게 많이 막아지다 미랬대다.
0: 예.
2: 그리고 그러다가 허리가 그냥 아파서 예, 짠등을 와서 검사해보니까 이게 초수는 어렵답니다. 여차반 탔으면 어렵답니다. 이랬대다. 예. 근데 그게 허리도 아프고 콤바틀에서 허리 아프다 미랬대다. 그래. 원래 앉아있지 못하던 이거 하이래 앉아서 꿈을 들고 앉아있던 게 지금 그게 지금 술 아프다 이랬대다.
0: 네.
2: 그게 마지막에 그냥 시끌고 졸이고 쏘아내놓고 시큰 것도 그게 많이 좋아졌다 이랬대다.
0: 네.
2: 그게 먹던 양쪽 안에서 제일 부작용도 적고 안전한 약이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먹겠다면서 오늘 빨리 배달 받으라면 더 이랬대다.
0: 네.
2: 예. 오늘 배달 받자고 했는데 계속 먹으려고.
0: 네.
1: 네.
0: 우대할 때 있습니다. 예, 배달 받으십시오.
2: 예, 전문서는 있습니까? 그냥 한 가지과 전문서라?
0: 한 가지 아닙니다. 다섯 곽 싸도 여섯 곽 드립니다. 근데 아,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예.
2: 아, 그게 더 좋은가? 괜찮습니다. 예.
0: 예.
2: 그럼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감사합니다. 예.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콜레스테롤 담석증 아주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예. 예, 지금 현대인들이 식단을 봐도 이전과 다릅니다. 옛날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고기나 먹으면 잘 먹은 거죠. 근데 지금은 때때 고기를 먹다 보니까 우리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어찌든 혈중 농도가 높은 것만 사실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그거 전에 입간 구보약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인간에서 담배가 높던 게 지금 전사가 됐고, 예. 건인세피대가에서 속을 다듬어던 게 지금 속을 다듬어지 않고, 속은 역시 워낙에 잘 나갑니다.
0: 예.
3: 그리고 뼈 아픈 것도 많이 나서졌고, 그런 기가 심했는데, 오랜 땜비도 해결됐습니다.
0: 예.
3: 그런데 이렇게 효과도 오니까, 예. 배달받아 또 쓰다 그랬나.
0: 예.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립니다.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3: 2797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 다음 고기 하는데, 고기를 아예 먹어도,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0: 감성이 생기는 원이 딱 고기만 잘 먹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름이 문제입니다. 감성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림상에서 보나 우리 주위에서 보나 이 감성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은데 현대의학에서는 특별한 치료가 없습니다. 다 그저 단항체 주술하는 이런 외과적인 수술요법을 선택하는 게 다죠. 그래서 부모가 나한테 준 장기는 손톱끝 하나 머리카락 하나도 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나는 고기 따위 먹는데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라든가 담석증도 생기고 간도 나쁜가 복부 비만도 있고 그거는 기름 때문에도 많습니다. 기름. 나는 기름을 제일 중시에 먹는다고 옥시순으로 짠 기름이라든가 콩기름이라든가 심지어 올리브유라든가 이렇게 먹는데 나는 기름을 중시에 먹는다 또 이러죠. 예?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따스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민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이기순 작사 최근 작곡이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현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금산과 은산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운 고향. 아무리 화려한 법문도 내 고향이 정견산과 물에 비할 수 없습니다. 대옥작사 박성철 작곡의 내 고향 금산 은산을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날, 함께 가슴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뚫어주는 산으로 떠나볼까요? 박정길 작사, 라성도 작곡의 산으로 가자, 양세가리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름하면 덥고 끈적거리는 불쾌함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그 계절의 한복판에는 어김없이 특유한 낭만도 숨어 있습니다. 박혜만 작사 작곡의 고향의 여름,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요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옥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오메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여행은 일상의 반복된 시간에서 벗어나 마음에 쉼을 주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낯선 길을 걷고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감동과 여유를 얻게 됩니다. 여행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마음을 맑게 하고 현재의 문화와 음식을 체험하며 세상의 넓음을 깨닫습니다. 짧은 여행이라도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기억에 남는 풍경과 따뜻한 사람들, 소중한 추억은 일상의 힘든 순간마다 큰 위로가 됩니다. 언제나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난다면 참으로 좋겠죠?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떠나볼 여행지는 강서성의 남성시입니다. 강서성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인 남성시. 천년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 풍경, 깊은 붉은 혁명 역사, 맛있는 향토 음식까지 모든 매력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먼저 남성의 도시 기본 정보부터 간략히 짚어드리겠는데요. 남성은 아열대 계절풍 기후에 속하는데 습윤하고 온화하며 일조가 충족합니다. 지형은 서북쪽이 높고 동남쪽이 낮고 전체적으로 평원이 위주이고 이동이 수월한 것이 장점입니다. 도시의 역사는 기원전 202년으로

이곳에 성곽을 쌓은 뒤 관영성으로 불렸고 22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예장, 홍조 등 다양한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명대에 이르러 남방의 창성이라는 뜻으로 남창이라는 이름이 정착됐습니다. 옛부터 강요민계의 집거지로서 역대 현, 군, 주, 행정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소개할 필수 관광지는 단연 등원각입니다. 등원각은 강남 3대 명루 중 하나로 강서성 남창시 감강동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남창을 상징하는 대표 건축물입니다. 건축 역사는 당조 영휘 4년으로 시작되는데 당태종 이세민의 동생인 이원영이 직접 지어서 등원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이유는 단연 당조 초기의 시인 왕발의 등원각서 덕분인데요.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글 덕분에 등원각은 고전 문학과 결합한 역사 명소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다채로운 문물과 역사 유적들이 전시되어 있어 남창의 옛 이야기를 깊이 알고 싶다면 꼭 들려야 하는 곳입니다. 1층에는 커다란 한배국 부조 시래 풍송 등원각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왕발이 명저 등원각서를 창작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재현한 작품입니다. 3층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당대 전통 무용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공연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면은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5층 전망대는 등원강 최고의 포토스팟인데요. 여기서 감강과 8일 대교를 한눈에 조망하며 유명한 구절 라카와 고니가 함께 날다의 풍경을 직접 눈에 담고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6층에는 고풍스런 전통 연극 무대가 마련돼서 수시로 전통 공연이 열립니다. 특히 강력 추천하는 야간 프로그램이 바로 꿈을 찾아서 왕각 야간 대형 공연입니다. 화려한 라이트쇼와 실감나는 무대 연출로 왕발 소식 등 여러 역사 인물을 통해 등원각의 천년 역사를 생생하게 재현해 주니 밤에 방문하시면은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타 명소로는 남원이 있는데 전통 중국식 건축군이 아름답게 꾸며져 한족 전통 복장 촬영하기 최적의 장소입니다. 또 감강 유람선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등원각 인근 선착장에서 출발하는 유람선을 타고 강변 야경을 둘러보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등원각 다음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두 곳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남상봉기기념관과 강서성박물관입니다. 먼저 남상봉기기념관인데요. 주 전시관인 제1전시관에는 8일 남상봉기 전 과정을 완벽하게 재현해 놓았습니다. 1927년 8월 1일 벌어진 남상봉기의 전모를 실물자료, 역사사진, 복원모형을 통해 상세히 전시하고 있는데 관람 하이라이트로는 주더 총사령관의 사무실 복원공간, 봉기 당시 실제 사용했던 무기 전시 코너가 있습니다. 고 봉기 지휘부 건물인 제2전시관도 필수 관람 코스입니다. 봉기 당시의 역사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 전시하고 있으며 지도부 회의실, 전신실 등 당시 원형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운례가 사용했던 탁자, 봉기교역 초안 등 희귀 역사 자료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전시장도 있는데요. 현대 중국군 군사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어 군사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기본 관람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고 전시 설명을 꼼꼼히 읽으며 둘러보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기념관 공식 위챗 계정에서 무료 음성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어폰을 끼고 음성 해설을 들으면서 관람하면 역사를 훨씬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명소는 주전시관 정문 군기조형물 야외 전시장 거대 붉은별 조형 앞이니 기념사진 꼭 남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강서성 남창씨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어서 강서성 박물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3000년에 달하는 강서의 찬란한 문명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 공간입니다. 고대 역사문화 전시 구역에는 50만 년 전 강서 땅에서 살았던 고대 인류의 생활 흔적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도자기 굽기, 벼농사, 강가에 정착해 마을을 이루는 선조들의 모습부터 오성 문화를 대표하는 청동기 왕국, 선진 시기까지 강서에서 꽃피웠던 다채로운 고대 문화 유물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뒤 강서는 중원과 령남을 잇는 전략적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이 과정에서 남긴 수많은 역사 유물들이 박물관에 보존 전시되어 있습니다. 명성 시기 강서는 경제가 크게 발달하고 인재와 문화가 꽃을 피운 지역이기도 한데 당시 강서 선비들이 국정에 참여하고 치안을 다스린 이야기, 전국으로 뻗어나간 강서 상인들의 발자취, 과학과 문학 분야의 업적까지 모든 역사 흔적을 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큰 현대까지 강서의 휘황한 역사를 한눈에 정리하고 싶다면 필수로 방문해야 하는 곳입니다. 낮에는 역사 명소를 돌아보았다면 밤에는 남창의 화려한 야경을 만끽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 야경 명소는 추수광장입니다. 남창 추수광장은 초승달 형태의 넓은 광장으로 강변을 따라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강변 총 길이는 1100m, 가장 넓은 구간은 110m에 달합니다. 이곳에는 세계 두 번째 규모, 전국 최대 규모의 음악 분수군이 설치되는데 광장 중심에 메인 분수가 자리 잡고 강변에는 길이 280m, 폭 25m의 넓은 강변 플로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심 분수, 고리형 분수, 원형 흔들림 분수, 디지털 제어러닝 분수 등 총 22개 분수 시설이 구성됐고 중심 분수는 최고 물높이가 128m로 장관을 이룹니다. 추수광장은 아시아 최대 음악 분수 광장으로 불릴 만큼 야경 레이저 관광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추수광장 남쪽 강변으로 조금 이동하면은 높이 160m의 세계 세 번째 큰 관람차가 보입니다. 밤에는 남창은 당신을 환영합니다라는 다채로운 컬러 조명이 빛나며 하늘을 물들입니다. 관람차 아래는 새롭게 개발된 상업거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10년 전만 해도 황무지였던 곳이 지금은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환경이 아름다워서 외부 개방의 관문 도시로 거듭났으며 상인들 사이에서는 4세대 포동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관람차 안에 올라 추수광장 분수와 남창 전체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쇼핑과 길거리 음식을 즐기고 싶다면은 남성 최대 번화가인 승리로 보행길로 가시면 됩니다. 시내 중심에 위치하며 강서성 최대 규모의 상업 보행거리로 현대적인 활기와 옛 정치가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총 길이 약 1.5km로 남쪽 중산로부터 북쪽 민등로까지 쭉 이어져 있으며 쇼핑, 미식체험, 문화활동을 즐기는 현지인과 관광객으로 언제나 활기가 넘칩니다. 패션, 전자제품, 화장품, 백화점이 밀집한 쇼핑 천국으로 국내외 유명 브랜드 매장부터 가성비 좋은 로드샵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예산에 맞춰 쇼핑하기 좋고 거리 양옆으로는 남성 대표 길거리 음식점과 디저트 가게가 줄지어서 향토 음식 탐방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면은 승리로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거리 조명으로 물들어 로맨틱한 야경을 선사합니다. 밤에는 거리 공연도 열리고 젊은이들이 모여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하는데 주말과 공휴일은 인파가 매우 붐비니 한적하게 둘러보고 싶으시면은 평일 낮 시간대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관광지 구경만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현지 음식인데요. 이제 남성에서 꼭 맛봐야 할 대표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인들의 아침 식사 대표 메뉴 남창 비빔면입니다. 쫄깃한 쌀국수에 참기름, 무말랭이, 땅콩가루, 다진파와 좁쌀 양념장을 골고루 버무려 먹는데 짭짤하고 매콤한 맛이 일품으로 아침에 먹기 딱 좋습니다. 육타탕도 남청 명물탕 요리인데 육타는 돼지고기를 잘게 다져 완자 모양으로 빚어 찐 음식을 말합니다. 손으로 탱글탱글하게 지댄 고기를 도자기 찜 솥에 몇 시간 푹 고아 표고버섯, 대추와 함께 끓이면 재료의 향이 고기에 깊게 배어 감칠맛이 최고입니다. 따뜻하게 속을 달래주는 효능도 있고 고기 완자에 국물이 가득 스며들어 깨무는 순간 고소한 육즙이 터져나오는 매력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현지인이 찾는 육타탕 전문점들은 화려한 인테리어는 없어도 량이 푸짐하고 가격이 서민적이라 수년째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소 닭발과 기다리 국수입니다. 홍소 닭발은 닭발을 오래 푹 삶아 뼈와 살이 쉽게 분리될 정도로 부드럽고 달콤매콤한 양념에 마늘향이 은은하게 어우러져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쫄깃한 식감이 매력이라 뼈까지 씹어 먹고 싶을 정도입니다. 게다리 국수는 남창 대표 메인 요리로 살이 통통한 게다리를 고추, 산초, 각종 향신료로 찌고 뜸들여 만들어 맵고 식욕을 돋우며 면에 국물이 잘 배어 한입 먹을 때마다 고소한 맛이 느껴집니다. 전통 디저트로는 설탕떡을 추천드립니다. 명성 시기부터 전해 내려온 오랜 역사의 떡으로 찹쌀가루, 설탕, 효모를 주재료로 만듭니다. 따뜻한 물과 설탕, 효모를 섞은 찹쌀 반죽을 따뜻한 곳에서 벌집 모양으로 발효시킨 뒤 동그랗게 빚어 기름에 튀깁니다. 표면이 노릇하게 익으면 꺼내서 설탕에 굴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며 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강서 특색 요리로 빼놓을 수 없는 나물볶음 훈제고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양호 주변에서 자라는 자생나물을 사용하는데 호수의 영양을 머금고 있어서 자연스러운 청초향이 매력적이고 오랜 기간 숙성한 훈제고기는 깊은 짠맛과
감칠맛이 조화를 이룹니다. 뜨거운 솥에서 두 재료를 함께 볶으면은 청초한 나물향과 짭조름한 훈제고기 맛이 어우러져서 표현하기 힘든 환상적인 맛을 선사합니다. 독특한 조리법으로 유명한 남창 삼백회도 필수 메뉴입니다. 이름의 유래가 특별한데요. 조리할 때 물을 전혀 쓰지 않고 찹쌀술 한 컵, 돼지기름 한 컵, 간장 한 컵, 단 세 가지만 사용하기 때문에 삼백회라고 부릅니다. 이 독특한 방식 덕분에 닭고기에 술의 은은한 단맛, 기름의 진한 감칠맛, 간장의 짭조름한 풍미가 완전히 스며들어서 고기는 쫄깃하고 육즙이 풍부하며 달고 짠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다층적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와관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흙도자기 냄비인 와관에 각종 식재료를 담고 약한 불로 오래 끓이는 전통 보양탕으로 재료 본연의 맛과 영양이

국물을 모두 녹아듭니다. 대표 메뉴로는 닭고기 와관탕, 오리탕, 돼지 갈비탕 등이 있고 국물이 진하고 영양이 풍부해서 여행 중 몸을 보충하기 최적입니다.

천년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 진한 미식 문화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 남창.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매력적인 여행지를 찾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입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류천 작사 작곡의 여성 2인창 즐겁게 삽시다를 전해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고 즐겁게 살아가자는 밝고 경쾌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 노래가 여러분의 하루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우리 고향 연변은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어디를 가도 이곳만큼 정겨운 곳은 없고 누구를 만나도 이곳 사람들만큼 따뜻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김동진 작사, 김덕윤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사랑스런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덜 부딪히며 절절 흐르던 그 맑은 물소리는 지금도 우리 가슴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문춘산 작사, 성기화 작곡의 김상훈 가수가 부른 고향의 시냇물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노래,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리광일 가수가 부른 소중한 당신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7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에 들어섰네요. 벌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모두들 뭐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시겠죠.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문입니다. 오늘은 또 잔잔한 비가 지금 뭐 여러 지역에서 뭐 내리고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은 큰 비도 내리고 있고 비가 많이 오기도 합니다만, 안전운에 모두 무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큰 비에. 네, 오늘 주부클럽 생활이 밝힌 코너에서는요, 무더운 여름 우리 가족의 식탁을 지켜줄 수 있는 식품 보관 상식부터 모기 퇴치법,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역사 인물 이야기까지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출발해 볼까요?

여름이 되어 기온이 점점 높아지다 보게 되면요, 시원하고 입맛을 돋구는 냉채가 가장 식탁의 단골 메뉴로 자리를 잡았고요. 슈퍼마켓이나 또 음식점의 냉채 코너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네, 동시에 급성 위장염, 세균성 식중독도 연중 최고 발생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냉채는요, 2시간 내지 4시간이 지나면 조심해야 한다는 주제가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 검색을 올랐고요. 많은 네티즌들이 오래된 냉채를 먹은 후에 복통, 설사 등 불편한 증상을 겪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냉채 식용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를 돌려야 할 텐데요. 냉채는 대부분 고온 살균 과정에 생략돼 있어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병원군이 매우 쉽게 번식을 합니다. 보관 시간, 식재료 선택, 조리 과정에서 조금만 또 소홀해도 건강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전국질병예방통제센터의 즉석 냉채 미생물 위험 모니터 모니터링 보호에 따르면은요, 냉채를 상온에 2시간 두게 되면은요, 세균수가 이미 질병 유발 기준에 도달을 한다고 합니다. 4시간이 지나면은요, 미생물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육안으로 신맛이나 끈적임이 보이지 않더라도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폐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철 실내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며 살모넬라나 또 대장균 같은 병원균이 겨울보다 3배 내지 5배 빠르게 번식을 한다고 하니까 냉채는 만들자마자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겠습니다.

3분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식용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용유의 유통기한은 보통 18개월 내지 24개월이지만은요, 이는 미개봉 상태일 때 얘기입니다. 개봉하면은 상황이 달라지죠. 개봉하면은요, 식용유 속의 지방산이 산소와 화학적으로 반응을 해서 기름이 변질이 되고 과산화물, 알데히드, 케톤 및 기타 부산물이 생성이 됩니다. 2025년 중국 유진은요, 일반 가정의 일상 식용유 사용 습관에 관련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항산화제가 첨가되지 않은 네 가지 일반적인 식용유, 즉 아마씨유, 해바라기씨유, 군기름, 낙화생유의 사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리터당 포장 식용유는요, 42일에서 63일 사용 후 과산화 수치가 기존치를 초과했습니다. 1리터 포장 식용유는요, 28일에서 56일 사용했을 때 과산화 수치가 기존을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요, 5리터 포장 식용유는 42일 이내에, 1리터 포장 식용유는 28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국가식량물자비축국에서도 여름철 개봉한 식용유는요, 1, 2개월 내에 반드시 섭취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특히 들기름이나 또 해바라기 씨유처럼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은요, 더 빨리 신폐될 수가 있어서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꿀팁, 식용유를 개봉을 했다면은요, 병에 라벨을 붙여 개봉 날짜를 꼭 표시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덜어낸 기름은요, 일주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 모기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우리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존재 바로 모기죠. 모기는 가려움증뿐만 아니라 댕기열, 일본뇌염 같은 전염병을 옮기기도 하죠. 그러므로 가정에서 모기를 예방하고 또 퇴치하는 작업을 잘 수행을 해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모기를 피해하는 첫 번째

번째 방법은 옷차림에 있습니다. 무기의 시각 시스템요. 어두운 색을 좋아하거든요. 검은색이나 짙은 남색, 짙은 회색 등 옷은 환경 속에서 강한 시각적 대조를 형성해서 무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네, 반대로 옅은 색상의 옷은 무기를 쉽게 유인하지 못하고 긴 팔 상의와 긴 바지는 피부 노출을 줄여주고요. 헐렁한 옷은 무기가 옷을 사이에 두고 살에 닿기 어렵게 만들죠. 때문에 여름철에는 밝은 색상의 헐렁한 긴 팔과 긴 바지를 추천합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무기 기피제를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디메트린이나 페크리틴 이 성분의 무기 퇴치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또한 이런 제품을 사용할 때는요. 눈가나 입가, 상처 부위를 피해 옷과 노출된 피부에만 발라주십시오. 제품 설명서에 따라서 즉시 덧발라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자가 방호를 잘하고 주변 환경을 잘 관리를 하며 근본적으로 무기의 수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번식원을 깨끗이 청결해야 합니다. 무기는 고인물에서 산란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므로 매주 실내에 물이 고일 수 있는 모든 용기를 주의 깊게 점검을 하고 무기가 물에서 산란하지 않도록 용기를 비우거나 또 세척을 하고 뒤집어 놓거나 덮개를 덮는다거나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네. 스크린도 사좌에 설치를 해주고 또 유지 관리를 해야 하죠. 문과 창문에 스크린도를 설치를 하고 스크린도에 찢어진 구멍을 제때 수리를 해서 무기 실내 위협을 차단해야 합니다. 환경위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 앞뒤에 숲 그렇죠. 풀숲이 너무 우수하게 되면 모기가 찾아들죠. 그리고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는가. 뭐 쓰레기, 도랑 및 베란다나 정원 등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어둡고 습한 곳을 잘 청소해주고요. 음식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쓰레기를 제때 버려줘야 합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음식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특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는요.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네, 여름철 주의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조리거나 무친 음식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음식들은요. 대부분 직접 섭취하며 일반적으로 먹기 전에 구운해서 가열하지 않습니다. 만약 생산 또는 판매 과정에서 오염이 되면은요. 병원성 미생물이 그대로 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해산물 생식입니다. 네, 해산물에는요 장염 비브리오균과 같은 병원성 세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으로 먹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술에 담그는 방식으로는 병원체를 완전히 없애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 제대로 익히지 않게 되면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시장에서 과일을 이쁘게 잘라 포장을 해서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먹을 수가 있어서 편하기는 합니다만 과일은요 사람에는 천연 보호막을 잃게 되지요. 당도가 높고 수분이 많은 과일은요 고온 환경에서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른 과일은 가급적 바로 먹고 또 남과서 남용 보관한다 보게 되면요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 보관을 해야 하거든요. 과일은 다 한꺼번에 먹을 수는 없잖아요. 남는다면은 이렇게 잘 보관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대로 또 마지막으로 크림 케이크와 신선한 우유를 소개를 합니다. 신선한 우유 뭐 사서 잘 드시곤 합니다만 이 제품도 어떻게 잘 먹고 또 잘 조심하게 또 보관을 해야 되죠. 먹다 남은 것이 있다면은요. 수도 의과대학 부속병 북경우이병원 소아센터 부주미사 라효화 선생에 따르면요. 크림케이크의 주성분은 계란, 우유, 물, 설탕이기 때문에 이 몇 가지 성분은 세균의 완벽한 배양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름철 크림케이크는 구입 후에 바로 먹는 게 가장 좋고 오래 보관하는 것은 피해야 한답니다.

삶의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치는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있습니다. 올해는 당 창건 10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아름다운 명성을 가진 우리 연변당. 이곳에는 홍색 유전자를 전파해온 수많은 영웅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부클럽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 코너에서는요, 연변의 영웅 인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길전쟁 시기 동국한길연군의 걸출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위증민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위증민, 원명은 관유유이며 1909년 산서 톤류에서 태어났습니다. 1925년 9월 위정민 동지는 산서성 성립태원 제1중학교에 다니면서 진보적 서적들을 애써 탐독을 하고 혁명리론을 진지하게 배웠으며 당 조직에 적극 접근을 함으로써 사상 발전에 매우 빨랐습니다. 1926년에 그는 중국공산당 청년단에 가입을 했고 1927년 1월에 영광스럽게 중국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9.18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중공 할빈시 외도구 구의서기 등 직무을 맡았습니다. 그 후 중공 완주성에서는 동만지구 항일투쟁의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1534년 겨울에 위증민 동지를 동만지구 사업을 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그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정치위원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 후 위증민 동지는 당의 파견을 받고 모스크바 공산국제 7차 대회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 기간에 그는 중공중앙대표단의 동만의 당과 항일투쟁의 정향을 회보했습니다. 귀국 후에 위증민 동지는 부대 재편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동북항일연군 제2군 정치위원 등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후 그는 또 전화하여 남만성의 서기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총정치부 주임을 겸임했습니다. 77 사변 후에 위증민 동지는 부대를 거느리고 적극적으로 진격을 하여 선호하여 휘남현을 공격하는 등 전역에서 승리를 거두어 일본군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항일연군의 성세와 위망을 높였습니다. 1938년 그는 양정호 동지와 함께 노령회를 소집을 하고 제1로군 부총사령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양정은 동지가 희생된 후 그는 홀로 남만 한길의 무거운 책임을 맡고 극히 간구한 조건에서 유격전을 견제해 나갔습니다.

장기간의 지랄한 전투와 고된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그는 1941년 우화전 밀행에서 32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백밀림의 혹한과 일본군의 총탄 속에서도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희망의 불씨를 지켰던 위정민 동지, 그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안녕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조부클럽 생활 코너에서는요, 여름철 냉채 보관법과 식용유 사용기한, 모기 퇴치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여름 음식, 마지막으로 항일 영웅 위정민 동지 이야기와 함께 했습니다. 네,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가족 건강과 또 안전을 가장 소중한 것이죠. 안전이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과 여름나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2: 라디오 문화산책.

돈을 잃는 것은 적은 부분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은 부분을 잃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야 잃으면 또 벌면 되지만 건강은 한번 해치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먼저 류서연의 글 한 편을 들어보겠습니다. 바닥의 시간입니다. 몇 해 전 장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왜 그렇게 길어 보이고 기차로 2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시간이 왜 그렇게 지루하기만 하던지 고통의 순간에는 시간도 더디 흐르는 걸까 마음이 괴로우니 시간도 마냥 거북이 걸음을 하는가 보고 생각이 들었다. 차에 앉았는데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려 참느라 무진했으며 스스로를 달래야 했다. 유서남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내 귓속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쓱쓱 닦으며 너무 민망해 주위를 둘러보니 나에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행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 늘 씩씩하고 활기 넘치고 모든 일이 해피엔딩이었다. 직장에서도 나이에 맞지 않게 후배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열정적이었고 패기가 넘쳤으며 활기차였었다. 그래서 아마도 50이 넘도록 제일 간관 교육의 제일선에서 담임 사업을 하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있는 건강한 내가 시샘이나 이젠 그만 쉬라고 암이 나를 찾아온 모양이었다. 아니 어쩌면 모든 걸 내려놓고 편히 쉬라고 내 생명의 연장선의 신호를 보내온 것이리다. 하지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을 마주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 대책이 서지 않았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 겁이 덜컥 났다.

내 생이 갑자기 고무줄처럼 쫙 줄어든 것 같은 생각에 하늘이 노래진 것 같았고 한순간에 내 인생이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았다. 햇빛 찬란한 지대에서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터널 속에 갇힌 참담한 기분이 들어 억장이 무너졌다. 여태껏 살면서 한 번도 생명에 대해 그 어떤 위협을 느껴보지 않았는데 말이다. 동료들의 진심 어린 따뜻한 문 안에 위로됐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나는 또다시 무인 고도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끝없는 고독과 슬픔의 나락에 빠져들었다. 사람이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가장 취약해짐을 온몸으로 절감하는 시간이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나는 절반 넋이 나간 채 멍하니 앉아있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스스로도 슬픈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암이라니 말도 안 돼. 밥도 하루 세 끼 꼭꼭 잘 먹고 잠도 잘 자는데 왜 암이지? 남편과 아들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그리고 학생들이 당장 고중 입학 시험을 치겠는데 어떡하지? 마음 여린 아이들 정서 파동 생기겠는데. 하지만 학생들보다 가족들이 받을 타격이 더 걱정되었다. 그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퀭한 눈으로 어둠의 장막이 슬금슬금 창문으로 기어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또다시 눈물이 두 벌을 타고 줄 끊어진 구슬 마냥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도 이렇게 많이 운 것 같지 않았다. 덩그런 집안의 고독과 슬픔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하필이면 왜 나지?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한 일이라도 있을까?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수없이 되풀이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람. 이미 비켜갈 수 없는 암이라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그저 나라는 존재가 한없이 작아지기만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집안은 조용하도 못해 괴괴했다. 유일한 친구인 컴퓨터도 작동을 멈췄고 즐겨보던 텔레비전도 꺼진 상태였다. 달림도 창문 너머로 힐끗 들여다보고는 총망이 자리를 떴다. 아마 망연자실에서 넉넉히 앉아있는 여주인의 모습이 청승맞아 보인 모양이었다. 고즈넉한 이 밤 쏘아하고 웃집 변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한밤의 고요를 깨뜨렸다. 내가 살아있는 생물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는 순간 처음으로 생명의 소중함이 눈물겹게 느껴지면서 살아있다는 자체의 경이로운 생각마저 갈마들었다. 생존을 위해 지련한 삶의 현장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팽이처럼 바삐 돌아치면서 살다 보니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지도 의식하지도 못하고 살아온 나였다. 곰곰이 지난 인생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살지만 삶의 정답을 찾아본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생각해보니 30여 년을 집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집으로 똑같은 하나의 일직선을 되풀이하면서 살았던 기억밖에 없었다. 느긋하게 가끔은 이름난 관광지를 찾아 여행도 다니고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산을 찾아 등산도 하고 다채로운 취미 생활도 하면서 여유작작하게 살아야 했었는데 나는 오로지 앞만 보고 허위허위 숨 가쁘게 달려왔다. 30년 교육 현장에서 27년을 줄기차게 담임 사업을 하다 보니 나중에 언젠가는 나에게도 여유 시간이 있겠지. 그때 가서 실컷 즐겨도 늦지 않을 거야라고 수없이 자아위로하면서 살다 보니 내 삶은 똑같은 삶의 연속이 되었고 삶의 여백이 조금도 없었다. 게다가 오랫동안의 담임 사업에서 저마다 개성이 강한 학생을 교육할라니, 학부모와 소통할라니, 과임과 교류할라니, 담임 사업을 그야말로 그 끝이 어디고 그 깊이가 어딘지 알 수 없는 하나의 학문이었고 번잡한 사업이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크고 어려운 인간 공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오로지 담임 사업을 내 삶의 전부로 간직하고 미래를 위한 초소에서 오직 아이들의 성공만 바라보면서 살아왔었다. 인생의 황금 시계를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저당 잡혔다. 27년 동안 담임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과 울고 웃으면서 남들이 감수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고 아이들과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같은 소중한 추억들을 새록새록 만들어가면서 내가 감수한

인상의 희로애락을 어찌 이 지면에 다 담을 수 있을까? 드라마 10편을 만들어도 다 만들지 못할 만큼 내 인생은 너무 알차고 충실했으며 풍요로웠고 매일매일 사는 보람이 있었다. 그러니 내 인생도 어찌 보면 미치는 인생은 아니었다. 연 며칠 슬픔과 고통에 못 애기면서 그래도 나는 이 세상에 왔다 간 자그마한 흔적이라도 남겼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만하면 꽤 괜찮은 인생이라는 답안을 찾아냈다. 전국 각지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고 명절이나 스승의 날이면 문안 편지가 눈꽃처럼 날아왔으며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사람이 됐어요라고 말하는 학부모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좋아 찾아온 불청객을 두 손 들고 기꺼이 환영하고 영접하기로 했다. 반갑지는 않지만 내키지는 않지만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흔쾌히 받아들이고 내 몸의 일부분으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로 했다. 며칠 동안 원망도 많이 하고 내 인생이 불공평한 것 같아 울어도 보았지만 사람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오히려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굳게 먹으니 그동안 바위상처럼 내 마음을 지지리도 억누르던 천근짐이 부려진 듯 온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요즘 나는 바닥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그 절망의 시간들이 생명의 새로운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찾아왔음을 알게 되었다. 몸도 낮추고 마음도 낮추고 나의 전부를 한없이 낮춘 상태에서 침잠하듯 깊은 어둠 속에 침묵하고 있어 보니 바닥에 누워있던 생각도 일어나고 마음도 일어나고 몸도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의 신호는 높이 솟았을 때보다 오히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바닥에서 더 잘 들린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한없이 고마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내일의 태양은 더 찬란할 것이고 내일의 시간은 더 아름다울 것이리라.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신들매를 조이고 암과의 투병 생활을 시작해야겠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선물로 다가오겠지. 다음 수필입니다. 최화숙의 수필, 나의 귀여운 웅석바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이른 봄부터 목줄기가 뻐근내 나고 오른쪽 팔뚝이 아프기 시작했다. 미장원 일을 하는 나에게 있어서 오른팔은 빗과 가위는 물론 무거운 드라이기를 늘 사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며칠 지나면 낫겠지 하며 미루어 보았지만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며 옷을 벗고 입기조차 상당히 불편했다. 하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가 엑스레이를 찍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니 평소에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나이보다 훨씬 일찍 노화가 왔느냐며 혀를 쯧쯧 차는 것이었다. 남의 말로만 듣던 갱년기에 50견이 찾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발목이 시큰거리는 것도 예전에 다친 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아주 까마득히 먼 기억 속에 추운 겨울날 친구들이랑 얼음판에서 썰매를 타는데 담임 선생님이 나를 깜짝 놀래워 그만 뒤로 벌렁 자빠지면서 엉덩 반나를 찍고 발목이 삐걱했던 기억이 난다. 참 신기하기도 하다. 그때 엄마가 뜨거운 수건으로 찜질을 해주고 술을 발라줘 이튿날 아침에 감쪽같이 붓기가 빠지고 멀쩡했는데 이제 와서 그 발목이 아프다니. 기계도 오래 써먹으면 보수를 해야 하는데 하물며 삶의 보침들을 올망졸망 내고 다니며 한 번도 내려놓는 법을 모르고 모으기만 했으니 그 무게를 감당해야 했던 내 몸이 지칠 법도 하다. 그동안 미장원에 오는 어머님들이 아이고 다리야 허리야 하던 모습을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언제나 괜찮다고만 믿어왔던 내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이야. 게다가 이젠 머리마저 더 이상 부지런히 작동을 하지 않으려 든다. 하는 수 없이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하고 안마도 받기 시작했다. 뼈를 깎는 아픔이었다. 주먹을 꽉 움켜쥐고 입술을 앙다물어 보았지만 연신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오시평생 나를 위해 혼신을 다해왔던 몸이 그동안 참았던 불편들을

하고 싶었다. 이제야 어머님들이 통이며 무릎에 보항을 붙이고 뜸을 떠서 깎지가 않고 피고름이 새어나오는 고통을 알 것 같았다.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란 책 속에서 잠깐 멈추면서 힘든 자신을 사랑하라던 글귀가 생각난다. 옛말에 재물을 잃으면 일부를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틀린 데 하나 없었다. 이런 신체적 변화는 나로 하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함정의 나락으로 한없이 끌고 간다. 내가 학교에 가고 나면 어지러워진 집안 청소며 설거지들까지 미루어 놓은 채 죄 없는 침대만 괴롭히기가 일쑤다. 창밖에서 7월의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지 나는 더욱더 무기력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듯하다. 지난 50년 세월을 돌이켜보니 회한도 참 많았다. 그동안 지속되는 지루한 일상 속에서 겪었던 아픔도 슬픔도 다른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고 원망했던 모든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모자라 나 자신을 다스리는 인내가 부족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러고 보니 내게 다가왔던 모든 아픔과 슬픔은 공부 아닌 것이 없었던 것 같다. 조물주가 우리에게 신체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을 비우고 지혜를 숙성시키라는 커다란 은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밤이면 어둠 속에 은신했던 모든 사물이 고개를 들고 아침 태양을 바라보듯 주위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헛된 생각보다 나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요즘 나는 저녁 6시만 되면 어김없이 우리 집과 멀지 않은 광장으로 간다. 거기에서 한족 사람들과 함께 건강물을 춘다. 워낙 노래와 춤에 소질이 없는 나이지만 소일고 외양간 짚기보다 내 건강을 위해 열심히 춤을 춘다. 춤을 추다 보면 팔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힘겹게 발자국을 내디디는 모습을 심심찮게 본다. 그 중에서도 참 다정해 보이는 부부를 보게 된다. 40대 초반의 부부인데 인물도 달덩이처럼 환한 여인이 글쎄 휠체어에 앉은 채 남편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을 보면서 나는 저 여인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녀는 아마도 명품 차보다 궁궐 같은 아파트보다 식구들을 위해 평범한 아침상을 차려주고 출근하는 남편의 와이셔츠를 염려주며 학교 가는 아이를 배웅하고 친구들과 함께 등산도 하고 수다 떠는 그런 사소한 일들을 갈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면 내 몸 여기저기에서 나타나 불평을 호소하는 아픔들이 귀엽기만 하다. 그러니 이만큼이라도 내 몸과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나이 50에 찾아온 나의 이 귀여운 응석바지들이 고맙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누구의 편견이나 관습에도 얽매이지 않고 몸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새로운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못다한 수많은 여한들을 이뤄나가기 위해 무더운 여름 폭염을 견디고 곧 다가올 황금 물결이 일렁이는 찬란한 가을을 마중하려고 이 순간에도 나는 음정박자 맞지 않지만 씩씩하게 건강물을 주고 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6월 20 날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산책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 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 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블랙커피 한 잔이 휴식이 되어주고 우연히 읽게 된 책 한 권이 힘든 일상 다독여줍니다. 오늘 시간에는 삶의 풍경과 내면의 울림을 전해주는 책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작가 존 벤빌의 과학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인 뉴턴 편지는 앞선 두 작품과 20여 년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하여 비록 같은 대과학자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작품은 전작과는 달리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레르의 인생 이야기를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 역사학자가 뉴턴의 전기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뉴턴의 신비로운 편지 한 통을 해독하려고 시도할 때 과학자 개인적인 철학적 고민과 정신적 위기가 그 자신에게도 동시에 일어나며 삶의 혼란과 정신적 붕괴가 뒤따릅니다. 벤빌의 언어 구사력은 뛰어납니다. 저자는 늘 그 비유와 묘사를 정확하게 던져 독자들이 인간의 감각과 환상에 관한 파편을 주울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파편들이 합쳐질 때 비로소 흐릿한 삶과 인간성의 선명한 그림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작품입니다. 영국의 작가 제디 스미스가 쓴 진실한 역사적인 작통의 서사 배경을 말하자면 족쇄를 차고 춤을 추는 격입니다. 그래서인지 저자는 초기 작품 하얀 이에서 보여준 극도로 복잡한 소설 방식을 따르지 않고 더 정교하고 파편화됐지만 세밀한 서사적 구조를 채용합니다. 소설은 수십 년에 걸쳐 런던 문학살롱, 법정과 저 메이커 농장 사이를 오가며 시대적 디테일, 문학적 가십과 깊고 예리한 사회적 평론을 교묘하게 엮어냄으로써 역사극의 진반 분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과거를 빌어 현재에 비유한 작품으로서 이 소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첨예한 영국의 식민 역사, 노예 재유산, 인종 문제를 조명합니다. 일부 평론가들이 말한 것처럼 스미스는 그의 상징적인 재치와 풍자적인 필치로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을 부활시켰고 계급, 인종과 성별, 권력에 대한 현대의 대화와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프랑스 작가 조지 페레크가 쓴 장편 소설 잠자는 사람은 학업을 포기한 후 자기 폐쇄, 정신적 무감각과 방황 상태에 빠진 주인공의 정신적 운동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산문시와 같은 언어로 젊은이들의 고독과 막막한 정신적 풍경을 보여줍니다. 소설 소도에서 주인공인 25세의 무명 대

대학생은 자신의 삶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합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친구를 만나지 않으며 편제도 답장하지 않습니다. 매일 5평방미터의 초라한 방에서 잠자고 멍하니 보내거나 파리 거리를 배회하며 삶이라는 정밀하게 돌아가는 기계에 저항하려고 합니다. 저자는 2인칭 서술로 한 방관자의 시각을 분열시켜 허무에 잠긴 자신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의 가장 감동적인 점은 저자가 이야기를 그냥 잠에 머물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값싼 위로도 문제 해결 방안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 책은 해질 무렵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노령화라는 말로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변화를 개괄할 때 큰 그림에서 미세하고 구체적인 생명의 처지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시야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 책 저자인 사회학 박사 오신몰은 몰입형 현장 조사를 통해 고공에 매달린 시각을 지면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는 작은 나주몬이라는 신문으로 강소성의 두 양로원에 들어가 관찰자인 동시에 참여자가 되어 날마다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 노인, 간병인과 가족 3자 간의 감정적 갈등을 지켜보며 기록합니다. 그의 서술 속에서 양로원은 로화를 안치하는 용기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존엄, 노동의 가치, 세대 간의 윤리가 재구성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현실 곤경의 정면으로 맞서는 동시에 돌봄이 사적인 영역에서 사회화로 나아갈 때 어떻게 능률과 존엄, 안전과 자유, 원가와 입문 등 문제를 균형 있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사색하고 탐구하는 결국 늙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사회적 우화입니다. 다음으로 작가 동래가 쓴 소설집 그와 그의 결심입니다. 이 책에는 천류, 명조, 백양, 결심 등 6편의 단편과 후기 두려움이 수록됐습니다. 여성의 시각으로 삶에 접근하며 성, 혼인, 출산, 직업이 가져다주는 곤경이나 위험을 직시합니다. 동래의 후기는 이 책을 읽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얻어야만 이 소설집이 보여주는 어떤 결심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30살 전에 그는 자신의 소설이 주로 남성 시각으로 쓰였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니 이러한 소설 시점의 성별 바뀜이 매우 은밀하고 그녀의 성장과 긴밀하게 관련됐음을 발견합니다. 그 후 자기 성찰과 고백의 방식으로 변하며 여성 생명의 작은 세부에 주목합니다. 작가는 책 속의 인물처럼 함께 성장합니다. 이는 충분히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계속하여 오스트리아의 작가 로베르트 제탈러가 쓴 한평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오스트리아 서부 티롤 산악지역의 휴양지 개발을 주요 배경으로 허구의 인물인 안드레아스 에거의 한평생을 덤덤하지만 세밀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평생은 티롤 지방의 풍경 묘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정취를 간직했던 이 지역은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스키 휴양지로 개발되는 과정을 통해 중대한 변화를 겪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과정은 에거의 시점에서 정교하게 묘사되며 이 작품의 핵심을 이룹니다. 어찌 보면 자연인에서 가까운 존재인 에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문명화 과정에 연루되면서 자신의 노동가치와 인생의 의의를 제대로 부여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평생의 핵심을 이루는 주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에거의 곁에는 항상 죽음이 따라다닙니다. 그렇다고 죽음은 불행하거나 느닷없는 형태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의 례외가 있으니 바로 아내 마리의 죽음입니다. 에거의 주변 사람들은 죽음을 근본적으로 두려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하지는 않은 채 담담하게 맞이합니다. 결국 에거 자신도 그러한 태도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산악지역이라는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고독으로 점철된 남자 에거의 삶에 오묘한 색채를 드리웁니다. 에거의 일생을 살펴보면 우리는 죽음이 산악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설처럼 그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마음을 졸이며 하는 고공작업, 샤워만 해도 독감에 걸려 목숨을 잃은 동료, 에거가 독일 국방군으로 2차 대전에 참전했을 때 러시아 눈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병사들의 시신 등 죽음은 마치 냉정한 여인처럼

호시탐탐 그에 대해 웅크리고 있습니다. 책 속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 등에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에건은 이렇게 말하고 어깨에 맨 가죽끈을 고쳐매기 위해 걸음을 멈췄다. 그는 잠시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의 소리를 들으며 귀를 기울였다. 고요함은 완벽했다.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심장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산의 침묵이었다. 제 등에서는 안 된다고요. 에건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발걸음을 다시 옮겼다. 사실 이 책에서 작가는 여러 차례 죽음의 이미지를 대설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에건은 35살 되던 해 대설 속에서 친구가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다짜고짜 친구를 업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구조를 요청하기로 합니다. 두턴 눈으로 덮인 3km가 되는 산길을 힘들게 걷고 있습니다. 이때 친구가 갑자기 맑아진 정신 상태를 보여줍니다. 친구는 에거의 등에서 내려 어느새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눈보라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후 친구의 얼어붙은 시신이 발견됐을 때 에거는 이미 70세가 넘었습니다. 삶과 죽음, 느림과 빠름의 상징과 비유는 이 장면에서 무한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친구의 짧고 갑작스런 죽음 뒤에는 에거의 길고도 여유로운 일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주인공 에거는 참으로 딱한 인물입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받고 오른쪽 다리를 저는 장애를 안고 살지만 그래도 그는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에거가 사는 삶을 따라가보면 인간의 존엄에 대한 사색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행한 에거에게도 사랑은 찾아오고 그는 아내가 죽은 뒤에도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나갑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그런 사랑을 믿고 있을까요? 한 남자, 산, 고독, 죽음의 사중주로 이 작품에서는 고독 속에서 존엄과 아름다움을 찾는 내용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이루는 크고 작은 순간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제탈러의 절제된 산문 속에서 예리한 관찰과 통찰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을 지닌 남성의 이야기를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탄력 있으며 우아함이 깃든 언어로 풀어내고 있다. 극도로 시적인 작품이다. 무뚝뚝하면서도 예민하다. 사소하고 주변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책이기도 하다. 일단 이 책의 첫 장을 읽게 되면 절대 손에서 놓지 못할 것이다. 이 책은 독일에서 출간되자마자 많은 언론과 문학계 인사들의 주목을 받으며 세계 독자들에게 소개됐습니다. 출간 후 독일에서만 55만 부가 판매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세계 25개국의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 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최현 작사 성홍매 작곡의 나는요 행복세 보내드립니다. 언제나 기쁨을 안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박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희망을 품고 알차고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소망이 담긴 활기찬 가요. 김웅경 작사, 김남호 작곡의 잘 살아보세 보내드립니다. 렴수원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종순 작사, 리철수 작곡의 너도 나도 행복하리라 보내드립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을 담은 가요인데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김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밤이 되면 활기가 넘치는 거리의 모습, 밤거리의 불빛과 사람들이 아름다운 밤을 만들겠죠. 허욱진 작사, 최동혁 작곡의 나의 밤거리 보내드립니다.

땅과 함께 정을 쌓은 농민의 애틋한 마음, 소중한 일터에 대한 자랑과 그리움이 가득 담긴 가요. 뒤명작사 신악 작곡의 내 정든 밭 보내드립니다. 렴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서로 의지하고 아끼며 함께 걸어가는 두 사람의 따뜻한 사랑과 정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정호원 작사, 황한길 작곡의 당신과 나 보내드립니다.

한 분뿐인 인생입니다. 매일매일을 알차게 보람있는 삶,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한동의 작사 임동길 작곡의 보람있게 살아가세 보내드립니다. 리처력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료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8월 1일은 중국인민 해방군 건군 기념일이죠. 올해는 중국인민 해방군 건군 99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오늘은 동요를 들으며 중국인민 해방군을 요해하고 그들의 정신을 배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희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창락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해방군 아저씨들께 인사드리자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중국인민 해방군은 우리나라의 가장 주요한 무장 역량입니다. 주로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등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육군은 육상작전의 주력으로 외부의 군사적 침략을 막아내고 국가 통일과 사회 안정을 수호하는 핵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김철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혜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꽃아이를 보내드립니다.

중국인민 해방군 해군은 우리나라의 영해 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권익을 지키는 주요 군사력입니다. 공군은 공중의 무력으로 국가 영공을 보유하고 중요한 목표물의 공중 안전을 수호하며 육군, 해군 등 부대와 협동해 적의 공중 침입에 맞서거나 공중에서 적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김웅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남걸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는 행운아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핵 공격을 막아내고 핵 반격 임무를 수행하며 미사일의 정밀 타격을 실행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죠. 윤영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종률 선생님께서 곡을 지

군인 아저씨들은 항상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나 살을 에이는 듯한 혹한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데요. 재난이 닥치면 가장 먼저 달려가고 위험이 엄습할 때는 가장 늦게 물러나십니다. 바로 군인 아저씨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행복하게 성장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군인 아저씨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며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장백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득진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우리들은 조국의 꽃송이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군인 아저씨들의 어떤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할까요? 우선 애국주의 정신을 키워야 합니다. 애국주의 정신이란 애국주의를 핵심으로 단결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부지런하고 용감하며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위대한 민족 정신을 가리키는데요. 군인 아저씨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고난도 묵묵히 견뎌내면서 애국주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새 시대 어린이로서 우리는 마음속에 조국을 사랑하고 군인을 존경하는 씨앗을 심어야 하겠는데요. 학교에서 친구를 돕고 규칙을 지키는 작은 실천 속에서 단결과 용기 그리고 스스로를 이끄는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해 조국 건설을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고 단단해진답니다. 네, 김등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용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칠색요화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군인 아저씨들의 강인하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도 따라 배워야겠는데요. 군인 아저씨들은 강인한 의지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풀어보며 운동이 힘들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버텨내는 것. 이러한 작은 인내들이 우리를 점점 더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친구들, 우리도 군인 아저씨처럼 용기 내어 도전하고 강인하게 어려움을 이겨내며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내는 어린이로 거듭나기 위해 힘쓰자요. 김성희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신봉학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들은 행복하지요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정수, 조의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0: 아니겠습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둥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예, 네, 오늘도 계속해서, 길태둥이 문진부에서 환자들이 각종 질환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주임은, 중이 출신인데, 일찍이는 연결시 대학원하고 조이병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많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40여 년이란 중이나 서이에 조이의 조선조 이야기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저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우리 임상학적 각도에서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놓고 있습니다.

0: 첫째로 놓고 본달 때 심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관심병에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호흡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의 소문을 놓고 있는데 감기를 자주를 하거나 또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거나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이라든가 그리고 또 인후염의 기관지 천식 이러한 말이죠. 호흡기 교통 질병치료에도 조회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소화기 교통 질병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이분을 장위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박창호 주임이가 소화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 조회를 보인다는데 어제 뒤를 이어서 소화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한 박창호 선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봅시다.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 우리 늘상 볼 수 있는 이런 질병인데 보게 되면 엉근 위장도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 궤양성 질병은 대략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배가 아파나는데 특히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에 위궤양을 놓고 본다 할 때 보통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식후에 말이죠. 배가 아파납니다. 대략 1시간 좌우 되는 요 이내에 배가 아파나는데 1시간 지난 다음에는 조금 말이죠. 완화 현상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좀 더뎌진단 말입니다. 늘상 배가 붓고 트림이 나고 부디 사고에 이런 현상이 있음과 동시에 말이죠. 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식후물이 나와서 말이죠. 견디지 못하겠다. 반수하네. 그리고 말이죠. 쏘신이 네. 지지는 것 같다. 이 감이가 말이죠. 어떨 때는 말 가슴 팍까지 말이죠.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때 확진을 못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어떤 폐단들이죠?
0: 예, 요거는 중시를 올려야 됩니다. 네. 예. 출혈 현상이 있습니다. 예.
1: 네.
0: 그러면 환자분들 내가 어떻게 아는가 출혈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어느 날인가 말이죠. 뒤를 봤는데 뒤가 말이죠. 예. 노랗지 않고 새까만 뒤가 나갑니다. 대변이 흑변이 요거는 말이죠. 출혈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때 병원에 가서 상관된 검사를 진행하고 확진을 진행해야 됩니다.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피를 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우리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빈혈이 나옵니다. 빈쇄에 그리고 이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을 말이죠. 제때 확진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하늘로에 창궁 현상이 생깁니다. 구멍이 뚫린단 말입니다. 아주 위험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산이가 또 우리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물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물질들이 자연히 말이죠. 복강에 흘러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복막염을 일으킵니다.
1: 그렇죠.
0: 이 복막염을 또 확진을 하지 못하고 제때 말이죠. 구급조치를 강구를 하지 못한다 할 때는 생명위험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위궤양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유문이라는 걸

0: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예. 유문이 있습니다. 예. 위에는 분문 있고 아래에는 유문이 있는데 이 경저 현상이 있습니다. 막힌단 말입니다. 예. 유문의 활락근이가 부원하면서 수족 현상입니다. 경련을 일으킬 때도 아주 아파나고 예. 이런 마저 증세를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보겠죠. 선생님, 궤양도 있고 위염도 있고 하는데 그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예. 궤양이라 할 때는 예.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은 통증이가 균열적입니다. 예. 보통 식사를 한 다음에 인침 안파납니다. 그러다가 대략 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조금 완화 현상이 있고 예. 늘상 말죠. 소주에 예. 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가 붓고 식후물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염으로 고생할 때는 이 말이죠. 아픈 증세가 우리가 좀 판단하기 바쁩니다. 균열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상 미스꺼운 기운을 느끼고 토하고 배가 붓고 어떤 분들은 또 밥맛이 떨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다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2: 지난번에 원장선생님께서 이제 치료 받으시고 어깨가 뭐 디스크가 좀 아팠는데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예약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0: 예,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2: 네, 알겠습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2: 예, 예. 수고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리고 예. 우리 소아도 교통질병치료에서 우리 연구를 해보게 되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의 소아기 교통질병에서 본다 할 때는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보통의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약방에 가서 유관된 말죠. 약들을 말죠. 개인적으로 사서 자시는데 어떨 때는 먼저 잠시간에 효과를 볼 때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응당합니다. 예.
3: 저는 예 오랜 당뇨병 한 건데 저번에 원장 선생님과 한번 보였습니다.
0: 예.
3: 예, 근데 온몸 맥이 없고 밥맛이 없고 예 잠이 잘 안 오고 이랬는데 약도 담먹이 조금 났으니까 오늘 또 가자 그랬는데.
0: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이분이 환자 많습니다. 예.
3: 네.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링글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예,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4: 저도 오래된 입병 환자입니다. 예, 항상 이렇게 밥맛이 없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해서 위에서 고생 엄청 했는데 기태중의원의 박창호 선생님이 위를 잘하신다는 이런 소문 듣고 저도 가서 두 개를 좀 썼는데 아주 많이 지금 나아졌고 별로 예, 그 증상이 다 없어져서 예, 또 건강하게 하길래 해서 한 번 더 가서 보려고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어디에 오세요. 예.
4: 예, 어디에 가면 됩니까?
0: 예, 됩니다. 예. 예.
4: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링글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저는 예, 지난번에 그때 이거 잠 잘 자지 못해서요.
0: 예.
5: 박은덕 교수님이 약을 썼대요.
0: 예, 예.
5: 효과가 영 좋아요.
0: 예, 축하드립니다.
5: 예, 잠도 잘 오고, 좀, 마음도 좀 편안하고 그래서
0: 예.
5: 한 번 더 예약하려고 그랬다.
0: 오늘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5: 예, 예.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5: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예, 소아다이 되고 계속 철사를 자주 했습니다.
0: 예, 예,
6: 예. 예, 결태종에 예, 강철수쌤한테서 침도 맞고 처약도 쓰고 한 게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오늘이 또 강철수 쓰면 예약합시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6: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저는 신경성 유염을 해서 많이 앓고 있었거든요.
2: 예,
1: 그래서
2: 예.
1: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서약이랑 많이 먹었는데 별로 나은 게 크게 안 날려요.
2: 예.
1: 예. 그래서 예, 먼저 주위에 박윤덕 그 교수님이 그 진찰을 받고 아주버 선생님이 진찰을 세심하게 하고 좀 정말 차분하게 잘 진찰을 보시더라고요.
2: 예, 그렇죠.
1: 그래서 예. 예. 예. 예, 중약을 사다 먹었는데, 7첩 사다 먹었는데, 효과가 알게요.
2: 예.
1: 생각 가마 잡잡하고, 소화 안 돼서 든든하고 하던 게 조금 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2: 예, 예, 예.
1: 예, 그래서 예, 한 번 더 여여하려고요, 그래요.
2: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2: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2: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은데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뒤를 보게 되면 양똥처럼 이렇게 아주 굳은 대변이 나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실은 그런 대변은 아닌데 뒤를 보기를 마저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중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모든 원인으로 대장이 말이죠 조열 현상이 있습니다. 간소하다는 조체인데 이럴 때는 어떤 정황인가 하면 본래 체질적으로 양기가 말이죠 너무 왕성한 분들 그리고 말이죠 우리 민족의 습관처럼 특히 남성분들을 보게 되면 술을 반갑아하지 않습니까?
0: 네.
2: 또 태아민 체질을 보게 되면 돼지고기 흰살이 없으면 나는 쓸쓸해서 못 견디겠다. 느끼한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
0: 네, 그래요.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2: 예,
3: 네,
2: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좀 장이 안 좋아서 장이랑 그 혈압 때문에 그 기태병원에 그 박창호 선생님 좀 치료 좀 받았는데
2: 예.
3: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오늘에도 토요일이고 하는데 이게 문진을 보는지 박창호 선생님
2: 예.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3: 아 예. 연결됐습니까?
2: 예예 예. 오전에 아, 예.
3: 알겠습니다.
2: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2: 예.
4: 저희 어머니가 전번 주 다리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럴 때면 발을 들면 너무 아파가지고 이러 못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치료 한번 받았고 약도 많이 먹었는데 많이 괜찮아돼가지고 지금 이래도 알바쁘고
2: 예.
4: 많이 좋아져서 이번 주도 한번 약 잡고 한번 더 치료하자고 그럽니다.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오늘은
4: 예.
2: 예. 예, 건강하세요.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 길태중이사문 전화지요.
2: 예, 맞습니다.
5: 예, 저도 뭐니까 좀 병 보려고 그랬는데
2: 어떤 상황입니까?
5: 어지럽고
2: 예.
5: 그러면 밥맛이 똑 떨어지면 애용맥이 없습니다.
2: 예예.
5: 오늘은 내가 저기 친구 소개한데 박창호 선생님한테 좀 예약해보자고 그럽니다.
2: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예.
5: 예예, 예, 오전에.
2: 예, 일찍.
5: 알겠습니다.
2: 예예예. 예, 예.
5: 네, 알겠습니다.
0: 예.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또 우리 민족 본날 때는 그저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0: 잠시만요. 다음 예.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2: 말씀하세요.
6: 예, 저는 어랑이병 환자입니다.
2: 예, 어떤 상황입니까?
6: 어떨 때는 위가 아프고 예, 자주 소화도 안 되고 하니까 손이 자주 위인데 올라가서 누르게 되고
2: 예.
6: 어떨 때는 입안에서도 매운감이 납니다.
2: 예,
6: 그리고
2: 예.
6: 몸이 조금 차면 아래 다리도 시리고 머리도 심지어 자주 아프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리 사람들 듣고 나는 게 아, 대충이 병원에 박창호 선생님한테 가보라 해서 거기 가서 약을 세 번째다 먹은 것이 어찌도 좋은지 많이 나아졌습니다. 위병도 많이 나아지고 입안이 매운 것도 많이 나아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박창호 선생님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2: 네,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6: 네, 감사합니다.
2: 건강하세요.
6: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7: 네,
2: 안녕하세요.
7: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머리 가서 그 야구 일곱 날 취재 됐습니다. 예, 기억나시겠지 모르겠지만.
2: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7: 예, 박성호 주인님 보였습니다.
2: 예, 예, 예.
7: 예.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목이 간질간질하고 가래도 많이 있고 기침도 많이 나고 이랬던데 머리가 일주일 친 게 벌써 한 사흘을 먹으니까 이렇게 나아지는 게 알겠대다.
2: 예, 예.
7: 예, 지금 가래도 줄고 기침도 지금 뜨문뜨문고도 나고 하던 게
2: 예.
7: 그래서 예, 오늘 또 한번 가서 더 지으려고 그랬다.
2: 예, 예.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7: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8: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9: 네. 요즘 들어서 머리가 멀지 아프고요.
2: 예. 네.
9: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귀에서 소리가 막 납니다.
2: 예.
9: 좀 의사 선생님 면담하려고요.
2: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9: 원 선생이요.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9: 네.
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0: 아, 예. 저는 오늘도 국강철수 주임 선생님 예약하기시오.
2: 어떤 상황입니까?
10: 아, 어지간히 와서 예,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리고 심할 때는 좀 어지럽고 머리 막 허리멍텅하고 정신이 영 없었습니다.
2: 예,
10: 그런
2: 예.
10: 게 몇 번 강철수 선생님 데가서 치료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예.
10: 뭐, 예. 주로는 머리 항상 띵하는 게 정신이 많이 망가지고 팔이 아프던 것도 저는 막 들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예. 오늘 가서 한 번 더 치료할까 해서 예, 예약하기 싫어요.
2: 예, 그냥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10: 아, 예, 알았습니다.
2: 예,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예.
2: 안녕하십니까.
1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11: 저는 신장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2: 예, 예.
11: 예, 숨이 차고 가끔씩 아프기도 했는데,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약을 쓴 게 많이 낫습니다.
2: 예, 예, 예.
11: 그래, 신장병이 많이 좋아지니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2: 그렇죠, 예.
11: 예. 거기 소개해 주신 그, 그, 박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리고.
2: 예, 감사합니다. 예.
11: 그다음 치료해 주신 그 박창호 주임께 감사드립니다.
2: 예, 고맙습니다.
11: 정말 감사합니다.
2: 예, 고맙습니다. 예. 응당한 예. 일을 했을 뿐인데요.
0: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예, 그러니까, 예. 예, 이러한 음식 습관에 우리 민족의 남성분들이 술을 반갑하고, 예. 또 매운 걸 좋아하고, 이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죠. 예, 대장에 말이죠. 열기가 고해집니다. 저결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대장에 있는

0: 진액이가 말이죠. 대량적으로 소모됩니다. 말라든단 말이 되겠죠. 예.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거기 기태중인가요?
0: 예, 맞습니다.
2: 예, 저희가 한 가지 박창호 선생님 얘기하자고 했는데요.
0: 예, 말씀 주세요.
2: 아, 저희가 좀 감기도 자주라고 기침도 자주라는데 그 선생님 약 먹고 나가 많이 호전되고 용서한데.
0: 예, 그래요. 예,
2: 예, 예, 그래 조문직인데요.
0: 예, 예. 예. 예,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2: 예.
0: 네. 예, 안녕히 계세요.
1: 네.
0: 그리고, 예,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뒤를 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리 굳은 대변은 아닌데,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변이 말이죠. 마라본데, 화장실 가게 되면 말이죠. 잘 나가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늘상 말이죠. 아이치란데, 트림을 잘하고 말이죠. 예,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분이 말이죠. 예, 성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별난 일이 아닌데도 말이죠. 예, 늘상 말이죠. 예, 생각이 많습니다.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간의 기가 말이죠. 울체 상태에 처합니다. 이렇게 되면 간하고 비장의 이 공능이가 맞물기지 못하면서 기기가 말이죠. 불순통해집니다. 당연히 말이죠. 대장에 말이죠. 전도 공능이가 실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럴 때 또 변비증으로 고생합니다. 그리고 중노년 분들이 모종 질병으로 기혈이 말이죠. 진액이 말이죠. 허한 상태에서 또 말이죠. 이 변비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특히 여성분들이 모종 말이죠. 부인과 질병으로 복부에 말이죠. 수술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장도에 말이죠. 점착 현상이 생기면서 이 말이죠. 귀가 굳은 이런 변비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비증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께 말이죠. 도움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변비증을 제때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예. 처음 들어보겠죠, 여러분.
1: 네.
0: 변비증으로 고생하는데 또 면역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 위장도를 놓고 본다 할 때, 이 말이죠. 모든 문제로 독소가 말이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비가 생기게 되면 이 독소가 말이죠. 제때제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한으로에 빙장이라는데 우리말은 병풍장에
1: 네.
0: 우리 싸움할 때 병풍장을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군대들이.
1: 네.
0: 그러면 장도에 말이죠. 병풍장이 있는데 이 말이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병풍장 공능이가 말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쉽게 말이죠. 균이라든가 병독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침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이거 이야기에서는 병원 미생물이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염증이라 잘 발생합니다.
1: 네.
0: 그리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상적인 말이죠. 분들보다 심리적인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어디를 가자 해도 놀라 가자 해도 이가 뒤가 무지가기 때문에
1: 기분이
0: 말이죠.
1: 안 좋죠.
0: 기분이 안 좋지.
1: 네.
0: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말이죠. 초조해지고
1: 네.
0: 심할 때는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런 말이죠.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을 본다 할 때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동년배에 비해서 말이죠. 일찍이 말이죠. 늙어 보인단 말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장도라는 거는 말이죠. 독소를 말이죠. 제때제때 말이죠. 배출해 내야 되는 이런 기관인데 이 뒤가 굳음으로 인해서 말이죠. 독소가 빠져나가지

0: 못하기 때문에 피부가 말이죠. 일찍이 로아 현상이 생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동년배에 비해서 말이죠. 일찍이 늙어 보인단 네. 말인데 미용에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 변비증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기타 질병을 말이죠.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윗병이라든가 예? 이러한 말이죠. 소화교통 질병을 말이죠. 자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중시를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몬진보 지점은 연길시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8월 1일은 건군절로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연변은 영광스러운 전통이는 로우혁명 근거지로서 국민의 정은 효력처럼 두텁고 끈끈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전조에서는 옹군 우속 재반 정책을 착실히 실시하고 알심들여 장병들의 뒷근심을 해결해주고 있으며 국방을 관심하고 부대를 열애하며 군인을 숭상하는 쌍옹 공동건설의 짙은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건군절 전야 두 세대 변경 수호사들을 잇는 붉은 전통 전승 활동이 룡정 변경 일선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항미 원조 로병 대표들은 룡정 변경 검사소 삼합통상구를 찾아 주재 당일 활동을 펼쳤습니다. 로영웅들과 세일대 이민관리경찰들은 국문에서 만나 봉화가 타오르던 세월을 돌이켜보며 변강수호의 사명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여기는 룡정 삼합통상구입니다. 제 뒤에는 78호 경계비가 조국 변경선에 우뚝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항미 원조 로병들은 훈장을 달고 이곳을 찾아 이민 관리 경찰들과 함께 현대화 공문과 공관 변방 건설을 증견하고 있는데요. 조국을 지키는 초심은 대를 이어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병들은 먼저 경찰견 실전 훈련을 참관하고 현대화 다우종지능 경무 장비를 가까이에서 체험했으며 연합검사대청과 78호 경계비 삼합국경대교를 참관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전가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변방검사 민경들은 대례를 지어 로병들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로영웅들은 축기에 이름을 남기고 검사소에서는 변경수호 기념 메달을 증정하며 장엄한 의식으로 빛나는 군혼의 경리를 표했습니다. 항미원조 로병 손대산입니다. 우리 지원군 로병들이 검사소를 찾게 돼 매우 기쁩니다. 검사소 민경들이 모두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신체도 건강하니 변경을 보위하는 데 든든함을 느낍니다. 항미원조 로병 로도현입니다. 지원군 로전우들, 여러분은 나라와 고향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0: 인민관리경찰들은 선배들의 충성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아 변경관리 통제와 편민봉사 초소를 굳건히 지키고 매 한 치의 국토라도 굳게 지키려한다고 다졌습니다. 삼합출입경 변방검사소 판공실 부조임 마리파입니다. 로 선배들의 총을 이어받는 것은 곧 무거운 책임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로병들께서는 안심하십시오. 국무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전쟁 시절부터 오늘날 평화로운 성세에 이르기까지 군민이 한마음으로 영례를 숭상하는 홍색 유전자는 연변에 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영렬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기념관 전시 진료를 승격하고 전역과 영렬들의 사적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열사 기념 시설을 전면 조사해 등록을 마치고 정밀하게 보수 관리함으로써 선렬들을 기리는 정신적 진지를 견고히 다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쌍몽 공동건설 단체를 확대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대와 지방의 거리를 일층 좁혔습니다. 건군 99주년을 맞아 연결시 북산가도에서는 주둔 부대와 연동해 부대 지방 공동건설 활동을 개최하고 장병들에게 위문 물자를 전달했습니다. 웅장한 중국인민 해방군 군가가 울려 퍼지고 군민 련안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춤대결, 수수께끼, 알아맞추기, 줄 당기기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으며 웃음소리가 넘치는 가운데 온군 애민의 정이 무르익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기층관리 전문간사 려희동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의 부대 지방 공동건설 활동을 폭넓게 펼쳐 부대 장병들이 북산가도에서 집과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하겠습니다. 또한 변함없이 부대 건설과 발전을 지지해 부대 지방 융합사업이 한 단계 더 올라서게 하겠습니다. 옹군 우석, 옹군 애미는 이미 연변에서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았고 쌍몽 건설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결시는 전국 쌍몽 모범도시 영예를 10회 연속 따냈고 도나시는 7회 연속, 훈촌시는 4회 연속 따냈습니다. 각 지에서는 지역 특색에 립각해 옹군 모식을 혁신했는데 훈촌시는 전성 옹군 편민 앞장에 서서 솔선적으로 풍경구, 공공버스, 공공임대주택 3대 무료 우대 정책을 출시했습니다. 도나시는 홍색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정책, 물자, 문화, 과학기술, 법률을 아우르는 5위일체 옹군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대우를 조직해 군인가족과 퇴역군인들에게 의료와 기능강습 등 우대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옹군 우석 자원봉사팀 책임자 조홍염입니다. 우리 병원은 현역 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무료 구강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발치와 근관 치료, 구강 CT 촬영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도나시 퇴역군인 사무국 부국장 정효맹입니다. 향후 우리는 계속 부대를 위해 봉사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초심 사명을 실천하며 보상 임무를 전력으로 완수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주와 현급 퇴역군인 사업부문에서는 주둔부대를 위문하고 변방 초소를 방문하면서 훈련, 후군 보장, 대호 건설 등 정황을 깊이 요해하고 연변 주둔부대의 생활 보장, 훈련 지원, 문화 오락 등 각종 위문품을 전달해 부대 훈련을 전력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우대 무휴 자금을 전액 지급하고 장병들의 퇴역 후 진로와 가정, 자녀 문제를 실속 있게 해결했습니다. 건군 99주년의 새로운 기점에서 연변은 군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변경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며 변경 안정 공고와 군민 공룡의 시대 답안을 계속 힘차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8일 건군절을 맞으며 조급 지도 일꾼들은 전주 각지에서 연변 주둔 부대와 우대 모휼 사업 단위를 위문하면서 연변 주둔 인민 해방군 전체 지휘원과 전투원 무장경찰 부대 장병 전주 부대 리퇴직 간부, 제대 퇴역군인과 우대 모휼 대상들에게 명절 축하와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7월 31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동전부 부장인 석기환은 연길에서 무장경찰 연변 지대를 찾아 위문하고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광범한 무장경찰 장병들에게 명절 문안과 숭고한 경례를 전했습니다. 석기환은 장병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대 건설 발전, 일상훈련, 전투준비, 후근 보장 정황을 요해하고 실제 곤란과 수요를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장기간 무장경찰 연변

지대는 사명을 명기하고 당의 지휘에 따라 안전보장과 안정수호, 돌발상황 응급처리, 재해구조 등 막중한 임무에서 용감히 중임을 짊어지면서 실속있는 행동과 책임감으로 연변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고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주당위와 주정부는 시종 무장경찰 연변지대 건설에 관심을 돌리고 재반 우대 무휼 정책을 전면 실시하며 장병들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군정 군민 단결의 양호한 국면을 끊임없이 공고히 할 것입니다. 7월 30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정법위원회 서기인 소경량은 활용해서 91710 부대와 우대 무휼 대상을 위문했습니다. 91710 부대에서 소경량은 부대 장병들과 친절히 교류했습니다. 그는 광범한 장병들이 계속해 앙량된 투지로 충성스럽게 직책을 이행하며 군민 융합 발전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지방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더 많은 힘을 기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우대 무휼 대상 고병천네 집에서 소경량은 로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로인의 건강 상태를 문의하고 재반 우대 무휼 정책 실시 정황을 상세로 했습니다. 소경량은 당지 관련 부문에서 시종 알심드려 신시대 원군 우속 사업을 잘하고 우대 무휼 대상 방문 관심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재반 우대 무휼 보장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동적으로 앞장서 봉사하고 곤란과 문제를 해결해서 당과 정부의 관심 배려를 우대 무휼 대상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7월 30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는 용정에서 6.1 908 부대를 위문했습니다. 왕조휘는 부대 장병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대 건설, 장병들의 훈련과 생활 등 정황을 상세 요해하고 광범한 장병들이 보여준 강한 군사 소양과 훌륭한 정신 면모를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왕조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년간 연변 주둔부대 광범한 장병들은 제2의 고향에 뿌리 내려 지방건설 발전에 적극 뛰어들고 막중한 임무를 주동적으로 맡아 전주 여러 민족 대중의 높은 신뢰를 받고 연변의 조화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연변은 예나 다름없이 연변 주둔부대 건설을 지지하고 온군 우속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전승 발행하며 재반 우대 무휼 정책을 착실히 실시하고 온군 우속, 퇴역군인 보장 등 사업을 잘해 광범한 장병들이 시름 놓고 국방 건설에 뛰어들어 조국 변강에서 공을 세우게 할 것입니다. 7월 28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은 도문에서 무장경찰 연변지대 근무 2대대 도문중대와 우대무휼 대상을 위문했습니다. 박군봉은 부대 장병들과 친절히 교류하면서 장병들의 일상훈련, 당직 근무, 전투준비, 생활보장 등 정황을 상세 요해하고 그들에게 진심어린 문안과 명절 축복을 전했습니다. 박군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변 주둔부대 광범한 장병들은 홍수방지 재해구조, 향촌진흥, 안정수호 등 사업에서 주동적으로 책임을 떠매고 역할을 발휘해 우리 주 경제사회 발전과 조화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주당위와 주정부는 계속해 온군 우속 우량 전통을 발행하고 재반 정책 조치를 참답게 실시하며 부대 장병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우대 무휼 대상 리춘진네 집을 찾은 박군봉은 그의 건강과 일상생활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박군봉은 국방 및 군대 건설과 지방 발전을 위해 한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나서 관련 부문에서 재반 우대 무휼 정책을 잘 실시해 광범한 우대 무휼 대상들이 당과 정부의 관심 배려를 체감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7월 24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중공연변주 규율검사위원회 서기, 연변주 감찰위원회 주임인 필전동은 무장경찰 도나중대 장병과 퇴역 영예로병 선수봉을 찾아 위문하며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명절 축복과 진심어린 안부를 전했습니다.
무장경찰 도나 종대에서 필전동은 종대 건설 정황을 깊이 여해하고 단연간 경제사회 발전과 긴급구조 등 면에서 한 기여에 감사를 피하고 나서 무장경찰 장병들이 계속해 지방경제사회 발전을 지지해 부대 지방

공동 건설과 융합 발전의 세상을 함께 써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전투에서 8급 장례를 입은 89세 로병 손수봉의 집을 찾은 필전동은 로인의 건강과 가정 형편을 상세로 했습니다. 그는 관련 부문에서

0: 위문했습니다. 우혜생은 부대 리퇴직 간부, 우대 모휠 대상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건강, 일상생활 등 정황을 문의했습니다. 우혜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옹군 우석은 당과 정부의 우량한 전통입니다. 각 단위에서는 시종 인민을 위한 초심을 지키고 봉사 조치를 끊임없이 세분화하며 각종 우대 모휠 인원의 생활 보장, 의료 건강, 로간부 봉사 등 중점 사업을 실속 있게 잘해야 합니다. 친절하고 세심한 봉사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당과 정부의 따뜻한 관심이 대중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와닿게 하며 전사회적으로 군인을 존중하고 우대 모휠 대상을 관심하는 짙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1: 도문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7월 29일 항미원조 로뱅들을 초청해 도문통상구를 참관시켰습니다. 활동기간 항미원조 로뱅들은 도문출입경 변방검사소 공문기수대 일상훈련을 관람한 뒤 기수대 민경들과 친절하게 교류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도문통상구 홍색자원을 교실로 삼아 로영웅들과 세일대 공문수호자들이 70여 년 세월을 뛰어넘는 정신적 교감을 이루게 했으며 혁명 정신을 전승하고 수변 초심을 굳건히 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0: 고온 속에서 일터를 지키는 이들에게 경기를 피하고 사회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일전 연변 보원산 조도실업유한회사에서는 연길에서 공익위문 활동을 펼쳐 관심과 사랑이 담긴 음료수를 환경미화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애심 활동에서 기업이 기부한 8천 상자 음료수는 관할구역 각 공회 쉼터와 여러 구간의 환경미화 작업 지점에 분배돼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도중 언제든지 물을 가져갈 수 있고 가까운 곳에서 보충할 수 있게 편의를 줍니다. 연변 보원산 조도실업유관회사 판매경리 조명광입니다. 무더운 날에도 환경미화원들은 밖에서 일하면서 매우 고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중수소, 감소수 8천 상자를 기부해 환경미화원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한 여름을 보내게 하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7월 29일 북경 봉성체육문화유한회사에서 주최한 2026년 청소년 축구 초청 경기가 룡정시 해랑강 축구문화소진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길림성각지와 광주항대축구학교, 한국, 러시아 등 나라와 지역에서 온 수십 개 청소년 축구팀이 경기장에 모여 실력을 겨뤘습니다. 룡정시 체육학교 선수들은 여러 경기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U10조 우승과 U9조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는 연결시 소년아동도서관에 우표로 전하는 빙설 민속과학보급독서회가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활동은 대학생 동계운동의 마지를 주제로 빙설과학보급, 길림민속, 우표문화, 독서공유, 손그림 등 내용을 융합해 어린이들이 재미있는 수업에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소학생이며 연계 전화는 0433-500-9133번입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윤율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분입니다.

여름 장마철은 고온 다습한 기후 특성으로 세균과 곰팡이가 급격하게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기온이 높고 습도도 지속적으로 높아 음식이 쉽게 상하고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식중독 사고가 1년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장마철에는 육류, 수산물, 채소, 가공식품 등 모든 종류의 음식이 상하기 쉬워 평소보다 철저한 음식 관리와 위생 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의 식품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조리 과정, 섭취, 습관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식품 구매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비가 오고 습한 날이 지속이 되다 보니 슈퍼마켓이나 시장에 진열이 된 식품도 습기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채소와 과일은요, 겉면에 수분이 묻어 있거나 상처가 난 제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 부위에 세균이 침투하게 되면 단시간에 부패가 진행이 되며 곰팡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산물과 육류는 신선도를 철저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진열장 온도가 제대로 유지가 되는지 제품의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장마철에는 외출 후에 비에 젖은 장바구니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건조한 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식품을 젖은 환경에 오래 두지 말고 빠르게 집으로 운반을 해야 합니다. 식품 보관 관리 역시 장마철 음식 안전의 핵심입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 속에서는요, 실온 보관 식품도 레벨 없이 상하기가 쉬워 대부분의 식품은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냉장고 내부도 습도가 높아서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므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고 건조하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익힌 음식은 실온에 2시간 이상 두지 말고 빠르게 냉동 보관해야 하며 냉장 보관한 음식도 2, 3일 이상 지나면 섭취하지 않은 것이 안전합니다. 채소는 물기를 제거한 후에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을 하고 곡류나 건조식품은 습기로 인하여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 밀폐 용기에 넣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김치, 장류 등 발효식품도 온도 상승으로 과발 효과가 되거나 또 상승할 수가 있어서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 과발효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 시기에. 그리고 또 조리 과정의 위생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조리 전에 반드시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조리기구인 칼, 도마, 행주는 수시로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생육수산물을 다룬 도마와 채소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교차 오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세균 번식이 활발하기 때문에 음식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네, 육류, 수산물, 다갈 등은 중심부까지 충분히 가열해야 하며 덜 익은 상태로

0: 섭취하는 것을 절대로 피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한번 익힌 음식을 재가열할 때도 중심부까지 뜨겁게 가열한 후 섭취해야 식중독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밖에 개인위생과 외식 시에 주의사항을 지켜줘야 합니다. 장마철에는요, 땀과 습기로 몸의 면역력이 저하가 되기 쉬워서 음식 섭취 전 손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외식할 때는요, 위생 상태가 불량한 식당을 피하고 음식의 신선도와 조리 상태를 확인한 후에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남은 음식은 가져와도 장시간 보관하기 어려우므로 되도록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 색상 변화, 곰팡이가 보이게 되면은요, 즉시 폐기를 하고 절대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마철 식중독은요, 단순한 복통, 설사를 넘어서서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증상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위생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므로 식품 구매, 보관, 조리, 섭취 전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가며 장마철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2: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1: 365일을 건강하게.
2: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0: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여름철이 돌아오면요, 걱정하는 질환의 하나가 바로 수족구병입니다. 수족구병은 전 지구적으로 유행이 되고 있는 전염병 일종으로서 해마다 여러 나라에 유행이 되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도 적잖게 그 병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족구병은요, 이미 전염 구분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를 둔 가정들에서는 아이가 수족구병에 걸리지 않도록 평소보다 각별히 예방에 신경을 써줘야 하겠습니다. 특히 유치원과 같은 인원밀집 장소에는요, 평소에도 환경위생소독을 잘해야겠지만 수족구병 전염 시기에는 더욱 위생소독과 환경청결을 잘해줘야 합니다. 네, 수족구병을 예방하는 데는 가정과 전사회의 종시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능히 수족구병을 예방을 하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가 있거든요. 네, 수족구병을 예방 통제하려면요, 수족구병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수족구병 관련 지식을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족구병이란 궁영 어떤 질환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지 또 예방하려면요, 평소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아래 연변주질병예방통제중심 김용수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여름철이면요, 걱정하는 질환의 하나가 바로 수족구병이에요. 수족구병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가 있는 데 수족구병이란 구경 어떤 질환을 말하죠?
3: 예, 수족구병은 그 장도 바이러스로 인한 급성 전염병으로서 그중 그 콕사키 A군이 16형과 장도 바이러스 71형으로 가장 흔히 감염됩니다. 학년 전 아동들이 제일 많고 특히 3주세 이하 연령조가 발병률이 제일 높습니다. 대다수 환자들이 증상은 경미하며 발열과 손, 발, 구강 등 부위 피진 혹은 포진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0: 그래요. 수족구병의 전 지구적인 범위에서와 또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주위의 유행 정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죠?
3: 예, 수족구병은 유행 방식이 다양하고 뚜렷한 지역성이 없습니다. 1년 4계절 모두 발병할 수 있고 여름과 초가을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방에는 그 겨울철에는 많지 않습니다.
0: 네.
3: 예, 겨울철이 발병은 비교적 드뭅니다. 수족구병이 유행 계절에 유치원과 어린이 집단 감염과 가족 내의 발병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 수족구병의 유행 특징을 보면 전국의 유행 추세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북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6월부터 9월 사이 비교적 습하고 더운 이 사이에 흔히 발생하며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 근년의 유행 현상을 보게 되면 비교적 평온합니다. 주요한 발병군체로는 그 면역력이 비교적

0: 낮은 아이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그 난령이 낮은 그 유치원과 소학교 저급 학년 그리고 집에 산재해 있는 어린이들을 주요한 위주로 해서 발병합니다.
1: 특히 계절로 보게 되면 6월과 9월 사이에 무덥고 습하고 비가 많이 오고 뭐 이런 계절이라고 얘기해 주셔고 또 면역력이 낮는다든가 낮고 또 어린아이에서 근데 어린아이가 집안에서 뭐 걸렸는데 어린아이가 걸렸다서 어른은 안 걸린다고 또 전염이 안 된다고 봐요. 어때요?
0: 그러니까 어른들은 감염돼도 발병하지 않습니다. 음성 감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에는 어른들이는 감염돼가지고 발병하지 않지만 애들한테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1: 애들한테는 전염이 빠르고 수족구병이 걸리는 주요 원인 앞에서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어떤 원인이죠 이거?
0: 예, 수족구병은 그 일으킨 그 장도 바이러스가 보편적으로 인류를 쉽게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수족구병은 전염성이 강하며 그 환자의 분변, 호흡기 분비물 및 환자의 그 점막 포진액에는 대량의 바이러스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염시킨 손, 일상용품, 옷 등에 접촉하면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염된 손은 전파 중에 관건적인 중간 매체입니다.
1: 네.
0: 때문에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영유아가 많은 장소에서는 손 씻기를 꼭 중시해야 되며 그 애들이 장난감 같은 것을 잘 소독하고 잘 그 관리해야 됩니다.
1: 여름철 하면은 또 이 뭐 앞에서 우리 간단히 이 뭐 계절 특징이다 뭐 어린에서 뭐 면역력이 낮은 아이들이 걸릴 수 있고 어른들도 걸릴 수 있는 계절 특징 뭐 이렇게 여름철에 많이 걸릴 수 있는 그 어떻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겨울보다는
0: 예, 이게 계절 특징이 심합니다. 특히 그 이 장도 바이러스는 습하고 더운 환경에서 생존하고 전파가 적합합니다.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저 남방 지역에서는 우리보다 기온이 덥고 습하기 때문에 남방 지역에는 우리보다 그 계절이 그 유행 계절이 좀 일찍하고
1: 예, 예, 예.
0: 또 더 늦고 거의 사시절 그 유행됩니다. 우리 북방 지역에는 춥기 때문에
1: 그럴 수 있죠.
0: 5월 초 곧 5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초부터 9월 그 사이 고봉기입니다. 그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고 습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적합합니다. 그리고 전파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줍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그 신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평시 그 위생 전기를 주의하지 않으면 수족구병이 감염되기 쉽습니다.
1: 연령 단계에서도 뭐 걸리는 아이가 있고 또 안 걸리는 뭐 이런 어린이나 어른들도 있는데 연령 단계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이 어느 나이죠?
0: 주요하게 그 6개월 이상. 6개월부터는 애들이 그 항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낮습니다.
1: 갓난아이부터.
0: 면역이 생기는 그 단계 3주세 그 사이에 애들이 제일 많이 그 걸립니다.
1: 이때 뭐 이런저런 질병 걸리다 보게 되면 부모들도 했다고 그 어린아이가 어디 주사판을 꽂을 자리도 없잖아요. 병원에 가보게 되면.
0: 예, 애들은.
1: 골머리를 때려요.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건강을 정말 무탈하게 잘 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이 수족구병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뭐 경하게 어느 정도 나타나다 소실이 되는가요 이게?
0: 예, 그 대다수 환자들은 증상이 경미합니다. 손, 발, 구강 이 등 부위에 그 수포성 구진과 전신 발열이 주요한 특징입니다. 소수의 환자는 병 발증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개별 중증 환자는 제때 관리 못하고 뭐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 병세가 빨리 진전해서 사망일 수도 있습니다.
1: 그래요?
0: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어린 저년령층 3주세 이하, 특히 금방 6달 지나서 항체가 떨어지는 그런 애들은 꼭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꼭 정기적인 병원에 가서 제때 치료를 받고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1: 그래, 이거 심하면 뭐 생명 위협까지 할 수 있다니까, 아, 참 뭐.

0: 시기는 더 그렇고 뭐 5, 6, 7세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일단 그러면은 부모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조치를 대해야 하고요. 빠른 시간에 이 수족구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기도 쉬운 질병이죠. 이것이 전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고 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수족구병 주로 우리도 다소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이렇게 가장 빠른가요, 이거?
1: 예, 그 인두는 이 인두 장도 바이러스 유일한 숙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와 음성 감염자가 그 수족구병이 전염원입니다. 그때 주로 사람을 통해서 이거는 전염되는 그 질병입니다. 주요하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저 감염되는데. 첫째로는 그 분구도경 그러니까 그 대변하고 그 구강을 통해서 이렇게 그
0: 침샘침을 통해서
1: 그 소화도 통해서 이렇게 그 감염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호흡도 비말을 통해서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호흡도를 통해서 뭐 기침을 하거나 그 분비물이 나왔을 때
0: 전염이 그 세네 보니까
1: 그리고 환자의 피부 그다음에 점막 포진에 그 뭐 터치하지거나 혹시나 그 점막이 터치거나 이러면 그런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대변, 칫솔 곱부거나 왕구, 식기, 우유용품, 침상용품, 내의, 그 다음에 그 병원, 의료기구나 통해가지고 애들이 그 바이러스가 감염된 손으로 만지거나 이러면 그런 접촉을 통해서도 다 감염될 수 있습니다.
0: 그 전에 비해서는 어때요? 이 질병도 뭐, 저희들이 자랄 때, 뭐, 70, 80년도 좋고, 뭐, 60년도 좋고, 많이 적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속도가 늘어나요, 이거?
1: 이 주약이 이 수족구병은 2008년에 그 안희성 그 부양지구에서 처음으로 폭발돼가지고서 그 뭐, 그전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대량이 폭발적인 이런 감염은 없었는데, 그거부터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그 수족구병이가 지금 발병되고 있습니다.
0: 발병 그렇게 된다면 아직 뭐 전체적으로 전멸이 되지 않았군요. 그래도 다시 계절이면 또 다시 재발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만 잠복기는 보통 며칠인가요? 수족구병이?
1: 수족구병은 잠복기가 보통 짧아서는 2일, 길어서는 10일, 평균 3일 내지 5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발병하는 증상을 보게 되면 대부분 갑자기 열이 나거나 뭐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그 뭐 이런 피진이 생깁니다. 두드러기가 생기고 뭐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툭 보게 되면 발견해 가지고 또 보면 뭐 어째 이렇게 생기는가 보게 되면 그 수족구병입니다.
0: 글쎄요. 처음에는 뭐 물집이다 뭐 아니면 피곤해서 그렇다 아니면은 감기 몸살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몸의 증상이 수족구병이 나타나는 것이 미세하게 처음에 보일 수도 있어요. 세심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우리 부모님으로서 어린한테 관심을 둬야 해요. 어떻게 봅니까 이걸?
1: 예, 대부분의 그 경증 환자는 주로 손발, 엉덩이 피진 그리고 그 구통, 그 구강 내가 그 포진이 생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 특징을 합니다. 그리고 구강 점막 병변은 비교적 일찍 나타납니다. 이 구강 내 애들이 아프기 때문에 음식을 거절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발견하는데 처음에는 좁쌀 크기 방구진이나 포진입니다. 주위에 홍조가 있고 주로 혀와 둣밤 또는 입술에 위치합니다. 손발, 엉덩이와 사지에는 평평하거나 볼록한 방구진이나 포진이 많이 나타납니다. 손발, 구강 이런 병변이 동일한 환자에서 다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애들은 구강이 나타나고 어떤 애들은 손이나 발 그리고 엉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병세가 온화하고 병세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진과 포진 일반적으로 한 주일 정도 되면 거의 가라앉습니다. 크게 경과한 환자들은 크게 치료하지 않아도 제절로 낫습니다.
0: 그래요.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근데 증상이 나타나도 이게 긴가민가 무슨 병인가 잘 모르는 분들도 꽤 될 거라고 봐요.

0: 발견하고 빠른 시간 내에 뭐 어떤 조치가 취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네. 어떻게 해야죠?
1: 예, 일반적으로 수도구병 환아는 그 질병 초기에 예, 미열, 열이 났습니다. 보통 38도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신 불편, 그리고 및 복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1, 2일 내에 환아의 구강, 인두, 영국의 벌점막, 혀 및 잇몸의 좁쌀 아래서 녹두 크기의 통증성 포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있으며 에, 주위가 홍조에 둘러싸여 있어 작은 궤양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구병 환아는 통증으로 군침을 흘리거나 음식을 거부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동시에 환아의 수족 부위에도 피진이 나타날 수 있으며 수량이 일정하지 않은 포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아의 수족구 외에도 엉덩이와 항문 부근에도 나타날 수 있고 몸통과 사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진과 포진은 며칠이면 그 마르고 딱지가 만지며 가려움과 통증은 없습니다. 또 환아의 입안에 궤양이 있는지 손, 발, 엉덩이에 발진이 있는지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예, 수족구병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에 아이가 우위 상강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부모의 중세를 키워 이렇게 하고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첫째, 격리를 잘해야 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교차 감염되지 않도록 다른 아이한테 감염되지 않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아이가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며 담백하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손, 발, 구강, 엉덩이 등 부위 포진에 대해서는 특별히 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긁거나 터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셋째로는 환아의 증상에 상응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발열, 구토, 설사 등 증상이 있으면 해열제거나 지사제 등을 써서 아이의 증상 완화를 도와야 합니다. 만약 증상이 심해지면 반드시 아이를 정기적인 의료기관에 데리고 가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0: 같은 또래 아이라도 수족구병에 걸리기 쉬운 아이들도 있어. 어떤 아이들이 걸려요, 걸리고?
1: 크게 뭐 딱히 걸리기 쉬운 바쁘고 뭐 그거 떠나가지고 보편적으로 3주 세 아들은 감염되면 보편적으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장도 바이러스에 보통 민감하며 부동한 연도가 다 감염되고 발생합니다. 사실 어른들도 걸립니다. 근데 발병하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높고 항체가 보통 생겼기 때문에.
0: 그렇군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이 모기한테 물린 것과 수족구병으로 나타난 발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눈안으로서 육안으로 보면은 그 비슷하잖아요. 물린 자국이 뭐 도드라져 몇 군데 도드라져 나온다, 가랍다든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1: 예, 보게 되면 차이가 있습니다.
0: 그래요?
1: 예, 모기 발진은 보통 그 피진이가 콩알 혹은 그 낙하생활만 큽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큽니다. 홍반이가. 크기가 그 수족구병이 그 피진보다 많이 큽니다. 그리고 산재해 있습니다.
0: 네,
1: 특정된 부위 아니고 늘려 있습니다.
0: 모기가 물게 되면 그 한 곳이 불어나거나 하는데 이건 뭐 여러 곳이나 여기저기.
1: 네, 수족구병은 특정된 부위지만 모기는 뭐 발에도 있고 몸통에도 있고 뭐 여러 부분에 그 부위에 다 산재하는데 단단합니다. 예. 두드러져 있습니다. 많이 두드러져 가지고 가려움증을 동반합니다. 모기에 물리면 많이 가렵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예.
1: 근데 수족구병은 주요하게 특정된 부위에 나타납니다. 구강, 손바닥, 손가락, 발바닥, 등부, 무릎 이런 또 특정된 부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고 가렵지 않고 그 가피가 생기지 않고 허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0: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죠.
1: 예, 모기 물린 건 많이 가렵습니다. 이건 가렵지 않습니다.
0: 그렇죠. 한 곳이나 두 곳이 물리면은 가려워서 긁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 수족구병 가렵지 않다. 뭐 그 특정된 부위만 뭐 발바닥, 손바닥, 혀, 입안 뭐 이런 데 나타난다 하니까.
1: 가렵지 않습니다.
0: 수족구병 그러면 얼마 동안 집단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즉 다시 말해서 얼마 동안 격리를 해야 한다고 봐요. 이거.
1: 예, 수족구병 환아는 보통 두 주 정도는 격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건강한 아이와의 접촉을

0: 심원에서 도착감염을 방지해야 됩니다.
1: 네네.
0: 환아는 발진이 가라앉고 포진이 마르고 딱지가 앉은 후 체온이 정상일 때까지 집에서 격리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보통 한 10일 내지 2주간까지는 격리해야 됩니다.
1: 괜찮겠지. 약 먹고 뭐 어느 정도 바로 가면 괜찮아. 소리 해서는 안 되겠네요. 열흘 동안은 꾹 참고 뭐 본인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지
0: 네,
1: 말아야 되죠.
0: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지 않게 해야 됩니다.
1: 가족에서도 뭐 식기를 쓴다든가 수건 뭐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0: 예? 네.
1: 한 집 식구라도 그 사람의 식구가 또 다른 사람 안 하면 또 전파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이거는 본인이나 타인을 위해서라도 병치료 시 발을 호전을 위해서 음식 면에서 주의할 사항들도 있다고 봐요.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0: 음식 면에서는 주하게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위주로 해야 됩니다. 유질 또는 반유질이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국수, 중류, 만두, 밥 등이 있고 온도는 40도를 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뜨겁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구강이 포진이나 궤양에 자극을 주어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거는 삼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근, 오이, 바나나, 배 등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 비타민을 보충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식은 그 과일류 같은 건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는 그 자극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달걀, 우유, 콩 같은 제품이 좋습니다. 그리고 병치료 기간에는 따스한 물을 자주 마셔 구강 점막의 습도를 유지해서 바이러스 복제를 줄여야 합니다.
1: 그렇네요. 물집이 또한 터지면은 수족구병이 다 나은 줄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영수 씨는 어때요?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0: 그 수족구병이 그 포진이 다 그 딱지가 않고 가라앉으면 체온이 회복되고 구강 내 통증, 침 흘리는 증세 같은 것이 없어지면 회복기에 들어섰음을 표시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나았는가 하는 건 나았는가는 그래도 의사의 진단과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1: 의사의 진단 판단 그렇죠. 물집이 터진다고 해서 뭐 크게 다른 증세 없대서 다 나은 게 아니라 그리고 좀 더 그 시기를 놓친다면 또 재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완치될 때까지 쭉 몇 주 동안은 더 약 사용 면이나 주의를 더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물집이 허물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
0: 이 피진이 딱지는 일반적으로 흉터가 남지 않고 색소가 침착되지 않습니다. 병세가 회복됨에 따라서 점차 딱지가 앉게 되는데 수족구병 피진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흉터와 색소 침착이 없으며 대부분 증상은 일주일 정도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남다면 뭐 흉터나 허물 같은 것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1: 그 면에 대해서는 안심을 해야 되겠네요. 물질이 허물로 남지 않는다. 면역력이 낮은 아이들이 이 수족구병 예방 백신을 미리 접종하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태어난 후 6개월에서 만 5세가 되는 아이들은 그 수족구 백신을 접종하면 수족구병이 발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주요하게 그 장도 바이러스 71형이 예방 백신이가 나오고 다른 그 형이 백신들은 아직은 채 못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그 바이러스 이걸 접종하면 아이들이 특히 그 장도 바이러스 71형이가 애들이 중증 환자가 대부분 이 형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접종하면 아이들이 중증 폐렴, 호흡부전, 심부전 등 이런 합병증에 걸리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예방 백신, 뭐 예방 백신이라는 거는 어른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다서서 이제 알고 있어요. 어떤 질병이 예방 백신 말한다. 근데 수족구 예방 백신도 전문적으로 뭐 계절에 따라서 뭐 반년에 한 번씩 뭐 1년에 한 번씩도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꺼번에 뭐 맞는 거 없어요. 요거저거 뭐 면역력을 제거를 하면서.
0: 대부분 백신은 한 번에 그 여러 가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1: 한두 가지는 할 수 있고. 백신. 번거롭잖아. 까먹을 수도 있고. 괜찮겠지 해서 지나치다가는 하고 그 전에 맞을 걸 또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0: 백신은 한 가지밖에.
1: 그렇군요. 그래서 면역력이 낮은 것만을 계산해서 뭐 여기에 어떤 보충 주사

0: 단체를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수족구 예방은 수족구 예방 백신이 따로 있고 또 다른 어떤 예방 백신도 뭐 그 계절성의 연령층에 따라서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봐도.
1: 예, 예.
0: 아, 근데 그게 가격대가 좀 나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1: 예, 보니까. 비쌉니다. 그.
0: 근데 이 백신은 괜찮아요, 이거? 가격?
1: 내가 알기는 몇십 원 정도는.
0: 그러면은 예. 괜찮네요. 뭐 이 정도는. 수족구 병 완치할 수는 있는 질병이지만 심한 경우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합병증이 초래될 수가 있는 걸로 봅니까?
1: 예,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뇌염. 두 번째로는 무균성 내막염.
0: 네.
1: 예, 세 번째로는 지연성 마비.
0: 아유.
1: 예, 네 번째로는 폐수종 혹은 폐출혈. 에, 다섯 번째로는 심근경, 특히 그 개별적 3주세 이하 체중이 낮은 애들 그리고 모유를 먹지 않는 애들 이런 애들은 중증 환자 애들은 병세 진전이 빨라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
0: 합병증. 예. 아이고 합병증이
1: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 거리지 말아야 되죠. 그럼 빠른 시간에 특히 그 아이들이 성장기에 자라는 어린이 시기에는 더욱더 그러고요. 뭐 그 저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일단은 어떤 저런 병이 걸리게 되면은 마음의 상처도 병이 완쾌되면 모르겠는데 안 나오면은 평생을 갖고 가지 않아 이거. 음영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이런 저런 병도 그러지만 완치된 후에 재발이 가능할까 어떻게 안 하시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도 있어. 이 수족구병은 어떤가요?
1: 수족구병은 그 유발하는 장도 바이러스가 많기 때문에 여러 번 감염될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이거.
1: 근데 그 뭐 재발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 뭐 근데 그 동일한 형이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있어서
0: 안 생긴다,
1: 감염되지 않습니다.
0: 예.
1: 그렇지만 다른 형이 바이러스에서는
0: 예,
1: 교차면역이 없기 때문에 재차 감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행 계절에서 어떤 아이들은 두 번, 세 번도 예. 걸리는 감염되는 경우도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예, 같은 형에서는 다시 걸리지 않습니다.
0: 그렇게 봐야 되죠. 뭐 수족구병 어떤 다른 질병도 면역력이 항체가 생기면 안 생길 수가 있지만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몸에 침입을 해서 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몸도 마음도 튼튼해야 되죠. 건실하게 튼튼하게 이 30살까지는 쫙 키워놔야 되죠. 그래도 뭐 나중에 커서 비실비실하게 되면 뭐 아일 때 뭐 어떻게 못 먹고 뭐 어떻게 치료를 잘못해서 이랬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치료를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수족구병을 예방함에 있어서 좋은 위생습관을 지키는 것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렸으면 하는가요?
1: 예, 예 병은 그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보게 되면. 네. 그리고 이 수족구병은 그 감염하는 그 감염시키는 그 장도 바이러스가 형이 많습니다. 그 주요하게 그 콕사키 A군 16형과 장도 바이러스 71형이지만 다른 그 형이 장도 바이러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하게 지금은 목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그 장도 바이러스 71형이기 때문에 주요한 이 예방 조치는 많이 강화해야 됩니다. 특히 공중생격을 가강하여 수족구병을 알게 하고 위생을 잘 지키고 감축관리를 가강하고 공중장소를 잘 소독하고 환자 격리를 잘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네 가지 면에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첫째, 유치원과 소학교 등 아침 등 그 집단 생활을 하는 부분에서는 아침 검사를 가강하고 조기 발견을 해서 집에서 격리하여 완치된 후 등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완구, 일상용품, 식기 등을 잘 소독하고 옷, 이불 등을 자외선이나 햇볕에 잘 쬐이거나 말려야 합니다. 학교나 유치원 같은 데서는 통풍과 환기를 잘 시켜야 하고 아이들이 식사 전과 대소변 후 손을 잘 씻게 하고 완구나 손을 입에 물지 않도록 그리고 타인이 수건, 칫솔, 손수건, 식기 등을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잘 줘야 됩니다. 둘째는

0: 교차 감염을 피하고 유행 기간에 아이들은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 가지 않고 공기유통이 잘 안 되거나 밀폐된 장소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발열,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제때 정기적인 의료기관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환자는 반드시 격리하여 타인한테 전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며 가장은 아이 병세를 잘 관찰하여 제때 검진 치료하여 중증 별방증 병발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넷째로는 충족한 수면을 보장해야 되고 모유를 권장하고 영양을 강화하고 물을 자주 마시고 경상적으로 실내 활동에 참가하여 장력을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1: 그렇죠. 뭐 주의할 점, 뭐 예방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것저것 많습니다만 더욱이나 우리가 호흡도 아니면은 또 뭐 구강을 통해서 모든 질병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수족구병 같은 경우 양호한 위생 습관을 지키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봐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 어른에 이르기까지 좋은 위생 습관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무더운 여름철 하게 되면은 뭐 1년 사계에서 내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뭐 얼굴 눈 코 입 만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또한 손 씻기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봐요. 올바른 손 씻기 방법 어떤 것이 있습니까?
0: 예, 그 질병 예방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 그 이 손 씻기가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좋은 습관, 네. 생활 습관입니다.
1: 비누 여러 번 씻기도 합니다. 흐르는 물이 씻기도 합니다. 어떤 것 중에서?
0: 예, 이전에는 그 상하수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구강을 통해서 소화도를 통해서 전염시키는 질병이 많은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은 주요하게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손바닥을 씻고 흐르는 물에 두 손을 잘 적시고 손 세척제를 바르고 손바닥을 손가락에 대고 모으고 서로 잘 문지릅니다. 둘째는 손바닥 옆에 손가락 틈새를 씻고 손바닥을 마주하고 두 손을 교차하여 손가락 틈새를 따라 서로 문지릅니다. 세 번째로는 각 손가락 관절을 구부리고 반 주먹으로 손가락 등을 다른 손바닥에 놓고 회전하며 문지르고 두 손을 교환하여 진행합니다. 넷째로는 손목, 팔을 잘 씻고 손목, 팔을 문지르며 두 손을 교환하여 진행합니다. 그리고 손을 씻기 전에는 손이 액세서리를 떼고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또 손을 흐르는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하고 깨끗이 씻은 후 일회용 휴지나 소독한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수족구병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모점으로 오늘도 잘 알고 갑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0: 네, 오늘 연변주 질병예방통제중심 김종수 선생님을 모시고 수족구병 예방지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전염병의 일종인 수족구병은요, 장도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생기게 되며 면역력이 낮은 아이들이 쉽게 걸릴 수가 있는 질병입니다. 수족구병 유행 시기에는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이를 데리고 인원 밀집 장소거나 공기 유통이 잘 되지 않는 공공 장소로 가는 것을 피해주고요, 경상적으로 집안 통풍을 하고 옷과 이불을 자주 햇볕에 말려오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평소 위생 습관을 잘 지켜주고요, 영양 섭취와 체육 단련을 통하여 아이들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도 수족구병 예방에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나 뭐 기타 어른들도 그래요, 조기 발견, 조기 격리, 조기 치료가 중요한 것만큼 일단 수족구병으로 의심이 된다면 제때 전문의를 찾아 진단을 받고 또 치료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0: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